A, B, C와 가장 작은 삼각형 H, B, A가 닮았어요. 닮으면요, 뭐가 일정하나요? 답변이 나와야죠. 닮은 B가 일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닮은 B, AB 대 HB, 즉, 큰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과 작은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의 B, AB 대 HB는요, 뭐랑 똑같냐면, 큰 삼각형에서 빗변 BC 대 작은 삼각형에서의 빗변 AB, 즉 BC 대 AB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런 간단한 비례식의 성질 하나만 써준다면, AB가 반복되죠? AB의 제곱이 HB 곱하기 BC라는 이런 특별한 식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식이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요겁니다. 직각삼각형 있어요? 왼쪽에 요 부분을 제곱했더니 짧은 거, 긴 거에 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뭔가 그림으로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죠? 자, 두 번째 내용 넘어가면요. 이번엔 두 번째로 큰 삼각형 HAC와 큰 삼각형 ABC와의 닮음 사이 관계에서 닮은 B가 일정해요를 조사했더니 결론은 뭐가 나왔냐 하고 봤더니 오른쪽 AC를 제곱했더니 이번엔 C에서 짧은 거, 긴 거.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AC의 제곱은 HC, BC의 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냐면 이번엔 작은 삼각형 두 개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작은 삼각형의 이 짧은 부분, 두 번째 삼각형의 짧은 부분의 B는요. 작은 삼각형에서 긴 부분 두 번째 삼각형에서 긴 부분의 B와 같더라. 그거를 식으로 나타낸 게 HA 대 HC는 HB 대 HA 요걸로 나온 거고요. 그걸 정리해주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요게 됩니다. 요 수선 길이를 제곱했더니 수선의 발 기준으로 좌우의 곱이 되더라. HA의 제곱은 HB 곱하기 HC더라. 요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냐면, 그럼 이렇게 눕혀놨더니, 참고를 잘 보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원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는데, 그게 다른 식으로 구하면은, 높이 곱하기 밑변 나누기 2, 요렇게도 볼수 있네? 그러면은, 노란색 두 개의 곱은 빨간색 두 개의 곱과 같겠네.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엄청 많은 얘기가 후다다닥 나왔거든요? 1번, 2번, 3번, 참고까지 해서. 근데 이거를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좀 머릿속에 넣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지금 막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같이 보면서 금방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직각삼각형 쭉 내려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BAH, 요 각의 크기와 ACH, 요 각의 크기가 같냐? 같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얘네 둘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삼각형 ABC. 이큰 직각삼각형과 삼각형 HBA 요두 번째로 큰 직각삼각형은 닮았냐? 어우, 닮았죠? 예, 닮았습니다. 무슨 닮음? 그렇죠. AA 닮음. 자, 이제 길이를 본격적으로 구해볼 거예요, 우리. 자, 첫 번째, BC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열심히 외웠을 때, 직각을 여기 C를 중심으로 이 BC 길이의 제곱은 BH 곱하기 BA였습니다. 따라서 BC의 제곱은 짧은 거 16과 긴거16 플러스 9니까 25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400이고요. BC의 길이는 제곱해서 400이 되는 20cm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반대로 두 번째 AC 여기 길이의 제곱은요. 여길 기준으로 짧은 거긴 거였으니까 우리는 9와 16 더하기 9인 25를 곱해서 225를 만들어주고 제곱해서 225가 되는 거. 빠르게 계산해 보면 AC의 길이는 15cm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이걸 사실 외우고 있다면 너무도 좋지만 못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험 때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직접 닮음을 활용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BC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하고 봤더니 우리는 직접 닮음을 조사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얘네 둘이 닮았죠. 얘네 둘이 닮았으니까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았네? 그냥 닮은 게 아니라 뒤집어서 닮았네? 그러면은 뒤집어 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뒤집어 줘요. H가 일로 오게끔, C가 일로 가게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이야기? 여기를 잘 보면 BC 대 25는 BC 대 25는 요렇게. 여기가 지금 16이죠? 작은 것대긴 거. BC 대 25는 16대 BC랑 같더라. 작은 것대긴 거, 작은 것대긴 거. 이 식을 만들어 놓고 BC 제곱이 400입니다.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면 뭐 해라? 닮음을 만들어라.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직접 뒤집어서 요렇게 닮음을 찾아줘도 되고요. 그 다음 닮음비로 활용해줘도 되고, 만약에 내가 식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왼쪽, 요 AB의 제곱은요, BD와 BC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AB의 제곱은 339고요. BD는 1, BC는 1 플러스 X니까 1 플러스 X의 값이 9, 즉 X의 값은 8. 요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닮음으로도 공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8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X제곱, AB의 제곱은요, 여기 짧은 거, 긴 거, 4 곱하기 4 플러스 5인 9가 되니까, 곱해서 36. 제곱해서 36이 되는 건 X의 값은 6.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9번. 9번도 마찬가지로, 요, 외우고 있다면, 요 수선 길이의 제곱은 수선 해발 기준으로 좌우의 곱이더라. 66에 36은 x와 3을 곱한 거니까 3x가 36, x의 값은 12. 이렇게 보면 되는데, 되는데,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식을 바로 배우고 바로 문제에 푼 거니까 금방 적용한 거잖아요. 만약에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여기로 눕혀주면 이렇게 눕혀줘요. 눕혀주면요. 여기 길이가 6, 여기 길이가 3이니까 3대 6, 1대 2네, 6대 12, 1대 2네. 이렇게 보라 이겁니다. 어떤 게더 쉬운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죠? 자, 이번에 직접 구해봅시다. 이제 더 이상의 힌트는 안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직접, 뭐 닮음을 써도 되고 아니면 식을 써도 되고요. 공식을 썬다 하면은 AB의 제곱, 66에 36이 뭐랑 뭐? BH와 BC의 곱, 즉 4와 X의 곱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X는 9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요?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작은 삼각형을 뒤집어 줘야 된다. 닮았대요. 이렇게 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4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4대 6이 닮은 비. 6대 X도 닮은 비. 즉, 4대 6은 6대 X. 66에 36, 4X. 4X는 36, X는 9. 이렇게도 볼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풀면은 재미없잖아요, 이제. 10제곱은 5 곱하기 5 플러스 X 해도 되지만, 이번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5가, 여기가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닮은 비가 몇대 몇? 5대 10? 아, 닮은 비 1대 2네. 그럼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20이겠네? 그럼 그 중에 5cm 빼고 나면 X의 길이는 15다. 요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 이번에 갑자기 AB나 AC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BH를 구하래요. 뭘 통해서? AH를 통해서. 아, 이거 쉽죠. 수선 길이를 제곱하면요. 수선 해발 좌우의 곱으로 나타나진대요. 즉, 4, 4, 16은 2X래요. 따라서 X는 8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고, 중간고사 범위 넓잖아요.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모든 공식을 다 외워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원리를 통해서

0: 그렇죠? 따라서 x의 값은 8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닮은 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왜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이 다른 파트로 하나 빠진 이유를 알겠나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는 아름다운 닮음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반복 체크를 풀어볼게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거 AB 몰라요, AC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AD라는 높이 알죠, 4cm.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B부터 C까지 밑변의 길이인데, BD만 구하면 끝이네. 사실은 이것도 공식을 활용하자면, AD의 제곱은 D에서 B까지, D에서 C까지. 4, 4, 16이 이거 곱하기 8이니까, 2, 8에 16인데, 여기가 2cm네. 그럼 2, 8 더하면 10. 10 곱하기 4 나누기 2하면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수 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얘를 뭐 그렇게도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BD를 구해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닮은 비를 통해 활용하자면 어떨까? 얘를 또 옆으로 눕힙니다. 눕혀주면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B가 일로 올라온 거고요. 지금 A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가 4cm네. 그럼 4cm 대 8cm니까 닮은 비는 1대 2인 거죠. 1대 2. 두 배네요. 그러면은 BD의 두 배가 4cm니까 BD의 값이 몇이다? 2cm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BD가 2cm란 걸 구했으면 B부터 C까지 10cm와 높이 4cm. 그 다음에 2분의 1 전부 해주면 정답은 20제곱센티미터. 요렇게 3번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6번 풀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이 그림에서 다음 중내 삼각형과 닮은 삼각형이 아닌 것을 찾아라. 자, 하나씩 볼까요? 지금 뭐 삼각형이 너무도 많이 보이는데 첫 번째. ABD라는 이 직각삼각형을 봅시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얘랑 닮은 거를 찾으라는 건가? 그럼 각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도 직각일 테고요.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여기 X라고 해볼게요. 자, 두 번째 ACE. 얘는요, ACE, ACE. 얘도 일단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런데 어잉? 여기가 동그라미네요. 그러면은 아 뭐야? 동그라미 플러스 x가 90도니까 여기도 x겠네? 아, 일단 얘네 둘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겠다. 오케이. 닮은 거 찾았다. 그럼 저렇게 안 닮은 애를 찾아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니까 이번에 FBE 갑자기 조그만 삼각형이 나오는데요. 이 조그만 삼각형 또한 보니까 뭐야? 얘도 여기가 x 90도면 여기가 동그라미겠네? 그럼 뭐야? 여태까지 삼각형하고 닮았다라는 거죠. AA 닮은. 따라서 얘도 오케이. 확인. 그 다음에 오른쪽 FCD. 얘는 뭐지? 얘도 90도 X? 그럼 동그라미겠네? 얘도 맞네? 그럼 1, 2, 3, 4번이 맞다라는 거는 정답은 몇 번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 5번이 될 확률이 높다. FBC. 야, 근데 이거 사실 처음부터 FBC를 봤어도요. 일단 답이 5번인 걸 체크했겠죠? 얘만 지금 어때요? 얘만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5번이 정답이겠네. 정답은 5번 요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5번이 답인 것보다 우리 5번으로 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우리가 마무리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에 어떤 선분의 길이의 비를 가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정말 잘 왔어요. 자, 우리 오늘은 유니4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Health, Medicine, Wellness의 마지막 시간. 여기 지금 보면 Wellness가 나왔는데 오늘 Wellness, Wellbeing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복지, 안녕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나오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현과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제목 Wellness and Wellbeing이에요. 자, 일단 Wellness라는 단어 가봐야 되겠죠? Wellness와 Wellbeing은 유의어 비슷한 말입니다. 선생님이 전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 Wellness와 비슷한 단어가 나와서 Welfare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Welfare, Wellness, Wellbeing 다 비슷하게 알아두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강 Wellbeing이 되겠습니다. Well-being, 행복, 안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는 illness, 질병이나 병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반대말로 볼 수 있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The school offers, 그 학교는 제공합니다. Wellness programs, wellness program, 즉 well-being program을 제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죠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To support students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 그래서 offers wellness program, wellness programs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구나. 학생들이 잘 지낼 수 있는 웰빙 프로그램, 안녕이나 복지와 관련된 잘 살아날 수 있는,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wellness programs라고 이야기하겠다. 건강 프로그램들이라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두 번째 단어. 자, healthcare, healthcare.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라는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료 서비스의 의미까지 있구나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가 healthcare, healthcare service라고 하면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라는 의미로도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건강관리라기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의미도 있다. 라는 거 한번 눈에 담아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료 서비스의 의미가 있으니까 medical care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로 이렇게 유의어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 라는 의미로 is라는 동사의 주절로 지금 나온 거죠. 그죠? 네, 주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뭐뭐인지. 자, whether everyone has access to healthcare, have access to, 어디 어디 접근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건강관리, 즉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 is important, is a very important issue,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장 전체가 주어로 나와 있고 have access to, 뭐뭐에 접근하다, 즉 뭐뭐에 접근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veryone has access to healthcare, 모든 사람이 다 의료 서비스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멀리 병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병원이 앞에 있는데도 너무 비싸서 갈 수 없다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ellness, well-being을 하기 위해서는 health care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nutrition이라는 단어예요. 요거 우리 영양제 선전할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무슨 nutrition 이렇게 nutri 뭐, nutri life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양 섭취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nourishment, nourish가 여러분들 영양을 제공하다, 영양을 주다 이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ment를 붙여서 명사, 영양 섭취라는 의미를 만든 거고요. nutrition이라는 단어가 영양학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good nutrition, 올바른 영양 섭취는, 영양 섭취라는 단어가 nutrition이니까요. 올바른 영양 섭취는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for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에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이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nutritional, A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만들고요. nutritious도 역시 또 다른 형용사 형태입니다. 영양가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 얘는 그냥 단순히 영양의 이라는 뜻이고, nutritious라고 하면 영양가가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자, balance nutrition, 균형 잡힌 영양이라는 의미의 표현. 이게 굳어진 collocation, 함께 오는 표현이다.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nourish, nourish. 뭐라고요? 방금 전에 nourishment,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의미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다음에 나왔네. 영양을 공급하다. feed라는 동사가 원래 food의 동사 형태, 여러분. food에서 oo를 ee로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요. 먹이를 준다는 게 뭐겠어? 살아갈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feed와 nourish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된다. nourish가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얘는 기르다라는 뜻도 돼요. 만약에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건 영양을 공급해서 기른다라는 의미까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전에 봤던 nourishment, 영양, 음식물, nourishing, 영양가가 있는 이라는 의미로 아까 우리가 봤던 nutritious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Parents, 부모들은요, should nourish their young children.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어떤 걸로요? Junk food? No. Fast food? No.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nourish라는 단어, 영양을 공급하다, 기르다라는 동사. 오케이. 체크했으면 넘어갑니다. recovery. 우리 2시간 정도 전에요. 어떤 동사에 y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면서 그때 여러분들 discovery, recovery 이런 동사들도 명사들도 recover, discover라는 동사에다가 y를 붙여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y를 붙여서 이렇게 명사 형태를 만드는 녀석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걸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re가 again의 뜻이죠. 다시 cover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살이 찢어졌어, 다쳤어. 그런데 여기 다시 위로 새살이 돋아나서 cover 덮었어요. 그럼 뭐야? recover?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회복이라는 의미, 회복이나 회복세, 되찾기나 회수라는 명사가 됩니다. 왜요? recover가 회복하다라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의 명사 형태가 바로 recovery가 되니까 회복. 특히 어떤 경제에 있어서 경기나 상황이 좋게 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경기가 회복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건강에서만 리커버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기나 경제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도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의미도 리커버리라는 단어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heal이라는 단어가 치료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healing이라는 표현이 바로 치료가 되는 건강에 치료가 된, 즉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healing의 recovery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요. restoration이라는 단어 좀 볼게요. 그러면 restore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자, restore라는 단어도 다시 복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명사 형태가 restoration. 그래서 회복이라는 recovery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healing보다는 recovery, restoration 요두 개의 단어를 비슷한 단어의 의미로 일단 짝꿍으로 외우더라라고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recover, 회복하다, 되찾다, make a full or slow recovery, 완전한 회복. 혹은 느린 회복을 하다 이렇게 되고요. make라는 동사를 쓴다는 게 여기서 특징입니다.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정기적인 운동은요. can support, 자, 뭐할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뭐를요? fast recovery from illness. 여기 지금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겠죠. 더 빠른 회복을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문장까지 봤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단어 갑니다. self-esteem, self-esteem이라는 표현이고요. self가 스스로라는 뜻이죠.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 자부심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꽤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 대한 마음, 특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부심이라는 의미요. 자신감보다는 자부심의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존감이나 self-respect,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 confident, 자신감이라는 confidence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도 맥락상으로는 쓰일 수 있다까지 여기서는 확장한 것 같아요. 자, build or develop self-esteem. 자존감을 만들다, 즉 자존감을 형성하다, 세우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develop이라는 동사를 바꿔서 쓸수 있다.
그래서 build나 develop 둘 다 가능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존감을 형성하다, 키우다라는 표현이요.

self-esteem이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requirement, requirement, require라는 동사 먼저 볼까요?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었겠죠. 자,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라는 의미,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아주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requirement, ment를 붙이면 필요 조건, 요구 사항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뭐 학생으로서 근면이나 성실이라는 것이 아주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requirement라는 건 필요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necessity라는 명사랑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정말 비슷한 단어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맥락상으로 봤을 때 얘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cessity라고 하면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필요 조건이라는 의미까지 여기서는 쓰일 수 있다로 확장한 것 같아요. 자, meet or fulfill the requirement라고 하면 얘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다 혹은 이행하다. fulfill이라는 동사가 이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충족시킨다, 이행한다라는 표현으로 meet the requirements or fulfill the requirement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 passport, 여권은요, as a basic requirement,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뭘 위해서? For international travel, 국제여행을 위해서요. 그렇죠. 국제여행에 여권 없으면 못 나가죠.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basic requirement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해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spirit, spirit. 정신이나 영혼이라는 뜻도 되고요. 기운이나 기백이라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하면 뭐 이를테면 학생들의 사기, 직원들의 사기 뭐 이럴 때 그때 spirit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이나 영혼, 정말 soul의 의미에 스피릿의 의미도 있지만 얘는 어떤 vitality, 활력, 예, vital이라는 단어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생명의, 생명과 관련된 혹은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essential과 비슷한 의미로 배웠잖아요. 그때 vitality라는 단어가 활기, 활력이라는 의미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활기가 뭐겠어요? 학생들의 기운, 학생들의 기력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spiritual이라는 표현은 형용사 형태로 정신적인, 영적인, team spirit, 단결심, 협동 정신, 팀 내에서의 어떤 정신이니까 바로 협동 정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in high spirit,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그냥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단어, 아홉 번째 단어 갑니다. comfort, comfort, 앞에 강세가 오죠. 자, 얘는 뭐냐? 아주 아주 중요한.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단어로 우리가 봤었냐면 discomfort라는 단어로 봤었어요. 그때 comfort, comfortable이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와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comfort는 위로나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consolation이라는 명사 형태, console이라는 동사가 위로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거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생들도 모르는 친구도 꽤 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부터 알아두시지 마시고 요 comfort라는 단어 먼저 챙겨두신 다음에 난 이거 완전히 알아. 더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 consolation이라는 단어까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단어 역시 comfort, 그리고 discomfort, dis를 붙여서 불편함이라는 의미, 불편이라는 명사가 된다. comfortable, 아주 많이 나오는 형용사 형태죠. comfort도 많이 나오지만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편안한 안락한이라는 의미 챙겨두시고요. comforting이라고 하면 얘가 위로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고 ly를 붙이면 comfortable에서 ly를 붙이면 부사로 편안하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her cozy home cozy라는 단어가 아늑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아늑한 집은요, brought her, 그녀에게 great comfort, 아주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어요. After a long day, 긴 하루에.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긴 하루였어. 이후에 집에 오니까 안락한 집이 그녀에게 위로를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이 이런 곳 아닐까요? 그죠? 야, 그 다음에 열 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pleasure, pleasure. 그런데 please라는 동사가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please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가 누군가를 즐겁게 하다, 즐겁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lease라고 하면 기뻐하는, 기쁜, 만족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pleasure. It's my pleasure라고 얘기하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it's my pleasure.
저의 기쁨인걸요. 천만에요. 이런 의미잖아요. Pleasure, 기쁨,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delight, joy가 있고요. 반대의 의미라는 고통, discomfort, 불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Take pleasure in,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다. 뭔가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표현에 take라는 동사를 쓰는구나 라는 거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Passion, passion. 알고 있는 단어죠? 네. 자, 얘는 열정이나 강한 감정이라는 의미고요. Enthusiasm, 그렇지.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passion과 비슷한 의미로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열정이 있는 것과 반대는 뭐야?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영단어 매일매일, 영단어가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외워요. 그거의 반대는? 단어에 관심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indifferent라는 형용사 형태가 무관심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indifference라는 명사가 무관심이라는 의미의 passion의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형용사 형태 갑니다. passionate, 열정적인이라는 뜻이고요. passionately,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자, passion for, 뭐뭐에 대한 열정이라는 의미로 for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우리가 foreign speaker로 영어를 이렇게 할 때, 외국인으로 영어를 할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외국인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말을 해요. 야, 진짜 관사 어렵지. 전치사 어렵지. 어떤 전치사 써야 되는지 사실은 얘는 많이 그냥 이렇게 같이 쓰는 단어로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passion about, passion to 이렇게 쓸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passion for라는 전치사를 보통 쓴다.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담아두시면 참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12번째 단어 갑니다. pastime, pastime. 여기 pass라는 건 지나가게 하는 시간이에요. 즉, 우리가 왜 시간 죽이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뭐 시간 때울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pastime, 그냥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여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astime은 기분 전환, 오락, 취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hobby, recreation. 전 시간에 배웠던 단어죠? recreation. 자, for a pastime. 재미삼아 기분 전환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내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astime.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13번째 단어 갑니다. enrich. enrich.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어떤 단어에 형용사나 명사의 단어가 있어. 그 단어의 앞이나 뒤에다가 in을 붙이면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기 지금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able이라는 단어도 할수 있는, 할 만한이라는 가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여기다 enable이라고 하면 가능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죠? 여기도 지금 앞에 enrich가 들어왔죠? wide라는 단어 형용사 형태 볼까요? 자, 여기는 wide는 이가 이미 있으니까 이를 하나 빼고 wide는 이라고 하면 넓히다라는 뜻입니다. strong의 명사 형태인 strength라는 단어 있죠? 거기에 strengthen, en을 붙이게 되면 얘는 뭐예요? 그렇지. strengthen, 강화시키다라는 뜻이죠. courage, 용기라는 명사에다가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encourage, 용기나게 하다, 고무시키다, 장려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어떤 형용사나 명사에 앞에다가 in을 혹은 뒤에다가 in을 붙이게 되면 뭐뭐하게 하다, 그렇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enrich, rich가 풍요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풍요롭게 하다, 풍요롭게 한다라는 건 질을 높이다라는 의미로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enrich, 어떤 상태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건그 상태를 강화시킨다라는 의미까지 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improve, enhance, 너무 좋네요.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챙겨두시고요. 반대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impoverish, poverty, poverty가 가난이잖아요. impoverish라고 하면 빈곤하게 만들다, 질을 떨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enrichment,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고요. enriched, ed 붙여서 굳어진 형용사 형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단어 갑니다. fulfill, fulfill. 자, full, 원래 full이 되겠죠? 완벽하게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지금 보시면 fulfill oneself, fulfill one's dream. 누군가의 꿈을 채운다, 누군가 스스로를 채운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꿈을 완전히 채운다라는 건그 꿈을 실현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fulfill oneself는 자신의 꿈,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킨 거. 요게 바로 포부를 이루다라는 의미가 바로 fulfill oneself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fulfill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채운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족시키다, 실현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행한다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carry out이라는 수거적인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carry가 나르다, 운반하다의 뜻이지만 carry out이라고 하면 시행하다, 이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MENT 붙여서 fulfillment, 성취, 이행, 충족이라는 뜻이고요. fulfill, 충족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갑니다. I have worked hard.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To fulfill my dream,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요. 뭐가 되고자 하는 꿈? Of becoming a singer. 가수가 되고 싶다는 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됐어요. 다음 단어 갑니다. Possess. Possess라는 단어고요. Possess는 얘는 소유하다,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히 물건 따위를 소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possess라는 동사를 쓸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특징이나 특질을 가지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지다, 즉 물리적인 물질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라는 것도 possess가 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기질이나 성질, 특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단어의 의미도 possess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슷한 의미 단어 own, have 역시 가지다 라는 의미의 동사의 의미가 되겠죠. possession이라고 하면 소유, 보세요. 소유물이라는 의미,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소유물이라는 의미까지 돼요. be possessed by,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자, 어딘가에 의해서 소유가 된다라는 거 뭘까요? 어딘가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무언가 대상에 의해서 내가 소유가 된다라는 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딘가에 사로잡히다, 어디어디에 지배되다 라는 표현이 be possessed by or be possessed with 라는 전치사를 쓰게 된다. 예문 갑니다. What qualities, 어떠한 특성이 must one possess, 어떤 사람이 갖춰야 되는 what qualities, 어떤 기질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갖춰야 되는 일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갖춰야 되는 기질이 뭐 무엇일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quality라는 단어도 특징, 특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예요. 우리가 보통 양이 quantity, 질이 quality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자질이라는 의미에서 quality로 특징이나 자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possess라는 동사 형태 이게 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16번째 단어 갑니다. dignity. dignity, 존엄이나 품위라는 의미가 되겠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honor라는 영예나 영광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 반대는 이제 수치, 수치스러움, 수치심이라는 shame이라는 단어가 반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lose one's dignity라고 하면 존엄성을 잃다.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었어라는 건 체면을 잃다 혹은 존엄을 잃다. 정말 직역을 하셔도 되겠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는다라는 건 체면을 잃는다라는 의미로도 맥락에 따라서는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갑니다. Even in difficult conditions,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the refugees, 그 난민들은요. refugee가 바로 난민입니다. 그 난민들은 try to live with dignity, 존엄성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난민이라고 존엄성이 없어? 당연히 있지. 우리는 이런 존엄성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노력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장이죠? Live with dignity 라는 표현, 존엄성을 지키다, 존엄성을 가지고 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relieve 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체크해 두세요. 자, 이거 앞에서 우리 relief라는 단어 배우면서 같이 선생님이랑 했던 단어입니다. relief가 안도, 완화라는 의미였고 relieved, 이디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만듭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단어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release라는 단어입니다. release가 여러분 잡았다가 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포로를 잡았다가 놔주는 것도 release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의미도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떤 공장에서 폐수를 가지고 있다가 놔주는 거, 어딘가로 내모내는 거, 이것도 릴리즈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만약에 BTS가 새로운 앨범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걸 출시하는 거, 발표하는 거, 이것도 릴리즈입니다.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는 것도 릴리즈예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릴리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푸는 게 전부 다 릴리즈입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얘가 해방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가 이제 relieve가 바로 해방하다라는 의미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고충이나 책임이나 힘든 따위를 혹은 고통 따위를 덜어주다, 완화하다라는 의미에서 is a lesson이라는 표현, 줄여주다라는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고요. 강화시키다라는 의미, intensify라는 동사는 이거의 반대말이 되겠죠. 뭔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게 lesson 해주는 게 relieve라면 intensify는 그거의 반대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relieve the pain, 고통을 완화시키다. relieve the pressure, 억압감을
완화시키다, 압박감을 완화시키다, stress,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래서 많이 어울리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Relieve the anxiety라고 하면 불안감을 완화시키다 이렇게도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정도를 내려준다라는 의미가 relieve라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 diet, diet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식습관, go on a diet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go on a diet. Balance diet,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가 식단이나 식습관의 뜻이기 때문에 eating habits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다, 식이요법을 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 eat a balanced diet. 나왔죠?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To stay healthy.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nxiety. anxiety라는 단어인데요. 자, anxiety 뭐라고요? anxious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anxiety는 불안이나 걱정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worry, concern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concern이라는 단어가 관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나 우려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걱정이나 우려라는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의 anxiety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관심 있는 사람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concern이란 단어가 관심이란 의미도 있고 걱정이란 의미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까지 챙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말은 calmness. 불안하다라는 거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반대가 되는 건 침착함, 평온함이 되겠죠? 그래서 calmness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된다. anxious,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 anxiously, 부사는 ly를 붙이면 되겠죠. How do you relieve your anxiety? 아까 선생님이 이거 relieve라는 동사가 relieve pressure, relieve stress, relieve pain, relieve anxiety도 나와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나요? Before going a stage, 무대에 오르기 전에 불안을 어떻게 당신은 완화시키나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문장 말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번째 단어가 보겠습니다. Depression, depression. 자, 일단 press라는 동사의 의미가 누르다죠. 그죠? 그래서 depress라는 동사가 우울하게 하답니다. 즉, 내가 나의 기분을 자꾸 누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depress는 우울하게 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어떤 나라의 경제를 침체시키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depression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울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이나 우울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침체, 불황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우울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sadness, gloom이라는 표현이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 침체, 불황이라는 반대의 의미는 prosperity. prosper라는 형용사 형태가 번성하는, 번영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입니다. 그거의 명사 형태인 prosperity라는 번영이라는 단어가 침체나 불황이라는 단어의 반의어가 될 수 있다. Economic depression, 경기 불황, 경제 불황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의미. 이렇게 economic depression은 특히 많이 나오니까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불황이라는 표현이에요. 21번째 단어 갑니다. Distress, distress. 선생님은 이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웠던 것 같아서 이렇게 외웠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distress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겠죠. 그죠? distress는 무슨 뜻이냐? 스트레스 받으면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죠? 그래서 distress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명사가 되겠고 suffering이라는 명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된다. 자, 괴롭히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괴롭히다, 곤란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도 쓰인다. 그래서 distress라고 하면 괴로워하는, 곤란한 이란 뜻이 되겠고요. and distress, 이때는 명사로 쓰인 거겠죠? 전치사람의 명사니까요. 곤란한 상태의 노인, 즉 곤란에 처한, 괴로워하는 이란 의미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가볼게요.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showed signs, 어떤 조짐을 보였어요? 어떤 징후를 보였어요? Of emotional distress after the accident. 그 사고 후에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라는 얘기야.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나 봐. 그죠? 네. 자, 이제 22번째 단어 갑니다. Asleep. Asleep 이라는 단어고요. Sleep에다가 어를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sleep은 뭐 수면이나 잠을 자다라는 동사, 명사의 의미의 단어가 되는데요. asleep이라고 하면 잠이 든, 수면 중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 asleep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사랑 같이 쓰이는 형용사예요. 이게 수로적인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형용사는 명사도 앞에서 바로 꾸며주잖아요. 이를테면 뭐 beautiful lady처럼 beautifully라는 형용사가 lady를 꾸며주는 것처럼요. 그죠? 근데 asleep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꾸미지 않고 수식하는 수식 형용사가 아니라 한정적인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랑 같이 쓰이는 서술적인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all asleep 여기 지금 여기 예문으로 안 나왔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예문으로 fall asleep이라는 표현으로 보통은 나오게 되는데 잠이 들다라는 표현으로 fall이라는 동사랑 같이 쓰여서 이렇게 asleep이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와 같이 어울리는 서술적인 형용사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wake는 반대로 깨어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conscious, 의식이 있는. 잠이 든 상태니까 수면 중인 상태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 그죠? 무의식적인 상태? 예, 아니면 무의식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의식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conscious와 때에 따라서는, 맥락에 따라서는 반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sleepy, 졸린 이라는 의미, sleepless, 잠 못 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sound라는 표현이 여러분,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건전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건강한 건전한의 의미도 있고 sound sleep이라고 하면 얘는 아주 깊은 수면 deep sleep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ound of sleep이라고 하면 깊이 잠든 half sleep이라고 하면 반쯤 잠든 이라는 의미가 돼요. 예문 갑니다. My grandmother, 내 할머니는요 often falls asleep. 종종 잠이 드십니다. 뭐 하시면서? 거실에서 TV를 보시면서 잠이 드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째 단어 aging. aging. 우리 aging society라는 표현 전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aging이라는 단어가 age에 ing를 붙인 거다. 이를 빼고 ing를 붙인 거다. 나이가 들어간 노화. age라는 동사가 나이가 들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형용사의 의미로도 굳어진 분사 형태로요. 늙어가는 노후된이라는 의미. useless는 반대의 의미가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자, aging, 노화는요. It's a natural process.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research continues to sick ways to overcome it. 하지만 그런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문장이에요. aged라고 하면 나이가 든 이란 뜻이 되겠고요. ageless라고 하면 늙지 않는 듯한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aging population, 고령화 인구. 이렇게 우리 aging society 하면서 같이 나왔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째, middle aged. 딱 봐도 중간 나이. 봤을 때 뭐 어린 유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라고 할 때 우리가 중년의라는 의미가 middle aged가 되겠죠. 40세에서 60세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In one's 40s or 50s or middle life, 이런 표현들이 midlife라는 표현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삶이라는 표현이 바로 중년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이런 표현들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nual, annual. 이 an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연의 뜻입니다. 연. 예, 그래서 한 해, 이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annual이라고 하면 매년의, 연례의, 혹은 연례 간행물, 해마다 나오는 간행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형용사의 의미로는 yearly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ly를 붙여서 부사 만들고요. annual report, 연마다 나오는 보고서, 연례 보고서, annual income, 연간 소득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째, workaholic, workaholic. 여러분 무슨 무슨 홀릭이라고 하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걸 이야기하죠. workaholic, 여러분들. 그치, 일 중독, 그치? 일 중독자, 일을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work addict라는 표현도 비슷해요. addict가 여러분들 중독이에요. 일 중독. 그러니까 일 중독자,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는 사람, workaholic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 imbalance, imbalance. 밸런스 상태에 있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상태로, 조화로운 상태로라는 의미의 부사적인 전치사 구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in 대신에 out of를 넣으면 되지요. 그죠? 그래서 out of balance라고 하면 균형이 깨진 이라는 의미예요. 균형 잡혔다라는 건 조화롭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in harmony, 조화라는 harmony라는 표현을 이용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8번째, workout. workout. 맞아요.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 다 자주 쓰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운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exercise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고 workout이라고 하면 it worked out. 그거 잘 작동되던데?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되어가다, 해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resolve, 해결하다라는 동사랑 비슷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work out a plan, 계획을 세우다, work out well, 잘 되어가다 라는 수거적인 표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드렸습니다. 29번째, carry out, carry out. 이거 앞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carry는 수반하다, 나르다라는 뜻이지만 얘는 뭐예요? carry out까지 붙이게 되면 그치, 얘는 수행하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carry는 나르다, 운반하다의 뜻이지만 carry out은 실행하다, 수행하다. 그래서 execute,
perform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I couldn't carry out the science experiment. 저는 그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By myself yesterday. 어제 저는 혼자서 그 과학 실험을 혼자 수행할 수 없었어요. 라는 의미의 과거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Carry out a task, carry out a research. 과거나 과제나 연구를 수행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for oneself 표현이죠. For oneself 라고 하면 혼자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라는 정말 for의 전치사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it is essential to 뭐 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Monitor your health 여러분들의 건강을 monitor 추적 관찰하는 게 그리고 stay in good shape 그리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몸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뭐 누가? For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keep something for oneself. 혼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숨기다, 비밀로 하다라는 의미까지도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개의 단어와 표현 잘 정리하셨으면 문제로 갑니다. 자, daily practice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1번에 보면 그 영업사원은요. 아주 깊은 무엇을 느꼈대요. 뭐한 후에? 고객을 잃은 후에 깊은 고통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distress라는 단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체육관, gymnasium의 줄임표현이 되죠. 그 체육관은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학생들의 wellness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annual은 무슨 뜻이었어? 연간의 연례라는 뜻이었으니까 상관없는 단어가 되겠죠. 자, 두 단어의 관계. 동사와 명사입니다. recover, 회복하다, recovery, 회복, fulfill, 충족시키다, fulfillment,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죠. imbalance, 균형 잡힌, out of balance, 균형이 깨진, intensify, 강화시키다, 얘는 뭐야? leave라는 동사 형태로 완화시키다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의 관계입니다. passion, passionate, 명사와 형용사 관계입니다. comfort, comfortable, 명사와 형용사 형태 넣어주시면 되겠죠. C 파트 한번 가볼까요? 배열해서 우리말 맞게 영작하는 걸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까지 영작이 되어 있어요. 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부분만 영작하시면 되겠죠. 자, 뭐뭐하기 위해라는 표현은 투부정사를 쓸것 같아. 그러니까 to를 먼저 써주고 무언가를 수행하다, 이행하다, carry out이라는 표현을 쓰죠. 얘를 묶어서 두 번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건 과제, 과업이라는 의미의 the task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작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지우고 남아있는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식습관을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자,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가 이미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가 있어요. We should manage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까지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식습관을 스스로라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스로라는 표현은 for ourselves가 되겠고 무엇을 관리해? 우리의 식습관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의 our, 그 다음 식습관 diet, 그 다음 스스로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그렇지, for ourselves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We should manage our diet for ourselves to stay healthy. 이렇게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0개의 단어와 표현, wellness, well-being에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 여러분들 멋지게 잘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남은 거는 아직 끝이 아니죠? 그렇지. Daily review로 문장으로 완성하는 단어, 선생님이 뽑은 단어와 문장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그래서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이 61강이고요. 챕터 12, 12번째 챕터의 첫 번째 만남이기도 합니다. 이번 챕터는요. 전치사를 열공해 볼 거고요. 오늘은 시간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열심히 또 공부해 볼 거예요. 일단은 기본 문법 개념부터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전치사라고 얘기할 때 전자는요. 맞아요. 앞을 의미하는 앞전자가 되겠고요. 치는 위치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자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위치하는 말, 뭐 앞에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말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법 용어가 전치사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고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이 전치사와 목적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주고요. 문법 용어로는 전치사 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와 목적어, 전치사 구가 문법적으로 문장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문장의 사람들 이렇게 전치사 구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문 통해 확인해 볼게요. They study. 그들은 공부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at night 뒤에 전치사 at과 night이라는 우리 밤을 의미해주는 명사가 at의 목적으로 나와준 거죠. at night이 밤에 라는 의미를 만들어주고요. 뭘 꾸며주고 있나요? 그들이 공부하는데 언제 공부하는 거야? 밤에 공부하는 겁니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를 꾸며주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는 at night, 밤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 구가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예문 통해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문 볼까요? The pens on the desk are mine. 자, 그 펜들인데 어디 있는 펜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책상 위에 있는 그 펜들은 are mine, 나의 것이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 on 다음에 the desk가 목적으로 나와줬고요. 이 전치사 구가 책상 위에 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면서 앞에 나오는 펜들을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지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맞아요. 형용사의 역할이고요. 이 문장에서는 자 on the desk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 자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그 펜들은 on mine, 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우리 처음에 나와준 것이 in과 on과 at인데요. 전부 다 언제 언제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이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at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at은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at이 여러분들 뒤에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주고요. 그 앞에 언제 언제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at이에요. 예를 들면 at 5 o'clock 5시에 5시 여러분들 시각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 앞에 언제 언제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 바로 at이라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요. 5시 30분에 라고 얘기할 때 at 5:30 이런 식으로 at이 앞에 나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 는 는은요. 우리 교재 나온 대로 정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정오라는 것이 바로 낮 12시를 의미해 줍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오에 라고 얘기할 때도 앞에 언제 언제의 의미로 at이 나와준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특정한 시점 앞에도 at이 언제 언제에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at that time 그때에 우리 공부했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night 우리 좀 전에 예문 통해 봤던 것처럼 밤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done 하게 되면 새벽, 동틀녘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앞에 언제 언제의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거 바로 at이에요. at night 밤에 라는 의미가 되고요. at dawn 새벽에, 동틀녘에.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언을 보도록 할게요. 언은요, 보니까 날짜, 요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날, 특정한 날의 아침, 오후, 저녁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우리 언이 언제 언제에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보니까 5월 5일이라는 날짜가 나와줬지요. 그러니까 5월 5일에 라고 얘기할 때 뭐뭐에 바로 언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날, 예를 들어 your birthday, 너의 생일, 특정한 날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생일에 라고 얘기할 때 맞아요. On your birthday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nday, 일요일이라는 요일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일 앞에 뭐뭐에 바로 on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On Sunday, 일요일에 라는 의미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날의 아침, 오후, 저녁.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일요일 오후에 라고 얘기할 때 Sunday afternoon, 일요일 오후를 얘기하죠. 뭐뭐의 의미로 바로 on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됐죠? 그러니까 on 같은 경우는 날짜, 요일, 특정한 날. 특정한 날의 아침, 오후, 저녁 앞에 뭐뭐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in이 나와주는데요. 우리 교재에 기간이 있는 시간, 월, 오전, 오후, 연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쌤은 이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교재에 빠진 내용이 계절과 저녁입니다. 그럼 추가로 적어주시고요. 자, 먼저 월 앞에 뭐뭐의 의미를 가지는 거 바로 in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에 라고 얘기할 때, 그래요. In August. 이런 식으로 in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절 볼까요? 예를 들면 겨울에 라고 얘기할 때, 맞아요. And winte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절 앞에 우리 in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쓰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 여기 2020년에 라고 얘기할 때 연도 앞에 우리 in이 뭐뭐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아침, 오후, 저녁, 이거는 하나의 표현처럼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침, 오후, 저녁, 우리 아침 morning, 오후 afternoon, 저녁, evening.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영어 처음 공부할 때 인사말 공부하잖아. 아침에 만나게 되면 good morning, 오후는 good afternoon, 그리고 저녁에는 good evening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요. 그 인사말에 사용되는 morning, afternoon, evening. 자, 이거를 문장 가운데 사용할 때는 앞에 전치사 in이 나와주고요. 더와 함께 예를 들어 in the morning 하게 되면 아침에 또는 오전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후에 라고 얘기할 때는 맞아요. In the afternoon 이런 식으로 in과 함께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녁에 라고 얘기할 때는 맞아요. In the evening 이런 식으로 우리 인사말로 공부했던 인사말에 사용되는 morning, afternoon, evening. 실제로 문장 가운데 사용될 때, 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in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더를 붙여준 다음에 각각, 그래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세미남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차례를 따라가지 않고, F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on 보고, in을 본 이유가 있죠.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뒤에 긴 시간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나와준다라는 것도 잡아주고요. 또 우리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A번에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넣어주는 건데 좀 전에 공부했던 at, on, in 중에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1번 볼까요? 8 o'clock, 8시라는 시각이 나와주니까 8시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at이 빈칸의 정답 되겠고. 자, 2번은요. 겨울이라는 계절이죠. 겨울에 라고 얘기할 때 계절 앞에 맞아요. in이 나와주고요. 4번은요. Tuesday, 화요일이라는 요일이네요. 요일 앞에는 on이 사용이 되고요. On Tuesday, 화요일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September, 9월이죠. 뭐야? 월입니다. 월 앞에는 in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 15일 날짜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2021년 10월 15일에라고 얘기할 때, 맞아요. 바로 날짜 앞에 on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자, 7번은요, 는 아까 봤던 대로 낮 12시 정오를 얘기합니다. 정오에라고 얘기할 때 and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8번 아침에 또는 오전에 in the morning. 9번에 밤에라고 얘기할 때는 at night. 자, 11번은요, 2022년. 이런 식으로 연도가 나와졌죠. 2022년에라고 할 때, 전치사 in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14번, 그때의 그때, at that time. 그리고 15번은요, 보니까 the new year, 새로운 해를 얘기하죠. 우리 연도 앞에 in이 왔던 것처럼 이렇게 해를 나타내는 말 앞에도 in이 사용이 되고요. in the new year, 새해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B번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거의 단어를 알맞은 전치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우리는 11월 5일에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다. 11월 5일에 날짜 앞에, 그렇죠? 전치사 on이 나와주는 거고요. On November 5th. 빈칸의 정답이고, 참고로 amusement park. 뭐예요, 여러분들? 놀이공원이란 표현이 되는 거예요. 4번.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때라는, 그렇죠?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at과 함께 우리 at that moment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6번 볼까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요일 앞에 우리 전치사 on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re are no piano lessons. 피아노 수업이 없다. 언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on Saturdays and Sundays. 됐지요? 6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우리 내신 기출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것. 좀 전에 공부했던 at, on, in 중에 하나를 넣어주게 되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4월 14일, 날짜죠. 그러니까 on이 들어가 주고요. 3번에 어린이날, Children's Day, 특정한 날을 얘기하죠. 역시 on이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2번은요, 우리 저녁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In the evening,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답 바로 2번 보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라는 말과 알맞은 전치사를 사용하여 빈칸에 써주는 건데요. 자, 이번 문제. 겨울방학은 12월에 시작한다. 월 앞에 뭐뭐해? 그렇지요? 바로 in이 사용이 되고요. 빈칸에 in December. 3번 볼까요? 그 수업은 매일 8시에 시작한다. 8시. 시각 앞에 뭐뭐해? 그렇지요? 바로 at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at 8, 빈칸에 정답 되겠고요. 6번 볼게요. 나의 선생님은 2012년에 한국에 오셨다. 연도 앞에 나와주는 전치사 뭐뭐해? 뭐 여러분들? 바로 in이었죠? 빈칸에 in 201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 전치사 두 번째로 먼저 before와 after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before는 뭐뭐 전에,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예를 보니까, 자, 우리 sunset이 여러분들, 일몰, 해가 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 sunset 하게 되면 일몰 전에, 해가 지기 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before lunch, 뭐야? 점심 전에. 반면에 after는 뭐뭐 후에니까 after school, 학교 후에라는 얘기는 방과 후에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for와 during 똑같이 우리말로 뭐뭐 동안이라고 나와주는데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for 다음에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낸 표현,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나와주고요. 반면에 during 다음에는 특정한 행사나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줍니다. 예를 들면 5 hours, 5시간. 뭐 여러분들, 이거는 구체적인 시간,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5시간 동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for 5 hours 이런 식으로 for가 뭐뭐 동안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3 days, 3일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시간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뭐뭐 동안의 의미는 바로 during이 아닌 for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uring the class, 이번에는 the class, 수업. 수업 시간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아니죠. 특정한 기간을 나타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니? 얼마나 오래의 개념으로? 자, 몸무 동안. 뭐 여러분들? 4위겠죠. 그 친구가 5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한 거야. 얼마나 오래? 5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뭐 동안의 의미로, 그렇죠? 4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반면에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와 쌤에 대한 또 이야기를 했대요. 언제 쌤 얘기를 한 거니? 점심 먹는 동안에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했는지, 뭐 점심시간 동안에 그 얘기를 한 거야. 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의 개념으로 뭐뭐 동안은 바로 during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during lunc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for는 얼마나 오래의 개념으로 뭐뭐 동안. during은 언제의 개념으로 뭐뭐 동안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구분하면 더 쉽고요. 그 다음에 from to의 표현. 편의상 앞에 나온 걸 A라고 치고요. to 다음에 나오는 걸 B라고 친다면 우리말로는 A부터 B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볼까요? 자, 9시부터 6시까지로 얘기할 때 from 9 to 6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 Monday to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from A to B, A부터 B까지 하나의 표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여러분들? for와 during만 잘 구분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번,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건데요. 나는 어제 8시간 동안 잤다. 너 어제 얼마나 오래 잤니? 나 어제 8시간 동안 잤다. 얼마나 오래의 개념이지, 여러분들. 그럴 때 뭐뭐 동안은 바로 맞아요. for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빈칸에 for를 정답으로 자신있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for 8 hours가 8시간 동안 이라는 게 되는 거고. 자, 반면에 2번은요. 그녀는 방학 동안 캐나다에 있었다. 야, 그녀가 언제 캐나다에 있었니? 방학 동안에. 언제의 개념으로 뭐뭐 동안은 during이 사용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빈칸에 during이 나와주고요.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이란 표현이 완성이 된 거예요. 됐죠? during 다음에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이나 어떤 행사,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3번 볼까요? 1월은 12월 다음에 온다. 1월이란들 12월 후에 다음에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빈칸에는 after가 정답 되겠고요. 4번 볼까요? 너는 수영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 자, 뭐뭐 전에니까 이번에는 before가 바로 빈칸의 정답이고, 우리 또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warm-up이 준비 운동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must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너가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와준 거고요. 어쨌든 수영 전에 before swimming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우리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We work from 9 to 6. 이렇게 from과 to를 활용해 주면 되겠고요. 6번, 우리는 30분 동안 얘기했다. 30분 동안이니까, 그렇죠. For 30 minutes. 이런 식으로 for가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7번은요. 그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잠이 들었다. 우리 또 표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fall 나와주고요. sleep 하게 되면 잠들다는 표현인데 여기는 잠이 들었다.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for의 과거형 fail이 나와준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영화 동안에 이거죠, 여러분들. The movie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for가 아닌 during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B번 갑니다. 괄호의 단어와 보기의 전체사를 이용하여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제시카는 어제 2시간 동안 공부했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니까 그렇죠. for 2 hours. for와 함께 우리 빈칸의 정답이 나와주는 거고요. 2번. 너는 저녁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뭐뭐 전에 이거니까 빈칸에 그렇지요? before dinner. before dinner. 바로 정답이에요. 3번. 자, 그 가게는 11시부터 8시까지 문을 연다. from 11 to 8. 이런 식으로 from과 to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5번 볼게요. 우리는 여행하는 동안 여행이라는 그렇죠. 특정한 일,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During the trip 이런 식으로 빈칸의 정답 확인해 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we met a lot of people이 앞에 붙어준 거예요. 자,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몇개 풀어볼게요. 나의 아버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신다. My father works. 그렇지요? From Monday to Friday. 우리 from과 to를 활용해 주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나는 보통 낮 동안 TV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day가 우리 낮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뜻이 낮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거지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During the day가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되겠고, 반면에 6번은요. 그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awake,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for awake 이런 식으로 빈칸의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 자, 그가 stayed with us. 우리와 함께 머물렀는데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for week를 빈칸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아까 공부했던 in과 on과 at이요. 시간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게 되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일단, in부터 보도록 합니다. in은요. 어떤 공간이나 넓은 장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안에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뒤에는 보통 방이나 건물, 뭐 도시, 나라를 나타내는 명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예를 보도록 할게요. In the city, 그 도시에, 우리 도시 앞에 우리 in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방에, 그방 안에 라고 얘기할 때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로 빈칸 문제를 나와줄 때는 보통 뒤에 여러분들 도시나 나라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주고 그 앞에 빈칸.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 어디에 라는 의미로 in이 정답이 되겠죠. 예를 들어 한국에 라고 얘기할 때 맞아요. In Korea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 같은 경우는 면에부터 위에 어떤 접촉한 표면 위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말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위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뒤에는 바닥, 벽. 도로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볼게요. 자, 벽에 벽 위에 이렇게 할때 on the wall.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벽이다라고 치면 벽이 있고 여러분들 그림이 혼자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 접촉해서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벽에라고 얘기할 때 on the wall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에 차들이 많다. 그러면 도로가 있고요. 차들이 도로에 접촉해서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 위에라고 할때 on the road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추가로 우리 층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줄 때도 어디 어디에라고 할때 on이 사용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우리 2층이라고 얘기할 때 the second floor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2층에 맞아요. 바로 on이 사용이 되고요. on the second floor 하게 되면 2층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됐죠? 층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t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 라는 의미로 공간이 없는 장소나 하나의 지점에 딱 지점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그리고 at the airport 공항에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의 지점을 얘기해 줄때 어디 어디에 at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대체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는 침대 위에 누워 있다. 너무 쉽네요. He's lying 침대 위에 on the bed.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그는 침대에 누워 있다. 이렇게 바뀐다면 정답은 어떻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다라고 얘기할 때 굳이 침대 위에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 있다는 얘기는 침대가 있고요. 접촉해서 여러분들 침대 위에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바로 on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2번 볼게요. 나는 여기서 그녀를 기다렸다. 여기라는 하나의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바로 at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3번. 주디는 작년에 한국에서 살았다. 한국이라는 나라 명이 나와주고요. 당연히 바로 빈칸에 in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Judy lived in Korea last year. 4번. 쌤은 자기 방에서 공부하는 중이다. 자기 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Sam is studying in his room. 이런 식으로 in이 정답 되겠고요. 잔디 위에 앉지 마라. 잔디 위에 접촉해서 앉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여기는 don't가 붙었기 때문에 앉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on't sit on the grass. 이런 식으로 on이 정답 되겠고요. 6번. 그녀는 책상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책상이라는 하나의 지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정답은 바로 at이에요. 됐죠? She's writing a letter at a desk. 이런 식으로 6번 문장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B번 갑니다. in과 on, at 중에 알맞은 걸 써주는 건데요. 3번.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돌아라. 우회전해라. 라는 건데요. 어디서? 코너에서, 모퉁이에서. 모퉁이라는 코너라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t the corner.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의 사무실이 있다. 어디에 있대요? The third floor. 3층이죠, 여러분들. 층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어디 어디에 바로 on이 사용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on the third floor가 3층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사무실은 3층에 있다. 그 다음에 the stars are shining.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빛나고 있다, 하늘에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건데, 하늘이라는 넓은 장소가 나와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되는 거 바로 in이 되겠고요. 됐죠? 하늘이라는 넓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에라고 얘기할 때, in the sk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ere was a picture. 그림이 하나 있대. 어디에? 벽에. 굳이 우리말로 벽 위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어쨌든 벽에 그림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벽이 있고요. 벽에 접촉해서 위에 있는 거니까 바로 on이 첫 번째 빈칸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에 그림이 있는데 어디? 거실에 벽에 그림이 있는 겁니다. 거실이라는 공간 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in이 또 빈칸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거실에 벽에 그림이 하나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고. 자, 우리 내신 기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fly가 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로, 그렇죠? 파리라는 의미가 사용되고요. There's a fly. 뭐야? There is a fly. 파리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야. Ceiling. 천장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러네요. 천장이 있고요. 천장에 붙어서 표면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빈칸의 정답은 바로 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수영하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에? 강에. 자, 그러면 수영을 하게 되면 강 속에서, 강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수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당연히 인이 정답 되겠죠. 3번. There are some pictures. 자, 몇 개의 그림들이 있다. 여러 번 등장하네요. 벽에 몇 개의 그림들이 있다. 벽이 있고요. 접촉해서 여러분들 벽 위에 그림들이 있는 거겠죠. 당연히 on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신 기출 문제 정답은요 바로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0: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충분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주시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책을 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읽고 문제 개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념책 잘 준비하셨죠? 책을 돌려주세요라는 이야기에 등장인물, 주로 나오는 등장인물 두명 기억나시나요? 진서 그리고 도깨비였는데요. 오늘의 만점 고치기 퀴즈도 역시 이 등장인물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도깨비는 진서보다 키가 컸나요? 키가 작았나요? 정답은 바로 O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진서의 몸이 들리더니 도깨비의 어깨 위에 얹혀졌잖아요. 그래서 길을 갈 때, 진서가 팔로 이렇게 나뭇가지도 치웠어야 했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진서보다 도깨비가 키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진서가 가져온 우산이 도깨비에게는 얼굴 가리개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O였어요. 잘 풀어보았나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만점 굳히기 퀴즈가 나올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64번 문제까지 풀이했으니까 65번부터 68번까지 함께 풀고요. 우리가 긴 문제 풀이를 거쳐서 단원 정리 학습에 도착했습니다. 1단원 내용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어 확인할 거고요. 단원 확인 평가라는 것은 이제 정말 정말 1단원 내용 잘 알고 있죠?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용 더 읽어볼게요. 교재는 22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진서가 펼친 책에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지. 진서가 책을 펼쳤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대요. 진서 옆에 있는 친구도 도깨비인데, 그쵸? 도깨비 그림이 나올 때마다 책방에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어. 자, 얼굴을 붉혔대요. 도깨비 이야기인데 옆에 있는 책방 도깨비도 얼굴을 붉혔다. 자,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쑥스럽고 부끄러울 때 붉어지기도 하지만 화가 났을 때 붉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라나 봐. 무척 부끄러워하더라고. 아,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구나. 이제 우리 이해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있는 책의 표지에는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어. 책 표지, 우리 책 읽을 때 겉표지 확인하잖아요. 거기에 도깨비 그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진서가 읽지 못했던 그책 있죠. 정말 읽고 싶어 했는데 변기에 빠뜨려서 물내림을 누르는 바람에 막 찢겨져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됐잖아요. 너무 읽고 싶어서 궁금했나 봐요, 내용이.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아, 그 책에도 도깨비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쵸?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구나.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아, 마음이 아프죠, 그쵸? 가만히 중얼거리는 내용이 뭐예요? 아, 그거 정말 읽고 싶었는데. 근데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용에 다 나오죠. 저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들 떠올려 보면서. 그 마음 알것 같아. 몇 번을 읽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 어떤 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진서가 펼친 책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아니죠. 앞에서, 아, 정말 읽고 싶었던 그 책, 변기에 빠뜨려버린 그 책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읽고 싶어질 텐데, 그쵸? 도깨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어. 몇 번을 읽어봐도 진서가 도깨비에게 바짝 다가왔어. 자, 장면 한번 상상해볼까요? 몇 번을 읽어봐도 너무 호기심 가득하고 궁금한 거죠. 그렇죠? 몇 번을 읽었으면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어? 내가 직접 읽지는 못하게 됐지만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라는 거죠. 진서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이런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짐작해 볼수 있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황 뭐 있죠? 여러분이 부모님께 용돈 좀더 주세요. 선생님 쉬는 시간 더 많이 주세요. 할때 눈이 빛나지 않나요? 뭔가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뭘 부탁하고 있어요? 그 읽었던, 몇 번이나 읽었으니까 그책 내용 나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하니까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도깨비는 그 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아,
진서가 표정을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걸 보고 누가 거절을 할수 있겠나요? 도깨비도 결국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 거죠. 작은 책방에 이야기 나라가 펼쳐졌어. 이야기를 시작해 줬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이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요. 기관사 루카스 아저씨는 기쁨의 나라에 살고 있었단다. 그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 이야기 나라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열리지. 진서는 이 작고도 넓은 나라의 첫 번째 손님이 되었어. 자, 이야기 나라도 있고요. 기쁨의 나라도 있고요. 또 여기도 이야기 나라가 나오네요.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작은 책방에 펼쳐진 이야기 나라와 루카스 아저씨가 살고 있는 기쁨의 나라는 같은 공간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 나라는 도깨비가 진서에게 책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라라고 했고, 루카스 아저씨가 살고 있는 기쁨의 나라는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이야기 나라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열리지. 여기 있는 이야기 나라와 이 이야기 나라는 같은 나라다. 어떤 얘기? 책방에서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진서와 도깨비 사이의 그런 것을 이야기 나라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열리는데 진서가 이 작고도 넓은 나라. 이거는 어떤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이야기 나라예요? 이것도 역시 이야기 나라겠죠. 첫 번째 손님이 되었다. 도깨비가 진서 말고는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준 사람이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볼까요? 65번입니다. 진서가 펼친 책을 보고 도깨비가 부끄러워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도깨비가 진서를 좋아해서, 나너 좋아해서 너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 이런 거 아니었죠. 도깨비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아, 내가 이거 좋으면 부끄러워지나요? 책이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도깨비가 처음 출연한 책이라서,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그쵸? 도깨비가 처음 출연한 책이라나 봐.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죠. 도깨비가 그린 도깨비 그림이 나와서 직접 내가 표지를 그렸어.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라서 도서관에서 가져왔다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3번이 답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66번이에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짐작하는 것은 그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즉 생략된 내용인데 우리가 유추해보고 추리해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 부분을 먼저 봐야겠네요.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곤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번. 진서는 책을 변기에 빠뜨렸다. 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 도깨비가 한 말이죠. 도깨비. 이 대답을 듣고 진서가 고개를 끄덕인 거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내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는 누가 한 말이에요? 진서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진서가 말했는데 내가 변기에 빠뜨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하는 거는 또 도깨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진서가 책을 빠뜨린 걸까요? 아니죠. 도깨비가 변기에 책을 빠뜨렸겠죠. 그래서 이건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진서는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좋아한다. 뭘 통해서 알수 있죠? 아, 정말 읽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앞선 내용에도 몇달 동안 도서관에 가서 서서 선생님께 그책 있어요? 물어봤던 내용도 기억하시죠?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겠네요.
67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쓸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뜻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기억,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알것 같아. 몇 번을 읽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 자, 흥미진진한이라는 뜻, 우리 교재의 낱말풀이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뜻이죠? 흥을

느끼는 재미가 매우 많은 이것이 흥미진진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흥을 느끼는 재미가 매우 많다. 뭐랑 비슷해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재미가 매우 많은, 그렇죠. 재미있는과 뜻이 가장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루한, 무서운, 단순한, 따분한 이런 것은 흥미진진함과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의미이죠.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68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를 고르는 겁니다.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예요, 여러분. 자, 서진. 인물이 한 말에서 단서를 확인해야 해. 자, 어디에서요? 인물이 한 말에서. 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서가 무슨 말을 했지? 도깨비가 무슨 말을 했지? 아, 진서가, 아, 나그책 정말 읽고 싶었는데, 라는 말에서, 그 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읽고 싶었구나, 간절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상우, 인물이 한 행동을 살펴보고 짐작하면 좋아. 자,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 알수 있나요? 그렇죠.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럽구나, 이런 것들 짐작할 수 있죠. 이해.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 짐작하면 안 돼. 자, 어때요? 경험이나 배경 지식으로 짐작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경험, 내가 겪었던 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직접 나오지 않았더라도, 아,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낼 수 있었죠. 따라서,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 누구요? 미해. 선생님이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 알맞게 말한 친구 이런 걸꼭 표시하셔야 돼요. 다 풀었는데 이런 곳에서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68번까지의 문제 다 풀었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었죠? 단원 정리 학습한다고 했었죠. 우리 1단원의 내용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요라는 단원에서 가장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는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잘된 대화야, 좋은 대화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의 마음을 배려했는가? 그럼 이 배려라는 거는 뭘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행동 어떤 게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써주는 거, 챙겨주는 거, 이런 걸 배려라고 하잖아요. 행동으로는, 내가 문을 열었는데, 뒷사람이 막, 따라와요. 그 사람도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문을 잡아준다던가. 아니면 고등학생인 누나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잠을 깨우기 싫으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들, 이런 거 배려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대화하는 상황,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1단원에서. 자, 어떤 게 있었죠? 일단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듣거나, 뭐라고? 못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죠. 집중해서 듣는 거 선생님이 경청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경청하기.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행동으로 대화합니다. 자, 상황.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친구가 뭐 슬픈 얘기를 해요. 그런데 표정이 어울리지 않게. 아, 행복한 미소 지으면서 친구의 슬픈 얘기를 들어요. 나 너무 슬펐어 하면서 울고 있는데 듣는 친구가, 와! 박수치고, 그쵸? 그런 행동. 그리고 미소 짓는 표정 어울리지 않죠.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친구가 축하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그런데 표정이, 시무룩해. 그냥 뭐, 시큰둥해. 또 행동은 어때요? 뭐, 핸드폰 보고 있어. 이런 것은 상대를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이 아니다. 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해야 합니다. 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과 같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자, 배려하는 대화의 예시입니다. 승민이와 수진이가 말을 나누고 있는데요. 수진아, 안녕. 너에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어서 말해봐. 지금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어서 말해봐. 어제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꺼냈었는데 깜빡하고 집에 놔뒀어.

누구 와버렸네. 자, 어떤 목소리예요? 걱정하는 목소리로 어떡하니 당황했겠다.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인 거죠. 어떡해, 너무 당황했겠다. 당황스러운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고 있죠. 그래서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이게 뭐예요? 부탁인 거죠, 부탁. 이런 것도 잘 찾으시고요.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 짐은 어떤 표정과 말투로 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어요?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라고 했잖아요. 뭔가 선뜻 그렇게 받아들이는 빌려주려고 하는 기쁜 밝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겠죠. 표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되지. 친절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민이가 어떤 목소리로, 기쁜 목소리로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하는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대화도 있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대화예요. 벌써 읽기가 두려워지는데 똑같이 승민이, 수진이가 나오고 부탁을 하는 건 같아요. 어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으며, 자, 이것은 우리가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상대의 말에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있어요. 그쵸? 아, 너 필통 안 가져왔구나? 이책 너도 읽어봤니? 갑자기 책 얘기를 하고 있죠. 필통 얘기하고 있었는데 소리를 높이면서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아직 내 얘기를 다 듣지도 않았잖아. 하니까 건성으로 답하며, 이것도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럼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는요, 방금 우리가 태도 측면에서 봤다면, 주제를 정하여서 대화하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그게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것들을 쭉 떠올리면서, 내 앞에 있는 이 친구랑 오늘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로 말을 해야지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상대방도 좋아할까? 이런 거 경험을 다양하게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이 항상 좋은 것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내가 슬프고 좀안 좋았던 일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냥 즐거운 얘기만 해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슬펐던 얘기, 또 위로받고 싶은 얘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적절한 반응을 해줬을 때 위로가 될수 있잖아요. 그것도 바람직한 대화이기 때문에 이 경험은 다양하게 떠올리면 됩니다. 이런 것들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와요. 즐거운 경험만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경청하는 자세,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만 있다면요. 그리고 말할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말할 내용을 왜 정리해야 하냐? 주제는 정했어요. 최근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너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아, 나 요즘 떡볶이가 맛있더라. 근데 너 오늘 입은 옷 예쁘다. 갑자기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느 장단에 맞춰서 반응을 해줘야 될지 혼란스럽단 말이죠. 하나 주제를 정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떡볶이를 왜 좋아하고 우리 동네 근처에 떡볶이 맛집을 또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선 1번에서 봤던 것처럼 배려하는 태도로 대화를 해야 되죠. 어떤 게 있었죠? 경청하는 거. 그리고 상황에 알맞은, 선생님 힌트 줄까요? 이런 거, 표정, 그죠? 표정.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말고도 중요한 거뭐 있었어요?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하면 안 되죠. 또 아무리 밝은 미소로 핸드폰 보면 그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표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마음 헤아리기. 이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배려하면서 대화를 한 후에는 대화를 잘 했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대화 끝났다, 끝, 안녕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오늘 대화할 때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했나?
내가 너무 건성으로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나는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느껴지기에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했을까? 충분히 위로하는 말 또는 축하하는 말을 상황에 맞게 해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죠. 우리도 지금 문제를 쭉 풀고 나서 단원 정리 학습도 하고 평가도 풀어보고 하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나 점검하잖아요.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또 반성도 하고 이런 점은 잘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더질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것은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겁니다. 문제로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문제 누군가가 정말 화가 났다. 누군가는 정말 기쁘다. 이렇게 적히지 않았어도 우리가 빠진 내용을 짐작해 볼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자,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짐작을 할까요? 첫 번째,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한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지, 어떤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지를 보면, 아, 나와 있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짐작을 할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서, 아, 나 그런 거본적 있었어. 내가 그거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를 활용하면 생략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자, 예시를 한번 보면, 이 그림 기억나나요? 선생님께서 우민이 데려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셔서 우민이를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를 보고 내 친구가 다 다르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다르게 짐작을 했을까? 자, 지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민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보니 우민이 친구인가 보구나. 우민이라는 애 있어? 라고 했으면, 저 친구도 우민이 잘 모르는데 그냥 심부름 왔나 보다 했을 텐데, 우민이 있어? 그러니까, 아, 원래 아는 사이구나 했던 거죠. 뭘 통해서?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 거죠. 우민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수민이는 땀을 흘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우민이를 찾는 것을 보니,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봐. 자, 이건 뭐예요? 말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 막. 선생님, 그려볼게요. 땀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막 뛰어왔나 봐요. 다급한 목소리로 우민이를 찾는 거 보니까 빨리 만나야 하나 봐. 이건 말이 아니라 뭘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통해서 단서를 확인한 겁니다. 유연이는 우민이를 찾으러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우민이랑 친한가 봐. 제 저번에도 왔었는데? 한건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거죠. 지난주에도 왔었고, 지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자주 오네? 되게 친한 사이인가 봐?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하연이는 우민이를 찾는 상황으로 보아.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아. 왜 찾지? 볼 일이 있나 보다. 이것은 상황을 고려한 거죠. 그쵸?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 대화를 할때 어떻게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까?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 떠올려야 한다고 했고요.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자, 대화 상황에 한번 적용해서 바로 볼게요. 와, 이거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라고 진서가 얘기했었어요. 진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여기에 있는 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다.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생략된 내용 어떻게 짐작할 수 있나요? 진서는 보고 싶은 책을 돌려주지 않은 도깨비의 행동을 보고, 그렇죠? 내가 보고 싶었는데 도깨비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행동을 보고 책방에 있는 책도 너다그 도서관에서 가져왔지? 라고 짐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도깨비의 말에서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들을 도깨비가 책방에 계속 모은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친구는 도깨비의 말을 통해서 짐작했어요. 아, 버린 책들을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한권한권다 모아서 책방에 뒀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대화에서도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할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한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입니다. 교재는 28쪽이고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풀어본다라고 했었죠. 자, 이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난 다른 주제로 하고 싶은데, 주제에 의논해서 정하자라고 했는데, 내 말부터

들어봐.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그림 기억나시죠? 문제 볼게요. 소희와 민기가 정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대화하는 주제죠. 우리 의논해서 정하자라고 했더니 아, 시간 없어. 막 이랬잖아요. 정해야 하는 것은 대화 주제이다. 대화 2에서 소희의 말에 대한 민기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죠? 아, 시간 없는데 그냥 내가 정한 주제로 대화하자 하면서 바로 그냥 대화를 시작해버려요. 주말에 한 일로. 그럼 반응이 존중한 거 맞아요? 아니죠. 아, 너그 이야기로 대화하고 싶구나. 이런 게 아니죠. 소희를 생각하면서 말했다. 기분을 고려했다. 이것도 다 틀린 설명입니다. 본인 생각만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였다. 4번이 정답이겠군요. 소희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준게 아니라 시간 없다 재촉하면서 본인이 정한 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자, 3번과 4번은 이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정리하면서 봤던 거죠? 부탁하는 거. 승민이가 어떤 부탁했죠? 필통을 집에 놔둬서 연필이랑 지우개 같이 쓰자라고 부탁했던 그런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필통 빌려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필통을 두고 와서 연필이랑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숙제 도와달라는 내용 아니었고, 연필과 지우개를 좀 같이 쓰자라고 했고요. 아, 선물해줘. 아닙니다. 선물이란 단어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에 놔두고 온 필통 좀 같이 찾아줘.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승민이의 말에 대한 수진이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네요. 승민이와의 대화에 집중했나요? 져서 말해봐. 했으니까 집중했어요. 기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내용이에요. 당황했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숙제 안 해. 너왜 숙제 안 했어?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승민이를 놀렸다. 안 가져왔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승민이가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했죠. 당황했겠다. 그래서 알맞은 반응은 1번과 5번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의 X표 하는 건데요. 1번,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그렇죠.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해서 잘 듣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한다? 그쵸. 말을 집중하는 거, 마음 헤아리는 거, 배려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고에서부터 X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좋은데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됐죠. 자, 우리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평가도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만점 구치기 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화 주제를 정할 때는 즐거웠던 경험만을 떠올려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여러분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우리 5강도 이렇게 잘 맞췄는데요. 선생님 다시 만나기 전에 꼭 게시판에 정답 올리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뉴런과학 2학년 당

암기특강 강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셔서 이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위과학은요, 1학년 과학에 비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런데도요, 단순히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요. 또그 원리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면서 아, 그 현상이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진정한 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학년이 2학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개념이 조금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 시간에 단기 특강 강좌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들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1강 수업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1강은 바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매 강의의 시작은요. 그 수업을 관통하는 질문이자 그림으로 구성된 원활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여기 사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물에 녹여 유리막대에 찍어 혀끝에 대어보니 짠맛이 나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식초는 시큼한 냄새가 나 라고 되어 있어요. 식초의 향을 맡으면서 시큼한 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항상 소금은 짠맛이 나고 식초는 시큼한 냄새가 날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소금의 양이 달라지거나 혹은 식초의 양이 달라졌을 때 소금의 맛이 달라지고 식초의 향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1강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히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원대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오늘 1강의 제목이죠. 물질의 특성의 정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특성은요,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초면 식초, 소금이면 소금,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시에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겉보기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눈으로 볼수 있는 색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을 이용하여서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금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금덩어리를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하나의 금은요, 10g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덩어리는 20g입니다. 우리 10g의 금덩어리가 금 조각이 노란색이라고 할때 20g의 금 조각은 노란색일까요? 혹은 다른 색깔을 나타낼까요? 아이, 선생님, 10g이던 20g이던 당연히 금은 노란색이어야죠.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우리 이 내용 정리해 보면요.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그 물질의 특성은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식초의 부피가 커진다고 해서 시큼했던 향이 달콤한 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겉보기 성질 말고 또 다른 물질의 특성은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밀도, 용해도,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끓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밀도부터 끓는 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밀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건 부피가 1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 부피에 무엇을? 나무 조각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즉 똑같이 1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를 갖고 있는, 이번에는 철 조각을 그렸습니다. 즉 지금 단위 부피로 나무와 철은 부피가 같습니다. 부피가 같을 때 나무와 철중 질량이 더큰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철이 더클 거예요. 왜? 우리는 평소에 나무보다는 철이 더 무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단위 부피, 부피가 단위 부피 1로 같을 때 누가 더 질량이 크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도의 개념입니다. 지금 같은 부피에서 철의 질량이 더 컸다면 철이 나무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무엇을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을 우리는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질량값과 부피값이 나온 물집이라면 우리가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밀도,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라고 되어 있고요. 고체, 액체, 기체의 부피를 먼저 비교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상태를 변화시킬 겁니다. 즉,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 물질의 상태만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은 기체일 때와 고체일 때 중에 어떨 때 부피가 가장 클까요? 우리는 1학년 때잘 배웠었죠. 무슨 상태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바로 기체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고, 고체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기체일 때 부피가 가장 크고, 고체일 때 부피가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요, 밀도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건이 밀도값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작아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기체에서 부피가 가장 컸어요. 그러면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기체에서 밀도가 가장 작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기체일 때 우리는 밀도가 가장 작고 고체일 때 밀도가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잘 적혀 있어요. 물은 예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은 물과 얼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페트병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이 페트병을 냉동실에 얼릴 거예요. 그러면 그 냉동실에서 언 페트병을 꺼냈을 때이 페트병의 부피 보통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처음에 냉동실에 넣기 전의 부피보다 조금 더 빵빵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액체 상태의 물보다 고체 상태의 얼음일 때의 부피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 수증기, 즉 기체 상태의 물의 부피가 가장 커요. 그런데 원래는 액체 상태의 부피가 중간에 와야 하지만 물만은 다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고체 상태의 물인 얼음의 부피가 물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따라서 밀도도요, 수증기에서 가장 밀도가 작고요, 그리고 물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25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온도랑 기압은 중요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제 중요한 거냐면, 바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밀도를 이야기할 때는 온도와 압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 살펴보면요. 헬륨의 밀도는 0.000164로 굉장히 작아요. 지금 보시면 아래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밀도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헬륨 풍선 이렇게 손에서 놓으면 공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저 위로 떠오릅니다. 밀도가 작으니까
공기보다 더

위로 뜨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물의 밀도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음의 밀도는 0.9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정말 얼음이 물의 밀도보다 작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물에다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물 위에 뜨죠. 아, 얼음이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뜨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밀도는요,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하는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어떻게 돼요? 뜨게 되겠죠.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밀도가 1인 물에다가 밀도가 7이 넘는 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 아래로 철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 밀도는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물질의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용해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용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용해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요. 용질, 용매, 용해.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금이라고 하는 용질이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요. 즉, 용해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소금물 용액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즉, 소금을 녹이는 물질은 뭐였어요? 물이라고 하는 용매였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지금 물에 녹은 건 무엇이었죠? 소금이었죠. 소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즉, 물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서 고르게 섞여 있는 결과물을 우리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물에다가 소금을 녹일 때요. 소금을 한없이 넣고 넣다 보면 언젠가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지점이 되고 오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용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용해되는데도 정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용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의 정의는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용해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물 100g에 소금은 최대로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 일정 온도에서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이 용해도는요, 일정한 온도, 그리고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우리 아까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성질,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밀도 다음에 배우는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용해도는요, 이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용해도 곡선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로축을 먼저 볼게요. 용해도선의 가로축은요, 온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세로축에는요, 용해도가 적혀져 있는데, 이때 용해도는 물 100g에 용질이 몇 g 녹아있냐라는 걸 수치로 나타낸 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해도 곡선 하나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질산나트륨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80도일 때, 이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의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략 한145 정도가 용해도다라고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8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최대로 145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때요, 14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145g을 다 녹인 용액을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용액 안에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여서 가득 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선생님이 14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용액에는 80도씨의 온도에서 120g까지만 녹였다.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요. 80도씨 일대에 이 질산칼륨의 경우는 대략 거의 165g 이상의 용해도가 나타납니다. 165 이상의 용해도. 즉, 물 100g에 이 질산칼륨이 165g 이상 녹을 수 있어 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온도를 낮출게요. 온도를 20도씨로 낮추면요. 대략 이 질산칼륨은 한 32g 정도밖에 녹지 못합니다. 굉장히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죠. 즉, 어떤 뜻이냐면요.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어떠한 물질? 큰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칼륨에 비해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아, 이 말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은 물질이구나, 적은 물질이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용해도 곡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석출되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62.9g을 녹인 보화 용액을, 보화 용액이라는 말은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다 녹인 거겠죠? 그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하면 몇 그램의 질산칼륨이 석출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요, 이거 그래프에서 소수점까지 읽는 게 조금 어려워서 반올림해서 우리 63g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질산칼륨이 40도씨의 물 100g에 대략 한 63g까지 최대로 녹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포화 용액이에요. 이 용액을요, 몇 도로 20도씨로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러면 20도씨에는 대략 이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32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63g을 녹였어요. 그런데 온도를 낮췄더니 20도씨에는 용해도가 32g이라고 합니다.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런데 내가 63g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3에서 32를 뺀 얼마는 약 31g은 어떻게 될까요? 녹지 못하고 결정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결정으로 다시 나오는 걸 석출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그 석출되는 그 질산칼륨의 질량은 약 31g 정도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그래프들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용해도가 점점점 커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부분의 고체는 용해도가 높아지는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요, 소금을 물에 녹일 때 뜨거운 물이면 뜨거운 물일수록 소금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번에는 기체 용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기체 용해도 할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꼭 탄산음료를 많이 예시로 듭니다. 우리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시원하게 해서 드시나요? 팔팔 끓여서 드시나요? 아니, 선생님, 누가 탄산음료를 끓여서 먹어요? 시원하게 먹어야죠.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탄산음료는 시원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얼음을 넣기도 하죠. 그 이유는 탄산음료는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그 탄산 기체가 우리한테 잘 느껴집니다. 이 말은즉슨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음료수 안에, 물 안에 탄산 기체가 더잘 녹아든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으면 이 기체는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얼음물에 있는 탄산음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온도가 높은 50도씨 물에 탄산음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얼음물에 있는 이 시험관 안에 탄산음료는 기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50도씨 물에 있는 이 안에 탄산음료는 기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탄산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다? 여기서 제일 작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즉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체 용해도는 줄어들고요. 반면에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체 용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물에서 기체 용해도가 가장 클 거고요. 50도씨의 물에서 기체 용해도가 가장 작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아, 용의 도를 크게 하고 싶으면 우리 온도는 낮춰야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기체 용의 도는 온도 말고 압력의 영향도 받거든요. 우리가 탄산음료의 뚜껑을 딱 따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기포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즉, 뚜껑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압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압력이 줄어드니까 용해도가 작아져서 그 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압력이 커지면 기체 용해도도 커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압력이 커진다라는 건 꾹꾹꾹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 안에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는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물질의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체가 끓어 기체가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우리가 끓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그래프 1학년 때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요, 에탄올 10ml와 에탄올 20ml가 있습니다. 이 에탄올을 가열을 할 거예요. 가열을 하다가 우리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대략 몇 도씨 정도 되면 78도씨 정도 되면 20ml의 에탄올도 10ml의 에탄올도 20ml의 에탄올도 모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금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지점이죠. 우리 그때 일정한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에탄올이 20ml로 양이 많아지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몇 분으로? 4분으로 늘어났어요. 10ml일 때는 2분 만에 우리가 끓는 점에 도달했거든요. 아, 양이 늘어나니까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그래프는요. 에탄올은 그대로 끓는 점이 지금 78도씨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은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끓는 동안의 온도가 대략 65도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끓는 점도 달라지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보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이 끓는 점은 일정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체가 녹아 액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즉, 녹는 동안 유지되는 온도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녹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래요. 어는 동안이니까 이번에는 어는 점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고체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갈 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앞에서 본 끓는 점과 비슷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모두 다 물질의 특성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으니 이 개념으로 문제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자, 크림은 물질 A와 E를 비커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E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을 쓰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인데,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어디로?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따라서 밀도가 큰 물질은 바로 뭐예요? E가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꾸로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제일 위에 떠 있는 A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어떤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A와 D 중 포화 용액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포화 용액은요, 우리가 용해도, 즉, 예를 들어 물 100g에 용해도가 녹아들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50g이라면 그 50g이 다 녹았을 때 최대로 다 녹아들어간 상태를 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래프 보면은요, 80도씨일 때 B 지점의 용해도는 150이래요. 그런데 이 B 지점은 150이 다 녹아든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의 지점은 포화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용액은 B하고 C가 되겠네요. 정답은 B, C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은요. 같은 그래프에서요. D용액을 몇 도씨로 냉각시켜야 포화 상태가 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D용액 보면요. 지금 150까지 녹일 수 있는데 얼마까지밖에 100g밖에 녹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온도를 낮춰볼게요.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용해도 곡선에 만나는 그 순간,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답은 60도씨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액체 물질 A와 C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액체 물질 A, B, C를 가열하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할 거고요. A, B, C의 끓는 점은 지금 모두 같죠. 기억 볼게요. A와 C는 끓는 점이 같습니다. 맞고요. A와 C는 고체 상태로 변하는 중일까요? 아니죠. 액체 물질을 가열한대요. 그럼 이제는 기체로 변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A의 질량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질량이 크다라는 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A의 경우는 가장 빠르게 끓는 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우리가 A의 질량은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개념을 클리어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밀도의 정의는요, 무엇을 부피로 나눈 것이었는지, 우리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다 써주시면 되냐면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1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시작한 1강이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와, 벌써 다섯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작품을 읽어보고 있어요. 마지막 작품이죠. 다이빙 대회에서 휘우. 자, 다이빙이 의미하는 건 뭘까? 아, 다이빙 대죠? 다이빙 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5번 레인이라는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 지금 읽어보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뒷이야기 읽어볼게요. 어디 외치고 시작해볼까? 여기 라면 있어요.

자, 다이빙 대회 위에서 그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시간, 예, 4강에서 읽었죠? 원래 이 작품은, 네, 5번 레인. 네, 5번 레인.

15번 레인이라는 작품 속에 있는 네, 글이라고 했어요. 예, 이 5번 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성장 소설이죠. 예, 성장 소설 읽으면 왠지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처럼 13살 된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가 이걸 볼수 있는 성장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 5번 레인이라는 작품을 동화를 읽다가 지금 같이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지난 시간에 중요한 장면이 있었었죠. 버들이와 나루. 예. 나루가 버들 언니한테 수영 왜 그만뒀어? 하고 용기를 가지고 어렵게 물었는데 버들 언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그냥 뭐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었어. 이랬어요. 충격, 충격. 어우. 이 나루는 그 언니를 바라보면서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언니가 수영을 그만두다니 충격을 받았고 섭섭했고 또 화도 났어요. 그 뒷이야기입니다. 자, 나루가 이제 화가 났지. 섭섭하지.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수 있지? 뭐 이렇게. 결국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화를 팍 냈어요. 참다 참다가.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랬어야지. 뭐 이런 말이에요. 자, 몇년 동안? 지금 이 나루가 13살이란 말이야. 근데 어릴 때부터 언니랑 같이 이제 수영을 한 거죠. 아니, 그렇게 이렇게 아주 쉽게 그만둘 거면 진작 그만뒀어야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딨어? 자, 잘 봐요. 아주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했어요. 기록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 이거 누구의 모습이지? 원래 버들 언니의 모습이지? 근데 그 버들을 보고 나루는 겁이 나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될까? 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이야기예요. 나는 열심히 에이스로 1등만, 그러니까 4번 레인만 받았던 나인데 김초롱이라는 라이벌이 생긴 후에는 5번 레인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기록 안 나온다고 우리 언니가 포기했어. 그럼 혹시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니한테 화를 내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야.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버드리는 갑작스레 화를 내는 나루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다 이내 팔짱을 끼고 허, 얘좀 봐라. 막 이렇게 고쳐 앉았죠. 야, 너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너이 언니한테 덤비냐? 막 이런 거죠. 나 강버들이야. 강나루 언니 강버들. 하지만 나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 붓는 거야. 막 화가 났으니까 확 쏟아 붓는 거야. 자매들이 싸울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 덤빈다. 어쩔래, 뭐? 막 이러면. 내가 틀린 말이니? 언니는 수영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나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버릴 것 같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 망한다는 얘기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지. 아주 큰일이란 얘기야. 언니는 어떻게 그래? 나루는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내는 건지, 우는 건지 알수 없는 소리를 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내일 같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언니도 물론 안타깝지만 나를 거기에 비춰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자, 또 나옵니다. 같이 삼각형 평평. 예. 자, 상황을 보라 그랬어. 상황.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보라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쫓고 있는 사람인지 보인다고 했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보인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나루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지. 얘는 수영을 정말 잘하고 싶은 거야. 얘는 수영이 인생의 전부야. 수영을 안 한다는 건 세상이 망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언니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나루의 심리를 이해가 할수 있겠죠? 네.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전 시간 4강에서 선생님이 게시판에 문제, 쓸 문제 얘기 알려줬죠. 라면 문제. 라면 문제에 뭐였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꿈을 포기해야 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나루와 버드리를 보면서. 나루는 얼굴이 빨개졌어. 화가 막 나. 버드리가 고개를

비스듬히한 채로 얘좀 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나루를 빤히 봤어요. 그러다 팔을 풀고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아이 네가 화를 내든 말든. 아 정말 착한 언니야, 그죠? 기억에 쓰인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결국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화를 내버렸어요. 자, 누르고 있다. 여기 누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누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꾹꾹 참는 거죠. 예, 그래서 참다. 자, 나루가 버들이에게 화를 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뭘까요? 나루는 왜 버들이에게 화를 냈을까? 약속 어겨서, 자신을 무시해서, 엄마가 버들이 편이어서, 버들이가 다이빙을 잘 못해서, 버들이가 너무나 쉽게, 그거? 뭐,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이래버리니까. 너무 실망한 거죠. 그래서 5번. 그만해도 될것 같아서.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뭐 이렇게. 언니, 그게 언니 입에서 할 소리야? 그렇게 어릴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놓고 니은에서 버들이의 감정 상태로 가장 알맞은 거. 감정 상태. 이거 중요한 거죠.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놀라서.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아까는 물어봐도 말도 안 해놓고 막 이렇게. 나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수 있는 수영에 대한 태도. 이게 뭐예요? 수영에 대한 태도. 이거 가치예요, 이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 얘는요, 수영을 매우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등을 해야 해. 1등을 안 하면 안 돼. 왜? 얘는 꿈이 있어요. 예, 메달 따야 돼. 올림픽에 나가야 돼. 이런 꿈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 화내라, 화내.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 너는 화낼 수 있어. 왜? 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수영을 열심히 하거든. 너는 화낼 자격이 돼. 실컷 화낸 사람 어떠라고 버들이는 도리어 칭찬을 하네요. 막 화내면, 야, 네가 뭔데 나한테 화내? 이게 아니라, 그래. 넌 화낼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야? 뭐지? 예. 화낸 사람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뭐죠? 예. 창피하죠? 뭐야, 내가 괜한 일로 화를 냈나?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이걸 무안하게,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 안. 얼굴이 무, 없어. 얼굴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창피하단 말이에요. 아우, 무안하게 왜 그러세요? 이 말은, 아우, 저 창피한 마음이 들게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 한자를 좀 알면 좋아요. 어휘력을 익히는데, 예. 뭐, 얼굴이 없어지게. 뭐야, 창피하게. 어우, 내할 말이 없어졌네. 뭐, 이게 무안하게요? 나루는 아무 말도 않고 콧구멍에서 바람만 씩씩 불었어. 콧구멍이 나오면 바람만 쉬. 그래서 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화냈는데, 그러면 앞에 사람도 같이 막 화를 내야 뭐가,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나는 막 이렇게 화를 냈는데, 앞 사람이, 에이, 화내, 화내. 그러면, 무안하게 되는 거지. 근데 나루야,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이 말이 뭐야? 아이, 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영 그만두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야. 그 말이죠. 하늘 무너질까 봐 수영하는 거 알아두라. 하늘 무너질까 봐 수영하는 거면 알아두라고.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그 말이죠. 나는 심각한데 언니 장난해? 장난하냐고. 나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다. 나루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파묻어 버렸고요. 왜? 눈물이 나오니까. 창피하잖아. 있잖아, 나루야. 나 진짜 옛날에 내가 국가대표 할줄 알았다. 이 언니도 잘했거든.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게 아닌가 싶어. 너도 알지? 나 평영 못하는 거. 평영 뭐야? 개구리 헤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선수로 성공을 하려면 자유형도 잘하고 평영도 잘하고 뭐 버터플라이 이런 것도 잘하고 뒤로 가는 배영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약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지. 나 평영 못하잖아. 배울 때 엄청 고생했잖아. 근데 지금도 느려. 왜 그런 애들 있잖아. 나랑 반대인 애들. 똑같이 배웠는데 걔는 훨씬 잘해. 몸에 막 붙어. 체중 몸무게가 아니고요. 체중은 뭐냐면 체육중학교예요. 체육중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모여있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아, 걔네가 좀 게으르기라도 해줬으면, 성실하게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좀 뭔가 해보겠을 텐데. 아, 그게 아니네. 죽어라 또 연습하네. 아, 안 되겠다. 나는 걔네를 이길 방법이 없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야.
자신에게 화를 내는 나루에게 버드리가 기어가

그렇지 말한 까닭. 그래, 넌 화내도 돼. 무엇이라고요? 예. 넌 열심히 하는 애니까. 예. 나루가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화내도 돼. 넌 그럴 자격이 돼. 라는 거죠. 낱말의 뜻을 생각해서 니은에 들어갈 말, 수줍거나 창피해. 그게 뭐예요? 아이, 실컷 화낸 사람 창피하게, 부끄럽게, 수줍게, 무안하게, 아유, 내 얼굴이 없어져. 이 말이란 얘기죠. 볼나치 없어. 예, 이 나치라는 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야, 너참나 두껍다. 이 말은 얼굴 두껍다. 이 말이에요. 볼나치 없게, 무안하게. 버드리가 나루에게 한 말인 디귿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 야, 너 수영 그만둬도 하늘 안 무너져. 그렇게 세상이 망할 만큼 큰일 아니야. 이 말이죠. 자,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버드리가 왜 그만뒀다고 했어요? 자신보다 게으른 친구들이 훨씬 앞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존심 상해서. 아니죠. 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재능도 있으면서 게다가 성실까지 한 친구들. 나는 이길 자신이 없어. 나는 평영도 잘 못하잖아.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자, 볼게요. 나루는 자신을 앞질러가던 김초희의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했어요. 자, 라이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준비할 새도 없이 나타난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 나루가 언니한테 화를 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언니한테만 화내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언니를 보면서, 버드리를 보면서, 혹시 나도 저렇게 될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는 이 수영을 나도 관두게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자신에게 내는 화를 언니한테 슬쩍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루는 자신을 앞질러가던 김초희의 모습이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 왜? 김초희 어떤 애예요? 1등이란 말이야. 원래 이 1등 자리는 누구 자리였어? 내 자리였어. 나루 자리였어. 그런데 이 1등 자리를 뺏고 얘가 몇번 레인? 4번 레인을 차지했어. 자, 전 시간에 이 5번 레인이 의미하는, 이 원래 책 이름이 5번 레인이라고 했죠? 5번 레인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4번 레인은 1등. 2등한 친구는 5번 레인은 준다고 했죠. 즉, 나루는 4번 레인을 독차지했던 앤데 라이벌 때문에 자기가 5번 레인, 2등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나의 위기야. 아, 이 위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얘가 2등 해요. 2등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겠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교재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가면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될까 생각해 가면서 이 글을 읽으라는 거야. 라이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예고도 없이 준비할 새도 없이 나타난다. 김초희도 그랬다. 영원히 나루의 것일 것만 같았던 메달을 한 번, 두번 빼앗아가더니 언젠가부터 꽉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얘가 나타난 뒤로 2등만 했다 이 말이죠. 크게 너무 화가 났어. 그걸 누구한테 퍼붓는 거야? 버들 언니한테 계속 퍼붓는 거야. 언니 말이야, 좀 등수 안 나온다고 말이야, 기록 안 나온다고 말이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야. 막 이렇게. 나는 진짜 할 만큼 해봐서 별로 아쉽지 않아. 야, 멋있잖아요. 야, 나 그냥 탁논거 아니다. 나 진짜 할 만큼 했다. 근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서 나 아쉽지 않아. 난 최선을 다해봤어. 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이빙이 너 은근 재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빙을 하게 된 동기가 여기 나오네요. 야, 나할 만큼 했어. 나 엄청 많이 노력했다. 끝까지 해봤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말이야, 해보니까 다이빙 이거 재밌더라. 새로운 길을 얘가 찾은 거지, 버드리가. 사실 나루도 알고 있었다. 언니가 다이빙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걸 말이다. 어떻게? 정말로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야. 밥 먹다가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 정말로 좋아하는 거죠. 다이빙계에 오를 때마다, 다이빙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버드리의 얼굴에는 환하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났어.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었던 거지.
너 10m 다이빙대에 올라가 본적 없지? 나중에 한번 해봐. 해보면 알 거야.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인지. 버드리는 아주 천천히 한 발씩 땅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다이빙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곧았다. 멋있는 친구 같아, 버드리가. 자,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날개가 없어도 아주 잠깐 하늘을 날수 있어. 언제? 다이빙대에서 팍 날아오를 때. 그죠? 날개가 없어도 잠깐 하늘을 날수 있다? 또 재밌어. 나는 물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왠지 알아? 누가 나를 다이빙대에서 팍 밀쳐서 빠지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나는 거야. 나는 뛴 거란 말이야. 이 말이에요. 자, 나는 떨어진 게 아니라 뛴 거다. 뛰면서 계속 생각해. 최고로 아름다운 비행을 해야지. 잘 봐요. 이거 누구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네. 어쩌면 이 책에, 이 5번 레인이라는 책에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작가가 아주 공을 들여서 쓴 말이라는 걸 선생님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버들이야. 버들의 말이야. 이 버들의 입을 빌려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자, 다이빙대. 자, 다이빙대야. 그리고 여기 사람이 딱서 있어. 탁서 있어. 여긴 물이야. 높지요? 자, 여기 딱서 있어요. 제목이 뭐야? 다이빙대 위에서잖아요. 그쵸? 이 위에 딱서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이 사람이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물속으로 갈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래요? 나 물속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다. 와, 잘 떨어졌다. 아니야. 떨어지는 게 아니래. 뭐래요? 자기가 스스로 뛴 거래요. 이 말이 뭐예요? 여기 뒤에서 만약에 사람이 확 밀었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뒤에서 억지로 하라고 밀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떨어진 거야. 근데 내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비행.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이 물속으로 들어갈까? 아름다운 비행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스스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기쁘게. 멋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자, 여기에 등수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나루는 김초희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얘는 라이벌이 없어. 그냥 내 자신이 아름다운 비행을 만들어내면 돼.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의 만족이죠. 아름다운 비행이 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나루는 뭐예요? 승리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기기만 하면 돼. 내가 다시 4번 레인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 이게 이 아이의 그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버드리가 한 발짝 뛰어 나루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 장면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자, 중심 내용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주제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주제 머릿속에 콕 넣으세요. 주제란 뭐냐면 중심 내용 또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는 주제라고 합니다. 흥부놀부의 주제 뭐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자, 우애 있게 살자, 뭐 이런 거. 이거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죠. 예,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자, 가장 알맞은 것의 기호. 김초희가 다이빙 시작하게 됐다. 나루는 김초희에게 메달을 되찾았다. 버드리는 자신의 다이빙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뭐예요? 4번이죠. 자, 기억과 같은 상황에서 나루가 느꼈을 감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라이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준비할 새도 없이 나타난다. 맞죠? 김초희가 나타나리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김초희 경쟁자 때문에 누구야? 나루는 당황스럽고 질투가 났어요. 나도 4번 레인을 되찾을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종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맞게 말한 친구가 되겠죠? 자신보다 뛰어난 경쟁자의 등장에 존경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컸을 거야. 요거는 그러면 좋으련만, 예, 지금 나루의 상태는 아닌 거죠. 나루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초이 때문에. 나루가 알고 있던 언니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수영 싫어해. 모든 운동 잘해. 다이빙 두려워해. 다이빙을 정말로 좋아해. 사실은 수영을 계속하고 싶어 했어. 어쩔 수 없이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꿨어. 아니죠? 자, 사실은, 네.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하는 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영을 그만둔다고 하니, 예, 저게 혹시 수영 그만두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은에서 알수 있는 다이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날개가 없어도 아주 잠깐 하늘을 날수 있어. 다이빙은 위험하니까, 수영보다 다이빙이 어려우니까, 다이빙은 자유롭고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뭘까요? 하늘을, 아주 잠깐이지만, 하늘을 날수 있어. 나나나, 뭐예요? 하늘을 난다? 보통 하늘을 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돼요? 바로 요거죠?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나는 하늘을 날 거야. 나는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그럴 때뭐 어둡거나 괴롭거나 그 어디 갇혀 있거나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시야도 넓고 멀고 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나, 날개 없어도 잠깐 하늘 날수 있다? 무엇을 하면? 다이빙을 하면. 근데 정말 무슨 일인지 얘기 안할 거야? 라고 언니가 또 물어봐요. 야, 나루야, 너왜 그러는데? 응? 말해봐. 이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지. 나루가 다시 입을 꾹 다물자. 버들이도 더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아, 이 언니 진짜 멋지네. 응. 말해봐. 너말안 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말하고 싶을 때 해.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루야, 넌 나랑 달라. 와! 이 언니 정말 대단한 언니인 것 같아요. 벌써 나루의 이 생각을 꿰뚫고 있어. 나루야, 너 사실은 언니처럼 수영 그만둘까봐 걱정하는 거지? 응. 벌써 알고 있어. 너 나랑 다르다 하고 안심시켜주는 거야. 나는 수영을 그만뒀지만 넌 달라.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거지. 아, 이 정말 뭐랄까요? 그냥 했어요, 그냥. 버드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왠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예, 좋은 언니지만, 사람 자체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예. 야, 나루야, 나너 알아.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알아. 근데 너, 나랑 다르다?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거기서 멋있게 뛰어. 네 맘대로 해. 할수 있어. 방향이 아래를 향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더라도, 너 스스로, 그 방향으로 네가 갔다면 너 그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뛴 거다. 나는 거야. 여기 나는 거야가 뭐예요? 날아가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루는 버드리에게 수영을 왜 그만두었는지를 물었는데 버드리는 다이빙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다. 나루는 그제서야 코치님이 수영을 왜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것 같았다. 이 코치님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등장인물 중에 코치가 코치님이 나루한테 물어봐요. 나루야, 넌 수영을 왜 해? 하고 물어봐요. 수영, 그 나루는 그런 걸왜 생각하지? 이기면 되잖아,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 알것 같아요. 결국 그 물음은 너 수영 계속 하고 싶은 거 맞아? 라고 짚어보란 얘기였어요. 너 수영 그렇게 계속 할 거면 너 지는 것도 연습해봐야 돼. 지는 것에 익숙해질 줄도 알아야 돼. 이 말이 되는 거죠. 어제 엄마가 수영을 그만둬도 괜찮다고 했을 때 나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루는 그래도 수영을 하고 싶었다. 아직은 수영장 물 밖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자, 수영장 물 밖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예,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이거 뭐예요? 수영선수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끝이라고, 할 만큼 해보지 않았고, 이거죠. 그래.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못하겠어. 나더 이상 못해. 이렇게 끝까지 아직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나 김초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팔이 조금 더 길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얘가. 내가 팔이 좀 짧아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 더 길게 하지? 막 이런 것도 생각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0.1초를 더 단축시켜 볼까? 이렇게 고민했단 말이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아직 나는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나루는 10m 다이빙대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지금 진짜 올라가 있다는 얘기 아니죠? 나루는요, 지금 다이빙대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고민하고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자, 선택입니다. 뛸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1번이냐, 2번이냐? 이게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작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0: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나루가 지금 선택해야 돼. 뛸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나 수영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이 다이빙 대 위에서예요. 멋있죠? 제목이. 이해가 가죠? 얘 무엇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가치의 문제라는 거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수영을 사랑한다면 내가 질 수도 있어야지. 그걸 내가 참아내야지. 맨날 매일매일 이기기만 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나루와 버드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맞게 연결해 볼까요? 나는 승리해야 돼. 아니야. 나는 재미있고 즐거워도 돼.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나루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래도 되고,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요, 어디 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버드리처럼, 내가 이거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성공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다른 길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 돼요. 네, 다 돼요. 그래서 열려있는 문제. 예, 네, 어떤 것이든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평가에서 중요한 건, 채점, 선생님들이 채점하실 때 무엇을 볼까요?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고, 요거.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 이 답안지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 뭐래요?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만점. 이야기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이죠? 다이빙 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언제부턴가 라이벌 김초희에게 계속 메달을 빼앗겼어요. 누가? 나루가. 그리고 자신을 보러 온 버드리에게, 수영을 그만둔 까닭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나루는 수영을 아직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라면 문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써보실래요? 네, 윤희순 의병장, 그 다음에 뭐 봉운이, 장호, 나루, 버드 여러 인물들이 있었죠?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게시판에 한번 써줘 보세요. 저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예,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봐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확률의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풀어볼 차례죠. 자, 중단원 실전 테스트라고 해서 문제가 막 심각하게 난이도가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충분하죠. 대신에 선생님이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서 구별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거거든요. 그 구별하는 아이디어가 고등학교의 개념과 연결이 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해설에선 저렇게 안 풀려 있는데 왜 이렇게 풀까? 이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는 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 4번과 7번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이 4번과 7번에서 앞에서 강조했던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되새겨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congratul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알파벳이 하나씩 적혀있는 이 1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그 카드가 자음이 적힌 카드일 확률이

권유를 구하여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전체 카드는 14장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자음이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자음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C, N, G, R, T, L, T, N 이렇게 1, 2, 3, 4, 5, 6, 7, 8, 자음 하나가 더, 네, 이렇게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14장 중에 8장이 자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14분의 8 약분하면 7분의 4가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4번 정답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이걸 생각을 살짝 바꿀게요. 전체 14개 중에 자음이 7개니까 14개 중에 8개니까 14분의 8이야 라고 풀면 당연한데요. 이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분모에는 14장 중에 한 장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갈 겁니다. 괜찮죠? 14장이니까 분모가 14?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생각하면요. 14장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분모에 들어갈 때? 아, 14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대표 뽑는 방법의 수. 대표 뽑는 방법의 수는 뭐였어? 14장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14 한 번만 곱하고 1로 나누어준다 이런 생각하는 거였었죠.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음이 8장이니까 경우의 수 8개.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음 8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8개 중에 대표 하나 뽑는 방법 수라고 생각해서 8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줘야겠죠. 괜찮아? 선생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14장 중에 자음 8장, 14장 중에서 자음을 이렇게 하나만 뽑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나중에 가면 얼마든지 14장 중에 두 장을 뽑았는데 두 장 모두 자음이 될 확률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뽑는 횟수가 많아지면 대표 뽑기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적인 문제들을 풀 때는 이렇게 뽑는, 대표를 뽑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4장 중에 8장 7분의 4 그냥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지만 생각의 흐름을 14장 중에 한 장을 뽑으니까 14명 중에 대표 뽑는 방법수, 8장 자음 중에 한 장을 뽑으니까 8명 중에 대표 하나 뽑는 방법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찾아내시는 것도 우리 연습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4분의 8, 7분의 4를 정답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어느 쇼핑몰에서는 개점 1주년 행사로 선착순 500명에게 행운권을 나눠준대요.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1등 1명, 2등 3명, 3등 5명에게 상품을 준답니다. 자, 결국 상품을 받는 사람은 1명, 3명, 5명, 총 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 500명에게 행운권을 주는데 그 중에 9명만 상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니까 상품을 받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 500분의 9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5번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것도 전체 500명 중에 상품 받는 사람이 9명이니까 500분의 9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밑에 있는 분모 500이 5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방법수, 여기 있는 분자 9가 당첨돼서 상품을 받는 9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 방법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조금 더 정확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보자. 길이가 각각 3cm, 4cm, 5cm, 6cm인 막대기 4개 중에 3개를 임의로 뽑을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봐야죠.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3개를 뽑는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4사람 중에 대표 3사람 뽑는 거랑 똑같은 거네? 이런 생각하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4개 중에 3개의 막대기를 뽑는 방법의 수는 4가지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한번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4를 생각하는 다른 방법은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지 말고요. 버릴 거 하나를 골라버리자라는 거지. 3을 버리거나 4를 버리거나 5를 버리거나 6을 버리거나 4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4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어보는 그런 방법의 수 전체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4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괜찮니? 네, 그 중에 뭐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봐야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즉 어떤 제일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저기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한 값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곱한 값들을 써볼 거예요. 9, 16, 25, 36. 그럼 더해서 36이 되는 걸 이 중에 찾을 수 있니? 라는 걸 봐야지. 없어, 그치? 하지만 더해서 25가 되는 건 여기 두 개 더하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5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3하고 4인 직각삼각형 하나가 저기에 존재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4, 특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확률은 n분의 a,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면서 2번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죠. 괜찮니? 자, 이 문제 통해서 우리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봐야 될 때 좀 편하게 피타고라스 수로 체크해 보는 것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과 4와 5 이렇게 세 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순서 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피타고라스 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거 말고도 그렇지. 5, 12, 13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피타고라스 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조금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겠죠. 자, 다음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입니다.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관역이 있는데 그림의 네 정사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대 3대 4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화살을 쏘아 검은 영역에 맞출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문제는 확률을 넓이로 접근하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문제고요. 닮은 비가 넓이의 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섞여 있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또 도형의 닮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검정색 영역에 맞출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 4개의 정사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대 3대 4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너는 2K가 되고 자, 그 다음 너는 3K가 되고 자, 그 다음 너는 4K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제일 커다란 정사각형의 넓이는 16K제곱인데 거기에서 안쪽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 넓이 9K제곱을 빼내야 아, 이 바깥쪽 검정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겠다. 16K제곱에서 9K제곱 빼내면요. 바로 7K제곱이라고 우리 넓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안쪽에 있는 하얀색 영역의 넓이는요. 9K제곱에서 4K제곱을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2K인 정사각형이 이 검정색, 지금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정사각형이니까 바깥쪽 테두리 부분은 9K제곱에서 4K제곱 빼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너 5K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안쪽에 있는 K제곱을 빼내면 우리 검정 영역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4K제곱에서 K제곱 빼냅시다. 그렇다면 3K제곱이라고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안쪽에 있는 하얀 영역, 즉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K제곱이다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전체 화살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역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K인 정사각형이니까 16K제곱만큼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지금 화살을 쏘아서 검은 영역에 맞출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검정색 영역의 넓이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7K 제곱과 3K 제곱이 검정색 영역의 넓이니까 전체 영역의 넓이 16K 제곱 중에서 검정색 영역의 넓이 10K 제곱만큼이 바로 검정색 영역에 맞출 확률이 되죠. 우리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K제곱, K제곱 약분하고요. 16분의 10 계산하면 8분의 5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괜찮니? 그런데 이거 굳이 변의 길이들을 이렇게 다 달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지금 모두 다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니까 모든 정사각형들이 다 닮은 도형이라는 거알수 있고, 그럼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율 가지고 접근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1대 2대 3대 4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넓이를 닮은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나오니까 가운데 있는 걸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깥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의 비율이 4가 되려면 아, 이 검정 테두리 부분은 3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바깥쪽은 3을 제곱해서 9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안쪽에서 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 이 바깥쪽은 5구나. 그리고 전체 제일 커다란 영역은 4에 제곱해서 16만큼이어야 되는데 이미 9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7만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비율로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럼 전체 16 중에서 10만큼이 우리 차지하고 있는 검정색 영역의 비율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6분의 10, 8분의 5라는 확률 계산할 수 있어요.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전체 중에 특정한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넓이의 b로 접근해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표시해놓고 계산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겠죠. 그냥 이렇게 쓰여지겠다는 거지. 자, 그냥 이렇게 써서 우리 8분의 5라는 정답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도형의 닮음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매우 괜찮은 문제, 확률을 넓이로 접근하는 아주 괜찮은 형태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재미있게 수학을 좀 스스로 찾다 보면요. 이렇게 확률을요, 넓이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이나 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주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자. 5번입니다. ABCD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데 A와 B 두 사람이 이웃하여 사진을 찍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네요. 여러분, 전체 경우는 뭐예요? 네 사람이 그냥 한 줄로 서는 모든 경우가 전체 경우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N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사람이 줄을 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죠. 네 사람 중에 세 사람만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줄을 서니까요. 4부터 시작해서 네개다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얼마니? 24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사건은 A와 B 두 사람이 이웃하게 서라라고 얘기하는 게 특정 사건이죠. 그럼 이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A를 구할 때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지. A랑 B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놓자. 그리고 나머지 C와 D가 이렇게 있는데 이 AB가 묶여있는 한 덩어리와 CD는 아무렇게나 자리를 바꾸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AB가 묶여있는 한 덩어리와 CD의 순서로 쓰여져 있는 것도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AB가 묶여져 있는 덩어리가 중간에 들어가고 C가 앞에, D가 뒤에 들어가는 경우도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다. 한 경우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A와 B가 이웃하게 한 줄로 서는 경우는요. AB가 묶여져 있는 한 덩어리, 한 그룹과 CD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세 개가 일렬로 줄 서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면 A는 이렇게 세 개가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야라고 생각하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근데 좀 더 고등학교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이 안에서 A와 B가 따로 줄을 설 수 있구나. A, B 두 사람이 따로 두 자리에 일렬로 줄을 서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금 더 고등학교스러운 생각입니다. 선생님, 결과 똑같은데요? 맞아, 결과 똑같지만 나중에 가면 한꺼번에 이웃하게 묶여있는 사람이 꼭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네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람이 8명인데 8명 중에 4명이 일렬로 이웃하고 있어라 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바로 그룹 안으로 묶여있는 그 네 사람이 바로 줄 서는 경우가 또 세부적인 케이스를 나누는 경우와 똑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2라고 생각하는 건 A, B, B, A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아, 두 자리에서 저 두 사람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구나. 그래서 2 곱하기 1 하고 써주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는 더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에다 2 곱하니까요. 12하고 만들어지죠. 결국 우리 확률 P를 생각하면 전체 경우 24가지 중에 12가지 경우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두 사람이 이웃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4번이 정답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어때? 할 만하세요? 생각의 흐름을 지금 선생님과 같이 맞추어가면서 조금 더 멀리까지 풀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생각들을 지금 좀 계속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6번입니다. 자, 6번은요.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면 될 것 같아. 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 라고 얘기했는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뭘로 정의돼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하고 쓰여져야 되죠. 이거 분자 분모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기 보자. P의 값의 범위는 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참이야 라고 하면서 답을 2번으로 골랐을 거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틀렸죠. 왜 그래?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거죠. 왜 그래?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죠. 그러니까 확률값의 범위는 0보다 큰 게 일반적이지만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 눈이 100이 나올 사건의 확률 0이에요. 확률이.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 눈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그건 1이죠. 항상 그러니까. 자,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2번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보기 건너뛰고 이어서 4번과 5번 보기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하고 이어지니까.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 때의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지, 0. 그래서 너는 확률 P가 1이다, 잘못됐고 0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일 때의 확률은요. 확률 P가 0이 아니라 1이다 라고 얘기해야겠지. 자, 그래서 4번과 5번도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된 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고 3번에서 얘기하는 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생각하는 건데 전체 확률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를 빼주면 우리 그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했었죠. 나머지 사건의 확률, 즉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말고 나머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2번 보기를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7번입니다.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구원픽이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상황, 여사건의 확률에 관련된 문제고요. 적어도라는 말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지금 문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전 3개를 던지는데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앞면이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구별

그래 보자면 앞면이 한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요,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한다면 HTT, THT, TTH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 경우가 벌써 세 가지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앞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앞면이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요, 앞면이 두 개인 경우는요, HHT, TH, THH 하고 이렇게 쓰여지면서 역시나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앞면이 세 개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전을 세개 던졌으니까. 그렇다면, HHH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경우가 너무 많아. 자, 이렇게 직접 경우를 다 구했더니, 앞면이 적어도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8가지 경우 중에 7가지 경우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너무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반대의 사건, 여사건을 가지고 풀겠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라는 거, 너의 반대되는 사건, 여사건을 생각하면 여사건이 뭐다?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 모두 뒷면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에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쉽게 알수 있으니까 1에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한 가지의 확률 8분의 1 빼주면요. 그럼 8분의 7이더라라고 생각해서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자, 괜찮지? 물론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어도 괜찮아요. 여사건의 경우로 접근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비슷하게 여사건 썼을 때 모두 다 뒷면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타나고 두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타나고 세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서 1에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의 7이다. 그게 바로 우리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얘들아, 오해하지 마. 지금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고 1에서 그걸 빼서 우리가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타날 그런 확률을 구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모두 뒷면이 나타날 확률이고 1에서 그걸 빼서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타날 확률이 8분의 7이다라고 구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풀었을 때는 경우가 너무 많고 확률적인 계산들을 하기 좀 불편할 때 여사건의 확률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또 하나의 쉬운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려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중학교 2학년에서 우리 친구들을 제일 불편하게 만들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8번 봅시다.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든 A 주머니와 B 주머니가 있는데, 공을 하나씩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을 꺼낼 확률이 A 주머니는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B 주머니는 7분의 2랍니다. 그랬을 때두 주머니의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거 그래. 적어도라는 말이 없지만 여사건으로 풀어주면 편한 그런 경우죠. 왜냐하면 곱이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곱이 짝수인 경우. A 주머니와 B 주머니를 생각하는데 곱이 짝수인 경우는요, A가 짝수고 B가 짝수인 경우 이거 곱이 짝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A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오지만 B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 이거 곱이 짝수입니다. 자, 반대로 A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오고 B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 이것도 곱이 짝수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요. 다 더해주셔야 정답인 겁니다. 원래는. 연습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A에서 짝수 나올 확률 5분의 2, B에서 짝수 나올 확률 7분의 2, 그러니까 35분의 4가 A도 짝수, B도 짝수여서 곱하면 짝수가 될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A에서는 짝수가 나오고요. B에서는 홀수가 나올 확률은요. 짝수 나올 확률이 7분의 2였으니까 홀수 나올 확률은 7분의 5일 거고, 그럼 계산해 보면 35분의 10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A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B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7분의 2니까 35분의 6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 모두 다 더해주는 게 A, B 주머니에서 하나씩 뽑았는데 곱해서 짝수가 될 그런 확률이라는 거죠. 자, 더합시다. 그러면 3

35분에 20하고 쓰여지고 약분하면 7분의 4라고 우리 정답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게 좋다? 여사건으로 가는 게 좋다. 1에서 빼줄 거야. 뭐를? 둘 다 홀수를 뽑는 경우를 빼줄 거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것의 반대는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데요. 곱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와 홀수를 곱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1에서 홀수 곱하기 홀수 뺄 겁니다. 자, A주머니에서 짝수 나올 확률이 5분의 2였으니까 홀수 나올 확률은 5분의 3. B주머니에서 짝수 나올 확률이 7분의 2였으니까 홀수 나올 확률은 7분의 5 하고 쓰여져서 1 빼기 35분의 15. 그러면 아, 이 값이 35분의 20이구나. 결국은 우리 동일한 정답 7분의 4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풀어줘야 훨씬 더 좋은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적어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 여사건의 문제 우리 방금 전 7번에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르고 봤는데요. 없는 경우에도 여사건이 충분히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풀이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9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풀어갈 텐데 우리 오늘 여사건 포인트 뒀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제관 공개!
1: 우와, 걷기 좋겠다.
2: 그러게. 부러워.
3: 토토께께, 이번엔 무슨 일이야? 어디로 출동해야 해?
2: 이번엔 동화나라로 출동해야 돼.
3: 동화나라?
1: 어, 이것 봐.
3: 자, 이거
4: 동화나라 포크댄스 축제 곰길을 초대합니다.
3: 우와! 야하! 포크댄스 축제라니, 이 곰기의 댄스 실력을 뽐낼 기회로구만.
1: 얼른 가봐 곰기, 다들 기다리겠다.
3: 좋았어, 동화나라를 향해 출발!
5: 잘했다 곰기.
3: 동화 속 친구들이잖아.
6: 어, 곰개.
2: 어머, 곰개가.
7: 안녕.
3: 안녕. 나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다.
4: 그럼 모두 모였으니 포크 댄스를 쳐볼까요? 둘씩 짝을 칩시다.
5: 우리 둘이 짝.
8: 우리 둘이 짝.
9: 이렇게 짝.
3: 우리 둘도. 이럴 수가!

0: 수가 아니라 짝수면 짝이 맞을 텐데.
1: 맞아. 하! 짝수가 뭐냐 하면
0: 에?
1: 2, 4, 6, 8, 10처럼 둘씩 짝지을 수 있는 수가 짝수.
0: 1, 3, 5, 7, 9처럼 둘씩 짝지었을 때 하나가 남는 수가 홀수. 이게 홀수?
1: 이건 짝수.
2: 아하, 그렇군. 우리는 1, 2, 3, 4, 5, 6, 7 모두 7명. 둘씩 묶으면 한 명이 남는 홀수.
3: 팅커벨도 데려올걸. 그럼 짝수가 되는데.
2: 제가 한 명을 더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짝수가 되죠. 그럼 모두 다 같이 신나게 포크댄스를 출 수 있다고요.
4: 그럼 빨리 짝꿍을 찾아오거라, 콩끼.
3: 콩끼?
5: 파이팅!
2: 좋았어. 콩끼! 얍! 하이차! 여기가 어디지?
6: 도와줘요!
2: 아니, 그대는 라푼젤!
6: 마녀 때문에 여기 갇혔어. 구해줘!
2: 알았어! 내가 올라갈 수 있게 기다란걸 내려줘!
6: 응? 내 머리카락. 얍! 이걸 잡고 올라와.
2: 얍. 얍. 아, 이보다 더 긴 거 없어?
6: 더 긴 거? 아, 내 리본. 얍.
2: 에잉. 이건 머리카락보다 더 짧잖아. 이보다 더 긴 거!
6: 그래? 그렇다면, 아! 이거?
2: 얍! 오! 그렇지!
7: 시작점을 기준으로 밧줄이 가장 길고, 리본이 가장 짧고, 머리카락은 리본보다 길고, 밧줄보다 짧아!
2: 그러니 가장 긴 밧줄을 타고 올라가겠어.
6: 곰기 고마워. 덕분에 나 포크댄스 축제 갈 수 있겠어.
2: 진짜. 아이, 그럼 나랑 같이.
6: 오셨다 왕자님.
8: 라푼젤, 어서 포크댄스 축제에 갑시다.
6: 좋아요. 곰기, 고마워. 안녕.
2: 괜찮아. 다른 짝을 찾으면 되지. 나 괜찮아. 이번엔 반드시 내 짝을. 이 달콤한 냄새는 뭐지? 너인 헨젤과 그레텔 안녕.
9: 공기 안녕. 공기도 가져줄까?
10: 잠깐. 누가 함부로 내 과자 먹으래?
9: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2: 그래, 마녀. 아이들은 보내줘.
10: 그럼 내가 내는 숙제를 잘하면 보내주지. 자, 여기 이 안에 과자들을 세 종류로 나누도록. 실패하면 너희 모두 초코과자로 만들어버릴 테다.
2: 과자를 세 종류로 나누려면

0: 뭐야? 과자의 종류가 세 종류야?
1: 맞아.
2: 별 모양, 하트 모양,
0: 반달 모양. 자, 그럼 과자를 모양대로 나눠볼까?
1: 그래.
2: 별 모양은 별 모양끼리.
1: 하트 모양은 하트 모양끼리.
0: 반달 모양은 반달 모양끼리. 차하! 어떠냐, 마녀? 우리들의 실력에! 하이파이! 예! 예!
3: 제법인데? 좋아! 가봐!
0: 예스! 땡큐! 한젤가 그랬대. 이따가 나랑 같이 포크 댄스 축제 같이 가지 않을래?
4: 아, 우린 집에 가야 돼.
5: 공기 안녕.
0: 안녕.
3: 나랑 갈래? 포크 댄스.
0: 아, 안 들리다. 아, 못 들었어요.
3: 어? 아, 나랑 가자. 아, 공기.
0: 아, 하마터면 무서운 마녀랑 짝.
6: 아, 도와주세요!
7: 도망가도 소용없어! 어서 좀 내놔!
0: 아, 무슨 일입니까?
6: 아니, 이 호랑이가 떡을 줘도 줘도 자꾸 또 달라잖아!
7: 그럼 어떡해? 내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0: 아이, 호랑이! 너희 아이들이 몇 마리인데!
7: 자!
0: 많긴 많네. 오, 이게 대체 몇 마리야?
7: 사실 모두 몇 마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0: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세어보자. 10씩 묶어세기를 하는 거야. 10, 10, 10이 두 개면 20, 그리고 2. 새끼 호랑이는 모두 22, 22마리. 그러니까 떡도 22개 필요해. 맞지?
7: 아니지. 나도 먹을 게 있어야지. 난 6개 먹을 건데.
0: 그럼 22, 그리고 23, 24, 25, 26, 27, 28. 22 더하기 6은 28. 28개. 아주머니, 깔끔하게 떡 28개 딱 주고 끝내시죠.
6: 안 돼!
7: 왜요?
6: 공기 오기 전에 내가 너한테 떡 4개를 줬으니까 28개에서 4개는 빼야지.
0: 아, 그럼 떡 28개에서 4개를 빼면 28 빼기 4는 24, 24개.
6: 자, 여기 떡 24개.
7: 고마워요, 아주머니.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0: 잘 가! 아주머니, 가실까요?
6: 에이? 가다니 어딜?
0: 저와 함께 포크댄스 추러요. 유후!

0: 먹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제 내 차례지.
1: 아.
0: 야, 좋았어.
2: 누나.
1: 호떡아.
0: 미안해, 누나. 아까부터 계속 기침이.
1: 호떡아, 너 왜 이렇게 기침해?
0: 몰라. 아까 나갔다 와서 그때부터 계속 기침도 나고 콧물.
1: 어? 갑자기 왜 그러지? 어? 혹시 꽃가루 때문에?
0: 꽃가루?
1: 어,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꽃가루 알레르기 심한 꽃도령 이야기 기억 안 나?
0: 꽃가루 알레르기 심한 꽃도령 얘기?
1: 아,
0: 기억 안 나.
1: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0: 좋아.

0: 알레르기. 옛날에 꽃도령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워서 꽃도령이 아니고 꽃놀이를 하도 좋아해서 꽃도령이었지.
1: 아니거든. 나 꽃미남이어서 꽃도령이거든. 뭘 잘 모르시네. 나 꽃미남이야.
2: 자유.
1: 꽃향기 좋다.
2: 갑자기 꽃이 활짝 폈어라잉.
1: 그래 그래. 봄 한

0: 바로 꽃놀이지. 그럼 보러 가볼까?
1: 예, 네, 저쪽이에요.
0: 아, 좋다. 가보자. 아, 좋아, 좋아. 어, 꽃향기 좋구나.
2: 꽃가루가 휘날리는 날에도 꽃놀이를 멈추지 않았어.
0: 아, 꽃향기 좋다. 아.
2: 그러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콧물도 줄줄 멈추지 않는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거야.
3: 꽃가루 알레르기가 뭐야?
2: 꽃가루 때문에 콧물도 줄줄 나고 기침도 계속하는 거야.
3: 근데 왜 머슴은 괜찮지? 같이 꽃놀이 다녔잖아.
2: 그치?
3: 누나는 왜 괜찮지? 왜 그렇지? 왜 괜찮은 거지? 왜요?
2: 그게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알레르기 딱지. 알레르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백혈구다.
4: 얘들아, 안녕.
2: 백혈구, 사람들이 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죠?
4: 전부 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야. 유난히 꽃가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
3: 그렇구나.
2: 근데 왜 그런 거예요?
4: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0: 좋다.
4: 꽃도령이 숨을 쉬면 아주 작은 꽃가루들이 좋다. 코로 들어오는데 어떤 꽃가루는 코에 걸리지만 어떤 꽃가루는 더 깊이 들어와서 콧물이 나오는 코 점막에 붙어. 이렇게 꽃가루의 성분이 점막 안으로 들어오게 돼. 난 몸속에 들어온 나쁜 녀석들과 싸운 백혈구. 근데 도대체 뭐가 들어온 거지?
5: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입니다.
4: 해롭지 않은 꽃가루들이군. 다행이야.
0: 다행은 무슨 다행? 다행은 무슨 다행? 어떻게?
4: 비만 세포?
2: 비만 세포요? 뚱뚱하게 만드는 세포?
4: 아, 아니야. 이름만 비만 세포지. 비만과는 상관없는 세포야. 백혈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0: 저런 무시무시한 게 몸에 들어오다니.
4: 꽃가루들은 해롭지 않아. 저 해맑은 표정들 좀 봐. 하지만 예민해진 비만세포 눈에는 꽃가루가 금방 터질 것 같은 폭탄처럼 보였어.
0: 아, 무서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꽃가루 폭탄이야. 저 폭탄이 터지면 꽃가루도 죽게 되고 말 거야. 어떻게
4: 정신 차려, 비만세포. 꽃가루도 해롭지 않다니까.
0: 아, 무서워. 저리 가.
2: 비만세포가 이상해요.
4: 그렇지.

0: 머슴처럼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의 비만 세포는
1: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입니다.
2: 무슨 얘기래?
3: 걱정하지 마. 해롭지 않은 꽃가루야.
2: 아,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구나. 아, 진짜 다행이다. 걱정은?
0: 이렇게 꽃가루가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아. 그런데 꽃도령의 비만 세포는 이상하게 꽃가루에 예민해져 있더라.
4: 뭐야? 무서워. 어떡해.
0: 예민해진 비만 세포가 호들갑을 떨며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거야.
4: 저 꽃가루 폭탄제 터지기 전에 없애버릴까?
0: 바로 그때 꽃가루들이 더 코로 들어왔지. 그러자
4: 밖에서 꽃가루 폭탄들이 몰려온다. 안 되겠다. 비상사태 발동. 얘들아 빨리 와, 빨리.
5: 이렇게 히스타민을 쏘면
6: 히스타민을 쏘면 어떻게 되는데요?
0: 코 속은 아수라장이 되지. 비만 세포들이 뿌린 히스타민이 코 점막을 자극하면 계속 재채기를 하고 엄청난 콧물이 쏟아져 내리게 되는 거야. 꽃가루 알레르기는 민감해진 비만 세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꽃가루가 심한 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알았지?
6: 아, 근데 꽃가루 심해도 못 나가고 미세먼지 심해도 못 나가고 그럼 도대체 언제 나가?
2: 콧물이 줄줄 나는 것보단 낫지. 정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꽃도롱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지.
6: 빨리 들려줘. 빨리.
2: 꽃도령은 그 후로 꽃놀이를 갈 때 꼭 마스크를 하고 나갔어.
7: 이렇게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니까.
8: 맞아요.
7: 꽃놀이
8: 킁킁 맞지 말고요.
7: 눈에 양보하세요. 나 잡아봐라.
8: 진짜 잡히면 죽어요.
7: 그래.
8: 분명히 죽어요.
7: 진짜 죽어요.
6: 마스크를 하면 되는구나.
2: 그래도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지?
6: 응, 알았어. 그럼 이제 알레르기 딱지 줄게요,
2: 좋아.
6: 먼저 노래부터 하고. 빨리 하자, 빨리.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6: 야호!
2: 꽃가루 날리면
6: 코로 들어오지.
2: 코에 들어오면
6: 히스타민 나와.
2: 콧물이 줄줄
6: 채책이 안 멈춰.
2: 우와, 잘하는데.
6: 또또또.
2: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꽃가루 알레르기
6: 예방하는 방법.
2: 꽃가루 심하면
6: 나가 놀지 말자.
2: 꽃가루 심하면
6: 마스크를 쓰자.
2: 우와. 자, 여기.
6: 우와, 알레르기 딱지 많았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Don't enough to...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0: 5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6: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 공부도 열심히 해보는 시간이지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과학. 그 중에서도 이 서술형 문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이 서술형 문제라고 함은 마치 이 말로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문장으로 쓰는 문제이지요.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풀어보면 서술형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과학 공부 해보자고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자, 우리 꿀따지 친구들은요, 어제 뭐 하고 놀았나요? 어제. 자,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내가 어제 뭘 하고 놀았더라. 선생님, 저는 어제 아무것도 놀지 않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요, 뭐, 지난주도 괜찮습니다. 떠올렸나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 놀이를 할때 누구와 함께 놀았나요? 선생님, 저는 혼자 놀았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바꾸어서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친구랑 함께 놀때이 재미가 있나요? 자, 그 친구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자, 선생님은요 떠올리고 있나요? 자, 선생님은요 이 친구랑 놀때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자, 어떤 친구냐면요 선생님만큼 몸집이 큰 친구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털이 많아요. 그런데 그 털이요, 하얀색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요,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바로 이 친구는요, 인형이에요, 인형. 뭐 이를테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라고나 할까? 이 인형과 함께 놀 때면은요, 선생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 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하고 싶지만 이 인형이요, 너무 몸집이 크고 무게가 무거워서 아쉽게도 여기에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요, 선생님이 아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 인형과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짜잔. 여기에 직접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이 사진 속에 이 친구가 바로 이 선생님의 애착 인형이라고나 할까? 이름은 바로, 이름도 귀여운, 바로 이름이 곰이에요, 곰이. 이 곰이 굉장히 크죠? 선생님 얼굴보다 훨씬 더큰 얼굴을 가진 친구예요. 이 친구가 바로 선생님의 단짝 친구이기도 한 바로 곰이입니다. 선생님 표정을 보세요. 아이, 재밌겠다. 신나게 놀아보자 하는 표정이지요. 자, 곰이와 함께 무엇을 놀았냐면요. 먼저, 짜잔. 곰이가요, 우리 이거 하고 놀아요 하면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난감을요, 이 곰이가 힘을 주어서 이렇게 끌어당기더라고요. 자, 물체에 힘을 주어 끌어당겼기 때문에 장난감은요, 곰이에게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곰이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아, 곰이야,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선생님은 이 장난감이 싫어 하면서 이 장난감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난감이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왜냐? 힘을 주어 이렇게 밀어냈기 때문에 곰이가 아쉬워라는 표정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짜잔, 곰이가 이번에는요, 아유, 그러면 우리 이거 하고 놀아요라고 하면서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조립식 장난감인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와, 표정 보세요. 아주 박지요. 아, 좋아. 이 장난감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이 장난감이 선생님에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이 장난감을 가지고 또 놀았고요. 자, 그리고요, 이런 것도 했습니다. 곰이랑 색점토를 가지고요, 아주 잘 만들었죠. 이거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정말 잘 만들었지요. 아주 섬세하게 예쁜 아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옆에는요, 곰이가 만든 또 귀여운 인형 얼굴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선생님이 만든 햄버거고요, 색점토로 만들었어요.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선생님이 또 만든 잘 하고 있어라는 우리 곰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꿀단지 친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렇게 또 색점토로 멋지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자, 이 색점토로 만든 이 물건과 이 물건이 무게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곰이가요, 이렇게 손에다가 두 물체를 올려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죠. 뭐가 더 무거울까? 저는요, 이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곰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요,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정말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곰이와 다르게 아닌데, 햄버거가 더 무거워 보이는데? 라고 느껴졌습니다. 어? 곰이와 좀 느끼는 게 다른데? 뭐가 더 무겁지? 라고 알쏭달쏭 하던 찰나에 똑똑한 곰이가요, 잠깐만요, 제가 저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뿅,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양팔저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양팔저울 잘 기억나지요? 양팔저울, 저울대가 있고 받침대가 있고 여기 접시
있고요. 저울 접시 있고 또 여기 저울 때 수평을 조절해 주는 수평 조절 장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양팔 저울을 가지고 아까 이렇게 무게를 비교했던 두 물체를 이렇게 저울에다가 접시에다가 짱 하고 올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더라고요. 바로 햄버거가 더 무겁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고미가 느낄 때, 선생님이 느낄 때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저울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물체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또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또뭘 했냐면요. 우리 똑똑한 고미가요. 이것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 저울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바로 저울은 저울인데 바로 용수철 저울이지요. 이 고미랑 선생님이요.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생긴 이곰 장난감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짜잔. 이렇게 용수철 저울 고리에다가 장난감을 걸고요. 이렇게 무게를 한번 재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자, 이 사진 속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꼈나요?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혹시 찾은 친구가 있나요? 자, 우리 친구 고미가요, 여기 표시자의 눈금을 읽고 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때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바른 방법이 아니지요. 어떻게 재야 하나요? 그래요. 바로 이 표시자의 눈금 부분을 눈과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읽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따라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읽어야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요, 곰이랑 신나고 재미있게 장난감의 무게를 측정하면서 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양팔 저울과 용수철 저울과 이 곰인형과 이 조립식 장난감까지 고미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왜 고미를 좋아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고미와 놀면요,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꿀따지 친구들에게는 혹시 애착 인형이 있나요? 자, 만약에 있다면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이 선생님처럼 옆에다가 이 애착 인형을 탁 앉혀 놓고 나 있잖아, 우리 과학 시간에 이런 것도 배웠다라고 한번 그 애착 인형에게 내가 아는 것들을 쩍쩍쩍쩍 설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고미와의 시간 이야기해 주었고요. 자, 우리 힘내서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또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는요, 바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아까 고미랑 선생님이요. 이건 싫어. 이건 좋아. 밀고 당겼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가는요, 책에 미는 힘을 주는 모습, 나는 책에 당기는 힘을 주는 모습. 자, 1번. 가와 나에서 책이 움직이는 방향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나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책은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당기는 힘을 주면 반대로 책은 나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왼쪽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니까요. 2번도 보죠. 책이 움직이는 방향을 1번과 같이 답한 이유,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면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말로 설명하듯이 책에 미는 힘을 주면, 책에 미는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책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죠. 멀어지고, 그림 나처럼 책에 당기는 힘을 주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책은 나에게
점점 가까워지죠, 나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미는 힘을 주면 나에게서 멀어지고 당기는 힘을 주면 나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2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게가 다른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가 그림이 있고요, 나 그림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가와 나의 괄호에 들어갈 힘의 크기를 기호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힘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가 그림은 보니까요, 이 친구가 이 카트를 밀거나 당기고 있는데요. 이 카트는요, 물건이 꽉 찼습니다. 더 무겁겠지요? 이 카트는요, 텅텅 비었습니다. 좀더 가볍겠지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가 쪽으로 더 커요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자, 나도 보죠. 나는요, 당기고 있습니다. 가는 밀고 나는 당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시 왼쪽은 꽉 찼고요. 오른쪽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무거운 물체를 당길 때는요, 가벼운 물체를 당길 때보다 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표정 보세요. 막 낑낑낑낑 당기고 있잖아요. 힘들어 보여요. 따라서 힘의 크기는요, 무거운 물체 쪽인 왼쪽으로 좀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자, 2번도 보죠. 이렇게 힘의 크기를 답한 까닭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말이죠.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가벼운 물체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선생님, 팔 아파요 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때문입니다. 또는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우, 팔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파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서술형 문제는요, 이렇게 조금 팔이 아프더라도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3학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팔이 조금 아프더라도요, 멋지게 한번 문장으로 촥 적어보자고요.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에는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죠. 다음은 양팔 저울의 모습인데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받침점 저울대, 저울 접시 받침대가 있는데요. 가는 바로 요거 무슨 장치인가요? 바로 장치는 장치인데 수평 조절 장치이지요. 수평 조절 장치.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수평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뭐가? 바로 저울대가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수평 조절 장치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울대가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문제 풀어보죠. 다음 이야기를 읽고 저울이 필요한 까닭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신건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물체의 무게를 어림하면은 무게가 비슷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워. 그래요. 아까 선생님이 곰이랑 막 신나게 놀때 곰이가 어림한 거랑 선생님이 어림한 거랑 달랐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림을 하면요. 정확하게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영이는요. 두 물체의 무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저울이 필요한 까닭.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기?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고 또는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전자저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전자저울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보죠. 가, 물체를 올려놓는 부분. 맞습니다. 평평한 부분. 나, 무게가 숫자로 띡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는요, 다는 여기 있습니다. 다. 자, 괄호로 전자저울의 전원을 띡 켜거나 띡끌수 있는 단추입니다. 바로 이 단은요, 무슨 단추인가요? 바로 전원 단추 또는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단추라고 다 괄호 채워주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죠. 다음 전자저울 구조에서 라의 이름과 하는 일, 라는요, 이 방금 적은 전원 단추 아래에 있는 버튼 단추인데요. 바로 이름은요, 0점 단추이지요. 중요해요. 0점 단추. 하는 일은 적어보죠.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재기 위해 전자저울의 0점을 맞추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화면에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0점 단추를 띡 눌러야 돼요. 맞추는 역할입니다. 라고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도요,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0점을 맞추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전자저울을 지나 용수철 저울로 왔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곰이와 신나게 놀았던 그 도구, 저울인데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손잡이 있고요, 용수철이 있고요, 표시자가 있고요, 눈금도 있습니다. 가는요, 바로 뭔가요? 나사는 나사인데 0점을 맞추는 조절 나사. 따라서 0점 조절 나사입니다. 0점 조절 나사. 0점 조절 나사. 그러니까 고리에 무게를 재고자 하는 물체를 걸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하는 바로 0점 조절 나사이고요. 나는요, 바로 무게를 재고자 하는 물체를 거는 바로 고리 부분이죠. 고리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6번에 2번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이 0점 조절 나사의 하는 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맞추는 역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쓴다면, 물체에, 무게를 재고자 하는 물체를 고리에 걸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맞추는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도 자세하게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에서 0점 조절 나사에 하는 일을 설명하는 6번의 2번 문제였고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실험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비스듬히 기운 면에다가 자, 이렇게 물체를 올려두고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번. 위 실험에서 이용한 비스듬히 기운 면에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글자로 바로바로 면은 면인데 바로 빗면이라고 하고요. 이런 빗면을 이용하는 까닭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빗면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무거운 물체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무거운 물체를 보다 더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빗면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그냥 이런 거 없이, 빗면 없이 그냥 들어올릴 때보다 이렇게 빗면을 이용하면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이번에는요. 다음은 일상생활 속 지뢰를 이용한 예입니다. 지뢰를 이용하는 까닭을 쓰시오라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방금 7번 문제는요. 빗면 문제였잖아요. 빗면은요. 왜 쓴다고요?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더큰 힘이 든다면 굳이 쓸 일이 없지요. 자, 이 지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상생활 속 지뢰 이용한 예 한번 구경하자고요. 먼저 병따개가 있습니다. 자, 이 병따개를 이용하면요. 이꽉 막혀 있는 이 병뚜껑을 조금 더 쉽게 뻥 하고 딸 수가 있고요. 이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위를 이용하면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싹싹싹싹싹싹 쉽게 자를 수가 있지요. 이 병따개나 가위나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이렇게 지뢰를 이용하는 까닭 역시 빗면과 마찬가지로 보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정답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 빗면처럼 지뢰를 이용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쉽게 움직일 수, 들어 올릴 수,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빗면이나 지금 보고 있는 지뢰나 공통점은요, 바로 무거운 물체를 보다 작은 힘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뢰나 또는 빗면을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번 문제까지 서술형 문제 다 만나보았는데요. 조금 팔이 좀 아픈가요? 손가락이 좀 아픈가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서술형 문제는요, 말로 설명하듯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0: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선생님이랑 8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본 것처럼 이렇게 답을 쓰는구나,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살펴보면서 문장으로 정답을 쓰는 연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아하 문제! 용수철 저울로 물건의 무게를 재는 방법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학을 지나 다음 시간에는요, 열심히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개념책 개념 설명들이 어느 정도 한 단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부터 연습 문제 풀어볼 시간입니다.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개념에 있는 예제들, 유제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6번과 7번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을 할 텐데, 자, 이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는 문제, 그런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풀때 확장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 실전 책에 있는 구원픽이랑도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책 강의 들으면서 우리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까지 잘 마무리하면 이게 문제풀이 확장, 또 실전 책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이 6번과 7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문제에 이어서 풀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죠.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생각하면 되죠.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지금 보시면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림에도 같다라는 기호가 표시되어져 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 말 그대로 뜻이 뭐였습니까? 그래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이다라는 게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었기 때문에 X센티미터가 6센티미터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X의 값을 생각해봐라라고 하면 X는 6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다음 문제는 역시나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밑각 두 개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각 C의 크기가 37도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각 A라는 것의 크기는 180도에서 37도 두번 빼주면 되겠죠. 자, 각 A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너는 180도 빼기 37도 두번 빼니까 74도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106도다라는 각 A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현재에서 그게 X 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니까요. 정확하게 X의 값을 쓰면 X는 106이라고 써 주셔야 정답이 되겠죠. 106도라고 쓰면 아마 사소하게 1점 정도 서술형에서 감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이렇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풀때 우리가 사용했던 거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에 정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사용했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 사용해 봤습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 자, 근데 이 문제를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두 번째 성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2등분한 선을 그려준다면 이게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더라라는 이야기 생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성질을 적용해도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꼭지각 X도를 2등분했으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한 하나의 크기는 2분의 1 X도가 될 거고 그 2분의 1 X도에다가 37도까지 더하면 자, 그게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에 합이되는 거니까, 아, 네가 90도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풀어도 역시나 x값은 동일하게 106이라고 구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37도 이항에서 풀고 양변에 2 곱하는 것까지 중간 계산은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세워서 풀어도 동일한 정답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삼각형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적용하고 고민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연습 문제 풀때 시간들이 그렇게 그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내진 않을 거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진 않지만 깊이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변 BC 위에 있는 점 D가 존재하는데, 아, D는 그냥 변 BC 위에 있는 점이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점 D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느냐? 선분 BD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각 ABD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끝에 있는 각의 크기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16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 90도니까 당연히 AD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90도에서 16도 빼면 되겠죠? 각 ADC의 크기 구해보면 90도에서 16도 빼서 74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그 74도가 ABD라는 각과 BAD라는 각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산수계산처럼 생각하면 두개 똑같은 거 더해서 74도가 돼야 되니까 내가 찾고 싶어하는 AB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37도더라라는 얘기하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7도 하고 정답 쓰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만 풀고 말게 아니니까요. 이걸 산수계산처럼 그냥 90도에서 숫자를 빼고 2로 나누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식을 세워서 써내려가는 방법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답을 구할 건데, 우리 이제는 방정식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암산으로 풀수 없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AD의 길이와 BD의 길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삼각형 ABD는 2등변 삼각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BAD의 크기와 ABD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크기를 X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괜찮죠? 그렇다면 우리 커다란 삼각형 생각해 볼수 있어요.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아, X와 16도와 90도까지 더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 180도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식 만들어낼 수 있겠죠. 결국 각 X의 크기의 두 배에다가 16도를 더해서 90도까지 더해주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각 X의 두 배에 16도 더하면 90도다라는 식 세울 수 있을 거고 이게 두 배의 각 X의 크기가 74도다라는 식 만들어내면서 각 X의 크기는 37도라고 이렇게 문제 찾아내줄 수 있는 이런 문제로.

바뀔 수 있겠죠. 지금 x를 우리 뭘로 잡은 겁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 ABD의 크기를 x로 잡은 거니까 이게 각 ABD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암산으로 푸는 게더 간단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식을 세워서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살짝 난이도 높은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그때는 암산보다는 식이 더 편하다라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 ABC에서 자, 지금 문제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글로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에는 표시가 안돼 있어요. 자, 그리고 DA, DB, BC의 길이가 서로 똑같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렇게 세 개가 길이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이건 그림에 표시돼 있네요. 자, 그랬을 때뭘 찾아라? 각 ABD의 크기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산수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풀릴까요? 아니, 숫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산수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 봤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ABD의 크기를 X라고 이야기해 보고 삼각형 ADB라는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반대쪽에 있는 밑각 하나도 역시 X가 되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ABD에 외곽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두 배가 되겠네. 그래서 2x라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 BDC도 역시나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각 두 개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도 각의 크기가 2x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서 문제에서 글로만 쓰여져 있는 조건 떠올려야 돼요.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여기는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상태니까 왼쪽에 있는 각 B도 각 C와 크기가 똑같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결국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도 X가 되어야 XX 두개 더해서 EX라는 각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삼각형 ABC의 모든 각의 크기들을 다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X가 다섯 개가 있는 게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고 결국 각 X의 크기의 다섯 배가 180도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각 X의 크기는 36도야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각 ABD고 우리가 ABD를 각 X로 잡아놓은 상태니까 X의 크기가 36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될 그림 중에 하나니까요, 한 번만 각도들을 표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구해놓은 바에 의하면 x가 36도인데,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36도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각이 36도, 아래쪽에 있는 각도 36도, 그러니까 각 B 전체를 생각해 보면 72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각 C 전체도 72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괜찮죠?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커다란 삼각형 A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꼭지각은 36도이고 나머지 밑각 두 개가 72도인 2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과 모양이 똑같이 생겼지만 크기만 줄어들어 있는 삼각형이 이 문제의 그림 안에 또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고 봤더니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에요. 아래쪽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삼각형 보시면요. 그래요. 각 C 72도죠. 그리고 BDC라는 각도 72도입니다. 그리고요. 꼭지각을 생각해보면 각 DBC라는 각이 여기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놓은 이 각이 36도니까 삼각형 빨간색이 옆으로 누워져 있는 상태, 크기가 줄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6도, 72도, 72도짜리 삼각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이 생긴 네, 그런 삼각형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닮음인 삼각형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나중에 다음에 공부할 때 다시 등장하게 될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문제를 풀때저 36도, 72도짜리 삼각형들이 자주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 자체도 매우 중요한 그림이다. 그리고 이 3번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식을 세워서 접근하는 그 아이디어도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드리고 싶어요. 자, 괜찮은가요?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고요. 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선분 BC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문제에 지금 표시되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네요. 자, 그랬을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하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는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생각했다라는 거고, 그럼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더라라는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거기에 더불어 ADB의 크기와 ADC의 크기가 90도로 같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림에 표시가 안돼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저써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이거 그림 표시해놓고 하나씩 체크할게요. 첫 번째,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는데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BD의 길이와 CD의 길이 같아집니다. 1번 참이다. 옳은 거다. 그다음 AD와 CD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AD의 길이와 CD의 길이 같아 보이죠? 하지만 같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치? 지금 A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100% 보장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도 여기 있는 이 선분 CD의 길이와 같아져야 되고, 이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 동그라미라는 각이 반대쪽에도 옮겨갈 수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각의 크기가 45도여야 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각이 직각일 때만 AD와 C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직각이라고 어디에도 얘기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기는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잘못됐어요. 3번 보기 보죠. 선분 AB와 AD의 길이가 같다? 자, AB의 길이와 AD의 길이는 같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어. 자, 4번 보자. BAD의 크기와 ABD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BAD의 크기와 ABD의 크기.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으냐라고 물어본 건데, 언제만? 그렇지. 둘다 45도가 될 때만 같아지는 건데, 그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도 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5번 보기 봅시다. 5번은 실제로 CAD라는 각, CAD라는 각,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각이고요. 그 다음 ACD라는 각, ACD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모라고 표시해 볼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각이 직각이라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세모와 직각도 하면 180도 돼야 되고, 결국 동그라미와 세모도 하면 90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CAD와 ACD라는 각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다라는 얘기 참이죠. 지금 보기에 좀 불편하게 식으로 쓰여져 있을 뿐이지, 우리가 표시한 그림대로라면 너는 동그라미, 너는 세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90도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보기가 참이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 1번과 5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네.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읽으면서 바로 밑에 있는 우리 변의 길이 두개 같은 거또 직각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C의 이등분선과 선분 AB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림이 옆으로 누워져 있지만 이거 이등변 삼각, 각 C의 이등분선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되더라라는 생각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선분 BD의 길이가 y cm니까 선분 AD의 길이도 y cm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X와 Y값 구할 수 있겠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 같아야 되는 거니까 X도가 22도여서 X는 22여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고 Y센티미터, Y센티미터 두개 더한 게 32센티미터여야 되니까 Y센티미터는 16센티미터이니까 Y값이 1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두개 더해서 답을 써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38을 정답으로 써주면 되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문제 5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6번 문제 볼 텐데, 이 6번 문제는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문제를 풀때 활용이 될 만한 이야기들 한 문제 풀면서 같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림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각 B와 각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각 A의 크기가 70도다, 각 BDC의 크기를 구해봐 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X 이렇게 각이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따로, X 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오른쪽 편에 있는 X표가 표시되어져 있는 각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랑 다른 각일까요? 아니요. 전혀. 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거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두 개의 각의 크기 똑같고요. 똑같은 각을 두 개로 정확하게 나누어 놓은 게 동그라미 X니까 동그라미랑 X가 서로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각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동그라미로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 됐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내각의 총합은 180도인데 70도를 제외한 110도가 동그라미 4개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에 4배를 곱하면 이게 바로 11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5도가 우리 동그라미 각 하나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 삼각형 살펴볼게요. 아래쪽 삼각형에서 삼각형 BDC라는 삼각형을 보면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 D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삼각형의 전체 총합 180도에서 동그라미 두개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 BDC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180도에서 동그라미 두개 빼주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동그라미 하나가 2분의 55도니까요. 동그라미 두 개는 55도다라고 생각해서 빼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각의 크기가 125도라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라는 건 전적으로 이 단원의 연습 문제에 충실한 방법으로 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재의 순서상 이 연습 문제는 뭐 내신과 외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하지만 선생님과 수업 들은 친구들이라면 내신이랑 외신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배우고 나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눈에 하나 또 보여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더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점 D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D를 봤더니 D는 각 B의 이등분선, 그리고 각 C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D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그러면 이게 뭐다? 그렇지. 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각 A의 이등분선도 점 D를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삼각형에서는 내심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고, 각의 이등분선 3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내심이니까요. 두 개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만들어졌다면, 나머지 한 점도 당연히 그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AD를 연결한 게 70도를 정확히 둘로 나눈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괜찮죠?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 거죠. 점 D가 내심 I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다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BDC라는 각은요. 그렇죠. 내심 각 BIC와 동일한 각이고요. 그 내심 각은
반대쪽에

있는 각이랑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반대쪽에 있는 각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5도 더하기 90도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어서 125도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내심각의 특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발더 가봐야죠. 우리 문제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심의 위치가 어디냐, 외심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 물어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선분 AD를 연결하면 이 선분 AD가 각 A의 이등분선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이각 A의 이등분선이, 즉 선분 AD의 연장선이 밑변 BC를 수직 이등분하게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당연히 D라고 이야기하는 점은 내심이 되어야 하는데 외심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외심은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 선분 A, 자, 이 점을 우리 D라고 H라고 이야기한다면 선분 AH 위 어딘가에 외심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각의 이등분선의 입장에서 보면 저 빨간색 선 위에 내심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 각의 이등분선이 이등변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랑 같아지니까 빨간 선 위에 외심도 있어야 되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내심이 존재한다. 참이에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외심이 존재한다도 참이죠. 이유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랑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참거짓을 많이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죠. 자, 이해되시죠? 모든 경우에 아니, 언제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선 위에 내심도 있고 외심도 있다라는 얘기 할수 있습니다. 참입니다. 자,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두 가지의 풀이와 방금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고 6번 문제 조금 힘줘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가볼게요. 7번도 우리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림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고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좀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봤어요. 자, 문제 보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죠? 그래요? 그럼 이 각을 X라고 한다면 반대쪽에 있는 밑각 하나도 X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X 두 개를 더하면 그렇지. 이쪽에 있는 이 각이 그래, 외곽으로서 EX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 ADC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너도 EX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충분하다? 삼각형 AD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EX와 EX와 48도를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라고 식을 세우면 충분하죠. 그래서 각 X의 4배에다가 48도를 더해주면 180도야라고 식 세우면 되고요. 각 X의 4배를 생각하면 48도 넘어가서 빼면 되니까 132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각 X의 크기를 생각하면 33도다라는 정답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푸는 거뭐 크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는 어디냐? 보통의 문제는 그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분 BC의 연장선이 그려져 있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외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자, 이 외곽에 대한 얘기를 할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EX와 여기 EX를 더해서 4X라고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외곽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DBC라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x가 아니라 얼마? 3x가 되어야 해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됐나요? 좋아. 이거 실수하고 나중에 울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번 문제 봤고요. 8번 문제까지 후루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번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들을 잘 찾아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중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려면 어때야 돼?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두 밑가게 크기가 같으면 되죠. 그 조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두 변의 길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 몰라서 8과 똑같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아니다. 그 다음, 46도와 62도라는 각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180도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빼면 돼요. 자, 빠르게 뺍시다. 180도에서 108도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 72도하고 등장하네요. 62도가 아니라 72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실수, 계산 실수를 유발해서 62와 72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르게 만드는 그런 함정을 파놓은 문제 중에 하나겠죠. 2번도 잘못됐고요. 너도 가게 크기 3개가 모두 같다라는, 3개 중에서 2개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 4번 보기 보세요. 너 110도야? 그럼 나머지 하나의 크기가 70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반대쪽의 크기도 역시나 70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 밑각 두 개의 크기가 서로 똑같구나.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문 AB의 길이와 선문 AC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보시면 이 50도 때문에 각 A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네가 30도인데 요거 절대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시 복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선생님 9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술 문학을 만나보고 있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문 읽어봤죠, 여러분? 재밌죠? 그래요. 재밌다니까요. 비문학 독해 재밌습니다. 자, 제목부터 만나보면 오페라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리얼리즘, 누보 레알리즘입니다. 자, 먼저 오페라란 무엇인지 여러분 오페라를 혹시 감상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 경험을 떠올리면 글의 내용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겠죠. 배경 지식이 있다면 활용하면 참 좋은 글입니다. 자, 우선 독해 지식부터 만나볼게요. 분석과 구분입니다. 자, 분석 구분. 이거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부분들로 쪼개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구성성분이나 기능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복잡한 대상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구분은 뭐냐?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보면 분석은 어쨌든 대상을 쪼개는 거고, 구분도 대상을 나누는 거고, 그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분석이나 구분이 필요한 상황을 떠올려서 어떻게 분석 구분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요. 분석은 하나의 대상, 요런 하나의 대상을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얘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거야.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전거. 자전거를 분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전거 이렇게 한 대가 있어. 얘를 분석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체인, 안장, 핸들, 또 바퀴도 보면 휠과 타이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이게 분석이에요. 그러면 자전거를 구분한다. 그럼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야. 자, 여기 운동장에 자전거가 한 300대가 놓여 있어요. 300대가 쫙 있어. 정신이 없죠? 얘네들을 어떻게 해?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까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다. 그러면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로 나눌 수 있겠죠. 여긴 두발 자전거, 여기는 세발 자전거, 여긴 네발 자전거. 또는 새로운 기준. 자전거의 용도. 그래서 뭐냐면 일상에서 타느냐, 뭐 산악용 자전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종류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못 타요. 오, 그래서 자전거 종류가 얼마 많은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도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게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다르죠.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요걸 더 작은 단위, 이걸 이루는 걸로 쪼개는 것. 그래서 그 쪼갠 부분들을 합치면 이 하나의 대상이 나옵니다. 구분은 너무 많은 대상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기준을 정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분석과 구분,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페라는, 자, 제목이 오페라란 무엇인가니까 오페라가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죠. 이탈리아어로 노동, 공사, 성과, 작품, 연극, 단체 등의 다양한 뜻이 있대요. 오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페라의 뜻, 딱 맞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기는 해. 어쨌든 영어로 말하면 워크에 해당한대요. 워크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의 오페라나 영어의 워크에 음악적인 의미는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네요. 자, 여러 뜻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작품을 뜻하는 오푸스라는 말에서 비롯됐대요. 오페라의 어원이 나와 있죠. 자, 악보나 음악회 프로그램을 보면 OP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어. OP점. 그죠? 이게 오푸스의 약자였대. 아까 작품이라는 뜻인 거구나. 여러분, 비문학 독해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유용하다니까? 이런 거 아는 사람 몇명 없을걸요? 별로 없어요. 어른들 중에서도 알지 못해요. 저도 이 처음 알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 어디 가서, 응? 이렇게 악보나 음악회 프로그램 촥 봤을 때 OP점 있어. 잘난 척할수 있겠죠.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거 OP점? 이거 본적 있어? 이거 오푸스에서 비롯된 거야. 작품을 뜻하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아, 비문학 독해 좀 했어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비문학 독해가 이렇게 유용하다니까요. 아, 오늘 정말 새로운 배경 지식 알았습니다. 오페라의 어원 1문단입니다. 넘어갈게요. 오페라는 가극이라고 번역된대요. 우리말로 하면 가극이 되는 건데, 가극은 뭐냐? 노래로 하는 연극이란 뜻이래. 이 가짜가 노래 가짜예요. 그래서 노래로 하는 연극, 오페라의 뜻입니다.
노래만이 오페라의 요소는 아니래요. 노래도 들어가고 다른 요소도 있다는 거죠. 오페라에는 기악을 포함한 모든 음악이 포함된다. 기악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을 기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음악극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는데요. 음악, 특히 노래로 하는 연극에는 오페레타나 뮤지컬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문단 오페라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노래로 하는 연극이라는 뜻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오페라의 모든 대사는 노래로 표현되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오페레타나 뮤지컬과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오페라의 특징, 모든 대사가 노래로 표현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왜냐면 그게 다 대사니까. 그렇죠? 그러나 마술필이나 피델리오, 팔려간 신부, 카르멘처럼 노래가 아닌 대사가 포함되어도 오페라로 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3문단. 모든 대사가 노래로 표현되는 오페라입니다. 오페라의 특징. 봤죠? 자, 이어서 갑니다. 오페레타는 뭐냐? 작은 오페라라는 뜻이래요. 19세기 후반에 노래와 춤을 넣어 대중적이고 희극적인 음악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페레타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희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희극과 희곡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좀 구분해 주세요. 희극은 쉽게 말해서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웃음을 주요 소재로 사용을 하는 게 희극. 그러니까 오페레타는 되게 즐거운, 재밌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극이겠네요. 희곡은 뭐냐면 연극의 대본이 희곡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이거 헷갈리는 경우 많은데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편 뮤지컬은 뭐냐? 음악과 연극 및 춤을 중심으로 하고 미술도 포함하여 섞어 만든 대중 종합 예술입니다. 뮤지컬의 특징. 자, 뮤지컬은 유럽의 코믹 오페라나 오페레타에서 비롯된 것이나 20세기에 와서 특히 영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했으며 현대에 와서 오페라와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라고 3문단에서는 오페레타와 뮤지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페라의 음악은 독창, 합창 및 관현악으로 모두 구성된대. 자, 구성 요소로 쪼개어서 설명하는 방법 뭐라고요? 그렇죠. 분석입니다. 오페라의 음악 구성을 분석했어요. 자, 독창곡은 선율의 아름다움을 주로 한 아리아와 레치타티브로 나누어진다. 나누어진다.

대상을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걸 뭐라고 하지? 구분이라고 하죠. 이때 기준은 뭐다? 선율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선율의 아름다움이 있으면 아리아고 그렇지 않으면 레치타티보인 거예요. 그렇죠? 자, 자세한 설명이 뒤에 나와요. 아리아는 기악 반주가 있는 독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율의 아름다움이 들어가는 거죠. 오페라의 극적 표현에서 중심을 형성하고 레치타티보는 대화할 때 억양을 유지한 낭송형 독창을 말하는 것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말하고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선율의 아름다움이 기준이 되는 거구나. 아리아보다는 덜 양식적이고 레치타티보보다는 덀 서술적인 세나는 보통 아리아 앞에서 불리고요. 아리오소도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중간 형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페라의 음악에 대한 설명이 오문단에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볼까요? 아리아가 주인공의 심정을 서정적인 선율로 표현하고, 레치타티보는 주인공이 놓여있는 상황을 설명한다든가, 이야기 전개를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라고, 육문단에서는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아리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리아의 밤이라는 이름의 성악 발표회나 어느 가수의 아리아 모음 앨범처럼 별도로 불리며 따로 녹음하여 감상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오페라의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그 예술적 가치를 자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아리아. 근데 레치타티보는 그렇진 않아. 레치타티보의 밤이라는 이름의 성악 발표회라든가 뭐 그것만 앨범이 없어요. 그러나 레치타티보가 오페라 중에서 대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중요한 공헌을 하는 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레치타티보의 가치죠. 대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레치타티보가 뚜렷하며 드라마의 전개를 한층 부드럽게 한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7문단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가치인데 각기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오페라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문제 갈까요? 자, 스텝 2 3번 문제입니다. 구조도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작품을 뜻하는 라틴어 오푸스가 바로 오페라의 뭐예요? 어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오페라. 노래로 하는 연극이라는 뜻의 가극으로 번역이 되는데 모든 대사가 대부분 노래로 표현이 되죠. 음악은 독창, 합창, 관현악으로 구성된다고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오페레타랑 뮤지컬이 있는데 오페레타는 작은 오페라란 뜻이에요. 노래와 춤이 가미된 대중적이고 희극적인 음악극이고요. 뮤지컬은 음악과 연극 및 무엇, 춤을 중심으로 미술도 포함합니다. 대중 종합 예술이다. 그래서 좀 다르죠, 성격이. 자, 이어서 독창곡인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나누었으니까 구분의 방법이었다. 그렇죠? 아리아는 뭐예요? 기악 반주가 있는 독창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주인공의 심정을 서정적인 선율로 기악 반주와 함께 표현을 하죠. 오페라의 극적 표현에서 중심을 형성하고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성악 발표회나 별도의 앨범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레치타티보는 대화할 때 억양을 유지한 낭송형 독창이에요. 노래하는 것처럼 말하고 말하는 것처럼 노래합니다. 주인공의 상황이나 이야기 전개를 설명하죠. 특징, 대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오페라의 공헌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필요해요. 상황이나 이야기 전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오페라를 보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리아로는 안 되지. 레치타티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다음 문제 스텝 3, 1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오페라는 라틴어로 작품을 뜻하는 오푸스가 어원이고 가극으로 번역되고 음악은 독창, 합창, 관현악으로 구성된다고 했고 아리아는 기악 반주 있는 독창이죠. 주인공의 심정을 서정적인 선율로 표현한다고 했고 맞습니다. 근데 4번을 보면 레치타티보는 대화할 때 억양을 유지한 독창으로 오페라의 극적 표현에서 중심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오문단에 보면 아리아가 오페라의 극적 표현에서 중심을 형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레치타티보는 그 노래하는 것처럼 말하고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 답은 4번이네요. 바로 찾을 수 있죠. 5번 내용 그래 있죠. 오페라는 대부분의 대사가 노래로 표현되지만 오페레타는 노래와 춤을 넣은 음악극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은 사람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보기를 보죠. 공주는 잠못 이루고라고 알려진 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아리아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오페라 투란도트. 오페라 하면은 다들 투란도트를 떠올리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아리아가 나오기 전에 칼라프 왕자는 투란도트

공주가 모든 구혼자에게 내는 세 가지 수수께끼에 정확하게 대답하여 공주와 결혼의 기회를 얻어요. 옛 이야기 보면 이런 거참 많죠. 아니, 왜 결혼 상대를 정하는데 수수께끼를 왜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서 마치면. 근데 칼라프 왕자가 정확하게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주가 마음이 바뀌어. 그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수수께끼 맞춘다고 결혼하고 싶냐고요. 다 아니지. 거부를 하는데 얘 칼라프 왕자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퀴즈 다 맞췄는데 말이야. 자, 칼라프 왕자는 공주에게 날이 밝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맞춰보라고 또 문제를 냅니다. 만약 공주가 그의 이름을 맞히면 공주의 뜻대로 칼라프 왕자를 처형해요. 너무 극단적이야. 그 처형까지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와 결혼해야 돼. 아니 근데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맞춰요? 말이 안 되잖아요. 힌트도 없어. 잔혹하고 차가운 감정을 가진 공주는 그날 밤 왕자 이름을 맞힐 때까지 아무도 잠들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동이 터오를 무렵,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떠요. 칼라프 왕자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부르는 아리아래요. 와, 이런 걸좀 알고 투란도트를 보면 참 되게 재밌을 텐데. 제 동생이 사시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무려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투란도트 공연을 했어요. 오리지널 팀이 왔나 그랬을 거예요. 갔다 왔는데 어땠니?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거의 다 노래고. 그래서, 그냥 이따가 왔어. 이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이었는데 말이야. 자. 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노래하는 것처럼 말하고 말하는 것처럼 노래해. 노래하는 것처럼 말하고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는 레치타티브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아리아라고 그랬는데 뭐 잘못됐죠? 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칼리프 왕자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 전개를 설명해요. 이건 레치타티브 역할이죠. 아리아라고. 그러니까 또 틀렸죠. 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음악과 연극과 춤이 결합한 대중적인 성격의 노래다. 음악과 연극과 춤이 결합한 대중적 성격의 노래는 뮤지컬이죠. 뮤지컬. 그러니까 뭐 오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넘어갑니다. 자, 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기악 반주가 있는 서정적 선율을 가진 노래이고 따로 앨범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아리아라고 했습니다. 6문단. 아리아는 주인공의 심정을 서정적인 선율로 표현한다고 했고 7문단. 아리아는 자체만으로도 성악 발표회나 또 앨범처럼 별도로 불리고 따로 녹음해서 감상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맞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요. 아무도 잠들지 말라 드라마의 전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대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레치타티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죠.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지문. 먼저 배경 지식부터 볼게요. 오브제입니다. 오브제. 오브제는 프랑스어 오브제. 이거 발음이 오브제예요, 여러분. 말로 원래 뜻은 사물, 객체, 물체 등을 의미한다. 미술에서는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무관해 물건을 원래의 기능이나 있어야 할 장소에서 분리해 그대로 독립된 작품으로 이거 작품이야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의미를 부여한대요. 환상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상의 용도에서 완전 벗어나니까. 즉, 종래에는 미술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물이나 방식이 작가의 재해석을 매개로 미술 작품이 될때 해당 작품을 오브제라고 한대요. 바로 마르셀 뒤샹의 샘이 대표적인 오브제죠. 제시된 사진은 프랑스의 미술가 마르셀 뒤샹이 1917년에 미국 독립작가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샘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한 무려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작품이에요. 뒤샹은 평범한 소변기에, 누가 봐도 소변기죠. 소변기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출품함으로써 소변기가 새로운 의미를 지닌 하나의 오브제가 됐습니다.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의미를 갖는. 근데 이 전시회가 되게 재밌는 게이 미국 독립작가협회가 주최한 이 전시회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누구나 출품해라. 그러면 다 전시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뒤샹이 그래? 정말? 알겠어. 하고 이 소변기에다가 샘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여기 이름 보면 마르셀 뒤샹이라고 안써 있죠? 가명을 자기 가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시됐을까요? 안 됐어요. 예술이 아니다. 이건 아무리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전시가 안 됐습니다. 사실 그게 뒤샹이 의도한 거예요. 그래? 그럼 예술이 뭔데? 예술이 뭔데? 뭐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샹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술가잖아. 예술가가 선택해서 이거는 작품이다 하면 그건 예술인 거야. 예술이야. 어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1660년 4월 밀라노의 아폴리네르 화랑에서 아르망, 탱글리, 클랭, 세자르 등 젊은 미술가들의 그룹전이 열렸을 때 당시 미술 비평가인 피에르 레스티니가 피에르 레스티니가 누보 레알리즘 선언을 했어. 그러면서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과 탄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보죠. 누보 레알리즘 미술가들은 195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했던 앵포르멜 회화나 추상표현주의 등이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지나친 상상의 세계에 매몰되었다고 비판한대요. 자, 앵포르멜이 나왔는데 앵포르멜은 2차 대전 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서정적 추상회화의 한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추상회화야. 추상화 보면 여러분, 아,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무슨 퀴즈도 아니고 당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은 환상 속에서 본 이상 막 이래. 그래? 모르겠단 말이야.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야. 작가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고 작가에 너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관람객과의 소통이 안 돼. 관람객은 전혀 모르겠거든. 이게 이제 추상주의라는 거죠. 이런 점을 비판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것을 지각,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접근의 미술 운동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누보 레알리즘 미술가들입니다. 이렇게 누보 레알리즘이 무엇을 비판했는지, 그 추상회화의 한 경향인 이런 부분들을 비판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요. 추상화는 좀 그렇긴 해요. 당최 뭘 나타내는지를. 작가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건데. 봅시다. 누보 레알리즘은 내면적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추상회화에서 벗어나요. 가시적인 것. 가시적이라는 것은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보인다는 것. 구체적인 현실의 것을 객관화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보 레알리즘의 목표. 미술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의도의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도시의 부와 공업의 발달을 보여주려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 이전 다다이즘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경향을 보였대. 다다이즘은 뭐냐면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요. 모든 사회적 예술적 전통을 부정하고 반이성, 반도덕, 반예술을 표방한 예술운동이라고 해요. 다다이즘은 언제 나왔냐면 이제 1차 대전인데 1차 대전이 너무 참혹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한꺼번에 막 죽어.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발달해왔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이런 문명이 결국 이거야? 전쟁의 참혹함? 니들이 말하는 게 그거였어? 아니, 세상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예술만 혼자 무슨 의미를 추구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래서 반이성이고 반도덕이고 반예술이에요. 그게 다다이즘이고 그 다다이즘의 이제 대표 작가가 바로 앞에서 봤던 마르셀 뒤샹입니다. 그의 작품 셈이죠. 자, 다다이즘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러니까 의미 같은 거 부여하지 않아. 그냥 우연, 뭐 반항, 풍자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누보 레알리즘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는데 집중했대요. 이게 누보 레알리즘이 집중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누보 레알리즘은 그 다다이즘의 중심이 있었던 그 마르셀 뒤샹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누보 레알리즘의 목표와 집중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보 레알리즘에서는 혁신적으로 오브제의 모험을 시도한다. 그것은 객관적 현실의 차용을 표방하며 산업 문명과 관련된 오브제를 작품 속에 직접 차용, 빌려와요. 주변 환경의 리얼리티를 그대로 보여준대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누보 레알리즘의 혁신적 오브제 사용의 기법으로 축적, 집적, 축적, 집적은 쌓는 거죠. 모아서 쌓는 이런 의미를 지닌 아상블라주를 들 수 있다. 아상블라주가 뭐다? 축적, 집적. 의 의미예요. 자, 3문단 누보 레알리즘의 오브제 사용 기법입니다. 대표작가 아르망, 산업사회와 관련된 기계나 부품, 산업 폐기물 등을 축적한 작품들을 선보였어요. 아르망이 사용한 오브제입니다. 생산, 소비, 파괴의 체계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대. 아르망이 보여주고자 한 것 첫 번째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매장에 쌓이는 생산물에서부터 소비되고 난 뒤에 쓰레기까지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는 현대 산업 사회의 생리를 보여주고자 했대. 아르망이 보여주고자 한 것 두 번째입니다. 아르망은 특히 블랙 유머적인 작품 제목, 축적된 오브제들의 숫자나 크기 등을 통해 현대 산업사회의 양적인 리얼리티를 묘미 있게 제시했다고 하네요. 얘네들이 제시한 것. 이를 통해 아르망은 미술가는 항상 자신의 시대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드러냈대요. 아, 아르망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르망의 신념입니다. 시대의 증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여주

주는 이런 작품들을 남긴 거죠. 아르망 작품의 목적과 신념까지 살펴봤고요. 누보레알리즘은 화가만의 유일하고 독창적인 행적을 추구했던 추상미술에 대한 반항적 태도를 보이며, 땅 위에 두 발을 내딛는, 땅 위에 두 발을 내딛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래요. 되게 현실성을 중요시했다라는 뜻이죠. 미술운동을 자처했다. 누보레알리즘은 오브제를 직접 차용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앞에 내용을 정리하고 있네요. 누보레알리즘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용문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가볼까요? 자, 스텝 2 3번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누보레알리즘을 비판합니다. 누보레알리즘이 비판한 거죠. 뭘? 앵포르멜 회화나 추상표현주의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지나친 상상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추상주의 회화는 관객과 소통이 어려운 작품을 창작한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러면 누보레알리즘의 목표는 뭐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의 것을 객관화하려고 했고, 자본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 기법을 보시면 산업 문명과 관련된 오브제를 작품 속에 직접 가지고 왔어요. 주변 환경의 리얼리티를 그대로 보여주고 혁신적인 오브제 사용의 기법으로 아상블라주, 쌓는 것을 활용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대표적인 작가로 아르망 나왔죠. 기계나 부품, 산업 폐기물 등을 축적한 작품을 보였는데, 생산 소비 파괴 체계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려고 했고, 현대 산업 사회의 생리를 보여주려고 했다. 블랙 유머적인 작품 제목, 축적된 오브제의 숫자나 크기 등을 통해서 현대 산업 사회의 양적인 리얼리티를 제시했다. 자, 오브제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라고 그 의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갑니다. 윗글에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그래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답은 3번이에요. 누보레알리즘은 후세에 주관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는 모두 그래서 찾을 수 있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스텝 3, 2번입니다. 윗글을 활용해 보기를 감상한 내용 알맞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보면 제시된 사진은 1982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공원에 설치된 아르망의 장기 주차, 롱텀 파킹이래요. 와, 진짜 롱텀이겠다. 이거 뭐 차를 뺄래 뺄 수가 없잖아, 그치? 이 작품은 1600톤의 시멘트를 사용하여 탑을 쌓고 중간중간에 59대의 폐자동차를 끼워 넣었대요. 작품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6m, 높이는 18m. 어마어마합니다. 자, 시멘트 탑 속에 자동차를 쌓아 올렸다는 점에서 아상블라주, 쌓는 것, 축적, 집적, 맞죠? 오브제로 폐 자동차를 사용한 것은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산업 문명 사회의 생리. 그쵸, 맞네요. 이어서, 장기 주차라는 작품의 제목, 앞으로 가야 할 자동차가 시멘트 탑 속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죠? 블랙 유머적인 제목을 넣는다고 했는데, 맞네요. 자, 파리 근교 공원에 자동차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설치한 데서 산업사회 이전 환경의 리얼리티를 높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다? 자, 3문단에 보세요. 객관적 현실을 차용한다 그랬죠? 산업 문명과 관련된 오브제를 작품 속에 직접 차용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산업사회 이전 환경의 리얼리티를 높였다는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산업사회 자체를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18m의 높이를 더 높여 59대 이상의 자동차를 오브제로 사용한다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렇죠? 더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휘 보물상자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실제, 아이예요. 어휘가 아니고 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쓰는 실제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제를 지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휘를 쓰는 것과 아이를 쓰는 것잘 구분해야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어휘는 표방입니다. 표방. 어떤 명목을 붙여 주의나 주장 또는 처지를 앞에 내세우는 것. 그러니까 객관적 현실의 차용을 표방한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의 차용을 앞에 내세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실제 표방이라는 두 개의 어휘 역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입니다. 잘 알아두고 글을 쓰거나 읽을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비문학독해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비문학독해도 너무 재밌다. 라는 거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각 영역별 지문은 지금 다 살펴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뭐냐면 영역 통합입니다. 그래서 역시 두 개의 지문을 볼 건데, 하나는 불국사의 내진 설계, 그리고 하나는 액션 페인팅과 엔트로피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영역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뭐 기술과 과학이라든지, 뭐

0: 사업과 사회라든지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합쳐진. 그러면 내용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 내용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1: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카 중학 기본강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단어 공부를 할 저는 유진쌤이고요. 우리 오늘은 Day 6, Jobs,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명사들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Word Mission 다들 정답 맞춰보셨나요? 우리 답 체크부터 하고 강의 들어가 볼게요. 자, I want to change my hair color. 저는 제 머리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는 염색하다라는 동사를 쓸수 있죠. 정답은 dye, 염색하다였습니다. I want to dye my hair. 자, 두 번째는 You have the same eyes as your father. 너와 너의 아빠는 눈이 똑같다. 이럴 때 우리는 너는 너의 아버지와 닮았어라는 말을 쓸수 있죠. You look like your father. 자, look like가 두 번째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 바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 직업을 본다라 그랬죠. 각각의 직업에 알맞는 말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힌트는 I make delicious food.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그 다음은 I sing songs on stage. 저는 무대에서 노래를 합니다. 자, 노래를 하는 사람의 직업 써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I drive a bus or a taxi. 저는 버스나 택시를 운전합니다. 자, 세 번째도 오늘의 단어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job부터 들어가 볼게요. job. 발음해 볼까요? job. 명사로 직업 일이 되고요. 유형은 work 또한 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정말 좋아해. She really likes her job. Doesn't she? 그렇지 않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직업을 구하다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둘게요. 직업을 구하다라고 할 때는 get이란 동사를 써서 get a job이라고 합니다. Get a job. 직업을 구하다. 자, 그 다음은 singer 이라는 직업이 나오네요. 자, 발음해 볼까요? singer. singer. 자, 명사로 가수 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돼요. 내 가장 친한 친구는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 My best friend wants to be a singer. 그쵸. 이 자리에는 singer 가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singer 이라는 명사가 sing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sing, 노래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뒤에 er을 붙이면 singer, 가수가 되는 거고요. 우리 동사의 3단 변화도 함께 알아둘게요. sing, sang, sung이 됩니다. sing, sang, sung. 자, 다음 한번 볼게요. actor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까요? actor. actor. 바로 연기하는 사람, 즉 배우,

연기자가 됩니다. 자, 이때 actor이랑 관련 있는 네, 동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act. act. 동사로 연기하다.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 연기자, actor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옆에 보면 actress라는 단어도 나와요. actress. 네, 여배우예요. 여배우. 자,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남자, 여자, 연기자 둘다 actor이라고 부르고요. 간혹 가다가 actress라는 단어도 나오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 actress, 여배우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그녀의 오빠는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 Her brother will be a famous actor. 자, famous, 유명한이죠? famous actor, 유명한 배우란 뜻이 돼요. 자, 그 다음, doctor. 자, 발음해 볼까요? doctor, doctor, 의사입니다. 의사. 자, 그래서 지금 반의어로 환자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환자는 patient. 자, 발음해 볼까? patient, patient, 환자. doctor, 의사. 자, 우리가 진찰받다라고 할 때는 see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는 겁니다. see a doctor, 진찰받다란 뜻이에요. see a doctor, 진찰받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의사들은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 자, 의사들, 복수형으로 쓰면 되겠죠? doctors. doctors help sick people. Doctors help sick people. 의사들은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바로 scientist가 나와요. scientist. 자, 발음해 볼까? scientist. 바로 과학자이고요. 우리가 과학은 뭐라 그럴까? 과학. 그렇지. 여기 나와 있죠? science라고요. science. 명사로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는 scientist라고 합니다. 자, 이 형용사 형태도 좀 한번 볼까요? science, 과학, scientific이라고 하면 과학의라는 형용사가 돼요. 자, 예문 채워볼게요. 그 과학자는 식물과 동물을 연구하니, does the scientist, does the scientist study plants and animals? plant, 식물이고요. animals, 동물이 되죠. 그래서 scientist, 우리 과학자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pilot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까요? pilot, pilot, 바로 pilot,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은 조종사이다. One of his best friends is a pilot. 자, pilot, 조종사, 그리고 pilot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 driver. 자, 발음해 볼까요? driver. driver, 운전자 또는 기사란 뜻이고요. 자, 이와 관련된 동사 함께 알아둘게요. 바로 drive. 자, 따라해볼까? drive, drive, 동사로 운전하다예요. 자, 동사의 3단변 한번 볼게요. drive, drove, driven, drive, drove, driven 이렇게 함께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 기사는 driver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택시 기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The taxi driver, the taxi driver drives very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banker 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까요? banker, banker 바로 은행원 그리고 은행가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 봤던 단어 나옵니다. 바로 bank. 자, bank 무슨 뜻이에요? 그치, 명사로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 banker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은행원은 돈을 꼼꼼히 세었다. The banker carefully counted the money. The banker carefully counted the money. 자, 요 이가 조금 안 보여서 다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 banker 은행원까지 봤고요. 그 다음은 chef가 나와요. chef. 자, 발음 해볼까? chef. 자, 지금 발음 CH인데, 이 발음 기호가 이제 슈 발음을 슈. 셰프라고 발음돼요. 셰프. 해볼까? 셰프. 바로 요리사이고요. 유어로 cook도 있어요. cook. 셰프, cook. 요리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요리사는 the chef made delicious soup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맛있는 수프를 만들었다. 네, 셰프. 그리고 cook, 요리사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designer 이란 단어 볼게요. designer 발음해 볼까요? designer, 디자이너고요.

이와 관련된 그렇지 디자인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design이라 그러죠. design 무언가를 디자인하다 또는 명사로 그냥 디자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 디자이너이 되는 거죠. 자,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할 것이다. She is going to work as a fashion designer. 자, 디자이너, 디자이너. 네, 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 dentist. 네, dentist. 치과의사가 나와요. 자, 천천히 발음해 볼까요? dentist. dentist. 치과의사입니다. 자, 아까 그냥 우리가 의사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는 doctor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과의사는 dentist라고 불러요. dentist. 그래서 치과에 가다라고 할 때는 go라는 동사를 써서 go to the dentist라고 합니다. Go to the dentist. 자, 예문 볼게요. 나는 1년에 두번 치과 의사를 방문합니다. I visit the dentist. 자, 이때는 방문하다라는 동사를 썼죠. 그래서 I visit the dentist. 저는 치과 의사를 방문해요. Twice a year. 1년에 두번 방문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lawyer. 자, 발음해 볼까요? lawyer. lawyer.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그래서 우리가 law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앞에 명사에 법이라고 나와 있죠? law, 법이에요. 그래서 lawyer,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 남자를 대신해 말했다. The lawyer spoke for the man, spoke for someone. 누구를 대신해 말해줬다. 이런 뜻이죠. In court. Court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the lawyer spoke for the man in court.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 남자를 대신해 말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사란 단어도 함께 알아둘게요. 판사는 judge라고 합니다. Judge, 판사. 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Firefighter이 나와요. Firefighter. 자, 발음해 볼까요? Firefighter. Firefighter. 소방관이 됩니다. 소방관. 자, 지금 보면 소방관들은 불을 빠르게 끈다라고 하죠. Fire fighters. 네, 복수 형태로 쓰면 됩니다. Firefighters put out. 여기서는 끄다란 뜻이에요. Put out fires quickly. 네, 불을 빠르게 끈다가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소방관들이 일하는 소방서는 fire station이라고 합니다. fire station, 소방서. 자, 소방차는요, fire engine이라고 해요. fire engine.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자, 발음해 볼까요? fire extinguisher. Extinguisher. 자, 여기서 extinguish라고 하면 불을 끄다라는 동사예요. Extinguish. Extinguisher. 불을 끄는 소화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urse 볼게요. nurse. 발음해볼까? nurse. 간호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간호사는 매일 아침 환자들을 확인한다. The nurse. checks on patients. 자, patient 아까 봤던 단어죠? 무슨 뜻이다? 환자란 뜻이다. The nurse checks on patients every morning. 자, nurse 간호사가 되죠. 간호사. 자, 이어서 vet이란 단어 볼게요. vet 발음해 볼까? vet. 수의사예요. 수의사. 자, 지금 보면 veterinarian 이게 원래는 full name이거든요. 발음이 조금 어렵죠. 천천히 한번 따라 볼까요? Veterinarian, veterinarian.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줄여서 vet라고 많이 써요. vet, 수의사. 자, 지금 보면 이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가세요라고 하죠. Please take this cat to the vet. 네, vet, 수의사이고요. 방금 쌤이 말씀드렸듯이 veterinarian보다 짧은 그냥 vet을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roducer. 자, 발음해볼까요? producer. producer. 프로듀서, 제작자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동사가 나오죠. produce. 자, produce. 동사로 제작하다 또는 생산하다요. 그래서 제작을 하는 사람, 제작자,
producer이 됩니다. 자, product 이건 이제 생산품, 상품, 제품 이런 뜻이요. product 상품이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그녀는 음악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한다. She wants to be a music producer. 자, producer 제작자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farmer이라는 단어 볼게요. farmer. farmer. 자, 발음해볼까요? farmer. 농부란 뜻이에요. 농부. 자, farm이라는 명사가 나오죠. farm. 농장이란 뜻이고요. 또, 동사로는 농사를 짓다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 farmer이 됩니다. farmer. 그 농부는 농장에서 채소를 기른다. The farmer grows vegetables on the farm. 자, 이때 farm은요. 그쵸. 농장이란 뜻이 되죠. 농장. 자, 그 다음은 musician이 나옵니다. 자, 발음해볼까요? musician. musician. 음악가, 뮤지션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단어 딱 떠오르시죠? 바로 music. 음악이죠. 음악. music. 음악이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가는 뮤지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뮤지컬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이제 뮤지컬 두 가지 품사가 있어요. 형용사로는 음악의,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뮤지컬도 그냥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보면 그 음악가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작곡했다라고 하죠. The musician wrote beautiful songs. 아름다운 노래들을 wrote, 작곡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이제 경찰관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경찰관, police officer. 발음해볼까요? police officer. 경찰관이고요. 유의어로는 cop이라고도 있어요. cop. 마찬가지로 경찰관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 경찰관은 우리말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The police officer.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police officer keeps our town safe. Safe. 안전하니요. 그래서 우리말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자, 지금 아래에 보면 여러분, police. 경찰이란 단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police는 경찰을 통칭하는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자, 그래서 보통은 the를 붙여서 the police라고 쓰고요. 무슨 취급한다? 복수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the police are 이렇게 쓰는 거죠. police officer. 그냥 경찰관이라고 단수 취급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the police라고 하면, 이건 이제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경찰들이 일하는, 경찰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바로 police station이라고 합니다. police station. 자, 다음 볼게요. work. 자, work. 발음해 볼까요? work. 아까 봤던 단어죠. 일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또는 작동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자, 그리고 자, 별표 여러 품사가 있죠. 명사로는 일 직업이 있고요. 아까 우리가 유의어로 봤던 job, 일 직업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예문 볼까요? 그들은 거의 매일 일하니 do they work? Do they work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이라니? 라는 질문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일하는 사람은 work 뒤에 er을 붙여서 어떻게 쓴다? worker, 일하는 사람, 근로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become 이란 동사를 볼게요. become, 동사로 무엇이 되다란 뜻이고요. 자, 동사의 3단 변화 잘 알아둬야겠죠? become, became, become. 자, 따라 해볼까요? become, became, become. 자, 동사 원형과 과거 분사가 같은 형태인 거 주의해줘야겠죠. 자, 예문 볼게요.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come?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dream이 나와요. drea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dream. 두 가지 품사가 있어요. 자, 별표. 명사로는 내 꿈이란 뜻이죠. 꿈. 그리고 동사로 꿈꾸다도 있어요. 꿈꾸다. 자, 예문 볼까요? 그는 자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포기하다, give up이라고 하는데, he never gives up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자신의 꿈을. He never gives up on his dream.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여러분,
dream of, dream about. 무엇을 꿈꾸다. 이런 의미가 돼요. 선생님이 예문을 좀 잠깐 들어주면. 자, 저는 꿈꿉니다. I dream of,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꿈꿔요. 이럴 때 어떻게 쓸까? I dream of traveling around the world. 뭐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때는 나의 어떤 희망과 목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I dream of traveling around the world. 네, 이럴 때는 우리가 of를 써줬죠. of. 자, 그럼 나는 정말 무엇에 대한 꿈을 꿨어. 나는 어젯밤에 내 친구들에 대한 꿈을 꿨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쓸까요? I dreamed. 저는 꿈을 꿨습니다. About. 무엇에 대해?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자, 요거를 좀 다시 써볼게요. I dreamed about my friends. 자, 이때는요. 그렇지. About을 써줬죠. 네, 이렇게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Dream of, dream about. 무엇을 꿈꾸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선생님이 두 가지 예문, 예시로 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interview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Interview. Interview. 따라해볼까요? Interview. 면접, interview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면접하다, 인터뷰하다. 네, 동사도 있죠. 자, 지금 보니까 그녀는 내일 면접이 있다. She has an interview tomorrow. 자, 이때는요, 면접이라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단어들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데, 면접관은 우리가 뭘 할까? interviewer이라고 그래. interviewer. 자, 면접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면접관이 되는 거예요. 면접관. 그쵸? 자,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 그쵸?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은 우리가 interviewee라고 합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interviewee. 자, interviewee. 면접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접하다, 면접을 보다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have an interview. have an interview. 면접을 보다. 면접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 우리 두 가지 마지막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Be good at. Be good at. 발음해볼까요?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무엇에 소질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예문을 보면서 좀 많이 봤던 친구죠. 자, 이것에 반이어가 있습니다. 잘 알아둬야 되는데, 바로 be poor at 또는 be bad at. 무엇을 못하다요.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Be poor. Be bad at은 무엇을 못하다. 반대되는 말이죠. 자, 쌤이 정말 수학을 잘하니? 자, 이때 우리가 be good at인데요. 의문문이야. 그럼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쵸? 주어 앞으로 가요. 자, 이럴 때는 is 비동사를 써주고, Sam really good at math. 이렇게 질문을 써줄 수 있죠. Is Sam really good at math? 쌤이 수학을 정말 잘하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표현. Come true. 자, 따라 해볼까요? Come true.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의 반의어는 실패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실패하다는 fail이라고 해요. fail. 자, 그녀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Her dream will finally, 마침내 come true. 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직업과 관련된 25개 단어를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자, 오늘의 낱말 퍼즐을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지금 힌트가 나와 있죠?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blank flies on airplane. 자, airplane. 비행기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단어로 배웠지? 그렇지. 조종사, 파일럿. 그래서 a pilot이 되겠네요. A pilot flies on airplane. 자, 첫 번째는 pilot, 조종사가 들어가겠고요. 자, 2번은 a blank drives a car. 자, 이 사람은 무엇을 한다?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또는 기사가 되겠죠. Driver이 되겠습니다. A driver. A driver drives a car. A driver drives a car. 자, 3번 가볼게요. A blank. 자, 이것을 하는 사람은 grows crops. 작물을 기릅니다. And raises animals. 그리고 동물을 키워요. 그쵸? 작물을 기르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 농부가 되겠네요. 농부는 a farmer이 되겠죠. A farmer grows crops and raises animals. 자, 이어서 4번 한번 볼게요. A blank
cures sick animals. 자,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사람. 수의사가 되죠. 수의사, vet였어요. vet. A vet cures sick animals. 자, 그 다음 5번은요.

treats teeth. 자, teeth, 이입니다. 우리의 이를 치료해주는 사람, 치과 의사죠. 치과 의사는 dentist. A dentist treats teeth. 자, 6번입니다. On blank performs in a play or movie. 연극이나 또는 영화에서 perform, 연기를 하는 사람이죠. 바로 배우, 연기자, actor이 되겠습니다. An actor performs in a play or movie. 자, 마지막 7번이네요. 자, 이 사람은 cooks food, 음식을 요리합니다. 요리사가 되겠죠. 요리사, chef 또는 cook이 있었는데요. 여기 H가 있으니까 chef라고 적어볼게요. A chef cooks food. 자, 우리 이렇게 오늘의 낱말 퍼즐을 한번 잘 채워봤는데요. 이제 뒷장으로 가서 daily practice,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준비가 된 친구들은 강의를 잠깐 멈춰놓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A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단어의 관계를 보니까 act, 연기하다란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기자라는 명사를 써주면 되겠네요. 연기자는, 그렇죠. 아까 썼지. actor이 됩니다. actor. 자, 2번은 become, 무엇이 되다. 무엇이 됐다는요. become의 과거형이죠. become의 과거형은 became. 자, become, became. 자, 3번 produce, 제작하다. 그리고 제작자라는 직업을 써주면 되겠네요. 제작자는 끝이 R을 붙여서 producer이 됩니다. producer. 자, 4번 doctor, 의사죠. 그럼 반이요. 환자, 환자라는 단어 어떻게 썼죠? patient예요. patient. 스펠링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patient, P-A-T-I-E-N-T 이렇게 쓰죠. patient라고 발음을 합니다. 환자. 자, 마지막 cook, 요리사의 유형어가 있었죠. cook의 유형어는 그렇지, chef가 됩니다. chef. 자, cook, chef 둘다 요리사라는 의미가 된다. 자, 우리 이어서 B로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서 보겠습니다. 자, 1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다라고 하네요. 자, 일하다라는 동사, 그렇지, 우리 work 봤습니다. work. work very hard. 아주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2번. 좋은 직업을 구하다. 우리 직업을 구하다라는 표현, get a job 이라는 표현을 봤죠. get a great job. 좋은 직업을 구하다. 자, 3번. 중요한 면접을 보다 have an important 면접은 그렇지. interview라는 단어였어요. have an important interview. 자, interview 면접이죠. 자, 4번. 성공한 은행원이 되다. 은행원 banker여서 banker. bank가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banker. become a successful banker. 자, 마지막 5번. 이 마을의 유명한 변호사. 자, 변호사. lawyer이 있었어요. lawyer. A famous lawyer in this town. 네, 이렇게 우리 5번까지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죠.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다음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볼까요? 그 소방관은 save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소방관. firefighter 이라는 단어로 봤습니다. 자, the firefighter saved many people. 자, 2번. 그 농부. 자, 농부라는 단어. 그렇죠. farmer이죠. farmer. the farmer. 네. A가 약간 기울어져서 다시 쓸게요. The farmer grows a lot of vegetables. 많은 채소를 기른다. 자, 3번. 그 조종사는, 그쵸? 조종사 pilot입니다. The pilot checked the weather first. 날씨를 먼저 확인했다. 자, 마지막 4번, 5번 볼게요. 나의 여동생은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수의사는 vet죠. My little sister wants to become a vet. vet. 수의사이겠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그녀는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다. She practices hard to become a good singer. 네, 이렇게 singer까지 적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직업과 관련된 단어를 봤습니다. 오늘의 word mission 여러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겠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버스나 택시.

0: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각각의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서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데이 6 미션 인증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자, 나만의 복카노트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 쭉 우리 함께 해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유닛 1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 새로운 유닛을 들어갑니다. 유닛 2 제목은 Daily Life,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를 배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는 Places and Directions입니다. 장소 그리고 방향과 관련된 단어들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Court. Court. 이 court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기장 또는 코트를 의미해요. 특히 테니스장처럼 이렇게 선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는 네모난 형태의 경기장을 코트, court라고 합니다. 우리 테니스 경기장, tennis court, 농구장 할 때도 basketball court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법정, 법원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왕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궁정에서 재판을 내렸다라고 해서, 원래 court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간이란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법정, 법원이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문 보면요. During halftime, halftime 동안에 our cheerleading club, 우리 응원단이 performed on the court, 코트에서 공연했다. 이때는 법정이란 뜻은 아니겠죠. 이때는 경기장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문맥에 맞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City Hall. City Hall 하면 시청인데요. 이거 TV 시청할 때 그 시청이 아니라 장소 이름이죠. 여기 City 하면 시, 도시를 나타내고 Hall 하면 어떤 건물 안에 넓은 공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도시를 관리하는 청사를 City Hall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청, Seoul City Hall, 부산시청, 부산 City Hall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Movie Theater. 자, movie theater. 우리 theater 하면 원래 극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니까 영화관이 되겠네요. 유의어로 cinema도 있는데, 우리 cinema는 주로 영국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우리 철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 영어에서의 theater는 영국 영어에서 이렇게 써주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er이라는 철자를 영국 영어에서는 RE로 써주기도 한다. 이거 오타가 아니라 그냥 철자상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둘 다 발음은 theater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죠? Amusement park. 여기 amusement 하면 놀이, 오락, 재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인데요. 우리 예문 보면 We waited 2 hours. 우리는 2시간을 기다렸다. To ride the roller coaster at the 자 놀이공원에서 라고 할 때 amusement park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즘 또 놀이공원에서 2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우리 여기 참고 단어 보시면 ride라는 단어 나와 있어요. 우리 놀이공원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놀이기구를 말할 때는 ride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놀이기구를 타다라는 뜻으로도 동사로도 쓰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Aquarium. Aquarium인데요. 여기 aqua가 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족관이란 뜻이 되는데 There are many kinds of fish in the aquarium. 아쿠아리움에는 많은 종류의 어류가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 철자만 주의해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 다음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Harbor. 자, harbor 하면 항구 또는 부두를 얘기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들이 닻을 내려서 정박하는 곳, 쉴 수 있는 곳을 harbor라고 하죠. 오늘 이른 아침에 고기잡이 배들이 항구를 가득 채웠다. Fishing boats filled the harbor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다시 철자상의 어떤 참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에서 철자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color라는 이 단어, 색깔이죠. 영국 영어에서는 이렇게 or을 our로 씁니다. 또 honor 하면 명예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our로 쓰는 것처럼 우리 harbor라는 이 단어도 영국 영어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 harbor 우리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Square. 자, Square라는 이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죠? 정사각형이라 함은 이제 네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그런 사각형이라고 배웠을 텐데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광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사각형 형태의 광장이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square라는 단어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도형 단어들 몇 가지 더 정리해 보면 우리 직사각형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변의 길이가 같을 필요는 없지만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사각형. 우리 직사각형 할 때는 rectangle, rectangle입니다. 우리 삼각형이라고 할 때는 triangle이라는 단어이고요. 우리 여기 재밌는 우리 추가 사항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광장은요, 교차로의 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대요. 우리 뉴욕에 유명한 타임스퀘어 있죠. 이제 뉴욕 타임스 신문사 본사가 이 광장에 지어져서 타임스란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네모난 형태라서 스퀘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또 콜럼버스 서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교차로가 있는 광장인데 여기는 교차로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 아, 콜럼버스 스퀘어가 아니라 Columbus Circle이라고 부른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는 광화문 광장 있잖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광화문 Square입니다. 네모난 형태라서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세 개의 단어 같이 묶어서 볼게요. 이 단어들은 우리 길 찾기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길을 물어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첫 번째 단어 보면 straight. 자, straight 하면 곧게, 똑바로. 또는 곧은 직선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반대말로는 특히 뭐 머리카락 얘기할 때 곱슬거리는 curly, 또 물결치는 wavy가 있는데 그것의 반대말이 straight이다. 그래서 우리 직선을 얘기할 때요, straight line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직모라고 할때 straight hair라고 하는데 우리 길찾기 문제에선 또 어떻게 쓰인다? 직진하세요라고 할때 go straigh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보면 block. 자, block 하면 원래 동사로 막다, 차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블락하다. 그런데 이제 명사로 쓰이면 구역 또는 블록, 또 집짓기 할때 블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지도상에서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이 네모난 공간을 block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길찾기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두 블록을 곧장 가세요. Go straight two blocks.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블럭을 곧장 가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꺾으세요라고 할때 make a left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듣기 문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단어 보면요. corner. 자, corner 하면 이제 길가에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모퉁이, 코너를 얘기하고 또는 방 안에 한쪽 구석. 이방 구석을 얘기할 때도 corner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요.

0: 모퉁이에 편의점이 하나 있다.
1: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on the corner.
0: 아, 모퉁이에라고 할 때, on the corner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둘 표현, 이런 표현이 있어요. Around the corner라고 하면 모퉁이를 돌아서 바로 무언가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무언가가 코앞에 와 있는, 코앞인이란 뜻입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Winter is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Entrance. Entrance. 자,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우리 enter가 들어가다라는 동사거든요. 이걸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것인데 우리 세 가지 뜻 나와 있네요. 출입구 또는 주로 입구, 어떤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죠. 또는 입장이라는 뜻도 됩니다. entrance fee 하면 입장료 또는 입학이란 뜻도 돼요. 대학교 입학 시험할 때 entrance exam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요. 박물관 중앙 출입구에서 만나는 게 어때? How about meeting at the main entrance of the museum?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중앙 출입구, 정문 있잖아요. 정문을 main entrance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이고 발음이 두 가지네요. exit, exit 또는 exit인데요. 자, exit는 이제 entrance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출구란 뜻도 되고 비상구란 뜻도 돼요. 여러분들 비상계단에서 이런 초록 색깔 표지판 본적 있죠? 이때 exit 하면 출구, 비상구. 그리고 퇴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Can I ask you where the exit is? 출구가 어디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서 우리 entrance 그리고 exit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둘게요. 우리 다음 163번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spot. 자, spot이라는 이 단어는 일단 특정한 지점,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지도상에서 어떤 특정 지점을 콕 집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spot. 또는 옷에 묻은 반점이나 얼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동사로 쓰일 때는 무언가를 발견하다, 알아채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 그녀는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다. She pointed at a spot on the map.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다음 단어 함께 읽어볼게요. zone. zone. 이렇게 읽어주는데, 자,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지역, 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 spot이 지도상에서의 한 점으로 볼수 있다면, zone은 그것보다 조금 넓은 어떤 면적을 얘기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 보면,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구역입니다. This is the special zone for kid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kids zone.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security zone. 우리 문에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그 구역 있죠. 보안 구역입니다. Security zone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단어는 일단은 명사로 쓰일 때 기본적으로 첫 음절의 강세 해서 address인데 그런데 이제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 뒤음절의 강세를 두기도 합니다. address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명사로 주소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음절의 강세를 두어서 말할 때 동사로 연설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연설하다. make a speech. 우리 한 단어로 address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문 보면 당신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Tell me your email address and phone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 여기까지 15개 단어 공부해 보았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미션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이모지 퀴즈입니다. 우리 화면에 떠오르는 이모지를 보고 이게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팝콘, 그리고 영상을 볼수 있는 곳이에요. 극장 같은 곳인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movie theater. movie theater 하면 영화관이란 뜻이었죠?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바닷가인데요. 배들이 닻을 내려서 정박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harbor. harbor 하면 항구, 구두였죠. 우리 다음 문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회전목마, 대관람차, 롤러코스터가 있는 이곳은 정답은 바로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이었고요. 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어떤 건물의 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건물의 입구를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바로 entrance. entrance 하면 입구 또는 입장이라는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네, 모두 정답 잘 풀어보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단어들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forward. 자, forward 하면 이때요. for는 앞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ward 하면 앞쪽으로, 앞으로 라는 뜻이고요. 우리 반대말로는 backward가 되겠죠. 앞으로 가라, go forward, 뒤로 가라, go backward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이 표현이 쓰이는 한 가지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ing 하면 무언가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쪽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기대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만날 것을 기대 중이야.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look forward to 뒤에는 ing 형태, 동명사 형태를 쓴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along. along 하면 무엇무엇을 따라서입니다. I walked along the beach. 나는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And took lots of selfies. 그리고 많은 셀카를 찍었다. 우리 해변을 따라서 along the beach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강가를 따라서 along the river, 뭐 도로를 따라서 along the roa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past. 자, past라는 이 단어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거니까 이런 단어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명사 형용사 먼저 보면 past는 명사로 쓰여서 과거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in the past 하면 이제 과거에 라는 의미가 되고 또 형용사로도 쓰여서 지난, 이전의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라고 할 때 in the past week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past는요, 또 전치사로서의 쓰임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past가 전치사로 쓰일 때 어떤 장소를 지나서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 You can see the drugstore. 당신은 약국을 볼 수 있어요. Just past the supermarket 하면 슈퍼마켓을 지나서 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시간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 after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past, after, 얼마만큼이 지나서. 이것의 반대말은요, to 또는 before를 써서 뭐뭐 전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9시 20분이라고 할 때요, 원래는 9:20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9시로부터 20분이 지나서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20 past 9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past 그리고 to를 사용한 표현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past나 after 그 다음에 시를 쓰게 되면 이 시간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분이 지났다는 겁니다. It's a quarter past nine 하면 뭐예요? A quarter 하면은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9시로부터 15분이 지났다. 9시 15분이다. It's a quarter past nine. 또는 It's a quarter after nin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한편 우리 아래 보면 분을 쓰고 그 다음에 반대말 to나 before를 써요. 그 다음에 시를 쓰면 이때는 이 시간이 되기 몇 분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s a quarter to nine 하면 뭐예요? 이제 9시가 되기까지 15분 전이다. 즉 8시 45분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거 It's a quarter before nin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 우리 시간을 이렇게 past나 to를 써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분을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를 쓴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둡시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단어 읽어볼게요. into. 자, into 하면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이죠. 우리 반대말은 두 단어입니다. out of 하면 밖으로 예요. 그 고양이는 뒷문을 통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The cat came into my house.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away. away 하면 떨어져, 떨어진 곳에 라는 뜻입니다.

Located near 서대문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위치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수동태로 쓰는 거고요. 우리 명사형으로 바꿔준 것은 location. location 하면 위치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죠.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distance. 자, distance 하면 거리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었다. We heard the sound of waves quietly in the distance 하면 멀리서라는 뜻이다. Distance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요. 우리 다음 단어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compass. 자, compass 하면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본적 있죠? 이렇게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반. 그리고 또는 제도 용구 중에 이제 원을 그릴 때 쓰는 컴퍼스도 이 단어입니다. 컴퍼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On the way. On the way 하면 어디에 가는 길에라는 뜻이에요. On the way to school. 학교 가는 길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the 대신에 행위자인 주어를 대신하는 소유격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이제 내가 학교 가는 길에라고 하려면 On my way to school.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가 학교 가는 길에 On his way to school. 이렇게 써주고 이때 on the way 뒤에 명사가 오면 그때는 to를 붙여서 씁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on the way 뒤에 만약에 부사가 오면요. On the way home처럼 to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때는 home이 그 자체가 집에 라는 뜻의 부사이기 때문에 on the way home 이렇게 말하면 된다. 우리 아래에 보카 플러스 한번 보시면 on the way, in a way 이렇게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on the way라는 이 표현에서는 way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도서관에 가는 길에 옛 친구를 만났다. He met his old friend on the way to the library. 이때는 길이란 뜻이고 한편 in a way 그리고 in this way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는 way가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you can solve the problem. 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In this way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죠. Get out of. Get out of 하면 어디에서 나가다이고요. 우리 반대말은 get into 또는 go into 들어가다입니다. 그 유명한 여배우는 차에서 내렸다, 나갔다는 거죠. The famous actress got out of the car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In front of. In front of 하면 이때 front는 앞이에요. 그래서 이건 앞에라는 뜻의 표현이고요. 우리 반대말은 behind입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너는 도서관 앞에서 89번 버스를 탈수 있어. 도서관 앞에서 in front of the library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우리 다음 표현 봅시다. Next to. 자, next to 하면 무엇의 옆에라는 뜻으로 우리 유의어로 beside 그리고 by가 있습니다. 당신은 경찰서 옆에 소방서를 볼수 있어요. You can see the fire station next to the police station.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말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다음 나눠 보겠습니다. Between A and B. Between 하면 기본적으로 뭐뭐 사이에란 뜻이니까 아, A와 B 사이에를 나타낸다. 은행은 서점과 빵집 사이에 있다. The bank is between the bookstore and the baker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between은요, 뭐뭐 사이에도 되지만 뭐뭐 중에서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between은 특히 대상이 두 개일 때 쓰인다. 뭐 치킨이랑 피자 중에 골라보세요. Choose between chicken and pizza. 그런데 among은 이제 대상이 여럿일 때, 세개 이상일 때 씁니다. 뭐 치킨, 피자, 떡볶이 등등등 중에서 골라보세요. 라고 할땐 among A, B, and C.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우리 다음 표현 같이 볼게요. In the middle of. 여기서 middle 하면 가운데란 뜻이 있죠. 그래서 in the middle of 하면 가운데에서, 도중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벼룩시장은 매주 금요일 공원 한가운데서 열린다. The flea market is held in the middle of the park.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우리 in the middle of 하면 무엇무엇의 한가운데입니다. 자, 우리 다음 표현 한번 보죠. Across from. Across from 하면 무엇의 맞은편에라는 뜻입니다. Across가 무엇을 가로질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건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원래 cross는 가로지르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across에서 가로질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이것의

유의어로는 opposite이 있습니다. opposite 하면 반대에란 뜻으로 우리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자전거 가게 맞은편에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 가게가 여기 있다면 길 건너서 맞은편에 있다라고 할 때, the post office is across from the bike shop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the post office is opposite the bike shop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그림 퀴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단어인지 맞춰보세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두 캐릭터 사이에 거리가 2m입니다. 우리 거리란 뜻의 단어, 정답은 바로 distance. distance가 되겠죠.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이 연인이 해변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라고 하는 단어, 정답은 바로 along, along이 정답입니다.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건물들이 쭉 있는데 병원 그리고 박물관 사이에 카페가 있네요. 자, 뭐와 뭐 사이에라고 하는 표현, 정답은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일리 프랙티스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56페이지입니다. A번, 우리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볼게요. 1번에 square 하면 정사각형이었죠? 직사각형이란 뜻의 단어는 rectangle 써주시고요. 다음 2번에 out of 하면 뭐뭐 밖으로였습니다. 우리 반대말 안으로라고 하면 한 단어로 into가 되겠죠. 우리 3번에 in front of 하면 뭐뭐 앞에죠. 반대말로 뭐뭐 뒤에는 한 단어로 behind가 있었고요. 다음 4번에요. across from 하면 맞은편에란 뜻이었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의미로 반대에라고 하는 단어 o로 시작하는 opposit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우리 영화관이라고 할 때요. cinema잖아요. 우리 극장이라고 할때또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극장 또는 영화관 할때 movie thea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다음 B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알맞은 단어 골라서 체크 표시해 보겠습니다. 1번에 You can see judges or lawyers. 당신은 판사나 변호사를 볼수 있어요. 어디서요? 법정에서 볼수 있죠? In the court. Aquarium은 수족관이고요. 다음 2번입니다. Draw a 뭐뭐 line. 어떤 선을 그려라. Don't draw any curves. 어떤 곡선도 그리지 말래요. 그러면 직선을 그려라 해야 되겠죠? Straight line 골라줍니다. 우리 wavy 하면 물결치는 이었고요. 우리 다음 문제입니다. When you want to leave, 너가 떠나고 싶을 때, the 뭐뭐 is over there. 자, 무엇이 저기에 있다? 떠나고 싶을 때 출구가 저기에 있다 해야 어울리겠죠? The exit 골라주고요. Entrance는 보통 입구였다. 우리 다음 문제요. Write your 뭐뭐 on this form. 이 양식에다가 당신의 무엇을 쓰세요? We need the location of your house. 우리는 당신의 집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쓰세요? 주소를 쓰세요. Address 골라주면 됩니다. Distance 하면 거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C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이 사진은 커다란 나무 옆에서 찍혔다. This photo was taken 나무 옆에서 next to the huge tree가 되겠고요. 다음 2번이요. 벽을 따라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세요. 우리 벽을 따라 걸어가다라고 할 때는 walk along the wall입니다. 우리 다음 3번이요. 여기서 너의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니? 거리라고 하는 단어 있었죠. What is the distance from here to your school? 이렇게 채우면 되네요. 우리 다음 4번입니다. 옷에 있는 더러운 얼룩은 비누로 제거되었다. 우리 얼룩이라고 하는 단어 spot으로 쓸수 있었고요. 다음 5번입니다. She saw a cat. 그녀는 고양이를 보았어요. Walking on the ice. 얼음 위에서 걸어가는. On the 뭐뭐 home. 우리 집에 가는 길에라고 할 때는 정답 on the way home이 되겠죠. On the way hom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열심히 공부해 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미션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한번 소개해 보는 거예요. My favorite place is 뭐뭐. 그리고 그 장소의 위치를 설명하는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Next to 뭐뭐 옆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부입니다. 포텐 수학 16번째 시간,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곱셈 공식에서도 요령을 터득해라 라고 했던 공식을 오늘도 요령으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요.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전개할 때도 공식보다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령이 중요했었죠. 차수를 내림차순의 형태로 정리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의 인수분해도 여기 있는 공식 물론 알고 있으면 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인수분해 할 때는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요령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상수항 플러스 12는 결국 A와 B 두 개가 곱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곱해서 12가 되는 숫자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수를 더했을 때 X의 계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 곱해서 12가 되는 것 중에 1과 12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수를 더하면 x의 계수 마이너스 7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2를 곱해도요? 그렇죠. 12는 되지만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우리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수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2가 되고요. 이 두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7이라는 x의 계수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꼴을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변의 결과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a 대신에 마이너스 3, b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하고 우리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앞에 있는 x제곱을요. x와 x로 나누어준다면 이렇게 x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x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x가 되고 그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x라는 1차항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을 쓸 때는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써서 x-3 곱하기 x-4로 써준다라는 게 인수분해하는 요령이에요. 자, 이걸요. 2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겁니다. 자, 보세요. 식은 정말 복잡하고 현란해 보이죠? 자, 이거 곱셈 공식 할 때도 이 식은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인수분해할 때도 이 식은 머릿속에서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대신에 선생님의 요령 생각하죠. 2x제곱 너를 2x와 x를 곱한 것으로 나누어 보고요. 곱해서 3이 되는 숫자 두 개를 생각합니다. 자, 그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다 생각했다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보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서 1차항이 만들어지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x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x 나오고요. 마이너스 3과 x 곱하면 마이너스 3x 나오죠.

그렇게 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7x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오나요? 아니죠. 그럼 아, 숫자 배치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숫자의 위치를 바꾸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체크해요. 그러면 2x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x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 자, 더해주면 마이너스 7x, 1차 항 나타나는구나라는 거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인수분해 결과를 쓸 때는요,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써줍니다. 그래서 2x-1과 x-3을 곱해주면 우리 좌변의 식과 똑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인수분해 공식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주의사항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싱크홀은 오늘 배운 인수분해 공식이 공식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X자로 크로스로 체크하는 방법을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모르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오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배웠던 거에 비하면 상수항이 아니라 56y제곱이네, 식이네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죠. 자, 이거 어때? 그래, 그냥 56y제곱이 될수 있는 두 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제곱은 x와 x로 56y제곱은 마이너스 7y와 마이너스 8y로 생각해서 크로스로 체크해 준다면 마이너스 8xy와 마이너스 7xy가 나타나면서 1차 항의 자리에 있었던 마이너스 15xy, 아, 저거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우리 배웠던 개념에서는 뒤쪽이 상수였으니까 1차 항이었는데 지금은 뒤쪽이 y가 있으니까요. xy라는 항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의 결과는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써서 x-7y, x-8y하고 쓰면 되는 그런 문제죠. 자, 다음은 식이 좀더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앞쪽에 있는 20x제곱, 그게 도대체 어떤 두 개의 식을 곱해야 20x제곱이 나올까 고민해 주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6이 도대체 어떤 두 개의 수를 곱해야 나타날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크로스로 체크했을 때 2x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거 곱하면 12x.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10x. 그래서 두개 더하면 플러스 2x 만들어지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빨라지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계산의 결과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써준다면 자, 4x-2, 5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 됐나요? 아니,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인수분해는 되면 끝까지 해라. 4x와 2에도요, 2가 동시에 곱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은 2를 괄호 앞으로 끌어내서, 자, 2 곱하기 2x-1, 그리고 5x 플러스 3까지 써주셔야 완벽한 인수분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주의사항 잘 지켜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y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인수분해 문제죠. x 플러스 y에다가 어떤 식을 곱해서 6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10y제곱이 될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우리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분해 문제가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이 좌변과 우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로 접근하지 않고 곱셈 공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보세요. X에 무얼 곱해야 6X제곱이 될까? 6X를 곱해야겠죠. Y에 무얼 곱해야 마이너스 10Y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10Y를 곱해야겠죠. 그래요. 그리고 체크해보면 6XY와 마이너스 10XY를 더해서 마이너스 4XY라는 중간항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Y였다면 세로의 길이는 6X 마이너스 10Y가 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 6X 마이너스 10Y하고 써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1차 시계 인수분해를, 2차 시계 인수분해를 생각했는데요. 이 2차 시계 인수분해는 몸으로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 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재에 준비되어 있는 단원평가 레벨 1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10 이상인 수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 이상인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10과 같거나 큰 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거나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10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맞아요. 10을 포함한다. 그러면 10.5, 이 윗줄에서는 이렇게 10.5를 찾아볼 수 있고요. 아랫줄에서는 10과 같거나 그보다 큰 수, 이렇게 해서 10.5, 그리고 10, 그리고 11.3, 이렇게 10 이상인 수에 모두 동그라미 표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어느 것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말하길 9 이하인 자연수들의 합은 무엇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9 이하라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9 이하인 수는 9와 같거나 작은 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9 이하인 자연수라고 한다면 9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자연수, 따라서 9, 8, 7, 6, 5, 4, 3, 2, 1, 이와 같은 수들을 말하고 여기에서는요,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얼마이다 라고 했잖아요. 1부터 9까지 수의 합은 45예요. 따라서 이럴 때 3번을 골라 답할 수 있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 1200이 있고 여기 1300이 있으니까 100을 똑같이 10칸으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는 10을 나타내 주잖아요. 따라서 1400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더 가면 1450인데 여기 보면 1450을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1450을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보다 작은 수들을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1450 미만인 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써서 1450 미만인 수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해결되었죠? 자, 이제 4번 볼까요? 오전에 버스에 탄 승객들의 나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65세 이상은 버스 요금이 무료라고 할 때 버스 요금을 내지 않은 승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오전에 버스에 탄 승객별 나이를 조사해서 나타냈고요. 그 단위는 세. 그럼 65세 이상이 무료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나이가 65세와 같거나 그보다 많은 사람은 무료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65세 무료예요. 77세 무료예요. 그래서 이 나이를 나타낸 수를 보고 그 수가 65와 같거나 큰 수들을 찾아보는 거죠. 65, 77, 또 어디 있을까? 여기 이렇게 67, 85,

또 여기 이렇게 67. 따라서 65세 이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고 이 다섯 명은 버스 요금을 내지 않는다. 무료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문제의 답을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5번 만나봐요. 주어진 수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 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7 초과인 수를 모두 써보세요. 7 미만인 수도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1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7 초과인 수니까 7보다 큰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7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야죠. 그럼 이 윗줄에서 7보다 큰 수는 9.2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랫줄에서 7보다 큰 수는 무엇이 있나요? 8.7이 있고요. 10.1이 있구나. 그래서 7 초과인 수는 이렇게 3개를 써서 나타내 주세요. 여기서는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7 초과인 수를 모두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써주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다르죠. 7 미만인 수는 7보다 작은 수예요. 그런데 7보다 작은 수는 여기서는 모두 몇 개입니까? 개수를 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7보다 작은 수, 7은 포함되지 않는다. 윗줄에서는 5.6과 4.5, 아랫줄에서는요, 7 미만인 수니까 7보다 작은 수로 1.8과 6.3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 개수를 쓰세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4개입니다라고 답하여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초과와 미만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수가 모두 포함되는 수의 범위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중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주어진 수를 보세요. 20, 21, 22, 23, 24, 25, 20부터 25까지의 자연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맞은 말을 써넣기 위해서 딱 보니까, 여기에 20이 있고, 여기에는 25가 있네요. 20과 25, 그런데 이 수들이 지금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들은 20과 같거나 크면서 25와 같거나 작은 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 25 이하인 자연수들입니다라고 표현해 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과 이하를 써넣어 주면 되겠어요. 해결됐죠? 자, 이제 7번도 봐요. 38 이상 43 미만인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찾아 기호를 써 보세요. 38 이상 43 미만인 수니까 그럼 그 뜻은 38과 같거나 크고 그리고 48보다 작은 수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8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48보다 작은 수에 여기 43이군요. 이렇게 43보다 작은 수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여기서 43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기억과 같은 경우는 38, 39, 43. 43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니은을 보세요. 39, 42, 44. 49가 들어가면 안 되죠? 38, 40, 42. 그러면 38 이상 43 미만인 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 문제의 답은 디귿입니다. 38 이상 43 미만인 수라는 건 38과 같거나 크고 43보다는 작은 수를 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8번 봅시다. 두 수직선이 나타낸 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자연수를 구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자연수를 구해 보세요라고 했으니까 그 자연수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46과 같거나 크고 53보다 작은 수.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는 자연수는 46,

47, 48, 49, 50, 51, 52 이렇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이 아래는 어때요? 48보다 크고 56과 같거나 작은 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자연수는 49, 50, 51, 52, 53, 54, 55, 5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자연수, 공통인 수, 요것을 골라내주면 되겠죠? 그것을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49, 50, 51, 52 이렇게 수를 써서 나타내주면 된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수를 쓰세요라고도 할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래, 요거 지금 완성을 해야 하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의 단위가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하여 나타낼 때, 요 위에다가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써주면 여기 각각에는 이 단위를 쓰지 않아도 지금 이 뜻은 15 마이크로그램 이하, 또 이건 15 마이크로그램 초과, 35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뜻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표도 완성을 해야겠는데요. 가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 우리 단위는 생략하고 우리 수들만 한번 볼게요. 29, 나는 14, 다가 36, 라는 77, 마가 35, 바는 8, 사는 16, 그리고 아가 108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마이크로그램 이하인 도시라고 했으니까 조사하여 나타낸 수가 15와 같거나 작은 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하고 8을 찾아볼 수 있네요. 따라서 도시 나와 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5 초과 35 이하, 15 마이크로그램 초과 35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럼 조사된 이 수를 딱 살펴봤을 때 15보다 크고 35와 같거나 작은 수. 그러면 여기에 29 찾아볼 수 있고 35하고 16하고 이렇게 세 개의 수를 찾아야겠죠. 따라서 가 그리고 이렇게 마 그리고 4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또35 마이크로그램 초과 75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들 중에서 35보다 크고 35보다는 크고 75와 같거나 작은 수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여기에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다를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럼 75 마이크로그램 초과니까 77과 108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라하고 아를 써서 나타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각을 구분하여서 도시별 초미세먼지 농도 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 아래 표를 완성해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문항 10번이에요.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림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러면 10의 자리 아래의 수 0이군요. 그럼 이럴 땐 원래의 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따라서 420으로 표현합니다. 532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럼 10의 자리 아래의 수 2를 10이라 보고 올려라. 540이에요. 649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럼 10의 자리 아래의 수 9를 10이라 보고 올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65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아라. 니은을 골라 해결해 주었어요. 올림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음 네 자릿수를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8,500이 되는데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8,000 몇백 23이 있어요.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기 때문에 100의 자리 아래의 수23 이것을 100이라 보고

올렸더니 바로 그 수가 8,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5보다 1만큼 작은 4가 들어가면 되겠죠. 23을 100이라 보고 올려서 8,500이 된 것이므로.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하여 우리는 4로 답해 줄 겁니다. 이번엔 12번의 문제입니다. 버림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볼 겁니다. 어떤 수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90이 되었다.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자연수의 범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어떤 수가 있어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90이 된다라는 뜻은요. 10의 자리 아래의 수를 0이라 보고 버려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90부터, 자, 99까지의 자연수는 여기서 지금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자연수의 범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90부터 99까지의 자연수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모두 90이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 90 이상, 99 이하인 수이다라고 답해야 한답니다.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자연수의 범위를 이상과 이하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았답니다. 그럼 다음 13번 문장을 볼게요. 문장에 보니까 반올림이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는데요. 오늘 도서관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가 3만 571명이라고 한대요. 도서관의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를 보통 이런 사람의 수를 우리는 반올림해서 표현하는데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천의 자리 바로 아래의 자리의 숫자 100의 자리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라. 100의 자리 숫자가 5니까 올려라. 그러면 3만 100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따라서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이와 같이 3만 1000명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올림도 정리가 되었네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잘못 어리만 학생을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지민, 1553을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렇다면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15의 자리 바로 아래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니까 맞아요. 버림, 0으로 보아라. 따라서 1550입니다. 연수 2641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이럴 때는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가 4니까 버림. 그래서 2600이에요. 현빈 7534를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그럼 이럴 땐 10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0의 자리 숫자가 5니까 올림. 그래서 바로 7000이 아니라 8000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어리만 학생은 현빈 이렇게 이름을 써서 나타내 줍시다. 반올림하여 표현하고자 할 때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보고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서 나타낸다라는 걸 정리해 둬야 하는 거예요. 해결되었죠? 자, 이제 15번은 어리만 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림을 한 다음에 그 수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가 주어졌군요. 46.253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아래에 있는 수 0.053을 0.1로 보고 올려라. 따라서 46.3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소수가 있어요. 46.315를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5니까 올려라. 따라서 46.32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리만 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두 수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46.32가 더 크죠? 따라서 오른쪽의 수가 더큰 것으로 나타내야 한답니다. 이렇게 어리만 수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를 해결해 보았어요. 16번, 17번 문제는 100, 800, 84개를 한 상자에 10개씩 담아

포장하려고 한대요. 포장할 수 있는 배가 최대 몇 상자일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가 안 되는 이 4개를요, 한 상자에 담아서 포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바로 버림이 적용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생활 속에서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포장할 수 있는 배는 최대 몇 상자일까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80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180개를 포장할 거야. 그런데 한 상자에 10개씩 담자. 그럼 180을 15로 나누니까 18이 되는군요. 따라서 최대 18상자까지 포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버림을 적용하여 포장할 수 있는 배는 최대 18상자로 문제의 답은 3번으로 나타내야 한답니다.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도전 문제네요. 은호네 모든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았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어림을 할 거예요. 은호를 보세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경우 지폐를 넣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 넣는 지폐 금액은 올림을 사용해. 맞아요. 금액이 부족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00원짜리 음료수를 뽑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700원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1000원을 넣으면 안 되고 2000원을 넣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올림을 사용해. 맞아요. 그럼 성준이는 어떨까요? 은행에서 돈을 지폐로 바꿉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 은행에서 돈을 지폐로 바꿀 때 최대로 바꿀 수 있는 돈의 금액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안 되는 것을 1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올림이 아니고요. 버림을 사용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또 경민. 오늘 입장한 야구장 관람객 수를 말할 때 보통 반올림으로 말해. 맞아요. 사람의 수는 보통 어디 어디에 가깝다? 반올림을 활용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이름을 써서 성준이에요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럼 이제 19번의 문제 살펴볼게요. 이거 서술형 문제네요. 5자리 수가 있습니다. 37,000 몇백팔십이. 그런데 이걸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같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일단은 이걸 살펴볼게요. 37,000 몇백팔십이를 우리가 올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는 무엇일까요?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그렇다면 이 네모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즉 0부터 9까지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이 경우 천의 자리 아래의 수를 천이라 보고 올려라. 따라서 38,00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38,000이므로 37,000 몇백팔십이를 지금 반올림하여 어느 자리까지?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도 역시 38,000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37,000 몇백 82에서 100의 자리 숫자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그럼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맞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올림을 할 수 있는 수

0: 3이어야 해요. 그래야 38,000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요. 100의 자리 숫자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올림할 수 있는 올림할 수 있는 수로 바로 5, 6, 7, 8, 9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은 5, 6, 7, 8, 9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5개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럼 20번도 볼까요? 이것도 서술형 문제예요. 성현이와 아버지는 영화를 보러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차 요금이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우린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1시간 50분 동안 주차를 하였구나. 성현이가 그럼 얼마죠? 궁금하네요. 지금 보니까 1시간, 이건 기본 요금으로 3,000원.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400원씩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시간 50분. 이것은 1시간에다가 50분은 10분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섯 번인 시간이잖아요. 1시간 50분은 1시간에다가 10분씩 다섯 번 더한 시간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겠죠?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주차 요금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1시간 50분이 1시간에다가 10분을 다섯 번 더한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므로 이때 주차 요금은 1시간에 지금 기본 요금인 3,000원이라고 했고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400원씩 추가가 돼요. 그럼 400을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400을 다섯 번 더한 것은 2,000이에요. 따라서 3,000에 2,000을 더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5,00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차 요금이 5,000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을 구하여 이렇게 5,000원이에요라고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의 과정을 써서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이 중에 한번더 확인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9 이하인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 우리 앞서서 해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9 이하인 자연수, 9 이하인 수에는요, 9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9 이하인 자연수들을 먼저 살펴서 1, 2, 3, 4, 5, 6, 7, 8, 9. 그런데 그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 더한 45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9 미만인 자연수들의 합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9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부터 8까지의 수의 합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정확하게 뜻을 구분하고 있어야겠죠? 거기에다가 올림, 버림, 반올림의 개념까지 익혀서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 있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마무리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 있으니까 점검하는 거 잊지 말고 오늘 풀었던 문제들 중에 틀린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 두도록 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원시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개념 정리 쭉 해보고요. 그리고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유형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유형들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복습하고 온거 맞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북1에 있는 단원평가 레벨 1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 건데, 자, 우리 이제 개념도 알았겠다. 그리고 또 이번 1단원이 계산을 또 많이 연습해야 되는 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1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먼저 쭉 풀고 그다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 개념 짚어가면서 복습하면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1번이에요. 6분의 9를 그림에 색칠하고 그 다음 네모난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9분의 6이죠. 네, 그러면 전체 1을 똑같이 9칸으로 나눴으니까 9분의 6을 나타내려면 6칸을 색칠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1번. 9분의 6에는 9분의 1이 몇 번 들어갑니다. 라는 거. 문장 완성하려면은 9분의 1은 이 한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9분의 6에서 9분의 1씩 몇 번 덜어낼 수 있느냐는 여섯 번 덜어낼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 이제 몫이 6이 되는 거죠. 어때요?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된다. 가 바로 핵심 계산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왼쪽에 나눗셈식이 나왔는데 어디 보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분모가 다 갔네.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분자끼리 계산한다. 11분의 8 나누기 11분의 2는 분자끼리 8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8 나누기 2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아, 분자끼리 나눗셈식을 이제 오른쪽에서 찾으면 되는구나. 7분의 4 나누기 7분의 2는 4 나누기 2. 어딨나요? 여기 있죠? 23분의 10 나누기 23분의 5는 10 나누기 5.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 문제 가죠. 이번에는 직접 계산해서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크기 비교해야 됩니다. 왼쪽부터 17분의 6 나누기 17분의 3은 분모가 17로 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하면 6 나누기 3을 하면 되니 몫은 2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분모가 25로 같아요. 분자끼리 계산하면 9 나누기 3이니까 어때요? 몫은 3이 되겠죠. 결과 2와 3을 비교하면 3이 더 크므로 오른쪽으로 벌어진 기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보기와 같이 계산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보기를 먼저 관찰해봐요. 식은 10분의 9 나누기 10분의 4예요. 분모가 10으로 갔네. 분자끼리 계산할까? 9 나누기 4인데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나타냈었죠? 나누어 떨어진다면 우리 1, 2, 3번에서 봤듯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로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는 나누는 수가 분모,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에 오도록 분수로 몫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가분수다라고 하면 대분수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분모가 13으로 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하면 8 나누기 7이에요. 그럼 분수 7분의 8이 되겠고, 그리고 대분수.

이것으로 바꿔주면 1과 7분의 1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5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왼쪽 수에서 나누기 11분의 3을 해서 그 결과를 오른쪽에 쓰면 되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는 분모가 모두 11로 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5 나누기 3은 3분의 5가 되겠고, 그리고 대분수 1과 3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과 3분의 2 또는 3분의 5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7 나누기 3, 3분의 7이니까 대분수 2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와 3분의 1 또는 3분의 7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10 나누기 3 하면 3분의 10이고요. 3과 3분의 1이니까요. 3분의 10. 자, 대분수 먼저 쓸까요? 3과 3분의 1 또는 3분의 10. 이렇게 4번하고 5번은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였어요. 그럴 때는 결과가 분수꼴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6번은,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수학나라 언어로 바꿔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어떤 수의 9분의 4를 곱하였더니 9분의 7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모르는 수로 식을 세울 때는 보통 어떤 수를 기호로 바꿔놓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수학나라 언어로 바꿔보면 어떤 수의 네모에 9분의 4를 곱하였더니 그 결과가 9분의 7입니다. 라는 곱셈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거꾸로 어떤 수를 알아보려면 9분의 7 곱해서 나누기 9분의 4를 해주면 되겠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분모가 9로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눠보면요. 7 나누기 4. 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분수 1과 4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수의 정체는 1과 4분의 3 또는 4분의 7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직접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어요. 그러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 계산 방법을 알았는데, 자, 분모가 같은 경우만 봤는데, 아니, 7번은 분모가 5하고 8로 다르네요?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이 계산을 해야 될까? 자, 분모가 다를 때는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통분이에요. 자, 통분할 때는 두 분모의 곱이나 아니면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면 되는데, 이미 여기 40으로 통분하세요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가 되었으니까, 40은 5와 8의 최소공배수이기도 하고, 곱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일단 통분부터 해보죠. 5분의 4는 40분의 32, 8분의 5는 40분의 25. 아하, 이제 분모를 맞췄으니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2 나누기 25를 하면 분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 25분의 32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대분수 1과 25분의 7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부터는 이제 어떤 식이 등장이냐? 분모가 다른 식. 그럴 땐 분모를 통분하여 분자끼리 계산. 자, 앞에 과정 하나가 추가된 것뿐입니다. 그 다음, 8번. 어머,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봐야 되겠죠? 수민이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수민이가요?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해서 계산할 거야. 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1번은 11분의 3 나누기 22분의 7이니까 분모 보세요. 22가 11의 배수니 아하, 최소공배수는 22. 이렇게 서로 배수하고 약수 관계에는요. 우리 친구들 큰 수가 최소공배수고 작은 수가 최대공약수라는 거 우리 5학년 과정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22로 통분해 보자고요. 11분의 3은 22분의 6이니까요. 자, 그런 다음 분자끼리 계산하여 7분의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12분의 7을 나누기 9분의 5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분모 최소공배수 맞아요. 바로 36이죠. 그래서 12분의 7은 36분의 3배니까 7에도 3배. 그래서 21을 나누기 9분의 5는 36분의 여기

6입니다. 그래서 7 나누기 6. 그럼 6분의 7. 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실수하면 안 돼요. 잘 보면 분모와 분자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분의 7은 1과 6분의 1이기도 하니 기억은 잘못 계산했구나. 그럼 니은? 분모를 보니까 9하고 6이네. 우리 최소 분배수 18로 통분해 볼까요? 9분의 5는 18분의 10. 6분의 1은 18분의 3배니까 3. 그럼 10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0이고 3과 3분의 1인데, 아, 어쩐지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모 분자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잘못 계산했어요. 자, 디귿 갈게요. 디귿은 이쪽으로. 분모가 20하고 10인데 20은 10의 배수니까 20으로 통분해 봐요. 그러면 20분의 7 나누기 20분의 6. 그래서 7 나누기 6을 하면 되니 6분의 7이라서 대분수 1과 6분의 1로 정리할 수 있지. 맞았죠? 아,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것은 디귿뿐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서 결과가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다음 10번은 중요 나왔네요. 12 나누기 7분의 3을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기억니은 디귿에 알맞은 수의 합을 구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자연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이때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12 나누기 3. 그러니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한 다음에 거꾸로 분모를 곱했어요.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계산의 원리는 선생님하고 우리 앞 시간에서 이미 쭉 훑어봤으니까,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만약에 생각이 안 나는 친구라면 꼭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12 나누기 3, 그리고 곱하기 분모 7. 그럼 12 나누기 3은 4에다가 4 곱하기 7은 28이니까 디귿은 28이 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을 모두 더하라고 했죠. 3 더하기 7 더하기 28 모두 계산하면 3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8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개가 다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 나누기 분수 계산 방법 짚어보았습니다. 자, 11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라고 그랬는데, 네모라는 수는요, 3 나누기 11분의 6의 계산 결과보다도 작대요. 그 중에서도 자연수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왼쪽 식의 결과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하려고 봤더니, 3 나누기 6도 우리 어때요? 딱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자, 바로 어떤 방법이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요. 또는 바로 3을 11분의 33으로 통분을 시켜도 돼요. 분수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3 곱하기 그 대신 분모와 분자 바꿔야 되겠죠? 6분의 11이에요. 그럼 3으로 약분되니까 2분의 11이 되겠고, 대분수 5와 2분의 1입니다. 주어진 식을 간단히 다시 써보면 결국 5와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를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해서 2, 3, 4, 어디까지? 그렇죠, 5까지. 왜? 5도 5와 2분의 1보다는 작으니까요. 따라서 1부터 5까지 몇 개? 5개. 문제에서는 몇 개요? 라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5개가 되겠고, 만약에 문제에서 모두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1부터 5까지 꼼꼼하게 다 써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줍시다.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죠. 이제 어떤 수에 이야기들을 후 불어넣어서, 자, 문제를 잘 파악한 다음에 직접 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밀가루 25kg을 한 컵에 6분의 5kg씩 나누어 담으면 모두 몇 컵이 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만큼 25kg 밀가루가 있는데 한 컵에 바로 6분의 5kg 이렇게 덜었습니다. 그럼 한 컵, 두번 덜으면 두 컵. 그럼 몇번 더느냐는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식은 전체 밀가루의 양 나누기 한 컵에 담는 밀가루의 양.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 또한 25 나누기 5 곱하기 6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25 곱하기

분모분 이제 바꾸어. 곱해도 되겠죠? 그럼 약분 되면서 6, 5, 30. 아하. 따라서 모두 30컵이 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몇 컵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단위까지 꼼꼼하게 써주세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13번은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보기를 보니 5분의 2 나누기 11분의 4. 자,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꿨어요. 그 대신 나누는 분수에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했죠. 그런 다음에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한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 다음 대분수로 정리해 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 볼까요? 8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이니까 곱셈으로 바꾸면 이때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수에 분모 분자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분수? 나누는 분수의 분모 분자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약분 되나요? 되네요. 4로 약분돼요. 4, 1은 4, 4, 2, 8. 분모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 분자끼리 곱해요. 가분수니까 그대로 결과가 가분수 6분의 5입니다. 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네모 안에 알맞은 분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곱셈식이 나왔어요. 15분의 8 곱하기 네모가 그 곱이 21분의 4라고 했으니 우리가 네모는 자, 거꾸로 나눗셈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분수는 21분의 4 나누기 15분의 8을 하면 되는데 곱셈으로 바꿔보면 21분의 4 곱하기 8분의 15를 해주면 되겠고 약분 되나요? 네, 4로 됩니다. 4, 1은 4, 4, 2, 8. 15하고 21은 3으로 되죠? 3, 5, 15, 3, 7, 21. 그래서 14분의 5가 네모 안에 알맞은 분수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14분의 5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자, 거꾸로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15번은 우리 쭉 식이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 분수 나누기 분수, 대분수도 앞에 있어요. 그러면 모두 곱셈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2 곱하기 3분의 8. 약분 안 되니까 그대로 3분의 16이 되겠고요. 그리고 5와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가분수로 나타내도 괜찮아요. 그 다음 2번. 4분의 5 곱하기 5분의 6. 그럼 5 약분되고 2로 약분되면 결국 2분의 3이 되니 1과 2분의 1로 대분수로도 정리할 수 있죠. 자, 3번 우리 친구들 주의해 주세요. 대분수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뭘로?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야 됩니다. 3과 4분의 3은 4분의 4, 3, 12에다 3을 더하여 15. 그러면 4분의 15 나누기 7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근데 3분의 7을 곱하는 거죠. 약분 3으로 됩니다. 그래서 4분의 5, 7, 35가 되겠고, 대분수로 바꿔서 정리하면 8과 4분의 3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는 이제 나눗셈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방법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앞으로 흔하게 많이 쓰일 방법은 이렇게 곱셈으로 바꿔서 쓰는 방법일 겁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이 앞부분에, 1학기 부분에 그대로 나오니까요. 우리 분수의 나눗셈 또는 곱셈 같은 경우는 우리 계산할 때 많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게 또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계산은 우리 친구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계산하는 거 습관 들여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16번으로 갑니다. 16번은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화살표를 따라 뿅뿅 가보면 첫 번째는 6 나누기 5분의 4를 해야 되니까 곱셈으로 바꿀까요? 6 곱하기 4분의 5. 2로 약분 2는 4, 2, 3은 6. 그럼 2분의 15가 되면서 7과 2분의 1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분수는 7과 2분의 1 또는 2분의 1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살표를 보면요. 7과 2분의 1 나누기 6분의 5니까요. 자, 다시 가분수로 바꿔서 2분의 15 나누기 6분의 5는 곱하기. 곱셈으로 바꾸면 5분의 6을 곱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약분합니다. 5로 약분. 그 다음에

2로 또 약분할 수 있네요. 그럼 결국 3, 3은 9. 자, 분모가 다 1이 됐으니까 결과가 자연수 9가 오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17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휘발유 12분의 7리터로 9와 8분의 5km를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는 휘발유 1리터로 몇 킬로미터를 갈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이, 이런 문제가 제일 또 어렵죠. 대체 어디에서 어디를 나눠야 될지. 근데 쌤이 살짝 꿀팁 줬던 거 기억나요? 대답을 뭘로 해야 되냐면, 휘발유 1리터로 몇 킬로미터까지 갈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대답을 몇 킬로미터까지 갈수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몫의 단위가 나누어지는 수의 단위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만약에 2리터로 8km를 갔다라고 한다면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는 2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를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듯 네모 리터로 세모 킬로미터를 갔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는 전체 네모로 갈수 있는 거리를 바로 휘발유의 양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를 나눠주면 되겠어요? 맞아요. 12분의 7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 9와 8분의 5를요, 휘발유의 양 12분의 7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와 8분의 5의 단위가 킬로미터니까요. 이렇게 몫의 단위와 나누어지는 수의 단위를 맞춰주자. 이게 또 쌤의 꿀팁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일단은 가분수로 바꿔보면 8분의 9872에다가 77이고 곱셈으로 바꿔보면 곱하기 7분의 11을 해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7로 약분, 4로 약분, 428, 432. 2분의 11 곱하기 3이니까 33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분수로 바꿔주면 16과 2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쓸 때는 휘발유 1리터로 16과 3분의 1 또는 2분의 33km를 갈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12분의 7 나누기 9와 8분의 5를 계산해야 될 때는 1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여기 순서가 바뀌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18번. 도전 문제인데요. 그림을 보고 보조 배터리 5칸 모두 충전했을 때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조 배터리 5분의 3을 충전하면 3과 3분의 1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가 아,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5분의 3이라는 건 5칸으로 나눈 것중 3칸만큼을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5칸이라는 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이 5칸을 1로 봤을 때 바로 5분의 3만큼 충전하면 3과 3분의 1 시간이니까 자, 1만큼 충전하면 얼만큼 걸리느냐라는 거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3과 3분의 1 시간 나누기 5분의 3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면 3분의 10 나누기 5분의 3이고, 그리고 3분의 10 곱셈으로 바꿔줘서 3분의 5를 계산하면, 약분 안 되죠? 9분의 50. 대분수로 바꿔주면 5와 9분의 59, 45니까 5로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5와 9분의 5 또는 9분의 50 시간.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5칸, 5분의 3, 이게 헷갈릴 텐데요. 5칸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5칸을 그냥 1로 본다면, 자, 1을, 전체를 5칸으로 나눈 것중 3칸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휘발유의 양, 그 다음에 갈수 있는 거리를 생각했을 때랑 똑같이 우리 친구들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요, 분수의 나눗셈이 나왔는데, 저런 잘못 계산한 것이래요? 계산이 잘못된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 볼까요? 대분수 2와 5분의 2 나누기 3분의 2를 계산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이렇게 대분수가 있으면 쌤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곱셈으로 바꿔줬어요? 아니요, 그 전에 뭐 했어요? 그렇죠. 반드시 가분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1번 과정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그대로 얘를 곱하기 2분의 3,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아니, 여기서 이렇게 약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는 그대로 남고 분모 5, 분자 3, 그래서 2 5분의 3이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잘못했죠. 왜 잘못했어요? 처음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 눈으로 찾았으니까 글로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2와 5분의 2 대분수를요. 대분수를 뭘로?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도 틀린 답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바른 계산해 볼게요. 2와 5분의 2 나누기 3분의 2 같은 경우에 가분수로 바꿔주면 5분의 10입니다. 그럼 이제 곱셈으로 바꿔주면 5분의 1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요. 자, 약분할까요? 2, 6, 12. 그럼 5분의 6, 3, 18이 되겠고, 대분수로 정리하면 3과 5분의 3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완전 결과 달라졌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우리 친구들도 주의해 주세요. 자, 그다음 우리 20번 가도록 하죠. 2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기억은 니은의 몇 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은 니은의 몇 배를 알아보려면 어떤 계산해야 돼요? 10은 2의 몇 배? 5배. 왜? 10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 수학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엇은 무엇의 몇 배냐라는 거는 기억 나누기 니은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고 니은이 모두 식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계산해서 결과를 찾아보고, 그 다음 이제 나눗셈 한번더 계산해야 되겠죠? 풀이 과정 갈게요. 자, 기억은 10 나누기 7분의 5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10 나누기 5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0 나누기 5하고 곱하기 7 해도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얼마? 14가 되겠고, 우리 니은 같은 경우에는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까요? 9분의 4 나누기 3분의 2니까 9분의 4 곱셈 2분의 3을 곱하자. 그럼 2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래서 3분의 2가 나오네요. 아하! 결론! 따라서 기억은 니은의 몇 배냐? 14 나누기 3분의 2를 하면 되는데, 다시 곱셈으로 바꾸면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약분해서 21. 아, 21배? 입니다. 라고 서술해 볼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1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몇 배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몇 배입니다. 라고 배의 글자도 꼭 써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 플러스 문제의 정답 뚝딱을 공개합니다. 자, 넓이가 이만큼인 마름모가 있는데 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는 문제죠? 우리 마름모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식에서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넓이 거꾸로 곱하기 2, 그다음 나누기 한 대각선. 그러면 이 계산 그대로 해주면요. 4와 3분의 1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플러스 문제도 한번 공개할게요. 휘발유 네모리터로 세모 킬로미터를 갈때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네모 세모를 이용해서 답 많이 많이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레벨 2 문제풀이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틀린 문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는데요. 단원명이 가정법이었습니다. 오늘 가정법 공부를 해볼 거고요. 세 가지 가정법을 배울 거예요. 자, 가정법에 처음 접하게 되면 약간 낯설 수 있어요. 조금, 이게 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건가?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안 되고, 선생님도 가정법을 처음 배웠을 때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처음 접했을 때, 조금 어색하고 낯설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가정법은요, 이름에서처럼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가정을 해보는 거죠. 항상 선생님도 꿈꿔요. 내가 돈이 뭐, 1000억이 있었다면, 100억이 있으면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막할 텐데, 우리 약간 그런 꿈도 꾸고, 복권에 당첨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아닌데, 내가 가정해보고, 상상해보고, 이럴 때 쓰는 것이 가정법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뭐, 100억, 1000억이 있다면,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영어에서 이런 가정법을 나타낼 때는 좀 규칙이 있어요. 어법에 맞게 잘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워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 좀 이상한? 약간 낯선 게 보이죠? 가정법 과거? 그죠? 근데 현재는 없어요. 그죠? 가정법 현재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정법 과거가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닛 1에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가정법이 if 가정법이에요. if를 써서 선생님이 아까 방금 상상했던 것처럼 내가 1000억이 있다면, 100억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일 때도 if를 쓰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근데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완전 나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그럴 때 쓰는 게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가정법 동사에다가 과거형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미가 과거라는 게 아니라 형태를 과거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는 진짜 실현하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시제를 통해서 약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현재 시제를 쓰면 조건 같고 뭔가 진짜 있을 수 있을 일일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현재의 의미이지만 과거 시제를 딱 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를 딱 줘서 더 이상 뭐 바꿀 수도 손쓸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나타낸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써서 동사에는 과거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비동사는 were이에요. 자, 원래 비동사의 과거형은 두 가지죠. was와 were인데요. 자, 얘는 주어에 관계없이 were을 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도 맞춤법대로 모든 말을 다 하지 않고요. 언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원칙은 were를 쓰는 것인데 요즘은 그냥 I면 was도 썼다가 주어가 he면 또 was 쓰고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이나 선생님이나 뭐 설명 듣는 선생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일반 동사가 쓰인다라고 한다면 실제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런데 내가 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나의 소망이 담겨 있고요. 좀 아쉬운 게 담겨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티적인 거죠. 나 시간 없어서 못 가. 그죠? 너무 막 감정이 배제되고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다면 갈수 있을 텐데, 이 말은 사실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뭔가 아쉬움과 이런 감정이 담겨 있는 좀 사람이 진짜 하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다시피 다 가정법은요, 단순히 그냥 현재의 반대 이런 걸 가정한다. 이게 아니라요, 뭔가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뭔가 유감, 아쉽고 이런 것들을 좀 감정을 약간 담을 때, 더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실이지만 if라는 가정법을 쓰면 과거 동사 head가 오게 되고요. 뒤에도요, 주절에도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비동사가 올 때는 were를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뭐 운동을 같이 하거나 이럴 때 그는 건강이 좀안 좋아서 같이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죠. 그가 오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if he were healthy, 현재 사실에 반대인 거죠. 그래서 그가 건강하다면 이게 현재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다면 그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이렇게 왔어요. 그도 함께 할 텐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니고 만약에 실현이 가능해요. 그냥 단순 조건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if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if 절의 시제에 맞춰서 써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If I have enough money라고 현재 시제를 썼고요. 뒤에 주절에는 미래를 썼어요. 나는 그 폰을 살 텐데.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폰 가격만큼 돈이 있으면 나살 거야. 내가 살수 있어요. 이만큼의 돈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그 휴대폰의 가격이 너무너무 높아요. 내가 차마 꿈꾸지 못할 가격이에요. 가정법을 쓰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저 폰을 살 텐데 나는 돈이 없어서 어차피 못 사. 저 폰을 내가 갖는 건 불가능해.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해 보이더라도 그냥 if 조건절을 쓸 때와 가정법을 쓸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if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 형태를 쓰고요. 주절에는 미래를 쓰는 거죠. 우리 조건절 할때다 배웠고요. 가정법 과거일 때는 과거 동사나 were이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if절에 써주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의 형태로 가정법 문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A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가정법 과거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if절에는 가정법 과거면 비동사는 were이죠. 일단 이시더라도 원칙은 were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다면 지금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날이 갤 분위기가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정을 합니다. 자, 만약에 날씨가 화창하다면 우리는 소풍을 갈 텐데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그래서 would go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어때요? 일단 가정법 과거 문장을 써라라고 했으니까 쓰라고 했으니 바로 써볼까요? If I knew라고 과거형을 써줘야 합니다. 뒤에는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took를 써줘야 되는 거죠. 내가 너의 폰 번호를 안다면 나는 너와 전화를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주 아쉽다라는 느낌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뭐 한다면, 같은 학교를 다닌다면, 아닌 거죠.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쓰는 거고요. We would play together every day. 매일 같이 함께 놀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도 조금 풀어볼게요. 자,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꾸래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과 유감을 담아서 우리가 가정법으로 바꿔봅시다. 자, as you don't want juice예요. 네가 주스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않기 때문에 I will not get it for you. 나는 너에게 그걸 안 갖다 줄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서운해요. 그렇죠? 우리 가정법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If you wanted juice예요. 만약에 네가 주스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져다 줄 텐데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because I don't know the way예요. 내가 길을 몰라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 역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길을 보여줄 수가 없어.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자고요? If I knew the way to the station. 내가 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그다음 3번은요. As I am not an eagle이라고 했어요. 이거 독수리죠. 내가 독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높이 날 수가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하면 좀또 멋이 없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만약에 내가 독수리라면 높이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반대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because there is air. 공기가 있기 때문에 we can live. 우리는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반대로 가정하면 뭐예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살수 없을 텐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없는 상황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다. So if there were not
또는 뭐 줄여서 weren't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there were 하고 no air 이렇게 no 명사 이렇게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if 가정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인 연습을 위해서 이런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고 실제로 그런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뭐

그렇게 잘 말은 안 하죠. 이제 의미의 전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변환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직설법으로 우리 아까처럼 막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를 하면 너가 주스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줘. 이런 말을 사실 현실에서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고 이렇게 이런 직설법의 의미를 가정법이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if절, 조건절과 가정법 if절이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법상 어색한 걸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1번에는 if you practice hard 돼요. 자, 만약에 네가 열심히 한다면. 자,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실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정법이 아닌 거예요. So you will pass the test. 너는 시험에 붙을 것이다.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if가 그냥 단순 조건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 것이고 주절에는 미래 시제를 쓴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적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은요, if she will not be busy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바쁘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고요. She will come to the festival. 그녀는 축제에 올 거야 라는 거죠. 안 바쁘면 올 거야. 바쁘지 않으면 올 거야 라는 거예요. 얘도 단순 조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 조건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수 없죠. 의미는 미래이더라도 현재 시제로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비동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If she is not busy 또는 줄여서 she isn't busy가 되겠죠.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If I had more money예요. 자, if절에 일단 과거 시제가 왔어요. 그러면 가정법일까?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법이겠네요. 내가 돈이 좀더 있다면,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나는 살수 있을 텐데 그 차를 우리 아빠를 위해서, 아빠에게 차를 사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나는 더 돈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좀 안타까움을 담아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f절과 가정법을 섞어서 if 문제를 낼수 있으니까 if절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가정법 과거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I wish 가정법 과거로 가겠습니다. 자, if냐 I wish냐 이것만 달라진 것이고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건 똑같아요. 현재 사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I wish라는 뜻이 wish가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I wish가 오면. 그래서 이 뒤에도 역시 가정법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동사를 활용한 I wish 가정법을 보면요. 일단 현재 사실이에요. I don't have a brother인 거예요. 나는 뭐 남자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가정을 하는 거죠. 유감과 아쉬움을 드러내서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I wish I had a br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ish 가정법은요.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오는데 이 동사가 과거 동사를 쓰는 거예요. 가정법 동사라고 했죠? 가정법 과거 동사를 쓰는 거예요. 주어 동사를.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데. 그쵸? 그래서 뒤에 가정법이 와요. 내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내가 형제가 있다면 좋을 텐데, 없어서 아쉽다. 지금은 없는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f절에서는, if 가정법에서는 if하고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또 주절이 있고 이랬었죠. 근데 얘는 I wish하고 뒤에 그냥 주어 동사 하나로 끝나는 형태가 된다는 거. 형태가 다른 점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비동사가 오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가정법일 때는 비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were를 쓰는 것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현재 사실은 뭐냐면 수정이가 여기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소망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I wish가 오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과거 동사가 오는 거죠. 이때는 were이 오더라. 수정이가 비록 3인칭 단수여서 was가 와야 하지만 가정법에서는 were를 쓰더라라는 거죠. 원칙은 그렇죠? 근데 요즘은 was도 쓰기는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수정이가 여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과 반대되는 일에 대한 유감이라든지 아쉬움의 표현이 함께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를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너만큼 키가 크면 좋을 텐데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나는 너만큼 키가 안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뭔가 부러운 거죠. 나도 너만큼 키 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걸 이렇게 가정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wish라고 하고요. 뒤에 주어 동사예요. 내가 너만큼 크면 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가 왔고요. 키가 크다라고 할때 보통 뭐 I am tall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비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뒤에 원급 비교를 써서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비동사는 가정법 과거에서는 were를 쓰죠. So I wish I were as tall as you.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은 내게 휴대전화가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휴대전화가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없는 상황이고 당장에 뭔가 휴대폰을 못 쓰거나 뭐 아예 없거나 뭔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현재 사실에서는 휴대전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 wish가 왔고요. 가정법을 써야 하는데요. have 동사를 써야 되네요. 예, 과거형을 쓰면 됩니다. I wish I had a mobile phon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내가 우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우주로 뭐 여행을 할수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아무나 일반인이 다 신청해서 가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쵸? 자,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을 아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할수 있다면 좋을 텐데, I wish 가정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I 하고요. can travel을 쓰는 거예요. 그쵸? 할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형태는 어떻게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겠죠. 따라서 I wish I could travel to spac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요. 내가 새 자전거를 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뭔가 못 사는 상황이겠죠. 뭔가 자전거를 산지 얼마 안 됐다거나 내가 살 돈이 없다거나 뭔가 이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새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기를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wish I bought 과거형을 써야겠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I wish I bought a new bicycle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5번 서울에 눈이 많이 오면 좋을 텐데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눈이 지금 안 오는 상황이라거나 이렇겠죠? 그래서 좀 소망을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I wish가 왔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여기는 is이 왔어요. 자, 여기서 is은 뭐예요?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를 나타낼 때는 비인칭 주어 is을 쓰죠. 별 뜻이 없는 is을 주어로 씁니다. 그리고 눈이 오는 것은 눈이 오다 동사가 snow인데요.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I wish it snowed a lot in Seou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은 오늘이 휴일이라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은 선생님이 항상 월요일마다 하는 것 같고요. 월요일이 아니라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휴일이라면 참 좋을 텐데 아쉬운 거예요. 자, I wish 왔고요. 자, 날짜를 얘기할 때도 어떤 휴일이다, 몇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is라는 주어를 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오늘이 휴일이다라고 하면 it is a holiday today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가정법을 써야 하니까 it 다음에 were이라는 비동사를 써야 합니다. I wish it were a holiday today.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7번은 그가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바란다. 내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건데요. 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는 he예요. 자, 그러면 그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이에요. 시간을 보내다 spend고 그 앞에 can이 나와 있죠. 그럼 can의 과거형을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I wish he could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with his family.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Unit 3로 넘어가서요,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as if 가정법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as if라는 뜻은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친구가 막 내가 수학 문제 잘 어려워서 물어봤는데 너무 잘 그렸죠. 막 진짜 수학 선생님 같다. 와, 너 진짜 수학 선생님 같다. 진짜 수학 선생님처럼 잘 가르친다. 이러면 그 친구가 진짜 수학 선생님은 아닌데 마치 그런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재 사실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가정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as if 뒤에 가정법 동사를 쓴 라고 돼 있죠. 주어와 가정법 과거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일반 동사를 쓸때 이런 현재 사실이 있다고 칩시다. He can't do it now. 그는 지금 그걸 할수 없어요. 이제 그걸 할수 없는데 보시면 he acts. 그는 행동을 해요. 근데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할수 없는데 할수 있는 것처럼 할수 없으면서 막할수 있는 것처럼 막 행동은 해요. 이렇게 그런 상황일 때 쓰는 거죠. 그죠? as if가 오고 he가 와요. 그리고 나서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죠. 이 can의 can의 과거형을 쓰는 거죠. can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과 반대니까 부정이었던 것을 빼는 거죠. 그래서 could do it now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비동사일 때 볼까요? 자, 일단 현재 사실은 그녀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도 아닌데 she talks 그녀가 말해요. 마치 뭐인 것처럼요? 의사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죠.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s if가 오고 역시 she가 오고요. 비동사의 과거형은 항상 were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as if she were a doctor 이렇게 쓰는 거죠. 마치 의사인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과거 시제처럼 쓰여 있지만, 과거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가 마치 지금 그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녀는 마치 그녀가 의사인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as if는요, 보통 이렇게 앞에 주어 동사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근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문장이 오고, as if, 그 다음에 주어, 과거 동사 이렇게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가정법 동사를 쓰고요. 현재 사실 반대라서 가정법 과거를 쓴다. 과거 동사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용이에요. 그쵸? 보통 이 가정법 문장을 이렇게 직설법으로 막 다시 말하거나 고쳐 말하거나 이러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담고 있는 뜻이 같다는 거예요. 자, in fact, 사실은 이라는 거예요. 마치 뭔가 이런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he doesn't understand me well. 그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뭐 한다고요? He talks. 그가 말을 한다는 거죠. 이해도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e talks as if 하고요. He understood가 되는 거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e well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다음 2번. In fact, 사실은요. They enjoy playing computer games.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즐겨요. 사실은 즐기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어떻게 한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주어진 표현은 they behave예요. behave는 행동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들이 행동을 해요. 마치 뭐인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 반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치 컴퓨터 게임을 즐기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가정법 과거를 써서 as if they did not 또는 didn't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의 과거 부정은 조동사 did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They did not 또는 didn't enjoy playing computer games 이렇게 연결되고요. 3번은 In fact, I am not younger than you예요. 나는 사실은 더 어리지 않다. 너보다 더 어리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너보다 더 어린 것처럼 you treat me. 뭐예요? 너는 나를 대한다라는 거야. 당신은 나를 마치 내가 더 어린 것처럼 대한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as if 가정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if가 오고요. 주어는 I고요. 비동사의 부정이 지금 현재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동사를 쓰면서 긍정으로 바꾸는데 과거형으로 써야 되죠. 이때는 항상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더라라는 거죠. So, as if I were younger than you.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In fact, there is a serious problem 인 거예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Billy speaks.

0: 빌리가 말을 하는데, 그럼 마치 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있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as if를 쓸 텐데, there라고 비동사 주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there 비동사 구문도, 이 문장 구문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따라서 as if 하고요, there 씁니다. 그리고 비동사 써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were를 쓰거나, 아니면, were not을 쓰거나 아니면 줄여서 weren't를 쓰는 거죠. 여기서 긍정이었으니까 부정, 없는 것처럼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s if there were not 또는 there weren't a serious problem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은요. 역시 in fact로 시작하네요. 사실은 you don't know everything about life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네가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뭐인 것처럼요. 너는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don't talk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as if 앞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상황에 맞게 너무나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if 가정법 해볼까요? 그러면 as if 써주시고요. 주어는 you가 되겠죠. 그리고 don't know예요.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른다인데 마치 아는 것처럼이라고 가정법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문으로 되고 동사는 과거 시제 형태로 쓰는 거죠. 따라서 as if you knew everything about life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은 in fact he is not a famous movie star 예요. 사실은 그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럼 뭐예요? 그가 유명한 영화 배우인 것처럼 he acts예요. 그는 행동한다. 유명하지 않은데 유명한 것처럼 척을 하는 거죠. 자, 이때도 as if 가정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as if 쓰고요. he 써요. 비동사 부정이었는데 얘는 긍정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바뀌면서 과거형이니까 were를 써야겠죠.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씁니다. 그쵸? As if he were a famous movie star.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가정법 과거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if 가정법 과거 봤고요. 그리고 I wish와 as if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면 이 가정법을 이렇게 써야 되나? 의미는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형태가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의미는 뭐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과거 시제형을 써서 가정법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세 가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잘 복습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해서 가정법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닛 4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 잘 준비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로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앞으로 함께할 긴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70강까지 이 선생님과 공부를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국어 공부 함께 볼 건데요. 국어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단원에서 그 중에서도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의 공부 주제는요. 국어 상대를 배려하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대화하기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공부 주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지문학습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며 오늘의 핵심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죠. 그럼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지문학습, 단원학습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먼저 준비 학습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소희와 민기의 대화로 시작하는데요. 자, 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그림부터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친구들 소희와 민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기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소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민기가 갑자기 소희의 말을 뚝 끊으면서 내 말부터 들어봐.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희를 배려하고 있지 않아요. 2번 볼게요. 아, 나는 다른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데 서로 의논해서 주제를 정하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기가 시간도 없는데 그냥 내가 정한 주제로 대화하자. 나는 주말에 등산을 갔다 와서 감기에 걸렸어. 라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죠. 감기에 걸렸다고? 등산을 갔다 왔는데 왜 감기에 걸렸지? 라고 소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기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소희와 민기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1번 문제는 대화 3번처럼 소희가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3번 그림 다시 보면은 소희가 감기에 걸렸다고 등산을 갔다 왔는데 왜 감기에 걸렸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죠. 민기가 소희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민기의 말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있는데요. 우리 2번 그림을 보면 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주말에 등산을 갔다 와서 감기에 걸렸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감기에 걸렸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희는 궁금해한 거죠. 등산을 갔다 왔는데 도대체 왜 감기에 걸린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민기가 감기에 걸린 까닭을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대화할 때 좋은 점이 아닌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번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때문에 대화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요. 어때요? 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대화하면 아무래도 좀 더 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좋은 점 맞습니다. 자, 2번은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좋은 점은 아니겠죠.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할 수 있다.

라고 해야 하니까 말이죠. 따라서 좋은 점이 아닌 것에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2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면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러니까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면 그만큼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3번 문제인데요. 소희와 민기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고려, 생각해야 할 점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아래를 한번 보죠. 자, 상대를 비읍, 리을 하며 대화하고. 자, 여기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하면서 봅니다. 다음은 대화에서 시옷 리을된 내용을 짐작합니다 라고 있는데요. 우리 소희와 민기의 대화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맨 먼저 1번에서 민기가 이 소희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뚝 끊고 자기 말만 했죠. 내 말부터 들어봐. 상대를 뭐 하지 않았나요? 자, 그 다음은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내가 정한 주제로 대화하자. 막 상대 생각을 뚝 무시해버리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소희와 민기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를 배려하며 대화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아맞혔나요? 다음은요.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짐작한다고요? 3번 그림에서 감기에 걸렸다고 등산을 갔다 왔는데 도대체 왜 감기에 걸린 거야?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을 짐작하며 듣고 있잖아요. 따라서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 생략된 내용을 짐작합니다. 예상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배려 그리고 생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3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배려하며 대화한다.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배려하며 대화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배려하며 듣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자, 배려하며 듣는 태도는 이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까 민기처럼 그냥 말을 뚝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중간에 뚝 끊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배려하며 듣는 태도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는 우리 친구들은요, 과연 내가 평소에 배려하며 듣는가? 나의 태도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네요. 자, 배려하며 듣는 태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배려하며 대화하는 표정과 행동도 한번 보죠. 자, 배려하며 대화하는 표정과 행동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합니다인데요. 이 상대방이 어떤 슬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막 웃으면 이렇게 어떨까요? 기분이 정말 안 좋겠죠? 또는 상대방이 정말 기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막 시무룩하고 막 이렇게 막 표정이 화나 있으면 어떨까요? 이 말하는 사람이 뭐야? 나의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아, 맞아. 아, 그래? 이런 맞장구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바로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표정과 행동이고요. 다음은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며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처지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이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바로 말하는 것이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이지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이렇게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겠지요? 만약에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어떤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어떤 뭐 부모님과 대화를 할때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배려하며 대화하도록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열심히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요. 자, 4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단원 학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알기. 우리 방금 보았던 그 방법 떠올리면서 먼저 그림부터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가 상황이 있고요. 나 상황이 있습니다. 가부터 보죠. 이번에는 우리 승민이와 수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먼저 승민이를 보니까요. 이 책가방을 뒤적뒤적뒤적이면서 어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진이가 책을 읽으면서 아, 너 필통 안 가져왔구나. 이책 너도 읽어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승민이가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진이가 어? 뭐라고? 이렇게 표정 보세요. 막 이렇게 휙 고개를 돌리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나는 아, 수진아, 안녕. 너한테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어서 말해봐.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 방긋방긋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대화 가와, 대화 나의 상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대화 가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했는데, 이책 너도 읽어봤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아, 나 연필이랑 지우개 없어.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라고 하면서, 이 친구의 말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바로 대화에 집중하지 않은 상황으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대화 나는요, 대화 가와 달리 이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무슨 부탁? 어서 말해봐. 아,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라고 하면서 이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기억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인데요. 대화 가에서 승민이의 말에 수진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가를 보면 어때요? 승민이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고, 어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략된 내용은 필통을 나안 가져왔어.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수진이는 이책 너도 읽어봤니?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승민이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었습니다. 2번, 승민이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3번, 다른 곳을 쳐다보며 승민이와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4번, 승민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지만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았죠? 5번, 승민이가 연필과 지우개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함께 걱정해준 것은 바로 나에서 걱정해주면서 같이 쓰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2번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대화 나에서 수진이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대화 나입니다. 대화 나는 대화 가와 달리 끝까지 친구의 말에 집중하면서 맞장구도 쳐주면서 당연히 되지 필요할 때 같이 쓰자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며 친구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는 건성으로 배려하며 말을 끊으며 고마워하며인데요. 그 아래 문장을 보죠. 수진이는 승민이의 상황, 어떤 상황? 나 지금 필통 안 가지고 온 상황, 연필이랑 지우개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듣고 뭐 하며 대화를 하였나요?
건성으로 말을 끊이며 고마워하며가 아니라 바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배려하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쉽게 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요. 배려하며라고 이렇게 잘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7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또 다른 상황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와 나가 있는데요. 가부터 보죠. 이번에는 우리 민재와 혜민이의 대화 상황입니다. 우리 5학년 1학기 수학에서 혼합 계산 배우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재가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혜민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릴래? 아이고, 얄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재가 어때요? 화가 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너는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화를 내니까 혜민이가, 네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들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자, 문제 보죠. 7번에 대화 가에서 민재가 화가 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한번 내가 민재라면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있는데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더니 그 친구가 도와주기는커녕 막 나한테 아, 그러니까 네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의 기분이 어때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자, 한번 보죠. 1번. 혜민이가 민재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이다. 2번. 혜민이가 시큰둥한 태도로 민재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면 다행이게요. 들어주지 않았죠. 3번. 혜민이가 민재가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는 행동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상황과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화가 난 까닭으로 알맞은 건 그래요. 바로 첫 번째. 민재의 기분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민재가 뭐 이렇게 화가 났죠. 따라서 7번은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죠. 이번에는요, 그 아래 상황을 한번 또 볼게요. 대화 나인데요. 자,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혜민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거의 다 풀었어. 어떤 문제를 가르쳐 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민재가 아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데도 쉽지 않네. 고마워.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혜민이가 또 끝까지 집중하면서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원리, 어떤 바탕이 되는 이치, 원리를 아니까 쉽게 풀리더라. 힘내. 친구를 격려하는 말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요. 또 상대의 이 처지를 생각하면서 격려하는 말까지 이 나에서는요. 혜민이가 이 상대를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민재 입장에서는 고마워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민재가 혜민이에게 고마워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5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문제를 풀때이한 가지, 두 가지 모두 고르시오,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우리 조심히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밑줄까지 그어져 있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골라보죠. 1번은요, 혜민이가 적절한 반응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아, 나는 다 풀었어. 어떤 문제를 가르쳐 줄까? 적절한 반응을 해주고 있죠. 힘내라고 하면서 말이죠. 1번 맞고요. 2번 혜민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헷갈렸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3번 혜민이가 민재와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주었기 때문이다. 집중해서 끝까지 듣고 있죠. 맞습니다. 4번. 혜민이가 민재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민재를 응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5번. 혜민이가 민재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따라서 알맞은 건두 가지. 1번과 3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까지 또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문제 만나보죠. 9번 문제입니다.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넣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는요, 집중해서 표정, 마음이에요. 자, 어떤 말을 쏙쏙 넣을 수가 있을지 1번부터 한번 보죠.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떠올리면서 1번은요,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듣나요? 배려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골랐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듣는다. 집중해서 라고 골라주고요. 다음 2번은요. 상대 무엇을 헤아리면서 말한다. 이 헤아리다 라는 뜻은 살핀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상대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한다. 이렇게 마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요. 상황에 어울리는 뭐? 표정과 행동. 표정과 행동. 바로 표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우리 대화 나에서 혜민이처럼 상대 마음을 헤아리며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이잖아요. 따라서 집중해서 마음, 표정 하나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부터 또 출발해 볼 건데요. 자, 대화 가에서 잘못된 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또 새로운 상황이에요. 자, 가부터 보죠. 우리가 어제 봤던 마술 공연에서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라고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 뭐라고? 나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나는요. 우리가 어제 봤던 마술 공연에서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똑같은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요? 자, 10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잘못된 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맞장구를 쳐주지 않았고요. 바로 다른 곳을 쳐다보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죠.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대화 나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말한 친구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라고 물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었다면 이 마술 공연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호가 나는 카드 마술이 신기했어. 용이 나는 마술 연습을 하는 것이 취미야. 엥? 갑자기 취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영 나도 너처럼 동전 마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술 공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수호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수호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수호이래요. 다음은 12번 문제 보죠. 대화 다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엔 다를 보죠. 자, 두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아,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쉬워. 아쉽다. 속상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네 노력이 부족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상대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쉽고 속상한 마음을 전혀 살피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말하고 있다. 있습니다. 라고 한번 선생님은 적어보겠습니다. 배려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잘못된 점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만나볼 건데요. 1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화 라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두 가지요,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다랑, 그리고 빈칸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배려하며 대화해보죠. 1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힘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격려까지 잘하고 있죠? 맞고요. 2번,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 너보다 훨씬 잘쓴 친구가 상을 받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록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친구가 아이 속상해, 아쉬워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려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피며 대화해야 하니까 이런 말은 좀 어울리지 않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친구가 더 속상할 겁니다. 3번. 열심히 노력했는데 많이 속상했겠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속상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여 너보다 더 노력한 다른 친구가 상을 받았겠지. 아이고, 얄밉죠, 이런 말은. 5번. 글을 잘 쓰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 시간에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다른 걸좀더 찾아봐. 이런 말도 이 친구에겐 좀 속상할 거예요. 따라서 알맞은 말두 가지는 바로 1번과 3번으로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헤어지기 전에 하나 확인해보고 갈 겁니다. 자,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선생님일까요? 아니요. 바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강의가 끝나고요. 그냥 책을 탁 덮기 전에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런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며 살피며 존중하며 대화했던 우리 친구들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며 대화를 했던 또는 이렇게 상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그런 경험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자,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어땠나요?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했나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과학 2단원 물체의 운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원평가 문제들 잘 풀어보았나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 2단원 물체의 운동의 단원평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집중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원평가 1회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속력이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것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장난감 자동차의 이동거리를 측정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장난감 자동차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각각 1.6m, 1.26m, 그리고 1.52m입니다. 자, 이렇게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빠른 장난감 자동차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그러면 가장 빠른 것, 그 다음으로 빠른 것, 그 다음 가장 덜 빠른 것,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했으면 긴 거리,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 더 빠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가장 긴 것, 바로 기역 장난감 자동차를 먼저 쓰고, 그 다음 1.52m가 그 다음이니까 디귿 기호를 써주고 마지막에 1.26m인 니은의 기호를 써준다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위표를 보고 가장 느린 자동차는 무엇인지 기호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가장 느린 자동차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짧은 바로 니은 자동차였어요. 자, 그럼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이대로 쓰면 돼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면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번부터 4번입니다. 10초 동안 각 선수가 이동한 거리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0초 동안 자전거 선수는 217m, 달리기 선수는 102m, 수영 선수는 21m만큼 이동을 했네요. 3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이동한 시간이 모두 다른가요? 아니죠. 이동한 시간 1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같습니다. 2번, 가장 빠른 것은 달리기 선수인가요? 자,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면 가장 긴 거리,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달리기 선수는 두 번째로 긴 거리만큼을 달렸으니까 가장 빠른 것은 아닙니다. 3번 10초 동안 수영 선수는 21m를 이동하였나요? 그렇죠. 21m 이동하였죠. 4번 10초 동안 달리기 선수는 217m를 이동하였나요? 달리기 선수는 102m만큼을 이동했습니다. 알맞지 않죠? 5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짧은 선수가 가장 빠른가요? 아니죠. 가장 긴 선수가 가장 빠른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위 그림에서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어요. 그럼 가장 긴 거리를 간 사람이 그 선수가 가장 빠른 선수잖아요. 217m를 간 바로 자전거 선수가 가장 빠른 선수가 되겠죠. 정답 바로 자전거 선수가 됩니다. 자전거 선수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 물체의 무엇이 길수록 빠른가요? 이동거리가 길어야 하나요? 이동시간이 길어야 하나요? 자, 이미 같은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물체의 이동거리가 길수록 빠르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6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1초, 1분, 1시간 등과 같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이동거리로 나타낼 수 있대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물체의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힌트 있잖아요.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뭐예요? 그렇죠. 바로 속력이죠. 속력. 속력은
바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이동 거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죠? 7번부터 8번입니다. 장난감 자동차의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을 측정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요.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이 나와 있죠? 17번 볼게요. 경찰차의 속력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우리 장난감 경찰차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어야 해요.

그럼 경찰차라면 380cm만큼 갖고 4초가 걸렸기 때문에 380 나누기 4를 계산해 줘야겠죠. 그러면 380 나누기 4, 49, 36 빼면 2, 0을 내리고 45, 20이니까 아, 몫은 95네. 바로 95cm 매 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초속 95cm.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8번, 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나머지 구급차, 소방차의 이 속력도 함께 구해줘야 이 문제를 풀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경찰차의 속력은요, 우리 95, 그 다음 센티미터, 95cm 매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센티미터 매 초, 매 초죠. 그 다음 구급차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동거리가 400cm, 걸린 시간이 4초입니다. 그러면 400 나누기 4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100이에요. 그러면 아, 100cm 매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속력을. 자, 이번에는 소방차입니다. 425cm를 5초 동안 갔어요. 그럼 425 나누기 5를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58에 40, 그 다음 55, 25, 그래서 85가 되니까 85cm 매 초다라고 이렇게 속력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경찰차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 그런가요? 아니죠. 95cm 매 초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가장 느립니다. 구급차의 속력이 가장 빠른가요? 네, 100cm 매 초이기 때문에 구급차의 속력이 가장 빨라요. 소방차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아니죠. 구급차의 속력은 95cm 매 초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구급차의 속력은요, 100cm 매 초예요. 다음 5번, 소방차의 속력은 100cm 매 초인가요? 소방차의 속력은 85cm 매 초이니까 알맞지 않아요. 옳은 것을 찾아라. 바로 2번을 찾아줘야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속력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9번부터 10번입니다. 교통수단의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전거는 18km 매 시, 기차는 180km 매 시, 여객선은 22km 매 시, 자동차는 54km 매 시입니다. 자, 위표를 보고 느린 교통수단부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느린 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속력에서 이 숫자가 작은 것부터 찾아주면 되겠죠? 제일 먼저, 그렇죠. 자전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자전거로 시작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느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22가 그 다음으로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객선이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3번도 제외. 그 다음 54km 매 시가 그 다음으로 작으니까 다음 자동차 나와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가장 큰 속력, 바로 기차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느린 교통수단부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교통수단 중 같은 시간에 가장 멀리 갈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자, 같은 시간에 가장 멀리 갈수 있는 것? 그럼 뭐예요? 자, 그렇죠. 가장 빠른 것을 골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력을 딱 비교했을 때 가장 큰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180km 매 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기차가 되겠죠. 정답은 바로 기차입니다. 11번부터 12번이에요. 같은 사람이 10m와 20m를 각각 달리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동거리는 10m고요. 이때 걸린 시간은 2초래요. 자, 그런데 20m를 갈 때에는 5초만큼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걸린 시간 측정해보았으니까 11번 문제 볼게요. 10m와 20m를 달릴 때 속력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력은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동 거리를 무엇으로? 그렇죠.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어야겠죠. 걸린 시간. 자, 그러면 먼저 10m를 가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10m를 가는데 2초만큼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 나누기 2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10 나누기 2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5죠. 그럼 이

단위는 무엇이 되나요? 10m, 5m 매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라고 써주시고요. 그다음 20m를 갈 때는 어떤가요? 20m는 5초 동안 갔어요. 그러면 20 나누기 5다. 그래서 20 나누기 5는 4죠? 4m 매 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속력을 5m 매 초, 4m 매 초로 여러분 잘 구했죠? 좋습니다. 자, 이제 12번 서술형 문제 볼게요. 10m와 20m를 달릴 때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비교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빠르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력으로 비교하여 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조금 전에 구했던 각각의 속력 있죠? 이 속력을 생각해야 돼요. 10m를 갔을 때에는 그렇죠. 바로 5m 매 초의 속력이었고, 그다음 20m를 갔을 때에는 4m 매 초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어떤 것이 더 큰가요? 그렇죠. 바로 5m 매 초가 더큰 것이죠? 그래서 자, 속력이 클수록 더 빠름으로라는 것을 써주면 여러분 도움이 되죠. 자, 속력이 클수록 더 빠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서술형에 먼저 써주시고요. 그래서 10m를 달릴 때가 언제보다, 그렇죠, 20m를 달릴 때보다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속력이 클수록 더 빠름으로 이런 말들을 생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쓴다면 더 좋은 서술형 평가 답안이 됩니다. 자, 속력을 비교할 때에는요. 그렇죠. 바로 수가 더큰 것이 더 빠르기가 빠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번부터 15번입니다. 속력과 관련된 안전 수칙과 안전 장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그림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는 학생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에 있는 학생. 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횡단보도 이렇게 걸어가면 내 옆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안전 수칙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니은 볼게요. 이 친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가끔 자동차가 빵빵,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적 소리를 울릴 때 그걸 못 들을 수 있어요. 안전 수칙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이 친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했죠. 보행자들과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리을 볼게요. 이 친구. 횡단보도 앞에 서서 멈춰서 좌우를 열심히 살피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혹시나 주의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 운전자들이 낼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피하는 게 제일 좋죠. 다음, 미음. 이 친구는 도로 근처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 학생의 기호는 리을 이렇게 한 가지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4번입니다. 위 그림으로 보아 올바른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표시해 볼게요. 1번, 도로 주변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올바른 안전수칙. 2번, 킥보드를 탈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그렇죠. 우리 헬멧도 쓰고요. 무릎 보호대, 그 다음 팔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것들을 해주세요. 3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넙니까? 아니죠. 내려서 끌고 가는 거라고 했어요. 4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스마트 기기 잠시 넣어두고 앞을 똑바로 보고 양옆을 살피면서 걸어가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혹시나 모를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귀도 쫑긋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바로 3번에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15번입니다. 그림 속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전장치 이름 알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옐로 카펫이에요. 자, 옐로 카펫은요, 이렇게, 초등학교 근처에 설치가 되어서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운데에 서게 되면 운전자들이 이 어린이들을 쉽게 발견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한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라는 말을 써주면 됩니다. 자,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아주 좋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제 단원평가 2회도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의 1번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학생들의 빠르기를 비교할 기준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같은 시간 동안 학생들의 빠르기를 비교한대요. 그럼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멀리 갔는가. 이것이 빠르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 아니고요. 이동 방향 아니고요. 이동 시간 아니고요. 옷의 색깔도 아니죠. 뭘까요? 바로 이동 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한 사람, 긴 거리를 이동한 사람이 더 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2번부터 3번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한 학생들이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빠른 친구의 기호를 쓰시오. 자, 가장 빠르다? 같은 시간 동안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한 사람이 가장 빠른 친구가 되겠죠. 가, 나, 달을 보니까 가 친구는 45m, 나 친구는 50m, 다 친구는 55m를 이동했어요. 그럼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한 사람은 55m를 이동한 바로 다 친구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을 때 긴 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친구가 긴 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친구보다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빠를까요? 긴 거리를 이동한 친구가 더 빠르죠?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을 때 긴 거리를 이동한 친구가 누구보다 짧은 거리를 이동한 친구보다 더 빠르더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여러 동물이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거북, 토끼, 독수리, 말이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그 다음 기억, 가장 느린 동물은 거북이다. 자, 그런가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짧으면 가장 느리다고 할 수 있는데 거북이가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옳은 설명이에요. 니음, 독수리, 토끼, 말, 거북 순서로 빠르다라고 했는데 이동한 거리가 가장 긴 것은 독수리. 그 다음은요? 말이죠. 그 다음 토끼, 그 다음 거북인데 어때요? 토끼랑 말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습니다. 디귿, 토끼는 10초 동안 200m를 달릴 수 있는 동물보다 느리다라고 했어요. 자, 10초 동안 200m를 달릴 수 있는 동물보다 느려요. 왜냐하면 토끼는 10초 동안 100m만큼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옳은 설명이 되겠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역, 그리고 디귿 두 가지를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길수록 더 빠른 거예요. 알겠죠? 자, 5번부터 6번입니다. 학생들이 50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지후랑 지민이랑 지하가 정말 전부 다 50m를 이동했어요. 걸린 시간이 9초, 11초, 12초인데요. 5번 가장 느린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자,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같을 때 이 친구들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걸린 시간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다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다면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느린 친구는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바로 지아가 됩니다. 지아는 12초가 걸렸어요. 다음 6번입니다. 5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거 그대로 쓰면 되죠. 자,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이 가장 느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긴 학생이 짧은 학생보다 더 느리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꼭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7번, 물체의 빠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물체의 빠르기는 속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길면 더 느린 거죠. 그 다음,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죠.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4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이동하면, 긴 거리만큼 이동했으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5번,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가 다른 물체의 빠르기는 비교할 수 없대요. 아니요,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속력을 구해서.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써주세요. 다음 8번입니다. 자동차의 속력을 구한 후 단위와 함께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보니까 210km를 가는데 3시간이 걸렸대요. 속력을 구할 때에는 이동 거리를 무엇으로 나눠요? 그렇죠. 바로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는 210km이고 걸린 시간은 3시간이므로 210 나누기 3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여러분, 3, 7에 21이잖아요. 그래서 몫은 7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위와 함께 써야 되잖아요. 자, 이것은 210km를 3시간 동안 갔다. 그러면 1시간 동안 70km를 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0km 내 시,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H가 시간, 1시간을 의미하는 one hour, 여기에 있어서 H를 따왔거든요. 읽을 때에는 70km 내 시라고 읽어도 좋고, 또는 시속 70km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9번부터 10번, 여러 가지 교통수단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위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일단 위에 있는 이 물체들의 속력을 모두 다 구해줘야겠네요. 먼저 볼게요. 자전거로 1시간 동안 20km를 달렸다면 속력은요? 20 나누기 1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0이고요. 단위는요? 킬로미터 매시가 됩니다. 자동차로 2시간 동안 145km를 달렸대요. 그러면 145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7에 14, 그 다음 2, 2는 4, 2, 5, 10, 그래서 72.5km 매시입니다. 기차로 3시간 동안 450km를 이동했다? 그러면 450을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3, 1은 3, 3, 5, 15. 그래서 150km 매시가 됩니다. 배로 4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했다면 138 나누기 4인데요. 그러면 4, 3, 12, 4, 4, 16. 그 다음 4, 5, 20. 34.5km 매시가 되고요. 마지막. 5시간 동안 비행기가 4,500km를 이동했다면 4,500 나누기 5를 계산해야 하고요. 이것은 95, 45이니까 바로 900km 매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전거의 속력은 20km 매시이다. 자전거 볼게요. 그렇죠. 옳은 설명이죠? 2번, 자동차의 속력은 72.5km 매시이다. 그렇죠? 제대로 된 설명. 3번. 배는 1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한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배는 4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했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기차는 1시간 동안 150km를 이동하나요? 그렇죠. 지금 지워졌지만 기차는 150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옳은 설명. 비행기는 2시간 동안 1800km를 이동하나요? 자, 우리 비행기는요, 바로 900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900km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900 곱하기 2, 즉, 1800이 됩니다. 1800km를 이동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위 교통수단 중 가장 빠른 것의 속력을 구하고 바르게 읽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우리 속력을 구했을 때 숫자가 가장 컸던 건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비행기였어요. 비행기의 속력은요, 4,500 나누기 5. 그래서 900km 매시였어요. 읽을 때에는 900 띄우고, 그 다음, 킬로미터, 미터, 그 다음, 매 띄우고, 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1번입니다. 태엽 자동차의 속력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파란색 태엽 자동차, 빨간색 태엽 자동차가 있고요.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속력을 구할 거예요.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파란색 자동차는요, 100cm를 4초 동안 갔으니까 100 나누기 4. 그러면 4, 2, 8. 그다음 4, 5, 20이니까 바로 25가 됩니다. 읽을 때에는 25cm 매초가 되겠죠. 빨간색 태엽 자동차는요, 100cm를 가는데 5초가 걸렸어요. 100 나누기 5죠? 그럼 몫은 20. 그래서 20cm 매초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써서 태엽 자동차의 속력을 넣어.

0: 보세요. 12번입니다. 속력과 관련된 보행자의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보행자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1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뛰지 않는다. 그렇죠. 뛰면 안 돼요.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면 자동차가 못 볼 수 있어요. 2번, 보행 중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항상 스마트기기 주머니에 넣고. 3번,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건넌다. 그렇죠. 혹시 어디에서 차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가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좌우 살핍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 신호로 바뀌면 바로 건넌다. 그런가요? 초록불 신호로 바뀌었다고 바로 튀어나오는 친구들 있는데요. 그러다가 사고가 쉽게 납니다. 초록불로 바뀌었어도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멈춰서 양쪽을 꼭 살피고 나서 건너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동계단에서는 뛰거나 걷지 않고 손잡이를 꼭 잡고 이용해야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3번. 속력과 관련된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의 기호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운전자의 안전수칙이래요. 기억. 자전거를 탈 때는 잘 타지 못하는 사람만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아니죠. 아주 잘 타는 사람들도 보호장구를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 탈 때 친구들 그냥 막 타는 친구들 있는데 헬멧은 진짜 중요해요. 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매시 이하로 천천히 운전한다. 그렇죠.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든 자동차는요. 30km 매시 이것보다 더 낮은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디귿.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을 때만 정지한다. 아닙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도 정지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들이 와다다다 뛰어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지를 해야 하고요. 1. 자전거를 탈 때나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거 중요한 안전수칙이죠. 그래서 우리 옳은 것의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바로 니은과 니을 두 개를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4번. 사진 속 안전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쓰시오. 자, 이 안전장치의 이름 뭐죠? 그렇죠. 바로 안전띠죠. 안전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갑자기 충돌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탑승자를 자동차의 좌석에 고정해줍니다. 그래서 부상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써보시고요. 15번. 속력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안전장치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래요. 자, 도로에 있는 것, 기어. 과속방지턱 있죠? 니은은 안전띠 자동차 안에 있는 것. 디귿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죠. 도로에 있는 거예요. 리을은 자동차 안에 있는 에어백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두 가지를 골랐으면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인데요. 어느 기차가 2시간 동안 260km를 이동했다면 이 기차의 속력은 얼마일지 구해보세요. 정답은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2단원의 내용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과학 3단원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주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드디어 5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볼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실전책에 있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6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미리 문제 모두 풀어보았죠?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만점학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 시험

시험 마지막 문제 모두 만나볼게요. 마음을 짐작하기.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고요. 6번부터 10번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이 나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일주일만 우리 콩이 좀잘 돌봐줘. 아, 여러분 이 이야기 알겠죠? 그래요. 바로 강아지 돌보기라는 글입니다. 그럼 우리 이 글에 나오는 인물들의 마음도 짐작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휴대전화 너머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콩이는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강아지예요.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시게 되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콩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야호! 할머니 댁에서만 볼수 있었던 콩이를 우리 집에서 돌보게 된다니.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할머니께서 일주일만 우리 콩이 좀잘 돌봐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영이가 야호! 할머니 댁에서만 볼수 있었던 콩이를 우리 집에서 돌보게 된다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주영이가 설레는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설레는 마음 또는 신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비슷한 낱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어서 볼게요. 콩이는 신났는지 점점 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콩이와 꽤 친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콩이의 마음 어떤지 짐작할 수 있나요? 그래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대요. 우리 강아지가 힘차게 꼬리를 흔드는 건 반가울 때, 신날 때, 즐거울 때죠. 그러니까 콩이는 신나는 마음이었겠구나. 이어서 볼게요. 어느새 콩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나는 아침부터 너무 슬펐어요.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콩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척 아쉬웠지만 콩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작별 인사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 헤어질 때 하는 그런 인사를 작별 인사라고 하죠.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볼게요. 아,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콩이하고 이별할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부터 너무 슬펐고요.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주영이의 마음 짐작할 수 있겠네요. 주영이의 마음. 아쉬운 마음. 또는 아쉬운 마음. 또는 슬픈 마음. 슬픈 마음이 들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주영이의 마음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고마운 마음이셨을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 이어서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할머니 댁 강아지의 이름을 쓰세요. 아, 이건 선생님 저 진짜 쉽게 쓸수 있어요. 여러 번 나왔죠? 이 강아지의 이름은 바로 콩이입니다. 콩이. 이렇게 정답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7번이에요. 기억처럼 마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기억을 찾아봐야겠죠. 기억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 되었죠? 나는 아침부터 슬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떨 때에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지는데, 어떨 때에는 일주일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여러분, 어때요? 아, 여러분, 왠지 방학에 우리가 겪는 일주일은 조금 짧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주일이 짧게 느껴지는 건그 방학이 너무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주일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건 콩이하고 지낸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쉽다. 이제는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콩이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콩이하고 노는 시간이 일주일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2번. 할머니 댁을 떠나기 싫어서 할머니 댁에 간 것이 아니었죠. 콩이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3번.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 말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번. 할머니와 함께한 여행이 좋아서. 할머니께서 따로 여행을 가셨죠. 나와 함께 여행을 간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5번. 일주일 동안 공놀이를 하느라 바빠서. 공놀이를 하느라 바빠서 일주일이 짧게 느껴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즐겁게 놀긴 했지만 콩이와 헤어지기 아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것입니다. 8번 서술형 문제도 만나볼게요. 글 가에서 달을 차례대로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자, 차례대로 내용을 정리한대요. 그러면 가, 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가,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콩이를 돌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다, 콩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이 나에는 어떤 내용을 적는 것이 좋을까요? 나를 볼게요. 콩이는 신났는지 점점 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콩이와 꽤 친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내용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면 나는 콩이와 무엇을 하며? 공놀이를 하며 어떻게 되었나요? 공놀이를 하니까 꽤 친해졌겠죠? 꽤 친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용 이어지죠?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을 짧게 줄여서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9번이에요.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을 알수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고마운 마음을 어디에서 알수 있나요? 할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알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번. 일주일만 우리 콩이 좀잘 돌봐줘. 이 말,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맞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이 드러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콩이를 맡기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2번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여기에서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오신 거잖아요. 3번.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알수 있겠네요. 그러니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음 10번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여기에서 이 나는요, 바로 주영이에요. 주영이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찾아봅시다. 왼쪽에는 나의 말 또는 행동이 나타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쉬운 마음, 설레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울리는지 한번 왼쪽에 있는 말과 행동 살펴볼게요.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언제 눈물이 날 것만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콩이와 헤어지는 날. 일주일이 다 지나고 콩이와 헤어지는 날.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대요. 그러면 우리 눈물이 날 것만 같다라는 건 아쉬운 마음과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설레는 마음과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아쉬운 마음과 어울리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헤어지는 상황, 아쉬운 마음. 이렇게 잘 어울리죠. 2번.
야호, 할머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글을 보니까 중간중간 파란색 낱말이 있어요. 이 낱말은 어떤 낱말들일까요? 그래요. 이 낱말들은 소리가 똑같거나 또는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이에요. 이 낱말들의 뜻에 주의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마운 유나에게. 유나야, 안녕. 난 2학년 1반 김예린이야. 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진 나를 내가 도와주었잖아. 사실 어제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어.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그러다 꽈당 넘어진 거야. 다친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괜찮니? 하며 날 일으켜 주었잖아.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유나야,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이 글에서는 예린이가 유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파란색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글 잘 읽어보았나요? 낱말들이 모두 잘 쓰여 있나요? 잘 쓰였는지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입니다. 마치다, 마치다. 첫 번째 마치다는요, 목표에 닿게 하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마치다는 어떤 일을 끝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치다, 마치다. 두 번째, 걸음, 걸음이에요. 첫 번째 걸음은 밭에 뿌리는 비료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걸음은 걷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걸음, 걸음. 헷갈리지 않고 잘 써야겠죠? 다치다, 다치다도 볼게요. 첫 번째 다치다는 부딪히거나 넘어져 몸에 상처를 입다 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두 번째 다치다는 열려있던 것이 도로 제자리로가 막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치다, 다치다. 헷갈리지 않게 잘 써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11번. 편지 속에 담긴 유나에 대한 예린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린이가 유나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 그래요. 바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미안한 마음, 얄미운 마음, 부러운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은 어울리지 않아요. 바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도 만나볼게요. 파란색으로 쓴 낱말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 기역과 니은 어디에 빈칸이 있나 볼게요. 기역은 같지만 니은이 달라서 낱말을 헷갈리면 친구가 전한 마음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은 같지만 무엇이 달라서? 우리 파란색으로 쓴 낱말 볼게요. 마치고, 걸음, 다친. 모두 다 헷갈리기 쉬운 낱말인데, 마치고, 마치고. 무엇이 비슷한가요? 마치고, 마치고. 소리가 비슷하죠? 걸음, 걸음. 소리가 비슷하죠? 그리고 다친, 다친. 소리 비슷하거나 똑같죠? 그렇다면, 우리 정답을 찾아본다면, 아, 소리는 비슷하지만, 무엇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우리 1번부터 볼게요. 뜻, 소리. 아니죠? 뜻, 글자 수. 아니고요. 소리, 뜻. 정답 여기 있었네요. 소리, 글자 수. 글자 수, 소리.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 바로 3번이죠.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달라서 낱말을 헷갈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머릿속에 함께 기억해 두세요. 13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림을 이렇게 쓱 한번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을 기억하라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1번에

이렇게 양손으로 무언가를 당겨서 길이를 길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 상황과 어울리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도 역시 소리가 비슷해서 소리가 똑같거나 비슷해서 낱말을 헷갈리기 쉬워요. 의미를 볼게요. 첫 번째 느리다는 본디보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길어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느리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 그림을 보세요. 무언가를 길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느리다, 느리다. 첫 번째 느리다가 더잘 어울리겠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사람이 편지 봉투에다가 무엇을 붙이고 있네요? 우표를 붙이고 있어요. 붙이다, 붙이다. 이것도 역시 소리가 비슷해서 또는 똑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붙이다는요,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붙이다는 빈대떡이나 달걀 같은 것들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서 익혀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우표가 편지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붙이는 상황? 첫 번째 붙이다가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둘다첫 번째 낱말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14번이에요. 왼쪽의 문장을 완성하려고 할때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어보래요. 역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꽃향기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받칩니다, 받칩니다. 컵을 쟁반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받칩니다, 받칩니다. 어떻게 이어주어야 할까요? 먼저, 맞다. 맞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맞다는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맞았어. 라고 할때그 맞다. 두 번째, 맞다는요. 코로 냄새를 느끼다라는 의미의 맞다입니다. 그러면, 동생이 꽃향기를 코로 느끼겠죠. 어울리는 것, 바로 맞습니다입니다. 2번과 연결해 주세요. 받치다, 받치다는 첫 번째 받치다, 신이나 우더른께 정중히 드리다라는 의미. 두 번째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다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라는 의미의 받치다. 컵을 쟁반에, 그러니까 컵을 쟁반 밑에 둔다라는 거잖아요. 컵을 쟁반에, 그렇죠. 쟁반을 컵 밑에 받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첫 번째 받칩니다가 아니라 두 번째 받칩니다. 4번과 연결을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 보고요. 15번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역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입니다. 때와 때, 반드시와 반드시가 있어요. 어이 애자를 쓴 때는요.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라는 말이에요. 양떼, 소떼 할 때요. 두 번째, 아이 애자를 쓴 때는요. 옷이나 몸에 붙은 더러운 먼지를 말해요. 그리고 아, 때를 밀어야겠어 라고 할때그 때도 바로 아이를 쓴이 때입니다. 반드시 반드시는요.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해요. 첫 번째 반드시는요. 물건이나 행동이 빗돌지 않고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놓아봐. 책상을 반드시 놓아봐. 라고 할땐첫 번째 반드시. 두 번째 반드시는요. 틀림없이 꼭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해. 라고 할 때에는 이 반드시라는 낱말을 써야 합니다. 문제로 갈게요. 옷에 묻은 때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쓰인 것일까요? 그래요. 옷이나 몸에 붙은 더러운 먼지라는 의미를 가진 이 때가 알맞고요. 나는 내 꿈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내 꿈을 어떻게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꼭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 반드시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부터 20번 문제는요. 여기 있는 글을 읽고 푸는 문제예요. 우리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글을 읽을 때에는 무엇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어야겠죠.
한번 볼게요. 또야네 엄마가 삶은 밤 다섯 개를 또야한테 주면서 가지고 나가 동무들하고 나눠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건요, 친구인 거예요.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라 라는 의미죠. 또야 너구리는 좋아라. 밤 다섯 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또야의 어떤 마음 짐작할 수 있나요? 좋아라 하면서 밤 다섯 개를 가지고 갔어요. 와,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아, 설레요. 신나요.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분, 이런 마음, 또야의 마음 짐작해 보세요. 나, 코야 한 개, 후야 한 개, 차야 한 개, 찌야 한 개, 뽀야 한 개. 에게게 그러고 나니 밤 다섯 개 다 줘버렸어요. 또야 것이 안 남았네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또야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걸 바라보다가 그만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애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러니까 아주 커져서 또야를 봤어요. 알고 보니 삶은 밤 다섯 개를 다 나눠주고 또야는 빈손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빈손이 된 또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요. 속상하겠죠. 슬프고요. 그 다음 아쉽기도 할 거예요. 후회되기도 하겠죠. 아, 내가 괜히 다 나누어 주었나 봐. 난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얘들아, 왜 우니? 또야, 밤 우리가 다 먹었어요. 코야가 울음을 그치고 얼른 대답했어요. 얘들아, 왜 우니? 이 말은 또야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야네 엄마는 웃음이 나왔어요.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서 삶은 밤 한 개를 딱 꺼냈어요. 동그란 삶은 밤 한 개가 또야 손에 쥐어졌어요. 또야는 울던 울음을 그쳤어요. 자, 엄마께서 삶은 밤 한 개를 딱 또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안심하는 마음. 아, 나도 먹을 수 있겠다. 또 엄마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밤을 주셨으니 위로받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어봤죠? 그럼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16번. 또야가 기억처럼 행동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기억을 보니까 또야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걸 바라보다가 그만 우엉 하고 울어버렸어요. 또야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요. 또야는 빈손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친구들에게 밤을 모두 나누어주고 또야는 빈손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답을 썼다면 정답이에요. 17번이에요. 니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친구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놀란 마음, 설레는 마음, 외로운 마음, 뿌듯한 마음, 감동받은 마음. 니은을 볼게요. 애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휘둥그레져서,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면서 또야를 봤대요. 왜냐하면 또야가 무엇을 했나요? 으앙 하고 울어버렸잖아요. 으앙 하고 또야가 우니까 친구들이 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놀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눈을 이렇게 크게 뜨잖아요. 이게 바로 눈이 휘둥그레져서 라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설레는 마음, 외로운 마음, 뿌듯한 마음, 감동받은 마음은 이 니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8번이에요. 글 가에서 또야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글 가나 다, 기쁜 마음, 속상한 마음, 위로받은 마음, 이것을 알맞게 이어주면 되는데요. 우리 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 가를 보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 삶은 밤 다섯 개를 이제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으려고 좋아라 밤 다섯 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바로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이 들었겠죠. 친구들이랑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나 볼게요. 친구들에게 밤 5개를 다 줬어요. 또야꽃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그래서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친구들은 이 또야의 빈손을 보게 되었죠. 또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다 줘버리고 빈손이 됐으니까 속상했겠죠. 슬펐겠죠. 그 다음 다 해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는 아 울고 있던 또야에게 삶은 밤한 개를 꺼내서 주셨어요. 울음을 뚝 그쳤네요. 아 또야는 위로받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안심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글 가는 무엇과 어울리나요? 그래요. 친구들에게 밤을 나눠줄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 그 나에서는 모두에게 다 나누어 줘버려서 빈손이 됐어. 속상한 마음. 글 다에서 어머니께서 밤을 주셨네요. 위로받은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어주세요. 19번. 이글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어떻게 썼나 볼게요. 선영, 또야야, 친구들에게 삶은 밤을 나눠줄 때 어떤 기분이었어? 하고 싶은 말 아주 좋아요. 지훈, 또야 친구들아, 또야가 우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것도 좋은 질문. 정민, 또야 어머니, 또야와 친구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화가 나셨겠어요? 이것은 어울리지 않죠. 화가 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답은 정민이죠. 마지막 20번. 글을 띄어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찾아볼게요. 코야가 울음을 그치고 얼른 대답했어요. 또야네 엄마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글을 띄어읽을 때에는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어야 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조금 더 쉬어 읽어야 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 번에 쉬어 읽지 않고 나누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예요. 사실 어제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어.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으로 만날게요. 개념책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과학 4단원 지구의 공전 공부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요. 단원 정리평가 2회 5번 문제까지 해결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6번 문제부터 끝까지 풀어보고요. 또 서술형 평가 문제 풀면서 과학 4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단원 정리평가 2회 6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지구의 자전 때문이죠. 실제로 태양과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요, 지구의 자전과 연결 지어서 적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라고 적어도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 지구에 있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낮과 밤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낮은요, 태양이 떠 있을 때. 그리고 밤은 태양이 지고 그 다음날 태양이 다시 뜨기 전까지를 우리는 밤이라고 합니다. 자, 승환이 낮에는 태양이 없어? 아니에요.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활동적인 일을 낮에 주로 하죠. 틀렸고요. 연경이 밤에는 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등 활동적인 일을 해? 밤에요? 아니죠. 낮에. 틀렸죠? 은정이 태양이 진 뒤부터 다음 날 다시 뜨기 전까지의 동안을 밤이라고 해. 맞죠?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이다? 은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8번, 9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볼게요. 다음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여기 전등이 있고요. 지구본이 있어요. 이 전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태양이겠죠. 그리고 지구본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일 겁니다. 자, 지금 관측자 모형을 어떤 위치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지요. 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관측자 모형이 이쪽을 바라볼 때는 태양이 보이잖아요. 자, 그럼 그때는 낮이 되는 것이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쪽을 바라볼 때, 즉 관측자 모형이 이쪽을 바라볼 때는 태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8번 문제입니다. 관측자 모형이 있는 곳이, 자, 지금 관측자 모형이 여기 있죠? 있는 곳이 낮인지 밤인지 쓰시오. 자, 지금 이쪽을 향할 때는 태양이 보이니까, 전등이 보이니까 환해요. 낮일 것이고, 지금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둡죠. 밤이죠.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낮과 밤이 번갈아 생기는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루 동안 낮과 밤이 왜 번갈아 나타나나요? 바로 지구의 자전 때문이지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을 보는 쪽은 낮이 되고 그 반대쪽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지구의 자전 개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에서 11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은 지구의 공전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이에요. 자, 공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정한 길을 따라 도는 것, 회전하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자, 공전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지구본을 들고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변화하면서 공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물음에 답할게요.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칠판이 보이는 위치의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이 친구가 기역에서 니은으로, 니은에서 디귿으로, 디귿에서 리을로 위치를 바꿀 때에 지금 지구본에 우리나라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붙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밤일 때 각각의 위치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랐죠. 자, 기역의 위치일 때, 우리나라가 밤일 때는 관측자 모형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칠판이 보이는 것이고, 니은일 때는, 위치가 니은일 때는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창문이 보이는 것이고, 디귿의 위치일 때는 관측자 모형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과 사물함이 보이는 것이고요. 자, 리을의 위치일 때는 관측자 모형이 밤일 때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창문과 앞문, 뒷문이 보이는 겁니다. 즉, 지구의 위치에 따라 밤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칠판이 보이는 위치의 기호는 바로 기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기역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아래 문장이 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모습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구본의 위치에 따라 관측자 모형이 향하는 방향에 보이는 모습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지요. 자, 이것은요. 무엇과 연결 지어야 된다? 그래요.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밤하늘에 계절별로 대표적으로 잘볼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과 이 모형 실험을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가 있다는 거, 별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 모형 실험에서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마다 지금 밤에 보이는 모습들이 달랐지. 똑같은 거구나.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 별자리들이 있는데 지구가 공전하면서 위치가 변화하니까 밤에 볼수 있는 별자리의 모습이 계절별로 다른 것이구나를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우리가 공부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1년에 한 바퀴. 그럼 뭐예요?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전과 비교를 한다면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이고, 자전은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자, 공전은 1년에 한 바퀴,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 방향은 똑같아요. 서쪽에서 동쪽. 자, 그러면 13번 문제 또 풀어볼게요. 지구의 공전 방향과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비교하면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모두 어디에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이죠. 자, 따라서 공전 방향도요, 서쪽에서 동쪽이고요. 자전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자, 따라서 둘다 서쪽에서 동쪽이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기역의 위치에서 출발하여 기역의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지구가요, 기역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전을 하면서 공전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길을 따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자,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1년이죠. 이것은 바로 지구의 공전입니다. 1년에 한 바퀴씩. 따라서 정답은 5번, 1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아래 문장 있는데요. 문장 읽고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에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주변에는. 그렇죠. 별, 별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보이는 별자리, 가을일 때잘 보이는 별자리, 겨울일 때잘 보이는 별자리, 봄일 때잘 보이는 별자리는 다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의 한밤중에, 자, 밤일 때는 지금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한밤중이면 다 우리나라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을 등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태양을 비추는 곳이 아니라 이쪽을 바라보면 낮이 되는 거잖아요. 태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즉,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의 모습은 지금 다른 거예요. 왜? 지구가 공전하면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계절별로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자주 문제를 풀다 보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페가수스 자리. 페가수스. 이제 상상의 동물이라고 했죠.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자리는 어느 계절에 잘볼수 있죠? 맞아요. 가을에 잘볼수 있어요. 사자 자리. 봄철에 잘볼수 있고요. 백조 자리는 여기 날개 보이죠? 백조.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잘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 오리온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큰개 자리랑 같이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잘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봄철은 사자 자리. 여름철은 백조 자리, 가을철은 베가수스 자리, 겨울철은 오리온 자리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을 대표하는 별자리인 페가수스 자리를 봄철에 볼수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페가수스 자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을철에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봄일 때 페가수스 자리를 볼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는 페가수스 자리를 볼 수는 있어요. 뭐 일부만 보이거나 짧은 시간에 보이거나 남쪽 하늘에서 우리가 잘 관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는 볼수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봄철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럴지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가을이에요. 자, 그리고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봄이에요. 자, 그런데 가을철을 대표하는 별자리인 페가수스 자리는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페가수스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을일 때 지금 자전을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자전해서 우리나라가 이쪽을 향할 때 밤하늘에서 페가수스 자리를 볼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봄철에는 볼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봄일 때 생각해 볼게요.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우리나라가 봄입니다. 자, 그럼 이 위치에 지구가 있을 때또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낮이 되고 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을 향할 때는 낮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페가수스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낮에 하늘에 페가수스 자리가 있는데 왜볼수 없죠? 태양 때문에.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너무 환해서 우리가 페가수스 자리를 낮에 볼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봄일 때 자전해서 우리나라가 이쪽을 바라볼 때는 밤이죠. 자, 그럼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페가수스 자리는 여기 있는데 페가수스 자리를 밤에 볼수 있겠어요? 볼수 없겠죠. 즉, 봄에는 낮에도 밤에도 페가수스 자리를 볼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을철을 대표하는 별자리인 페가수스 자리를 봄철에 볼수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태양과 페가수스 자리가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17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어서 1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있는데 읽고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지구가요, 태양 주위를 모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질까요?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쵸, 공전하면서. 정답은 공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 정리평가 이외에 18번 문제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어서 서술형 평가 문제 8문제 해결해 볼게요. 서술형 문제 1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 그림이 있고요.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전 8시 30분에 동쪽에 태양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2시간이 흐를수록 동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별의 위치 변화도 보면 밤 9시 30분에 이제 동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시간씩 지나면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루 동안 태양과 별 모두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1번,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를 쓰시오. 자, 어디에서? 그렇죠,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어디로?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2번, 하루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쓰시오. 태양의 위치 변화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별이 하루 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2번입니다. 다음은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자, 지금 여기 전등이 있는데 전등이 의미하는 것은 태양이고요. 지금 이 친구는 지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별입니다. 태양과 별은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 지구인 친구가 여기 오른손에 서라고 붙였고 왼손에 동이라고 붙였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는 거죠. 자, 이때에 이제 태양과 별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1번, 위 실험에서 실제 태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실제 태양을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렇죠, 전등이죠. 자, 그럼 2번입니다. 지구 역할 친구가 제자리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회전할 때 별 역할 친구의 위치 변화를 쓰시오. 자, 지금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만히 있는 별 친구를 본다면 별 친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 친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니까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직접 지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서쪽, 동쪽 손바닥에 붙이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 1번 문제랑 연결을 지어본다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도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지금 이거 기억 빨간색 점점점 보여요? 자, 지금 북극과 남극을 수직으로 이은 직선입니다. 자, 기억이 뭘까요? 맞아요. 자전축이죠. 자전축. 자, 그리고 지구는요,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자전을 하지요. 자, 그럼 2번, 기억의 낱말을 사용하여. 자, 기억의 낱말은 자전축이에요. 기억의 낱말을 사용하여 지구의 자전이

축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구의 자전을 설명하는데 자전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적어줍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 이제 선생님이 표시하는 거다 적어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이거를 꼭 적어야 돼요. 지구가. 알았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것이 지구의 자전의 핵심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전등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태양이겠고요. 자, 지구본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가 되겠죠? 자,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 그럼 1번이에요. 위 실험에서 밤이 되는 곳의 기호를 쓰시오. 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면서 태양 쪽을 바라보면 낮이 되고 이 반대쪽을 바라보면 태양이 없으니까 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밤이 되는 곳의 기호는 어두운 이쪽 니은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이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2번입니다. 1번에서 답한 곳이 밤인 까닭을 쓰시오. 왜 여기가 밤이에요? 그렇죠. 태양을, 전등빛을 볼수 없기 때문이죠. 즉,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빛을 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밤을 뭐라고 약속했어요? 태양이 지고 난 후부터 다음날 태양이 뜨기 전까지가 밤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지구의 공전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여러 번 봤던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이에요. 지금 지구본을 들고 있는 이 친구가요. 지구본을 들고 가나 다라로 이제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구의 공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1번입니다. 다 위치에서 보이는 것의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다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밤일 때 지금 여기 전등 태양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밤일 때 이쪽을 향하고 있겠죠? 그럼 다 위치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사물함과 게시판이 되겠죠.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적어줘야 되겠죠. 디귿.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지구본의 위치에 따라 관측자 모형이 향하는 방향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까닭을 지구의 운동과 관련 지어 쓰시오. 자, 이거 어떤 운동입니까? 공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즉,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모습이, 밤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공전의 개념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구의 공전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지구의 공전 방향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쓰래요. 자, 지금 기역과 니은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구의 공전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묻는 겁니다. 자, 우리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고 공부했는데, 자, 북극점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북극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공전 방향은 기역,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기가 서고요. 여기가 동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기역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북극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북극점에서 내려다 볼 때는 지구의 공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지만 남극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시계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지구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구의 공전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이 내용 쓰면 되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백조자리가 있고요. 쌍둥이 자리가 있네요. 자, 우리 백조자리는 어떤 계절에 우리나라에서 잘볼수 있죠? 여름에 볼수 있습니다. 여름에. 자,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잘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쓰시오.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는 백조자리. 이렇게 적었고요. 2번입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를, 즉 백조자리를요. 겨울철에는 볼수 없습니다. 자, 왜 그렇죠? 그렇죠. 여러 번 했습니다.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서. 즉,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누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거죠?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백조자리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낮에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두 친구가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미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자리, 처녀자리, 목동자리는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야? 맞죠? 자, 승진이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는 같나요? 아니죠.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는 다릅니다. 틀렸어요.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자, 그럼 1번.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에 대해 바르지 않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누구예요? 승진이죠. 자, 2번입니다. 1번에서 답한 친구가, 즉 승진이가 말한 내용을 빠르게 고쳐 쓰래요. 지금 여기에서 틀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 쓰면 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는 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과학 4단원 마무리했고요. 자, 우리 만점왕 통합본 71강까지 또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마도 별자리 부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꼭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관찰하고 탐구해 봅니다. 생각하고 사고할수록 아하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자, 한 학기 동안 이제 과학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 관찰하고 또 스스로 질문해 보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해 보면서 참 많이 성장했죠? 우리 친구들 언제나 선생님이 응원할 거고요. 한 학기 동안 우리 친구들과 공부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인사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그쵸.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시작해봐야죠.
1: 아, 그쵸.
0: 제목이요. 남편 몸에는 열이 많아.
1: 아오.
0: 입니다.
1: 너무 공감돼요.
0: 그렇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몸에 열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AC가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1: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물론 너무 더울 때는 저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지만
0: right.
1: 그렇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선풍기로 밤에는 괜찮거든요.
0: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1: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 때로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있어요. 네.
0: 그런데 열이 많다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게 온도차가 다르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시츄에이션이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Oh my.
1: 진짜 보기 전부터 두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너무 이제 많이 썼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이 관리지 용지가 나왔을 때
1: 네.
0: 덜덜덜덜 떨리죠.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밤에
1: 그래.
0: 꺼야 되나요?
1: 꺼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또 이제 다음날에
0: Right.
1: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0: 네.
1: 너무 또 끄고 자면은 막 더워서 계속 자주자주
0: 또
1: 깨더라고요.
0: 열대야가 있거나 그러면 너무
1: 예,
0: 힘들죠.
1: 그럼.
0: 이
1: 맞아요.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가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이거 봐.
2: Oh, what's this?
1: 지난달. Last month.
2: Last
1: Last
2: month?
1: month
2: Okay.
1: electronic 그 tax.
2: Oh, electricity bill.
1: So many money. So
2: Oh.
1: many money. Last
2: Oh, it's
1: month.
2: expensive.
1: Because of you.
2: It's the AC.
1: 응?
2: It's the AC. But I can't
1: AC.
2: stand the heat.
1: AC?
2: You know, the air conditioning.
1: AC?
2: Yeah,
1: 에어컨디.
2: but I can't stand the heat. I hate it.
1: 아니, 적어도 밤에는 좀 끄면 안 될까?
2: What?
1: 에어컨디션 오케이, but 밤. At night. Night, turn off. 오케이? Okay? 밤에 잘때 에어컨
2: No,
1: so cold.
2: listen.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응?
2: I can't fall
1: Fall
2: asleep when
1: asleep.
2: it's humid.
1: Humid?
2: You know, like really
1: Sticky?
2: sticky. Yeah, I hate it.
1: 정말 어떻게 각방을 써? 따로 살아야 돼. 정말 머리 아프다.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
2: It's a lot of money.
1: 정말.
0: 아유,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전기요금 더 나옵니다. 안 되겠죠?
1: 예.
0: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영어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4: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3: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4: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갈게요.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무서운 말이다, 정말.
0: 벌써 출발입니다. 네.
1: 네. The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아하.
1: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뭔가 지난달 같은 느낌인데요.
1: 그쵸. 지난달에 전기 요금이 높게 나왔어니까요.
0: 오케이.
1: 그러면 저기가
0: 뭐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1: 전기. 빌이 요금이잖아요.
0: 빌이 있으니까.
1: 그러면은 전기는 이제 저는 잘
0: 네.
1: 알죠.
0: 아, 잘 압니까?
1: 그럼요. 전기는 electric. electric. 이 노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electric.
0: 아하. 오케이.
1: yeah.
0: electricity.
1: 그래요.
0: T-R-I. 본인이 써놓고,
1: electric.
0: 자. Electric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거의 맞았어요. 그죠? Electric이라고 하면 형용사죠,
1: 그게
0: 그쵸?
1: 형용사예요?
0: Right, electricity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전기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외국인도 우리나라 이제 국어를 배울 때, 한글말을 배울 때 형용사, 명사 이거 구분이 어려울까요?
0: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리겠죠,
1: 그쵸?
0: 그쵸? 맞습니다.
1: 저도
0: 그래서
1: 진짜 이거 구분하는 게참 어려워요.
0: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원어민들도 다 문법을 배워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말을 배울 때, 물론 이제 와가지고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외국에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오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1: 그 특히나 이렇게 Y가 붙거나
0: Right. 네.
1: 이렇게 끝나면은 꼭 저는 부사나 형용사 같아요.
0: 오케이. So
1: easily,
0: easily.
1: maybe. 그런 것처럼.
0: 그러니까요.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1: 죄송합니다.
0: 네, 그럴 수 있어요. So, electricity라고 하는 거, I에다 강세를 찍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전기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electricity b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1: 전기 요금.
0: 요금. 사실은 청구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1: 맞아요.
0: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오, 맙소사.
1: Oh, so high.
0: It was what?

0: so high.
1: High라고 돼 있어요. Hig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2: 높은.
1: 높은. There you go. High는 높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높게라는 부사 있죠?
2: 어?
1: 부사도 high예요.
2: Highly 아니에요?
1: Highly라고 하면 그것도 부사가 될 수 있지만 뜻이 아예 달라져요.
2: 아.
1: Highly라고 하는 거는 매우라는 뜻으로.
2: 아.
1: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헷갈리고 어우 특이하네요. 오늘
2: 그죠?
1: 굉장히 헷갈린다 이런 뭐 품사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나왔네요.
2: 오늘 다 나오네요. 정말
1: 네,
2: 멋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1: 어렵게 만들었어요.
2: 야속해요. 네.
1: 자, high, 높은, 그리고 높게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요금이 높게 나왔던 아니면 점프를 높게 했던 이런 했든 이것도 부사도 high라고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2: 네.
1: 자, 그런데 어떤 달에 높게 나왔다고 지금 그랬어요?
2: Last month.
1: Last month. Okay. Last month가 언제죠?
2: 지난달.
1: 지난달. 네. Right? So 지난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요. Last month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So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입니다. 에라는 게 이미 들어갔으니까 뭔가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2: 없죠.
1: 없습니다. 그냥 last month라고 문장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2: 네.
1: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것을 get married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Get married. 결혼했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2: Got married.
1: Got married, right? 그러면 그들은 결혼했어. 자, 근데 언제? 지난달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2: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2: Yeah.
1: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아,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
2: 오?
1: 오케이, 지난달에.
2: 아하.
1: 이사 들어온 게 뭘까요?
2: 혹시 moved here인가요?
1: 어, 안쪽이니까 moved
2: in.
1: In, yes.
2: 아.
1: 그러면 우리는 이사 들어왔어요. 어, 지난달에.
2: 어, we moved in last month.
1: Exactly. 방금 문장에서 봐도 in이라든가, 이거는 move in에 섞인 in이에요.
2: 오케이?
1: So, 이 last month와 관련 있는 그 뭐 언제에라는 말이 아예 없죠.
2: 맞아요.
1: 필요가 없는 겁니다.
2: 어.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y got married last month.
2: They got married last month.
1: We moved in last month.
2: We moved in last month.
1: Alright. 자, 이번에도 한번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이 너무 높았다. 지난달에.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 Oh.
1: 에어컨 때문이지. 인정해. 그래서 그래도 더위는 못 견디겠어.
2: 아,
1: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2: 그쵸, 그쵸.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1: 네.
2: Oh.
1: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2: 에어 컨디셔너를 또 이렇게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But I can't stand. 나는 서 있을 수 없어. 이게 버틸 수 없어.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그죠?
1: Okay.
2: 더위. 더위?
1: 더위.
2: 더위가
1: 우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거는 hot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2: 그러니까 it's so hot.
1: Right?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시는데 더위라는 명사를 모르시더라고요. 많이들.
2: 더위? 그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그죠.
2: 더위는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또 동명사로 한번 가. 히팅. 뜨거운 열기. 아우 더워. 이게 더위죠.
1: 오케이. 자.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좀 길어져서 아쉬운데.
2: 아, 그래요?
1: 열기라는 명사가 바로 뭐냐면
2: 어?
1: heat예요. 오케이?
2: 명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제가 또 난관에 부딪혔네요.
1: 핑계를 대는 점점 핑계를 대는 느낌이 드는데.
2: 핑계 아니고 진짜예요. 아니,
1: 진짜요? 오케이. So heat, heat이라고 하는 거가 열기라는 뜻도 되지만 진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더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보통 heat은 앞에 the를 같이 써줘요. So the heat를 stand를 못하겠다.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heat은 이렇게 치다 할 때 HIT죠. hit.
2: 아, 그건 다르죠?
1: 다릅니다.
2: 네.
1: HEAT는 중간에 모음이 두 개 끼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힘을 빼고 hit 이렇게 하면 HIT가 되고요.
2: 네.
1: 입모양을 좀 벌려볼게요. 두 번 갑니다. Heat. Heat.
2: Heat. Heat.
1: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추위는 당연히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2: 추위는 cold.
1: 오, 맞아요. 그 친구도 사실은 the cold라고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2: 이런 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1: 간단하게
2: 네, 좋은데요.
1: 네. 네. 갑작스러운 네.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AC다. 그거는 이유가 AC인데 하지만 나는 stand 할 수가 없다. 슬기 씨가 어느 정도 guess를 했단 말이에요.
2: 예.
1: 그렇죠? 스탠드가 원래 어떤 자세예요?
2: 서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 뭔가 버티는 그런 느낌.
2: 그런 느낌 받았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 stand라고 하는 것은 stand something 하게 되면 정말 골칫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든 것들을 견딘다.

0: 에너지를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1: 에너지가 다 떨어졌군요.
0: 까먹었어요. 예.
1: How can you stand i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참는 것도 되지만 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웃기지도 않는 무슨 joke 같은 거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아하.
1: I mean, how can you stand it?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 can't stand him.
0: I can't stand him.
1: How can you stand it?
0: How can you stand it?
1: 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It. Stand 네. it, right? 이거 뒤로 읽어주셔야 돼요, by the way. Right? 여기 모음 발음이죠. A니까.
0: 맞습니다.
1: 갑니다.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0: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1: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0: 그죠?
1: 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약간 AC 못 견디는 스타일이세요, 밤에? 너무 저는, 추워서?
0: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따로 자야 될 정도예요.
1: 아.
0: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자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추워서 이불을 덮을 바에야 네. 저는 이제 안 덮고 네. 자는 게 좋으니까
1: 뭔가 꿉꿉해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0: 아, 꿉꿉하지 않아요.
1: 아, 그렇지 않습니까?
0: 저는 그러니까 장마철 아닐 때는 예, 예, 예. 아, 그래서 can't we let at least turn it off 밤에?
1: 아하.
0: 적어도가 at least.
1: 어, 이거 에이. 덩어리가 뭔가 나온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Alright.
0: 우리 할 수 없을까?
1: 아하.
0: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 이거겠네요.
1: 오케이, 오케이.
0: 그러면은, 어, 근데 이게 에어컨인데? 적어도, 아, 밤에가 나야 돼.
1: 밤에가 없죠.
0: 밤에.
1: 아하.
0: 어, 그러면은, 어,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그냥 나이실까요? at night일까요? 이것도 오늘 또 굉장히
1: 그래도 전치사를 좀
0: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0: At night? 왜냐면 이건 tonight이 아니잖아요.
1: 어.
0: Tonight은 원래 안 쓰잖아요.
1: 알겠습니다. 네. Alr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정답?
0: Oh.
1: Perfect. Very nice.
0: Yes.
1: 자, 밤에 이거는 아까 뭐 last month랑은 다른 케이스죠. 왜냐면 night 자체는 부사로 쓰지 않아요. So night은 그냥 밤이고 at이라고 하는 게 언제 에라는 역할을 여기서는 하게 됩니다.
0: 네.
1: 근데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at night을 덩어리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at night 밤에. 자, 그러면 만약에 낮에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0: 낮에? 네. 낮에 그러면은
1: 낮 동안에라고 하거든요, 사실.
0: During.
1: Oh, during.
0: During day.
1: During the day.
0: The day.
1: 네, 이것도 정해져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오.
1: 그래서 우리가 낮에 뭐뭘 했어, 뭐 I studied during the day, I worked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로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0: 그래서 네.
1: so, 이거 두 개는 완전 반이어잖아요.
0: 그쵸.
1: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0: 네네네.
1: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왕초보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기계를 켜는 것, 그리고 끄는 것,
0: 네.
1: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랬죠?
0: 끄면 안 될까?
1: 끄면 안 될까?
0: 네.
1: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turn on 하는 게 아니라 turn
0: off.
1: off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0: 네.
1: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를 돌려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고
0: 맞아요.
1: 끄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turn에서 off 시킨다, 꺼버린다. 그리고 명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라디오를 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아, 그 라디오 좀 꺼. 이렇게 명령어로 하면 어떡할까요?
0: 어. 그 turn off the radio.
1: 그죠? turn off the, 그 turn off the radio, right?
0: 그...
1: so, turn off the radio.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0: 네.
1: 그 명사가 대명사예요.
0: 어.
1: it.
0: yeah.
1: this. that. 그럴 경우에 turn off it일까요?
0: turn it off.
1: 그렇습니다.
0: 네.
1: 대명사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넣어주셔야 돼요. Turn it off, turn this off, turn that off.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난 그걸 끄려고 노력했어. 자, 노력하다. try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0: 네.
1: 나는 노력했다, 그걸 끄려고.
0: I tried to turn it off.
1: 그렇죠. turn off it 아니라
0: turn it off.

0: There you go. 자, 이왕이면 이거 나온 김에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이것도 무조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urn off the radio.
1: Turn off the radio.
0: I tried to turn it off.
1: I tried to turn it off.
0: Alright. 자, turn off and on. 이거는 자주 하지만 조금 덜 나와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만약에 네. turn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더 세게 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Turn it, 아, turn on이 아니라
1: 네.
0: 더 세게 틀다 하면은 on이 아니라 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아, on 대신에 넣 들어가요?
0: Yes.
1: 그러면은 turn, turn, 글쎄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도저히 모를
1: 걸로.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0: 자,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1: 예.
0: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1: 아, turn up이에요?
0: Yes.
1: 아.
0: 자, so turn up 하게 되면 더 세게 틀다가 되겠습니다.
1: 아.
0: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 더 줄인다라고 하면 turn down을 쓰면 되는 거고요.
1: 그러면 이거는 이미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0: exactly,
1: 있나요?
0: Exactly. Exactly. Okay, 읽어볼게요.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자, 이랬을 때, 아, 딱 이겁니다.
1: Mm-hmm.
0: 습하면 난 잠을 못 자.
1: 아, 그치. 또 이 습한 게 문제예요.
0: 저는 힛보다 그 휴미드한 거 있잖아요. 습한 거를 너무 참겠어요.
1: 끈적끈적하면 불쾌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요.
0: Oh, yes.
1: I can't fall asleep. 여기서 끊어볼까요?
0: Alright.
1: When it's 습하면.
0: 때? Okay.
1: 지금 조금 힌트 주셨잖아요.
0: Exactly.
1: 휴미드라고.
0: 예, 말하지 말걸요.
1: 그렇죠. 또 이런 거 잘 주워 먹어요. 휴미드.
0: Okay.
1: 네.
0: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정답 맞습니다.
1: Mm-hmm.
0: 자, H-U-M-I-D 여러분 이 습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어민이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humid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리고 참고로 건조하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되죠, 우리?
1: Dry.
0: Dry.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서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지 않더라도 금방 마르거나,
1: 그죠.
0: right? 자, 끈적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표현도 있어요.
1: 네.
0: 습한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쓰게 되는데요.
1: 오.
0: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끈적한?
1: 끈적한은 저는 그거 노래 가사에도 나와가지고 sticky.
0: That's right.
1: Sticky.
0: sticky 어디에 붙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1: 그래서 sticker에서 나온 거잖아요.
0: 어, 그것도 다 거기서 온
1: 그죠?
0: 거예요. 뭔가 붙는 거, correct?
1: Sticker.
0: So, stick 하는데 그걸 형용사화 시켜준 겁니다. The weather's so sticky. 이렇게 하면, 끈적해. 결국에는 사실 humid랑 큰 차이 없이 쓰는
1: 그렇구나.
0: 케이스예요. 조금 더 회화체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어쨌든 humid 하면 sticky 하니까.
0: 그렇죠.
1: 네네.
0: 자, 그래서 humid 할 때 나는 뭐 할 수 없대요, 지금?
1: I can't fall asleep.
0: Mm-hmm. Fall asleep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잠들다.
0: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asleep이라고 하는 거는 잠든 상태를 얘기하는 형용사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내가 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죠? Right? So fall asleep. 이거는 한참 자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잠이 딱 들다. 그 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약간 꾸벅꾸벅 조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fall 과거 뭐죠?
1: fell.
0: fell. 같이 알아둬야 이병자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나 또 잠들었어. 나 또 졸았어. 과거형으로.
1: Oh, I fell asleep again.
0: Again. I fell asleep again. How about this? 그의 수업 중에는 잠들지 마. 졸지 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졸지 마. 잠들지 마.
1: Don't fall asleep.
0: Okay. 자, 뭐뭐 중에가 아까 뭐였죠?
1: During
0: 그의 수업.
1: His class.
0: 그렇죠. Hey,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Hey, you guys. Don't fall asleep during my class, you know? 이런 식으로.
1: 당부 말씀드리고 싶죠.
0: 당부하는 겁니다.
1: 예, 예.
0: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all asleep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again.
1: I fell asleep again.
0: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1: Don't fall asleep during his class.
0: Alright, 자, 그리고 본문 갈게요.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미션 정리할게요. 지난달 전기 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1: The electric 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두 번째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1: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3: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4: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3: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last month. 이거는 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
1: 네.
0: 자, 갑니다. 저희 지난달에 이사 들어왔어요.
1: We moved in last month.
0: 그렇죠. 그대로 가는 거죠.
1: 네.
0: 그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Get married를 써서
1: They got married last month.
0: 그렇죠. They got married last month. 자, 지난달 전기요금 엄청 높게 나왔어. 자,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기 청구선은
1: 네.
0: 직역을 해서 엄청 높았어, 지난달에.
1: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5: We moved in last month. They got married last month.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0: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Turn off something. 대명사일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기.
1: 네.
0: 갑니다. 아, 라디오를 꺼. 그 라디오 꺼.
1: Turn off the radio.
0: 그렇죠. Turn off the radio.
1: 아, turn off the radio.
0: The radio죠.
1: Yes.
0: 자, 두 번째는요. 나 그거 끄려고 했어. 근데 노력했어입니다.
1: I tried to turn it off.
0: 그렇죠. 이시니까 중간에 끼는 거. 하나 더요. 적어도 밤에는 끄면 안 될까? 우리 적어도 그걸 끌 순 없을까 밤에?
1: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At night. 완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 Turn off the radio. I tried to turn it off.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0: Okay.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6: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7: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6: Can't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7: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아, the electricity bill was so high last month.
3: It's the AC, but I can't stand the heat.
1: Can we at least turn it off at night?
3: I can't fall asleep when it's humid.
1: Uh-huh.
3: I'm sorry.
1: Oh, it's so hot.
0: Yes. 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었죠.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ma?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바로 last month.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1: 오.
0: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지난달에 팔았다라는 네.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자, 2026년 왕초보 영어 학원이 나왔습니다.

0: 여러분들 한 권 픽하셔서 픽업하셔서 열심히 채워가면서 입영적하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같이 또 영어 완성 해봐야죠.
0: Very nice. 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 선생님입니다. 이 강의를 선택할 때 선생님 이름을 확인하고 조금 놀라거나 당황한 친구 없습니까? 수학쌤이 국어를 가르친다고? 네, 맞습니다. 국어 맞아요. 오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탁월한 선택을 지금 막 하고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국어 잠재력을 팡팡 터뜨려 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준비한 짧은 글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아유 피곤해. 아침부터 밤까지 내 얼굴을 꾹꾹 누르고 쓸어내리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나를 끌고 가고 나 좀 그만 내버려둬.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뭔가 하소연하고 있는 이런 글을 선생님이 준비해봤는데 여기 나가 나오잖아, 나가. 그렇죠? 이 나는 누구일까요? 어? 사람은 아니야. 참고로 그러니까 누구 대신 무엇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물이 떠오르는지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아, 스마트폰 아니야? 정답입니다. 자, 나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글을 다시 봤더니 처음에 되게 심각했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알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어떤 꼬집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마법, 문학 작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과 함께 처음 공부할 건 뭐냐면 화자예요, 화자. 시의 화자, 물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화자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시 속의 상황이나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랬어요. 시인을 대신하여라고 했네요. 시인은 자기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를 쓸 거야. 그런데 내가 직접 말하는 건 좀 뭐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이 주제를 전달했으면 좋겠어 하고 그 누군가를 떠올리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화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인이 캐스팅한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사전에서 좀 더 정확한 뜻을 찾아서 제시하면 말할 화자에다가 사람 자자를 써요. 화자.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과 화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시인을 대신하여 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어때요? 직접 말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등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시인과 화자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이 골라, 성별 골라, 성격 골라, 그래서 나와 다른 시인 아닌 다른 인물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사물을 화자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시의 화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 여기까지만 해도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시의 화자를 잘 알면 시의 주제에 우리가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 비밀 열쇠를 선생님이 제시해 줄게요. 시 감상의 중요 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처음 보는 시야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먼저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 질문을 해보세요. 시의 화자 어딨지? 누구지? 질문을 해보세요. 찾았어. 그럼 이 시의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지?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시의 화자는 어떤 태도와 정서를 보이고 있는가? 어떤 태도와 정서를 보이는가를 순서대로 이렇게 누구지? 어떤 상황에 처했지? 그 다음에 어떤 태도와 정서를 보이고 있지? 순서대로 이렇게 시 속에서 찾아가면서 감상하면 어느덧 나는 주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있을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던 그 키워드 있잖아요. 화자 누구지? 어떤 상황에 처했지?
어떤 태도와 정서를 보이고 있지? 이 단계로 주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나는 나룻배 할때 벌써 나, 화자가 나왔어, 그쵸? 시 속에 등장했네, 나로. 그 다음에 이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룻배의 관점으로 쭉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인 당신은 행인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네요.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화자가 누구인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화자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요. 물을 건너갔어. 근데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가리지 않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당신을 막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요. 그쵸? 날마다, 날마다 난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가 간다. 아, 외로운 상황에 있구나. 임과 지금 떨어진 상황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렇죠. 어떤 태도와 정서를 보이는지를 찾아야 되죠. 일단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가리지 않고 건너다 줘요. 희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희생적인 태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지금 태도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그래서 믿음도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드러나 있고, 또 기다린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시의 화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낸 순간, 아, 이 시는 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있는 시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배운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제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 골라서 핵심 한컷 순삭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자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화자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시에서 말하는 이, 말할 화자에다가 사람 자자를 써서 시인을 대신해서 시인이 말하는

0: 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 화자라고 했습니다. 화자는 시인과 같은 사람이다. 띠 그랬죠. 같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의 화자를 염두에 두고 시를 감상하면 훨씬 더 주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그러면서 3단계 질문을 가르쳐 줬어요. 화자가 누구인지 찾고, 그쵸? 그 다음에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태도와 정서를 보고 있는지 이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제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께 중요한 미션 하나를 제공을 할까요? 나도 댓글 미션인데요. 이 친구, 와, 잠버릇 좀 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베개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불도 있고, 옆에 알람 시계도 있을 수 있고, 이 많은 사물들 중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거 하나 딱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물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한줄 글로 한번 써보세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불을 화자로 냈어요. 이불이 화자였을 때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 아, 이 녀석 또 나를 발로 뻥 차네. 밤새 따뜻하게 안아줬더니 라면서 이 친구의 고약한 잠버릇을 좀 지적하는 그런 글을 쓸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보다 훨씬 기발하고 참신한 글을 창작할 수 있으라고 믿고 댓글창 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2강에서는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야 됩니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6강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북일 단원 확인 평가 문제 5번 문제까지 함께 했었죠? 오늘은 선생님과 이어서 6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오늘도 신나게 공부해 볼까요? 북일 준비합니다. 단원 확인 평가고요. 25쪽입니다. 6번 문제부터 함께 도전해 볼게요. 자, 6번, 7번 문제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를 봤더니 우리가 공부했던 시죠. 시 제목 기억나나요? 맞아요.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이라는 시였어요. 오늘부터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쉬엄쉬엄 둘러보며 산에 오를래. 자, 시속 장소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배경은 산입니다. 지금 등산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쉬엄쉬엄 둘러보면서 산을 오르겠대요. 정상까지 빠르게 갈 거야. 달려! 이것이 아니라 쉬엄쉬엄 이것저것 보면서 천천히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 2연 보겠습니다. 흠흠. 이게 무슨? 자, 빈칸이네요. 무엇이지? 자, 빈칸이지만 우리가 뒷부분의 내용 보고 추측해 볼수 있겠죠. 자, 뒷부분 내용 보겠습니다. 산속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자, 친구들, 산에서 나는 초록빛 향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산에서 맡았던 초록빛 향기란 맞아요. 나무 냄새. 풀냄새,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숲에 가면 그 나는 냄새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이렇게 초록빛 향기라고 표현을 해주니까 그 냄새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그럼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겠어요? 이게 무슨? 그래요. 향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향기지? 이게 무슨 냄새지? 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3년 보겠습니다. 호우, 이건 무슨? 자, 또 빈칸. 하지만 뒷부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뻑뻑뻑구릇, 후루, 후루룩.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자,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맞아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예요. 자, 지금 소리를 들은 것이므로 지금 호호, 이건 무슨 소리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없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호, 이건 무슨 소리지?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자, 그럼 넣어서 읽어볼까요? 호호, 이건 무슨 소리지? 뻑뻑뻑구릇, 후루후루릇,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자,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새들이요. 한 마리가 지저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막 지저귀고 있습니다. 산속 가득 울려요. 마치 새들이 돌림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자,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사연 가보겠습니다. 풀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 건네고, 자, 지금 산에 오르면서 풀꽃들도 본 거예요. 자, 활짝 피어있는 풀꽃들을 본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것저것 보고 듣고 느끼면서 걸었더니, 어느새 산 꼭대기잖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글 읽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우리 아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 생각해 봤었죠? 기역이 뭐예요? 무슨? 그래요. 향기가 난다고 했으니까 무슨 냄새지? 그리고 니은은 새 지저귀는 소리. 무슨 소리지? 자, 냄새 소리 적어주면 되겠죠? 기역이 냄새. 니은이 소리. 자, 뒷부분 읽고 우리가 빈칸 안에 들어갈 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디귿을 보고 상상한 내용을 보기와 같이 쓰시오. 자, 디귿은 이 부분입니다. 풀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 건네고 산에 오르면서 풀꽃들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풀꽃들이요? 상글방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자, 그럼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장면이 눈에 그려지나요? 보기처럼 쓰래요. 자, 보기 읽어볼게요. 활짝 핀 풀꽃들이 흔들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어떤 친구는 풀꽃들이 흔들리는 장면을 상상했대요. 자, 이거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이 부분을 보고 풀꽃들이요, 피어있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상글방글 꽃웃음을 건넨다고 했으니까 막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렇게 피어있는 풀꽃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선생님은 적어 볼 테니까 친구들이 상상한 내용을 보기처럼 문장으로 적어 줍니다. 자, 적을게요. 풀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밑에 적을게요. 상상했다.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 자,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도 잘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번까지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줄넘기라는 시예요. 우리가 이시 공부하고 낭송해봤죠?

자, 줄넘기라는 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년입니다.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자, 빙글빙글 줄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자, 그런데 내가 줄넘기 줄을 넘을 때 사뿐사뿐 뛰어오른대요. 자, 사뿐사뿐이랑 가볍게 소리 없이 사뿐사뿐 줄을 넘는데요. 자, 2연 줄 위에서 폴짝폴짝 또 가볍게 폴짝폴짝 줄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줄넘기 줄에 발 걸릴라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발 걸리면 안 돼. 줄에 발 걸리면 안 돼. 계속 할 거야. 폴짝폴짝, 사뿐사뿐. 자, 이렇게 줄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년 볼게요.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자, 줄이 돌아가는 모습 느껴집니다. 마지막, 살짝살짝 뛰어올라. 자, 이 친구, 폴짝폴짝, 사뿐사뿐, 살짝살짝 뛰어오르지요. 자, 땅도 어떻게 밟아요? 세게 밟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뿐사뿐 소리 내지 않고 사뿐사뿐 조심스럽게 땅을 밟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줄넘기 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낭송까지 해봤던 거 기억 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함께 풀어보지요. 8번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는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쓰시오. 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줄넘기 하고 있죠. 제목도 줄넘기잖아요. 줄넘기. 자,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다시 볼게요. 자, 기역 어때요? 빙글빙글.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맞죠? 자, 니은, 폴짝폴짝 어때요? 자,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맞는데요. 줄을 뛰어 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살짝살짝도 뭐예요?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맞는데, 줄을 뛰어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따라서 줄이 돌아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기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이렇게 적어 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친구들. 자, 그러면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시의 분위기를 살려 알맞게 낭송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가 낭송할 때 그냥 시를 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살려? 분위기를 살려 낭송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분위기에 맞게 낭송하려면 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죠. 자, 알맞게 낭송한 친구 찾아봅시다. 자, 명진이 신이 난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읽었어. 명진이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왜냐면요, 선생님. 줄넘기 하니까 신이 나잖아요. 자, 신이 난 마음. 그리고 이 친구가요, 발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 이 앞과 뒤가 어울리지 않아요. 신이 난 마음을 담아 읽으면 활기차게, 신나게 읽어야죠. 신이 난 마음을 담아 신나게 읽었어. 이러면 맞아요. 하지만 신이 난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읽었어. 이거는 앞과 뒤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한그 말로 얘기하자면 아까 발 걸릴라 조심조심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읽었어.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요. 앞과 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은수 볼게요. 폴짝폴짝. 줄을 뛰어넘는 느낌을 살려 읽었어. 맞아요. 폴짝폴짝은요, 굉장히 가볍게 줄을 뛰어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 느낌을 살려 읽었어. 좋습니다. 자, 하늘. 발 걸릴라 조심조심을 읽을 때는, 자,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책 읽듯이 읽었어. 이거는 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죠. 지금 발 걸릴라 조심조심한대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읽겠어 라고 하면 좋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크고 또렷하게 읽는다면

올리지 않죠. 자, 따라서 지금 알맞게 낭송한 친구는 누구예요? 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됐죠? 이어서 1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보면 가나다라 글이 있지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글입니다. 슬비의 대답이라는 글인데요. 자, 우리 이글 읽으면서 어떤 내용 공부했어요, 친구들? 그렇죠.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하면 좋은 점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 글을 읽을 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에 맞는 목소리 말투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오해가 없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가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글, 교통안전. 지킴이 선생님과 슬비의 대화였죠. 자, 교통안전 지킴이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는구나. 즐거운 하루 되렴이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슬비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럴게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 인사하는 상황이에요. 자, 따라서 슬비는 네, 그럴게요라는 말을 할 때에 어떤 말투로?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로 네, 그럴게요. 교통안전 지킴이 선생님께서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이런 말투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과 슬비의 대화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슬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봐. 자, 슬비가요. 어떤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담임 선생님께서 슬비에게 무엇을 해준 상황이다, 조언을 해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에 슬비가 가에서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 말투 다르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떤 목소리와 어떤 말투가 어울려요? 그래요. 인정하는 목소리, 공손한 목소리. 네, 그럴게요, 선생님. 저에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말투가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가요. 슬비에게 말했습니다. 슬비야, 우리 고장의 유적지를 조사하는 숙제, 나랑 같이 할래?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숙제를 함께 하자고 뭐 하고 있는 상황,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친구가 숙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친구들 그때 기분 어때요? 좋죠. 나에게 같이 하자고 하다니, 나에게 협력하자고 하다니, 그러니까 슬비도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가 또 슬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슬비야, 내일은 꼭 잊지 말고 나한테 빌려간 책 가져와야 해. 어떤 상황이에요? 슬비가요, 친구에게 물건을 빌렸는데요, 제때 가져다 주지 못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당부를 하고 있어요. 꼭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친구들, 이런 상황이라면, 친구들이 슬비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갖다 주어야 하는데 빌린 물건 가져다 주지 못했어. 미안한 마음이 들죠. 자, 여기에서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데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공감 능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자, 슬비가 이때 어떤 말투? 그렇죠. 미안한 말투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맞다. 그래, 알겠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요. 가나, 다라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맞는 말투, 목소리 표현하기 공부했어요. 11번입니다. 가나다라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자, 1번 가 인사하는 상황 맞죠? 교통안전지킴이님과 나 조언을 듣는 상황, 선생님의 조언을 듣는 상황 맞습니다. 다 빌려간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 다는요 숙제 같이 하자고 제안받은 상황이죠? 아니니까 가위표. 라 같이 숙제하자고 제안받은 상황이 아니라 라는 빌려간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아니죠. 자, 이두 개가 지금 바뀌었네요. 그쵸? 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목소리 말투 찾는 거예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다시 본다면, 자, 기역은 교통안전지킴이님께, 니은은 선생님께, 디귿은 친구에게. 라상황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역, 교통안전지킴이님께 인사할 때는 어떤 말투로? 그래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큰 목소리로, 네, 그럴게요. 이렇게 해야죠. 자, 그리고 담임선생님께는 어떤 말투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슬비가.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로, 네, 그럴게요, 선생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마음. 자, 디귿은요? 지금 친구가 책을 가져다 달라고 한 상황이죠. 내가 오늘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미안. 미안해하고 작은 목소리로 응, 알겠어. 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번 됐나요? 좋습니다. 13번 문제. 가나 다라 가운데에서 다음과 관계 있는 장면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읽어볼게요. 슬비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했었나 봐. 슬비의 말투에서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 자, 어떤 상황이에요? 맞아요.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자,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 슬비의 말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공손하고 인정하는 그 말투에서요. 자,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가나다라에 나타난 슬비의 대답을 알맞게 비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하율이 가와 나에서 슬비의 대답이 같으니까 슬비의 마음도 같아. 아니죠. 목소리 말투가 다르잖아요. 슬비의 마음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와 다른 말투로 대답을 한 겁니다. 자, 현수. 나와 다에서 슬비의 상황은 같지만, 자, 지금 나와 다의 상황은 달라요. 나는 선생님께 조언받는 상황이었고, 다는 친구에게 숙제 같이 하자고 제안받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여진이, 다와 라에서 슬비의 대답은 같지만, 맞아요. 슬비의 대답 같았죠? 응, 알겠어. 자, 그런데 어떤 말투로 말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대답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 맞아요. 말투에 따라 우리가 전달되는 내용은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여진이가 되겠죠? 여진,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럼 15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슬비와 같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로 말하면 좋은 점. 자, 우리 정말 많이 공부했었죠. 어떤 점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서로의 처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잘 배려할 수 있다. 자, 그것 중에서 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적어볼까요?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16번에서 19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이글 뭐예요? 레오가 나오네요.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글입니다. 자, 문제에 딸린 지문 함께 읽어볼게요. 황금새를 따라간 레오는 드디어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를 만난 장면부터 나오네요. 레오는 마법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레오가 부탁하자 마법사는 대답했습니다. 예이야, 대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그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단다. 자, 이 말에서 진짜 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가짜 될 모양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레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를 머리에 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좋겠냐면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나무마법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될 모양을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짜 될 모양 만들어주었죠?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될이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진짜 될이 생기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레오는 나무 마법사의 말을 듣고 마법의 숲을 나왔습니다. 신이 난 레오는 한달음에 마을로 왔습니다. 자, 한달음에 쉬지 않고 한 번에 마을로 왔다는 거예요. 신났으니까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자,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겠죠? 하지만 친구들은 레오 머리 위에 달린 대리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레오는 다시 슬퍼졌습니다. 자, 레오의 마음 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마법사는 레오에게 진짜 대를 만들어 주었나요? 아니죠. 가짜 될 모양을 만들어 주었죠? 2번. 레오는 대리 갖고 싶어서 마법사를 찾아갔다. 맞아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숲을 찾아갔죠. 3번. 친구들은 마법사가 레오에게 만들어준 대를 부러워했다? 아니에요. 가짜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번. 마법사는 대를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레오를 모른 척 했나요? 아니죠. 깊이 고민하면서 가짜 될 모양을 만들어 주었죠. 자, 그리고 레오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5번. 마법사는 레오에게 가짜 델은 불에 닿으면 사라진다고 말했다. 자, 불이 아니라 뭐예요? 물이죠, 물.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17번 문제요. 레오의 마음 변화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친구들. 이 문제에 딸려 있는 지문만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문을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마법사를 만난 장면부터예요. 자, 레오가 마법사에게 대를 갖고 싶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마법사가 진짜 대를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능력까지 만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레오의 마음 어땠을까요? 슬프죠. 진짜 대를 만들 수 없다고? 자, 그런데 레오는 너무 대리 갖고 싶었던 나머지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졸랐죠? 자, 그랬더니 마법사가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레오는 신나죠? 신났어요. 자, 그리고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갔는데 친구들이 가짜인 걸 알아차렸어요. 레오는 슬펐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레오의 마음 변화는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8번 문제입니다. 기역에서 레오의 몸짓으로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에서 레오의 몸짓.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자, 그러면 조르는 몸짓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1번, 날개를 펼치는 몸짓. 이것은 하늘을 나는 거죠. 2번, 여기저기 돌아보는 몸짓. 아니고요. 3번, 줄기를 손처럼 내미는 몸짓. 이건 나무 마법사에게 어울리는 거. 4번, 팔을 휘저으며 달리는 몸짓? 아닙니다. 5번, 나무 마법사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몸짓. 제발요. 조르고 있죠. 자, 이 몸짓이 어울립니다. 정답 몇 번? 5번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19번입니다. 니은의 말투를 알맞게 예상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니은. 바로 나무 마법사가 레오에게 한 말입니다.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자, 지금 마법사는요, 레오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하는 것이 어울리죠? 자, 하민, 마법사가 레오를 혼내고 있는 장면이니 엄한 말투일 거야? 자, 혼내는 장면 아닙니다. 자, 지금 가짜 대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지유, 마법사가 레오를 걱정하며 말하고 있으니 다정한 말투일 거야. 맞아요.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지유라고 할수 있겠죠? 자, 19번 됐습니까? 좋아요, 친구들.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로 알맞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장면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아이스크림 사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에서 서유리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친구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도진이와 주아가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바람에 서유리랑 부딪히면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습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자, 서유리 마음 어떨까요?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어요. 속상하죠. 화나죠. 짜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속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서유리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로 어울리지 않는 것 찾아볼게요. 1번, 따지는 듯한 말투. 어때요? 괜찮죠? 2번, 짜증나는 목소리. 괜찮습니다. 3번, 입술을 내밀고 억울한 표정.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억울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4번, 눈웃음을 지으며 밝은 표정? 서유리의 마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친구들이 서유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죠? 5번, 두 명을 번갈아 쳐다보는 몸짓. 도진이와 주아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하는 몸짓.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 2를 통해서 1단원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봅니다.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즐거운 국어 공부 함께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세포의 항쟁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세포이해항쟁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세포이해항쟁이라는 말답게 세포이가 등장해요. 세포이란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이었는데요. 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특히나 이 시대 때는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경제적인 수탈과 식민 침략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이의 항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교환을 통해 살펴볼게요. 저와 함께 교환 보겠습니다. 세포이의 항쟁을 알려면 도대체 세포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죠? 세포이는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었던 인도인 용병입니다. 그럼 동인도 회사가 무엇일까요? 동인도 회사는요, 영국이 인도의 무역을 담당하고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 건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동인도 회사에서는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어요. 우리 만약에 지금 각각의 회사들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었던 병사를 바로 세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항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아마 이 세포이들이 고용된 병사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들이 총의 탄약 주머니에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종이 탄피를 받았는데 이 탄약 주머니를 딱 뜯으려면 입으로 해서 탁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요. 사실 이전부터 영국이 오랫동안 인도를 식민 침략해 나가고 경제적인 수탈을 해왔었기 때문에 인도인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세포이들이 무장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이의 항쟁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규모 민족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영국의 경제적인 수탈 등에 분노하고 있었던 농민, 수공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이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포이의 항쟁의 결과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결과는 영국군이 진압을 하고 이후에 무굴제국 황제가 폐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게 있어요. 무굴제국이 이전에 쇠퇴하였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었죠. 분명 저번 강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무굴제국은 쇠퇴한 것이지만 멸망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잖아요. 당시 이때 무굴제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무굴제국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포이 항쟁의 결과 무굴제국 황제가 폐위되고 영국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동인도 회사가 아니라 영국이 직접 통치해야겠다고요. 동인도 회사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인도인의 무역이라든지 지배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군대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체하고 영국이 영국령 인도제국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서 영국 국왕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되었고 이 말은 영국 국왕이 인도의 왕을 겸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를 통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세포이를 알아야 세포이의 항쟁을 이해할 수 있었죠. 이제는 세포이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었던 인도인 용병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인도의 무역이나 지배를 위해 설립한 회사였는데 무엇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렇죠.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이었던 세포이들이 총과 탄약 등을 지급받았는데 이 탄약 주머니에 소기름과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탄약 주머니를 입으로 뜯어야 했는데 당시 힌두교도들에게 소는 굉장히 신성했고 이슬람교도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동물로 간주되어 먹지 않았는데 이런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죠. 물론 그 이전부터 영국이 인도를 지속해서 식민 침략하고 또 경제적인 수탈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세포이 항쟁은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전개되었지만 결국 영국군에 의해서 탄압되죠. 결과는 어땠나요? 무굴제국 황제가 폐위되고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면서 직접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겠다라는 이념 하에 영국력 인도제국이 수립되고 영국 국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세포이는 영국 괄호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이었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동인도 회사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포이 항쟁 이후 영국은 괄호를 수립하여 인도를 직접 통치하였는데요. 이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세포이의 항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세포이가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하고요. 이들이 항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포이 항쟁의 결과 영국령 인도제국이 수립되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11강 서아시아와 유럽 사회의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동아시아에 있었던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세 개의 국가가 근대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왕조, 마지막 정치 체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과 서아시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배울 내용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서아시아부터 살펴볼 겁니다. 서아시아는 이미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이 등장했었죠. 자, 그 뒤를 이은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중요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요, 그동안 이슬람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넘지 못했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은 드디어 그들의 입장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하면서 점령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과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차지하는 정말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했는가,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의 등장이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럽은요, 이제 중세를 넘어서 신항로 개척과 유럽 사회의 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아시아와 무역하던 그 항로가 있었는데, 이 항로가 새롭게 개척되거든요.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신항로 개척입니다. 자, 이거의 배경과 전개 과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신항로 개척의 영향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서아시아 세계를 넘어서 비잔티움 제국까지 정복하면서 정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유럽 국가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구나. 와, 동방교역, 아시아.

영어와의 교육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어떻게 이어졌을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서아시아의 이슬람 왕조, 첫 번째가 티무르 왕조입니다. 14세기 후반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흥과 이슬람 세계의 확대를 내세우며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던 게 티무르 왕조인데, 여기가 이제 비단길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서 중계무역으로 번성하게 되었는데, 티무르가 죽은 후에는 내분으로 세력이 약해지다가 16세기 초에 멸망하게 됩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몽골 제국을 계승하는 국가로서 티무르 왕조가 존재했다라는 건데, 티무르 왕조를 계승하는 국가가 또 등장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몽골 제국을 계승한 국가. 몽골 제국은 이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그런 대제국을 말하는데, 이 대제국이 좀 몰락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티무르 왕조가 있습니다. 그 티무르 왕조에서 나온 국가가 무굴 제국인데, 무굴 제국을 건국했던 사람이 바부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부르는 티무르와 칭기스칸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몽골을 부활시키겠어 라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도 무굴, 몽골이라는 뜻에서 무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가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인데 뒤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우리가 페르시아는 총두번 배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16세기 초에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수립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 교과서에는 페르시아가 세번 나왔던 것이죠. 자, 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쪼개지게 됐다고 했는데, 수니파가 다수가 믿는 그런 이슬람교고요. 시아파는 좀 소수가 믿어요. 근데 이좀 맹주 같은 그 국가가 이란,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슬람교 할때 이란이 좀 중심지기 때문에 시아파,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이슬람교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파비 왕조는 이슬람교의 종파 중에서 시아파를 중심으로 국교로 삼으며 발전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자, 쇠퇴하는 거는 왕실 내부 갈등과 주변 민족의 침입으로 18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조도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아시리아와 비교하면서 관대한 통치, 관용적인 통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세계를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됐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부흥을 주장하면서 등장했던 사산 왕조가 있습니다. 이 사산 왕조는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중계무역으로 번성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슬람교의 발전으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멸망당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파비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페르시아 왕조. 당연히 약간 섞어서 내면 헷갈리는 걸 알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티무르 왕조는 좀 중앙아시아 쪽이 중심지라고 할수 있고,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 쪽이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이 넓어서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또 튀르키예 지역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하는 국가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지역에 건국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막 힘을 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부터 특히 발전하게 되냐면 메흐메트 2세 때부터 발전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의 성장 과정, 발전 과정 중요하니까 두 명의 이제 황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흐메트 2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비잔티움 제국을 드디어 그들 입장에서 정복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고요. 그들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 가면 이스탄불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이게 엄청 옛날부터 발전했던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메흐메트 2세 때부터는 비잔티움 제국 정복하면서 굉장히 강해졌다.

이때부터 유럽 국가들은 긴장 상태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교의 발전, 진출을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 쪽으로 계속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특히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술레이만 1세 때는 동유럽의 헝가리를 정복하고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빈을 공격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수도를 공격할 만큼 굉장히 힘이 강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의 연합함대를 격퇴하면서 지중해 교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서 무역을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오스만 제국이 모든 이제 그런 교역권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영역을 보면 일단 튀르키예 지역이 중심지고요.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랍 지역, 이집트 지역,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잔티움 제국의 중심지까지 차지하면서 동유럽까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면서 많은 민족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통치했느냐. 모든 제국에서 통치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통치 정책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술탄 칼리프제라는 내용입니다. 자, 술탄도 배웠고 칼리프도 배웠는데 이거를 합쳤어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술탄이 칼리프의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헷갈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칼리프는요, 계승자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를 겸했는데, 세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를 공격하면서, 이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종교적 지배자에 이제 국한됐습니다. 반면에 세주크 티르크의 술탄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주면서 권력이라는 이름인데, 정치적 지배자를 이제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아시아 세계는 원래 칼리프라고 하는 정치, 종교적 지배자가 있었는데, 이게 칼리프랑 술탄으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칼리프의 칭호까지 받았다라는 거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가 중요해요. 유럽사에서도 종교의 권력의 세분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주크 티르크 이후에 권력이 세분화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술탄 칼리프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국의 좀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용 정책을 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습니다. 지지아를 내면 자치적인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를 허용했습니다. 야, 세금만 내면 내가 너네들 종교 인정해줄게, 자치 인정해줄게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면서 좀 민족을 넘어서는 그런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니체리라고 하는 주력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예니체리는 정복지의 크리스티교 청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훈련시켜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초기딱이라고 나와 있죠. 기억해 주세요. 자,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 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병사라는 뜻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았다.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 영토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 부분을 보면 일단 동서 교류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발달하게 됐고요. 커피, 담배 등 다양한 산물이 교류되는 그런 중심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심지였던 이스탄불은 교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티르크 전통 바탕으로 페르시아와 이슬람, 비잔티움 문화를 융합하면서 티르크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건축으로는 모스크 발달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모스크로는 술탄 아흐메트의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들었던 성 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의 그런

성당을 이슬람교의 그 모스크로 바꾸게 됐다라는 거죠. 자, 페르시아 세미나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이 발전했고 주변 지역으로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체제를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술탄의 친위 부대인 가를 그린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교도 청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술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가로 양성했다. 이 가는 뭘까요? 바로 예니체리죠. 답은 5번인데, 1번, 2번, 4번의 내용, 다 서아시아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번씩 단어 체크하시고요. 팔기군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그런 주력 부대이기 때문에 약간 주력 부대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말 그대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항로 개척이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신항로 개척이 발생하게 됐을까?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방, 인도와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직접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증대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군 전쟁 이후 때 많은 상인들이 동양에 있는 동방 물품을 가지고 판매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과 같이 좀 동방에 대한 호기심, 관심을 끌어내는 그러한 저작물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는 이게 그래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인도양 무역이라든지 비단길 이런 걸 통해서 무역이 됐는데 이슬람 상인의 무역 독점, 즉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직접 교역에 대한 그 선택지가 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유럽인들도 아, 나도 동방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직접 교역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어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탈리아와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바다로 가던가 아니면 비단길로 가던가 이런 길이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꽉 잡고 있어요. 동서 교류 길을. 심지어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교역로까지 장악하면서 뭐 이탈리아 상인이라든지 유럽의 상인들이 정말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라고 한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 기술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리학, 천문학, 그다음에 선박과 지도 제작 기술들이 발달하게 됐던 것이죠. 특히 몽골 제국 때 송나라에 발달된 그런 과학 기술들이 유럽으로 전파가 많이 됩니다. 나침반이라든지 화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파되면서 조금 더 항해 기술이 발전되고 다른 길로 좀 돌아서 가는 그런 항해길이 할수 있었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가마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쪽으로 밀접해 있는 국가고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국가인 데다가 조금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신항로 개척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좀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선택지는 어떤 거였냐면 아프리카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언젠가 인도로 도착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설에서 좀 성공적으로 항해를 끝냈던 인물이 바스쿠 다가마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 쪽에 위치하는 희망봉이 있습니다. 그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인물이 바로 바스쿠 다가마입니다. 자, 에스파냐가 이제 여기서 좀 조급해지는 거죠. 뭐야,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했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에스파냐, 즉 스페인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신항로를 개척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들었던 거죠. 그때 에스파냐의 국왕, 여왕을 만나러 왔던 인물이 콜럼버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폐하,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언젠가 인도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비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파냐의 여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후원을 안 했다면 이 신앙로 개척은 조금 더 길어졌을 거지만 여기서 모험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 콜럼버스, 내가 너 항해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뭐한 40일 넘게 항해를 했는데 육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 없나?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던 찰나에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서 이제 신이 내린 땅이다 막 이런 명칭을 붙이면서 얘기했는데 콜럼버스는 그 지역이 인도였던 건 인도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은 인도와 다른 아메리카 대륙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유럽인 입장에서는 신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이 세계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세계가 시야가 넓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로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쿠바가 있는 그쪽 위치, 미국과 중남미 사이에 있는 카리브의 연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착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마젤란 일행도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항해했던 사람인데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인물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를 증명했던 인물인데 위에 사람들과 다르게 여기는 일행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마젤란 일행이 남아메리카로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가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의 원주민과 싸우다가 마젤란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젤란 남은 일행들이 항해를 계속 마무리해서 결국에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마젤란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세계일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마젤란 일행은 최초의 세계일주를 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지구 구형설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은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인도로 갔습니다. 자, 반면에 에스파냐의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육지가 나왔네. 여기 인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고요. 마젤란 일행은요. 초록 색깔 이렇게 쭉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가서요. 필리핀으로 갔는데 여기서 마젤란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여전히 항해를 계속해서 희망봉 쪽 거쳐서 남아프리카 거쳐서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세계관이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배경과 전개가 좀 물론 중요하지만 영향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 부분을 볼 건데 첫 번째 내용은 세계 교역망이 확립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뭔가 교역할 때 지역마다 좀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신항로 개척이 되면서 세계 교역망이 조금 더 촘촘하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유럽에서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가장 부유한 지역은 이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이 동방 무역을 좀 독점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했고 거기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문예 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서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새롭게 항로가 개척되다 보니까 지중해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대서양은 오스만 제국과 같은 이제 외부 세력의 그런 부담감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스파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삼각 무역인데요. 이 삼각 무역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만 교역하는 게 아니고 이세 대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유럽에서 가는 물건이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고. 삼각적인 그런 무역 상태가 있는데, 네, 좀 보면은,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유럽이 일단은 아프리카의 무기와 일용품을 판매합니다. 왜 판매하냐면, 아메리카로부터 은과 원재료와 같은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돈을 아프리카에 판매하면서 벌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아메리카로 노예와 상아들을 팔면서
이거를 보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라고 하는 문제점도 함께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상관구역 기억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상품 작물들이 좀 많이 재배가 되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특히 설탕, 담배, 모카와 같은 상품 작물이 엄청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든지 미국 남부에서는 이러한 상품 작물을 바탕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계 교역망 향립됐는데, 중국의 비단차,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구입하면서 아메리카의 은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구매해야 되는데, 유럽의 은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가지고 온 은으로 이제 동아시아, 동양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유럽의 가장 큰 변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작물이 전례가 됐고요. 특히 감자와 같은 것이 전례가 됐습니다. 감자가 전례되면서 인구 부양력이 확 올라가요. 저희 학교에서도 감자를 키웠거든요. 근데 되게 조그마한 텃밭인데 거기서 감자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식량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신대륙에서 그런 작물들이 전래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이 계속 유입되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격 혁명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고, 상공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상업혁명과 같은 것들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라든지 주식회사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메리카 문명과 아프리카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지만 이전에도 있었던 문명들이 있거든요. 원래 고유의 문명들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대표적으로는 아스테카 제국이라고 하는 멕시코 지역에 있었던 것과 이제 페루와 그 칠레 지역 쪽에 있었던 잉카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국가가 컸어요. 규모가. 근데 에스파냐의 그런 탐험가들이 여기를 탐험하면서 이런 기존에 있었던 문명들을 정복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는 멕시코의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했고요.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면서 중남미에 있었던 많은 곳들이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파냐인들 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을 동원해서 금과 은을 수탈했던 것이죠.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수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과정에서 이 원주민들이 너무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또 천연두와 홍역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원주민의 인구가 급감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원주민을 바탕으로 금과 은을 캐야 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굴려야 되는데, 이들이 많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 인구를, 노동력을 대체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노예 무역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아프리카인들 파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유럽인들이 조금 더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들어와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많이 판매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부작용과 문제점도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문명의 변화와 아프리카의 변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균입니다. 질병 문제로 인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많이 이제 감소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축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전염병들을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항체들이 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걸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급감하게 됐고, 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연결하는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었다라는 흐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신항로 개척의 전개 과정도 나올 확률이 높지만 영향 부분을 물어보는 게 특히 높습니다. 자, 가의 항해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가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가 배웠던 탐험가, 항해가는 3명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 에스파냐의 콜럼버스와 마젤란 일행.

있는데 지금 항해를 보니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산살바도르 섬이라고 하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콜럼버스의 항해라고 하는 건데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대륙 발견,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1번, 대량의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아메리카의 은이 유입된 거 맞죠? 2번,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이 파괴되었다. 자, 여러분들,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지만 이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아메리카 대륙에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명이 이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맞죠? 3번, 세계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로 이동하였다.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이동한 게 맞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감자,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유럽에 전해졌다. 맞죠? 5번, 네덜란드, 영국 등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바탕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그런 무역을 독점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도 들으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봐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0: 금녀의 세계였던 와향에 발리 최초로 여성 전수자가 된 여인이 있었다. 좀처럼 여성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발리의 전통예술, 그림자 연극 와향. 험난한 와향 전수자로서의 세월을 지나 수십 년. 와향은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이어졌다. 죽은 남편을 대신해 어떻게든 가업을 잇고 싶었던 강한 어머니. 하지만 4대째 내려오는 이 와향 집안에 위기가 닥쳤다. 한평생 집안의 가업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축제의 밤. 와야는 이번 축제에서도 어김없이 공연 초청을 받았다. 와향 전수자인 달랑은 혼자서 이 모든 연극을 이끌어가는 팔방미인이어야 한다. 연극에서부터 노래, 인형 조종까지 모두 달랑의 몫이다. 얇은 천을 사이에 두고 그림자로 관객을 만나는 발리의 전통 연극, 와향. 연극의 내용은 인도네시아의 대서사 시인 라마야나로 고대 왕국 왕자가 신들을 만남을 겪는 모험담이다. 계절마다 신들을 위한 축제가 끊이지 않는 발리에서 와향은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만큼 발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또 달랑이다. 와이안 역시 그런 달랑 중 한 명이다. 달랑은 연극에 사용되는 인형들까지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와향 인형 풀릿은 소가죽을 잘라내 색깔을 입히고 줄을 달아 완성한다. 익혀야 할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와향 전수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한다. 8살에 시작한 것이 벌써 43. 세월 참 빨리 흘렀다. 이제 다음 전수자를 청해야 할 시간. 전수자는 두 아들 중에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장남이 물려받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남 반지는 와향에 통 관심이 없다. 장남의 나이 벌써 16. 늦어도 한참이 늦었다. 반대로 둘째가 와향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버지는 아직 장남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지금은 그저 잠시 실증을 느낄 뿐이라 믿는다.
1: 미사. 아빠.
0: 그나마 작년까지는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아예 대놓고 와양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사춘기인가 싶어 참아보는 중인데 아버지는 영 마음이 언짢다.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반지는 아버지의 그런 기대가 부담스럽다.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한 나이다.
2: 8년 saya suruh apa namanya urut belajar wayangnya itu saya kasih wayang dia cuma main-main memang sih tidak bisa langsung kita harus belajar ini tidak bisa harus kasih dia main-main sedikit ya main-main kadang-kadang kita mulai serius untuk latihan dia tidak mau sampai marah saya.
0: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아직도 많은 것들이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움직인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0: di sini enggak.
1: Nah. Kalau di Bali ada upacara, laki-laki punya untuk bikin-bikin lawar itu kan. Saya sebentar mau bikin lawar ala perempuan.
2: Jibane Kaobun 장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발리의 관습이다. 그 관습이 와얀의 두 아들을 모두 힘들게 하고 있다.
1: 여기 가 아빠.
0: 어? 이거 아빠. 와얀. 아마.
1: 야, 와얀.
2: 증조 할아버지에서 시작해 아들 세대까지 이어져 온 와얀 집안의 가업. 장남이 물려받던 가업을 며느리인 엄마가 물려받은 것은 발리 사회에서도 없던 일이었다.
3: 이 yang pertama kali ibu di Bali memang pertama kali dalam wanitanya tahun 80.
2: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와양 전수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와양 공연을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와양의 나이 6살이었다.
4: Kaki kanan diputasi, dia seorang dalang. Kan enggak bisa main jadinya. Dari sana saya akan belajar. Kan belajar sama dia, saya iya. Dari sana saya berpikir mau belajar gitu. Karena kakinya dipotong kan enggak bisa pentas.
0: Saya meninggal.
4: Saya kira dia anak meninggal setelah dipotong kakinya. Tapi ya Tuhan ya. Meninggal, tapi akhirnya saya mau belajar main wayang juga. Itu aja yang dipikir cuma anak-anak aja gitu. Ya bapaknya udah meninggal ya biarin aja. Tapi seterusnya saya mikir anak-anak aja gitu.
2: 여성 전수자의 길은 험난했다. 시기와 질투가 잇따랐고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공연단을 이끄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평생 그 모든 것을 견뎌왔다. 누구보다 와양을 사랑하고 아끼던 남편이었다. 와양 전수는 죽은 남편을 위해 살아남은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와양 전수자가 된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아들 와얀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가업이 장손에게 전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4: Soalnya enggak bisa begadang sekarang. Sudah enggak bisa capek malamnya sekarang.
2: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 그래서 와야는 아직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다. 언제나 집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어머니 눈들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 반이면 어머니는 시장으로 장사를 나선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어머니는 행상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낸다. 이제 끼니 걱정 없이 살만해진 지도 오래. 그만 쉬어도 좋으련만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관광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찾는 재래시장. 어머니는 행상일 20여 년 만에 이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마련했다. 행상일을 하던 그대로 쌀과 식료품, 소금과 커피까지 말 그대로 잡화점이다. 발리 최초의 여성 와양 전수자가 되고 미국으로 공연까지 다녀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다.

0: 큰손자 빤지는 이제 16. 한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을 나이다. 요즘 오토바이를 새로 사고 나서는 친구들과 함께 시내로 놀러 나가는 것이 방과 후 일과가 됐다.
1: 2,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Panji. Dia musik tradisional paling pintar di sekolah.
2: Jadi musisi. Menjadi musisi.
1: Musisi.
2: Musisi itu.
0: 친구들에겐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음악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반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가업을 이어왔는지 수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 평생을 바칠 순 없다.
3: Habis itu gininya memainkan wayang itu juga susah. Keluar dari mulutnya, tangannya semua bergerak, kakinya semua. Kalau gamelan kan saya tuh lebih suka sama gamelannya. Soalnya gampang diingat. Habis itu gampang juga enggak ngeluarin suara gitu.
0: 아버지의 공연을 지켜보며 반지의 마음을 흔든 것은 와양을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이들.

0: 하지만 부모님은 장남의 꿈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1: Disuruh milih aja maunya kemana, bisu ibunya ngasih pilihan itu mau jadi kayak ibu atau tidak. Habis itu saya kan bilang mau jadi musician itu. Ya ibunya ngasih-ngasih aja kalau udah berhasil gitu. Kalau tapi kalau belum berhasil tuh ibunya nyuruh jadi pegawai kayak gitu. Habis itu diam aja di kamar. Itu tidak gini, tidak ngomong sama ibu atau bapak kalau disuruh.
0: 형보다 4살 어린 둘째 크리스나는 그대로 요즘 고민이 많다. 학교에 다녀오면 아버지 몰래 와양 인형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보곤 한다. 허락 없이 마음대로 만졌다간 혼이 나기 십상인데 요즘 들어 크리스나는 혼자서 아버지를 흉내내며 와양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버지에게 수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수자의 자격으로 원가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다. 혼자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연습하던 이날 오후. 그만 아버지에게 연습 현장을 딱 들키고 말았다. 처음엔 허락 없이 인형을 만진 것을 야단치던 아버지가 이내 한번 해보라고 시킨다. 아직 크리스타의 손놀림은 영 어색한 부분이 많다. 와양은 그림자로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동작이 크고 화려해야 한다. 거기에 배역에 맞는 목소리도 갖춰야 한다. 아버지라고 어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하지만 전통을 거슬러 차남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을 차마 어머니에게 꺼낼 순 없다. 큰아들 반지의 나이 16, 둘째 크리스나는 12살. 이제 이 나이를 지나치면 전수는 어려워진다. 그 누가 됐건 이제는 전수자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축제의 아침이 밝았다. 공연을 하러 가기 전 어머니는 꼭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른다. 안 그래도 준비로 바쁜 시간, 와야는 말없이 어머니의 의식을 받아들인다. 아버지가 공연을 다녀오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연을 하러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좀 예민해진다. 신들의 섬 발리에는 끊이지 않고 축제가 열린다. 신을 대접하는 축제는 발리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 중 하나다.

와야는 오늘 그림자 연극 와양 공연이 아니라 가면무 토팽을 공연하러 왔다. 토팽은 발리말로 가면을 뜻한다. 토팽에도 여러 가지 춤이 있는데 오늘 와얀이 출 것은 토팽 시다까르야.

아들에게 오늘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은 좀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자들까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인 저녁. 삼촌 가족들까지 함께한 덕분에 대가족이다. 그런데 와이안의 표정이 밝지 않다. 어머니 때문에라도 오늘 저녁엔 큰아들 반지와 후계자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하지만 반지의 생각은 의외로 강건하다. 한 번도 강요한 적은 없지만 논두리는 장손인 반지가 전수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아들도 어머니도 서로 알고 있다. 다음날 일찌감치 가게로 나온 어머니. 마음이 영 어수선하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몸을 분주히 움직여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생각나는 건 죽은 남편이다. 가게 선반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 했던 책. 그것은 와양 예술가로 남편이 소개된 책자다. 사진 속 남편은 젊었을 때 그대로다.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 그것은 어젯밤부터 생각해오던

0: saja kan. Kita sudah tahu bahwa dia tidak ada lagi, masih kenang-kenangan aja. Ya kita biasa-biasa aja.
1: Jelmun naiye weguk gungyeonal danil mankeum, wayang-e isseoseomankeum은 탁월했고, 또 누구보다 와양을 지키고 싶어 했던 남편. 같이 산 날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어머니의 인생엔 늘 남편이 함께였다.
0: 와양 누가 간당, 거기 하나 다 빌라 간당. 아이야. tapi kesian umurnya anak lama. Cepat pergi dia. Cepat pergi.
1: Moturum 만에 어머니가 공연 의상을 곱게 차려입었다. 발리와 꽤 떨어진 한 섬의 축제에 공연 초청을 받았다. 평소와 달리 어머니는 이번 공연에 동행을 자청했다. 어머니가 따라간다는 말에 와이아는 마음이 복잡하다. 어머니는 한동안 공연에 오신 적이 없었다. 이런 축제의 경우 공연에 동원되는 인원만 수십 명이다. 10여 년 전 몸이 약해지면서 은퇴를 선언했던 어머니였다. 와양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다. 노래에서부터 인형극, 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크고 복잡한 중함예술. 오래전부터 손발을 맞춰온 사람들만이 이 공연을 해낼 수 있다. 어머니는 언제나 공연에 필요한 것들을 순수 챙긴다. 이웃 섬까지는 차를 타고 가서 또 배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 반나절의 여정이다.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공연 여행이다. 장비를 싣고 공연을 찾아 섬들을 떠도는 와양 예술가의 삶.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었다. 아들이 먼 길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늘 불안했었다. 혹시 남편처럼 아들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다. 공연을 치르기 전엔 언제나 기도가 먼저다. 이건 역시 아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2: 이다 tentu kalau main itu tidak tentu karena tergantung juga odalan, tergantung juga upacara dan juga kapan orang meminta kepada kita, kita baru pentas.
1: 날이 좀 어두

지면 공연 준비에 들어간다. 모든 것을 한 장의 천 뒤에 감추고 오로지 그림자로만 다가가야 하는 연극. 어찌 보면 와향은 철저히 외로운 예술이다.

0: 이번 공연 역시 관객은 많지 않다. 한때 와양 공연에는 발디딜 틈 없이 사람이 몰리곤 했었다. 와양은 인도네시아 신화와 고대 인도의 서사시가 이야기의 배경이다. 주인공은 주로 신들이다. 인형에 달린 줄을 이용해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각자 배역에 따라 그때그때 목소리를 바꾸어내야 한다. 아들의 공연을 보는 일은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론 힘들다. 죽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1: Kalau setiap main pentas itu kita harus doa dulu kan. Kita supaya dibantu gitu. Setiap pentas gitu. Tolong berdoa supaya dibantu karena kita enggak tahu apa-apa. Terus ingat aja kan kalau mau pergi itu ya mohon dibantu gitu.
2: Itu ingatan kalau dia main ingat papanya ya. Iya.
0: Ije kongyeon은 막바지를 치닫는다. 신들의 싸움이 이어지고 마침내 착하고 정의로운 신이 승리하며 연극이 막을 내린다. 연극은 2시간 남짓 혼자서 쉴 새 없이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
2: 한 마마 한 앞에 걸렸던 사양 스카인 거예요.
1: 야, memang begitu kalau orang Minoan. Ya kadang-kadang sampai 4 jam, 3 jam.
3: Ya lebih gitu, tapi karena memang dia sudah sering saya nonton di rumah, karena saya juga sering pentas untuk tamu-tamu, untuk orang-orang itu dia juga sering nonton.
0: 공연이 끝나고서야 늦은 저녁을 챙긴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공연으로 잔뜩 긴장했던 몸과 마음 이제서야 풀어진다. 공연팀의 숙소는 따로 없다. 공연장이 그대로 숙소가 된다. 공연이 많을 땐 섬과 섬을 떠돌며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지켜야 하는 가업이다. 며칠 뒤, 와야는 둘째 크리스나를 바닷가로 불러냈다. 어느새 아버지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 와야는 오늘부터 둘째에게 본격적으로 와양을 가르쳐볼 생각이다. 한참의 고민 끝에 싫다는 장남 대신 차남을 공식 후계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아들들의 행복을 위해

상습을 뛰어넘기로 결심했다. 배움에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와양의 스승으로서 그보다 먼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뿐이다. 그렇게 집안의 4대 전수자 달랑이 탄생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반지 역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유난히 표정이 밝은 그에게 오늘 무대는 전통 음악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 전통 음악과 춤을 겨루는 대회다. 반지 스스로도 이 길을 가기 위해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어떤 상처를 줘야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날 관객들 속에는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어머니 논드리도 아들 와얀도 어찌 보면 집안의 가업을 위해 살아와야 했다. 아들만은 제 꿈을 펼치길. 그렇게 또 자식 하나가 품을 떠나 높이 비상했다. 다음날 어머니가 장사를 나가는 대신 아들 와얀을 데리고 사원으로 기도를 하러 나섰다.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 큰 손자도 작은 손자도 제가 찾은 길 위에서 그저 행복하기를. 논두리의 마지막 기도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만나서.
2: 인권 문제에 관계하는 그룹とか, 또 한국からも 来られるとか.
3: 하시모사오 이쁜 데서네.
0: 와, 박제.
1: 그래, 꼬물이네, 군데스. 미스터마리가 하루에 치워 있으려니.
0: 44년, 45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が作る時に暗号で呼びたいということで頭文字を取って高槻の田地下の地倉庫の倉

근데 이제 기록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들도 더 많았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되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서 그 목숨을 잃고.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치와 화법을 복습하고 있다. 지난 시간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Chapter 12, 12의 실전 문제 풀이, 주관식 유형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를 다뤄볼 거고요. 문제 다 풀고 채점까지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요 문항을 보게 될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26번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괄호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하네요.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하다. The Netherlands. 이렇게 S로 끝났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또 고민을 할 겁니다. S로 끝난다라는 건 복수 명사이니까 복수 동사 써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국가명이라든지 과목명이라든지 이렇게 S가 포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단수로 취급을 한다. S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지역, 국가는 단일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써줘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동사를 활용할 때 단수 동사, 시제까지 고려해서 무엇? is라고 써야 합니다. 표현 하나만 보고 갈게요. be famous for. 자, 여기서는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썼죠. 그래서 be famous for라고 하는 표현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서 명사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famous는 유명한이라는 형용사이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27번. 스티븐은 보통 주말에 가족들과 등산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Steve said. 그 뒤에 내용을 봐야겠죠?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볼 건데, 보통 간다, 고,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러면, he usually, 그는 보통이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나왔는데, 보통, 주로라고 하는 건 습관을 얘기할 때 많이 말을 하죠. 그리고, hiking with his family, 가족들과 등산을 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 앞부분에는 go를 활용해 줄 겁니다. on weekends, 주말에, 주말마다. 그러면 지금 대시 없긴 하지만 이렇게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지금도 유효한 사실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주말에 가족들과 등산을 가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없는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습관적인 일을 얘기한다. 그러면 시제를 어떻게 써야 돼요? 비록 주절의 시제는 과거이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현재 시제로 써야겠죠. 그래서 go를 활용해 줄 건데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goes라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제 일치의 예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제가 과로로 표시를 해본다면 과로 안에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현재에도 유효한지 아닌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습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goes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한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More than a fifth of Koreans suffers from indigestion. Indigestion, 우리말로 하면 소화불량입니다. Suffer from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으로 고통받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을 봐야 하는데 fifth라고 하는 건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Koreans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요?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More than이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 뭡니까? 부분을 나타내주는 명사 뒤에 of가 나오고 그 수일치시켜 주려면 그 뒤에 위치한 명사를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복수명사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의 형태가 중요하겠죠. 지금 단수동사 취급해서 S를 붙여놓았는데 그거 아니죠. Koreans라고 하는 복수 명사에 수일치 시켜줘야 하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Suffers라고 하는 건 suffer라고 하는 복수 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일치가 나오는 겁니다. 수일치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준 말고도 부분 명사, 그 다음에 of, 그 뒤에 명사가 나올 때 명사에 수일치를 시켜준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마 많이 놓치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0번. The number of questions you can ask are only two.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아볼게요. 그러면 질문 드린 건데, 네가 할수 있는 질문의 수가 딱두 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The number of, a number of. 제가 지금 이제 밑줄을 긋는 the number of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한다? 대답해 보실까요? 무엇의 수라고 해석을 한다. 그리고 단수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are라고 하는 복수동사가 거슬리지 않나요? 이 동사를 바꿔줘야 합니다. 뭐라고 바꿔줘야 할까요? are 대신에 is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복수동사인 are를 단수동사인 is로 바꿔주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The number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오는 어떤 표현? A number of.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The number of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의 수라고 해석을 하고 얘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래 나와 있는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의미로 그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서 그 뒤에 복수 동사로 이어진다. 의미도 다르고 취급되는 형태도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특히나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의미와 형태 둘다 신경을 써보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Today, 오늘 she will score. 그녀는 score 할 것이다. score라고 하는 건 점수를 내다, 득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goals란 말이 나와 있네요. 아, 그러면 골을 넣을 거다. 이런 말이겠죠. 골을 넣을 것이다, 득점할 것이다. as가 쓰였네요. 그럼 무엇만큼 많이 골을 넣을 것이다. 그 뒤에 she does last time. 그녀가 지난번에
넣었던 것만

만큼, 득점했던 것만큼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의미를 본다면 last time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온 이 does를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시제가 포인트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지난번에 득점했던 것만큼. 과거네? 그러면 현재형 동사를 어떻게 바꿔준다? does를 did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제가 포인트였는데 해석을 해본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2번부터는 간접 화법으로 이 문장을 바꿔보는 건데요. 빈칸을 채울 겁니다.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복습해 본다면 직접 화법은 그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은 내용은 유지하지만 그 대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 지난주에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tomorrow? 너 내일 어디 가니? 라고 하는 이 대사를 직접적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간접화법은 내용은 그대로 오지만 대사를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내용을 쓸 건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스텝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문장을 바꿀 때막 스텝을 다 기억하면서 공식처럼 대입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말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ask를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쓸 때는 뭘 물어보신 걸까요? 내가 다음 날에 어디에 갈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라고 물어보신 거겠죠. 그럼 이때 의문사는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re를 써줄 거고요.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빈칸을 채워야 할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Are you? 누가 질문을 받은 겁니까? 내가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로 주어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where 한번 써볼까요? 정답을 확인하기 앞서 일단 한번 우리가 쓴게 맞는지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I. 그 다음에 동사를 써줄 건데 시제를 과거로 바꿔줘야 하고요. 비동사이기 때문에 was 이렇게 써줄 겁니다. was going. 자, 그 다음에 써야 하는데 이제 이게 포인트이죠. tomorrow.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는 내일인데 여기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 날에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omorrow 바꿔본다면 the next day 또는 the following day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워보고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Where I was를 시작을 해 주었다. 의문사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주어와 동사 순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를 또 그대로 동사 주어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 Tomorrow. 어떻게 바꿔서 표현을 할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the next day 또는 the following day 라고 바꿔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교재에서 잠깐 봤던 그 스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화법 전환은 정말 내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4번을 풀어오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I can't believe.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직접적으로 대사를 가져온 거예요. 뭘 믿을 수 없냐면, What you're saying now.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아. 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 He said that. 말을 했습니다. 그가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believe는 나와 있죠? what이 나왔네요. what. 그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써줄 건데, you are 어떻게 써야 할까? 말을 들은 나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I am을 써야 할까요? 아니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과거로 맞춰져서 I was saying, 자, 그리고 마지막, now입니다. Now라고 하는 거 이렇게 대사를 직접적으로 인용할 때 지금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 then을 활용할 거예요.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죠. 먼저 앞부분을 채워본다면 주어를 he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을 했는데 본인이 믿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He couldn't. 이렇게 시제를 또 맞춰줘야 합니다. He couldn't believe why.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합니까? I was라고 써야 한다. 그리고 now라고 하는 이 시점을 또 어떻게 써줘야 한다? then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스텝을 막 떠올리기보다는 우리말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학교 내신에서는 많이 출제가 돼요. 네, 물론 수능에서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건 우리가 우리말로도 직접적으로 상대의 말을 옮길 수도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내용만 활용해서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고요. 바꿔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접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번에는요, 직접 화법으로 문장을 바꿔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간접 화법이 나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할까? 이번엔 역으로 의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가 내게 말을 했대요. He had never been. 그는요, 단한 번도 on a merry-go-round before. merry-go-round라고 하는 건 회전목마입니다. 회전목마에 이전에 있어 본 적이, 그 위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라는 말인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봐요. 데이비드가 내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영어로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전에 한 번도 회전목마를 타본 적이 없어. 라고 말했어. 자, 그럼 이제 내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거, 우리 경험을 나타내주는 현재 완료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인 거예요? I인 거죠. 내가 그랬어. 내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가져오는 거니까 주어를 I로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긴 또 과거분사가 있으니까 have PP를 써야 된다는 걸알 겁니다. 그런데 I have 다음에 뭘 써야 하냐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never를 살려줘야 됩니다. 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빈칸을 완성해 본다면 I have never been on a merry-go-round before 라는 거고요. 만약에 역으로 이제 이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바꿔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에 맞춰서 또 현재 완료를 어떻게 과거 완료로 바꿔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캐리가 asked, 물어봤습니다. him, 그에게 물어봤는데요. whether, 자, whether, 우리말로 어떤 의미라고 했죠? 무엇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바꿔 쓸수 있는 게 무엇이다? if라고 하는 접속사이다. 그럼 그 뒤에 내용을 볼게요. He had left her a message. 어? had left라고 하는 과거 완료가 쓰였네요.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겼었는지 아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때 이제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자, 그럼 이제 Carrie said to him. Carrie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질문을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왜 whether를 썼습니까? 의미 자체에서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겼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누구일까 또? 이 her를 바꾸는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Did you leave me a message? 자, 여기 많이 놓쳤을 거예요. 왜 me라고 할까? 자, 이 문맥상 캐리가 그에게 물어봤을 때 누구에게 메시지를 남겼냐라고 물어본 거냐면 자신한테, 나한테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한다면 그가 그녀 자신에게,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겼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꿀 때 여러분들 아마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여기 혹시나 her라고 했다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her라는 건 carry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Did you leave me a message? 너 나한테 메시지 남겼어?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나타낸 거니까 우리가 직접 화법으로 다시 바꿀 때는 Did you? 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또 과거 시점에 그랬는지를 물어본 거라 Did you를 시작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Live 다음에 me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활용해 줘야 한다. 36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7번이에요. Her stepmother ordered Cinderella.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stepmother라는 거 여러분들 사전에 검색해보면 새어머니, 계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동화를 이제 보면은 계모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어감이 세다 싶을 때는 그냥 새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는 부드러운 말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신데렐라의 새어머니가요, 신데렐라에게 order, 뭐 하는 거죠?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죠. 뭘 하라고 했냐면, to wash all the clothes that night. 그날 밤에 모든 옷을 다 wash.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씻는 거니까 빨래를 하라는 거겠죠? 빨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그 대사를 완성해 볼게요. 신데렐라에게 stepmother, 새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자, 뭘 해라? 여기 어떤 말 들어가야 합니까? 명령하고 지시하는 명령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간단해요. 해라라고 얘기를 할때 동사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정말 고맙게도 동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wash all the clothes를 활용할 겁니다. wash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wash 쓸 거고요. all the clothes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that night입니다. that night은 그날 밤이잖아요. 그날 밤. 그러면 여기 직접 화법으로 대사를 얘기할 때는 오늘 밤에 해라 라는 말인 거겠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 자, wash all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tonight 오늘 밤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쉽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바꿀 때또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말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옷을 다 빨래로 해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준다. 자, 그러면 이제 39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무언가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해야 하냐면,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우리말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차분히 한번 보죠. 1인 가구의 수가 1990년대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뉴스 본 친구들은 좀 공감을, 뭐 아직 여러분들이 어리기는 하지만, 이제 1인 가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하는 건 혼자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재밌을 때. 어떤 게 포인트인 걸까? 혹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더 정리했던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의 수? 이거 지금 표현으로도 제시가 되었는데. 맞습니다. 바로 the number of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이니까 the number of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쭉 한번 문장을 생각해 볼 겁니다. the number of로 시작을 하고 났더니 자, 무엇의 수인지를 얘기해야겠죠. 1인 가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어려울까 봐 여기는 그대로 제시하고 있죠. 바로 single households입니다. So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그러면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사를 써주려고 봤더니 has가 보입니다. 왜 have가 아니라 has를 썼을까? 당연히 the number of라고 하는 건 단수 취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has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제 배우면서 have been ing라고 하는 걸 잠깐 얘기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이라 과거의 어떤 일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할 때 have been ing를 쓴다. 여기는 주어에 맞춰서 has, 그 다음에 been increasing,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부터라는 의미에 since까지 써줘서 정답을 확인해 본다면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1990s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the number of라고 하는 표현에 맞춰서 has라고 하는 단수 동사를 쓰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 대통령은 정책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괄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

통하지만 반대로 그래도 이렇게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하는 게 하나의 격언처럼 굳어졌고요. 그래서 현재에도 그 의미가 다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절에서는 과거시를 써주었지만 우리 종속절, 대절에서는 이제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이다. 그다음 4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들 poor people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웬걸 people이란 말이 없어요. 대신에 th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e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한 사람들, 형용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the 다음에 poor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겁니다. 그리고요, the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 이 문법은요, 무엇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become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 S 붙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poor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동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죠. become을 쓰려고 봤더니 비동사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한번 형태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become, 아, 의미를 봤더니 더 가난해지고 있다. 진행의 의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become이라고 일단 쓸까? 라고 해서 완성했더니 남아있는 비동사가 있어요. 아, 그러면 are becoming이라고 하는 진행형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되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만큼 문장을 완성하고 남아있는 말로 한번 활용해서 다시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복수동사 are을 또 활용을 했다. 자, 이어지는 문제 49번입니다.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보면 킹 세종과 한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래요. 그리고 또 단어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고 아홉 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말 한번 봐야겠죠. 우리는 내일 어떻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는지 배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배울 것이다이니까 we will learn 까지는 쉽게 생각을 할 겁니다. 벌써 will과 learn을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시점을 나타내 주는 말로 맨 뒤에 그냥 tomorrow라고 붙일 겁니다. 어떻게는 how입니다.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는지, 자, 이거 시제를 잘 보라고 낸 문제예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우리말로도 과거시제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 과거시제를 활용해 줄 것이다. 그러면 how라고 하는 말 써주고 그 다음에 킹 세종을 활용할 건데, 그리고 나서 창제하다,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동사 create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본다면 이 뒤에 한글이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써서 will learn, 우리는 배울 겁니다. How King Sejong created Hangul tomorrow. 자, 이때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없겠죠? 여기는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tomorrow가 나왔네? 가 아니라 이걸 들었을 때한 번에 아, 우리가 내일 배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무리 tomorrow가 뒤에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킹 세종, 세종대왕님께서 내일 한글을 창제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에는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50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래요. 아, 그러면 60%, 아,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을 먼저 쓰라는 거구나. 그리고 of도 보이잖아요. 60% of, 그리고 세계 인구를 쓸 겁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population이라고 하면요. 인구란 뜻이에요. The world's population.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될까? 아시아인이다라고 할 때, 이 이다는 뭘 써야 합니까? 비동사를 활용해 줄 건데, 이게 뭐예요? 수일치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일치라고 하는 건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그 뒤에 of가 나왔을 때, of 뒤에 위치한 무엇, 그 명사의 수를 보는 거고요. of 뒤에는 뭐가 위치합니까? 60% of the world's population.
population이라고 하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킨다.

라면 단수 동사가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8단어로 문장을 완성해 본다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60% of the world's population is Asian.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분을 나타내 주는 부분 명사 of 뒤에 이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서 is를 써 주어야 한다.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일치와 화법 주관식 문제 풀어오면서 복습해 봤고요. 복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해 볼게요. 오늘도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또 만났습니다. 자, 4학년 1학기 만점왕에서는 공기템을 계속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기템 한번 볼 건데, 지난 시간의 공기템이 무엇이었었죠? 바로, 짜잔, 토이였습니다. 토이에는 이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기템은 바로 절차입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오늘은 절차. 토이 절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뭔가를 만들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이 음식을 만들 때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빵을 놓고요. 그 위에 계란 지단을 놓고요. 그 다음 또 빵을 놓고요. 그 위에 채소를 넣고 다시 한번 빵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절차대로 해야 맛있는 샌드위치가 나오게 되겠죠. 하물며 토이도 절차가 꼭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토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기템 출발! 아, 진짜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음악. 아, 어떡할까?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보겠습니다. 토익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마련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의견을 마련한다. 뭐, 음식을 마련한다, 준비물을 마련한다, 마련한다는 얘기는 갖춘다는 얘기죠.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견을 낸다, 의견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의를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예능의 뭐 MC처럼 이 토의에서의 사회자는 누가 토의 의견을 내는지 정해주기도 하고, 또 토의할 때 필요한 예절을 미리 또는 예의를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게 주제죠? 토의 주제. 자, 지난 시간에 토의 주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 여러 의견, 다양한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그리고 그 참가자들 모두에게 관련 있는 주제여야 한다. 그리고 해결 방법이 참가자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 자, 그런 조건이 여기 토의 주제에는 필요하다고 했고요. 자, 여기 사회자가 토의할 때의 예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손을 들어 의견을 발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얘기할 때 끼어들면 안 되고요. 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현 학생이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아마 뭐 손을 들었든가 이렇게 했을 걸로 짐작을 하고요. 여기 시현은 토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자, 토의에 사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참가자도 있다는 거.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관리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붙여 놓아 주어야 됩니다. 색칠 도구를 관리하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모두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할 테니까요. 그 친구가 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가져가. 갖고 와. 야, 이렇게 챙겨주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조심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은 학생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는요,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자, 역시 이 정훈 학생도 의견을 말한 다음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색칠 도구를 정리하며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만 힘들지. 이렇게 여럿이 함께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참 힘든 일이구나. 앞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 이번엔 최예서 학생이 발표해 주십시오. 이 예서 학생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친구들의 의견이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뭘까? 자, 지난 시간 공기템 기억하십니까? 의견에서는 한두 가지의 의견만 나오면 안 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이 중에 정말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의견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적절한 의견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의견을 찾아내보자. 이 말이 되겠고요. 토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 써보시오. 자,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뭐였을까요? 함께 쓰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문제와 맞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토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예. 굉장히 발전한 말하기 형태가 바로 토의가 되겠죠? 사회자가 말한 토의할 때 지켜야 할 예절 두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손을 들어 발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 말할 때 끼어들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요두 가지가 사회자가 말한 예의가 되겠고요. 예절이 되겠고요. 시연이의 의견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시연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찾으셨어요? 교재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색칠 도구를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어디 있을까요? 3번에 있군요. 자, 3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을 의견과 이유로 구분해서 기호를 쓰시오. 자, 이것은 이 공기템이 가져온 겁니다. 이 게이머 공기템이 가져온 거고, 여러분은 교재를 보세요. 자, 교재에서 기역, 니은 찾으셨나요? 항상 문제를 풀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눈도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 위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부지런하게 눈도 딱 이렇게 움직이고, 손도 부지런해야 돼. 자,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의견은 기역이었죠? 니은은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의견과 이유가 적절하게 붙어 있어야 그 의견은 나중에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이거 좋은 의견이야. 이렇게요. 자신이 예서라면, 자, 아까 그 예서 부분은 비어 있었었죠. 예서라면 어떤 의견과 이유를 말했을지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그냥 예시 정도의 답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시로만. 예시로 어떤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교실에서, 학급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일 처음 붙는 것이 뭘까요? 물론 말도 이래저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런 게 붙죠. 안내문. 안내문이 붙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그쵸? 색칠 도구를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고 정리해야 되는지 안내문 붙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가 그렇게 정리를 안 해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문을 붙이면요. 그걸 보고, 아, 이건 여기다 넣으란 뜻이구나. 아, 요 색깔은 여기다 놓는 거네. 하고 알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유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수행평가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 자, 이거 아주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외우는 방법도 이 게이머 공기템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이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색칠 도구를 잘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할까요? 색칠 도구 쓰지 맙시다. 뭐 이런 건안 되겠죠. 토의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을 쓰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적절한 의견의 첫 번째 조건.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뭘까?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을 쓰면 좋겠다고? 그거 괜찮다. 그 이름 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친구가 아마 실천할 수 있을 거야. 자, 의견의 실천 가능성. 실천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의견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어, 맞아. 그래. 그러면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 뭘까요? 색칠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이름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뭘까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의견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의견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뭘? 근데 말이야. 이름을 쓸 공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공책도 마련해야 돼. 그리고 공책에다 쓰면 이걸 제대로 썼는지 또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겠는데? 이건 뭘까요? 그 의견의 단점.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이런 단점. 단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글자만 주, 실, 이, 단. 주실, 이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 주제에 맞는지,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이유가 적절한지, 단점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단점이 적을수록 좋은 의견이 되겠죠. 주실 이던. 친구들이 제시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색칠 도구를 빌릴 때 이름 쓰자였지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을 쓰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자, 아까 색칠 도구를 빌릴 때마다 이름 쓰면 어떤 점이 좋다라고 했을까요?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다. 자, 이것은 장점이 되겠죠. 장점. 자, 3번. 3번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름을 쓸 공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공책이 있으니까 공책을 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이건 뭘까요? 단점.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으로 본다면 색칠 도구를 빌릴 때 이름 쓰면 좋겠어 라는 의견에는 단점이 두 개, 장점이 하나다. 이렇게도 정리하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름 쓰면 좋은 점에 동그라미 표시요. 여기 3번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네. 이거 뭘까요? 기역은 실천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토의를 좋게 이끌어가고 있는 생각이에요. 실천 가능성이 있어. 좋아. 누가 색칠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의견이야. 좋은 의견인데, 그런데 말이야. 이름을 어디다 써? 공책에다 써야 되잖아. 야, 이거 공책도 마련해야겠는데? 근데 이름을 잘 쓰고 갔는지, 빌려만 가고 이름 안 쓰고 그냥 가는 친구도 있잖아.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봐야겠어. 관리하는 친구도 필요해. 아, 이거 좀 번거로운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그 의견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실천 가능성도 엿보고 이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생각하고 또 단점은 혹시 없는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이라는

건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생각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좋은 의견인지 안 좋은 의견인지. 실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연불이라고 하죠? 말만 그냥 꺼낸 것인지. 그래서 토의를 잘하는 사람은 생각도 잘하는 사람, 물론 말도 잘하겠지만 생각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생각할 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민주.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생각해야 돼. 맞아. 주실 2단에 주 나왔습니다.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마련해서 말해야 돼. 주실 2단에서 2 나왔습니다. 의견의 단점이나 실천 가능성까지. 오, 주, 실, 이, 단, 다 맞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랬네? 그럼 누구지? 수현. 아니죠. 생각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주실 2단. 자, 요것이 잘 갖춰진 의견이라면 좋은 의견이다. 또, 의견이 적절한지 우리가 요걸 주실 2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것. 자, 토의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절차가 나왔습니다. 절차를 잘 지켜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토의도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절차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이건 뭘까요? 주제 정하기죠. 주제 정하기. 자, 토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정해야 돼요? 문제죠. 문제점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토이니까. 요즘 우리 반에 어떤 일이 있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지. 색칠 도구를 제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럼 나는 이 의견을 내야겠다. 하고 의견을 마련합니다. 의견 마련하기. 의견을 내어놓는 것을 마련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색칠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어. 모둠별로 어쩌고저쩌고.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때? 나는 이런 의견이 좋은데?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때? 뭐 이렇게. 자, 이거 뭘까요? 의견을 이제 마련했으니까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의견 모으기. 여러 사람의 의견 다 마련되어 있죠. 지금 자그마치 참가자들이 넷입니다. 넷이면 네 개의 의견이 있겠죠. 이 의견들을 한데 모아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 모둠에서 결정한 의견은, 자, 여기 나왔습니다. 의견 결정하기. 어떤 의견이 결정하기에 좋을까요? 바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의견. 그 의견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모으기. 함께 있어야 모으게 되겠죠. 혼자서 못 모으겠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모아진 의견 중에서 좋은 의견으로, 가장 문제 해결에 좋은 의견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1에서 사는 토의의 절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1번이니까 토의 주제 정하기. 따라라라란 따. 2번은 주제에 맞는 의견을 마련하는 것, 의견을 꺼내 놓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다다다단 따. 3번. 마련해둔 그 여러 의견들을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죠. 자, 그래서 따다다다단 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으로 함께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결정을 할때 어떤 걸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주제에 맞는지,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의견인지, 그 다음에 이유가 적절한지, 그 다음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실 2단. 자, 이걸 잘 생각하면서 주실 2단. 이제 다 외웠죠?
이 공기템.

의견을 결정해주면 끝. 그림 1에서 토의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을 떠올리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토의 주제는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우리 모두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관련이 있는 주제여야 한다.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여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지. 남이 찾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안 돼. 요거 다 외우셨을 공기템인 것 같습니다. 그림 2에서 살펴볼 내용으로 여기 있죠?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2입니다. 어떤 의견이 좋을까? 아! 생각났어. 이 의견이야. 자, 이거 뭘까요? 의견을 마련하기죠. 자, 의견을 마련할 때 어떤 것을 잘 살펴봐야 될까요? 재미있는 의견인가? 이런 친구 좀 있죠. 딱 손들어서 말을 딱 하면 친구들이 와! 웃는 거. 그걸 즐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재미보다는 네, 적절한 의견인지가 중요하겠죠. 실천 가능한 의견인가? 예, 요거 좋지요. 토의 주제에 적절한가? 어른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지.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자,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적절한가? 이거 뭘까요? 주, 실, 이, 단. 단이 없네.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하지요. 자, 그러면 살펴볼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끝. 아주 쉽죠? 주실이다. 그림 3에서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의견 모으기. 한데 지금 모여 있잖아. 모여 있으니까 의견도 모아지겠지. 의견 모으기. 자, 저는 모듬별로 색칠 도구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어, 그래. 나는 이런 의견. 어, 그래. 나는 이런 의견. 어때? 자,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모아요. 의견 모으기. 이때 주의해야 될 것. 뭘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친구가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딱 끼어들면, 왜냐하면, 여기서 똥 끊기겠죠.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어때? 주실이다. 이렇게. 사회자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말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사회자가 없다면 차례를 지키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아니면 이런 순서로, 뭐 이렇게. 그 다음.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합니다. 경청은 이렇게 다가가서 듣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얘기할 때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다가가서 듣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 경청의 한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학급의 토의 주제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짝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학급의 토의 주제, 여러 의견,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만한 주제여야 한다. 예, 아니요. 이건 토론의 주제일 것이다. 그렇죠? 찬성, 반대. 이것도 토론의 주제다라고 했어요. 우린 지금 토론은 배우고 있지 않아. 네, 토의. 짝은 어떻게 바꿀까? 이 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거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교실 청소 구역을 어떻게 나눌까? 요 부분. 아니면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급식 메뉴를 어떻게 더 다양하게 만들까? 현장 체험 학습에서 모둠은 어떻게 구성할까?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는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 오, 전부 다 다양하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 답은 뭐지? 아, 알겠다.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 문제에서는. 학급의 토의 주제구나. 그렇다면 3번이 정답이겠구나. 알맞지 않은 거. 왜?
급식 메뉴는 우리 학급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학급 토의 주제로는 알맞지 않고요. 다음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랍니다. 어떻게 하면 학급 1인 1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야! 운영하지 마! 그냥 뽑지 마! 이건 아니죠. 어떻게 운영할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까인데 뽑지 마! 이건 아니죠. 자, 매주 1인 1역을 가장 열심히 한 친구를 뽑아서 칭찬하자. 1인 1역을 하루씩 체험해보자. 자, 그래서 민영, 세민, 이 친구들이 의견을 알맞게 말했고요. 29번의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의견, 여러분의 의견. 매달 돌아가면서 1인 1역을 바꿔서 하자. 이런 거 많이 아이디어가 나오죠? 매달은 너무 길어요. 매주 어때요? 뭐 이런 것도. 실제로 하고 있는 학급이 참 많죠? 이유도 꼭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은 서술형 수행평가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의견은 고집이야. 아시겠죠? 예. 이유 없이 의견만 내뱉는 건 고집이에요. 자,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안 되고 싶으면 이유를 적절하게 잘 넣어야 됩니다. 1인 1역을 골고루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평하게 활동하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죠? 골고루요. 공평하게요. 이런 말 참 좋아하죠? 자,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 돌아가면서 해요.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의견과 그 의견에 알맞은 이유를 찾아 선으로 한번 이어볼까요? 학급에 필요한 1인 2력을 신청받아서 운영해요. 매주 1인 2력을 가장 열심히 한 친구를 뽑아 칭찬하면 어때요? 학급 1인 2력을 체험해보고 원하는 것에 지원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알맞은 이유를 한번 여러분이 연결해보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1인 1역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으면 보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신나서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유를 연결해 줄 수 있고요. 1인 1역을 직접 체험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1인 1역에 지원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연결했고요. 모든 친구들의 의견이 적절한지 살펴볼 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글자. 주실 2단. 네. 주실. 주제에 맞는 것.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 이유가 적절한 것.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 주실 2단. 의견의 단점은 없는가? 그렇죠. 찾아야 되죠. 나와 같은 생각의 의견인가? 그럼 무조건 좋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토의 주제에 알맞은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고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적절한지 알아봐야 됩니다. 주실 2단. 자, 정답이 아닌 것. 예,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 2번이 되겠고요. 의견을 결정할 때 기준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의견을 결정해요. 자,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죠. 토의를 열심히 했어.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의견이 다 모아졌으니까 이 중에 가장 좋은 의견을 결정하자. 이럴 때에 어떤 기준으로 이 의견을 제일 좋은 의견을 결정해야 될까요? 많은 친구가 원하는 의견으로 결정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다수결이라고 하죠. 다수결. 가장 많은 수를 선택한 그 의견으로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의견으로 결정하자. 이거 안 하려고 우리 토의한 건데, 그죠? 자, 그래서 명주야 다시 생각해 줘봐. 의견을 실천했을 때 장점이 가장 큰 의견으로 결정하자. 어떻습니까? 예, 누가 뭐래도 답은 명주.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공기문 나갑니다. 토의 주제는 거짓말로 한번 정해봤어요. 거짓말이 주는 피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봐주세요.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에서 한번 토의를 해보자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많이 많이 모아주세요. 그중에 어떤 의견이 가장 좋은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보세요. 의견을 결정해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공기템 게이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오늘은 전자산업 이야기입니다. 매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기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뉴욕 한 복판에 거대한 전광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만든 기업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혹시 아이폰이라면 그 안에 화면 역시 한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폰은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이자 한국 갤럭시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사의 얼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화면조차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시작해 통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까지 전자라는 이름 아래 산업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큰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라디오였죠. 1958년 부산에 금성사가 세워집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자제품을 만들 기술도 설비도 전문 인력도 부족했죠. 국산 1호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A-501. 여기서 01은 국산 1호라는 의미입니다. 등장했지만 경쟁력은 높지 않았습니다. 밀반입된 외국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죠. 정부의 보호 아래 내수 시장을 확보하며 산업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혁신보다 학습과 추격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죠. 1960년대 중반 금성사는 냉장고와 TV 생산에 나섭니다. 특히 1966년 흑백 TV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TV는 라디오하고 다르게 이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완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필요한 부품 산업과 공급망 전체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깔려있죠. 한국 전자산업이 단순 조립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도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추격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라디오 부품 국산화율은 1967년 27.5%에서 1971년 90%를 넘어섭니다. 선진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생산체계를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굉장히 분명했죠. 1969년 전자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이 수출로 향했지만 생산액의 41.9%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에서 나왔으니까요. 핵심 부품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설계와 기술, 자본의 중심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독자적인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단계였죠.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은 1970년대 국가 차원의 전자산업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한 보고서가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주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전자공학 교수 김환희 박사는 1967년 한국 산업 현장을 둘러본 뒤에 전자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자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합니다. 1969년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과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이 그것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국가가 전자산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한 것이죠. 하지만 정책만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과 기술 축적은 기업의 몫이죠. 시장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받아들이되 국내 시장은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합작사가 만든 TV는 수출만 허용하고 국내 판매는 제한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산업은 공장 안에서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부품업체와 인력, 물류가 모두 모여 생태계를 이룰 때 경쟁력이 만들어지니까요. 1971년 착공된 구미 전자공업단지는 그 기반이었습니다. 구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기술 인프라도 이 시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1966년 키스트를 시작으로 1970년대 전자통신연구기관들이 설립이 됐고요.
1985년 애트리로 통합됩니다. 이 연구소가 훗날 전자교환기와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주역이 되죠. 성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8개년 계획은 1976년 수출 4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수출은 10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17.6%를 차지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 전자산업의 강점은 생산이었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제품을 빠르게 배우고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원가가 뛰었고 미국과 유럽은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값싸게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전략을 바꿉니다. 저가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죠.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컬러 TV였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환은 단순히 색이 추가된 정도가 아니었죠. 화질과 디자인, 기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현지에서 생산했습니다. 1982년 LG전자는 미국 엘라바마주 헌츠빌에 생산 법인을 세웁니다. 한국 전자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였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등 생산 거점을 세계적으로 막 확대해 나가죠. 오늘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출발점이 이 시기였습니다. 성과는 분명했죠. 1970년 5,500만 달러였던 전자산업 수출은 1987년 1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듬해 1988년에는 전자제품이 섬유를 제치고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이 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 가전생산국으로 올라섰고요. 흑백TV는 세계 1위, VTR과 전자레인지는 세계 2위 생산국이 됐습니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삼성, 금성, 대우 세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이 한국 가전의 품질을 빠르게 끌어올렸죠. 그 축적은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 제품으로 돌아옵니다. LG전자의 에어컨 휘센은 2000년 세계 판매 1위에 오른 뒤 2004년 한 해에만 1000만 대 넘게 팔립니다. 그해 전 세계에서 팔린 가정용 에어컨 5대 중에 한 대가 LG 휘센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TV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2년 흑백 TV로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34년 동안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와인색 테두리를 입힌 보르도 TV를 내놓으며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화질에 디자인을 더한 이 제품은 차기작까지 천만 대 넘게 팔렸고요. 그해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소니를 제치고 세계 TV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1위는 매출 기준으로 지금까지 19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전산업이 한국 전자산업의 몸

밥집을 키웠다면 통신산업은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통신망과 이동통신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나라로 나아갔죠. 출발점은 전화 교환기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교환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교환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통신망 전체를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애트리는 전전자 교환기, 이른바 TDX 개발에 도전을 해서 1986년 국산 교환기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전화 회선이 빠르게 늘면서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 역량은 곧 이동통신으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 이동통신 주류는 유럽의 GSM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CDMA는 미국 퀄컴이 개발했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죠. 한국은 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1996년 1월 한국 이동통신은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통신망에 적용해 전국 서비스로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CDMA의 의미는 휴대폰 보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은 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CDMA 상용화 이후 한국 기업들은 장비와 휴대폰을 직접 개발해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LG 초콜릿폰은 한국 휴대폰 최초로 글로벌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합니다. 2007년 LG 프라다폰은 세계 최초로 정전식 풀터치 스크린을 상용화합니다.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핀란드의 노키아였죠. 1998년 모토로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에 14년간 정상을 지켰고요. 한때 핀란드 GDP의 4분의 1을 혼자 책임질 만큼 거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버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세계 2위까지 올라섭니다. 판을 뒤집은 건 아이폰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장은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고요. 피처폰의 강자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격변을 견딘 거의 유일한 승자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옴니아의 실패를 딛고 내놓은 갤럭시가 성공하면서 삼성은 애플과 정면으로 맞서는 유일한 제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분기 출하량에서 노키아를 넘어섭니다. 14년 독주가 끝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이 한국을 제조 강국으로 알렸다면 휴대폰은 한국을 첨단 기술을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나라로 각인시킨 제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디스플레이의 주인공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브라운관 TV 생산국이었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LCD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LCD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TV와 컴퓨터, 노트북 시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LCD 전환에 실패하면 한국 전자산업 전체가 뒤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큰 공장을 빨리 짓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LCD의 수익성을 두고 투자를 주저했었습니다. 반면에 삼성과 LG는 차세대 시장이 열린다면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한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투자 이후 불과 5년 만에 1998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LCD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한국은 더 이상 TV를 조립해 파는 나라가 아니라 화면 자체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LCD가 성숙 산업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얻고 대규모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공장을 늘리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은 LCD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OLED입니다.
LCD가 일본을 추격해서 얻은 성과였다면 OLED는 한국이 먼저 시장을 연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OLED는 화질과 크기에서 LCD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12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어려운 화면일수록 여전히 한국이 만듭니다. 전자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다음 무대는 로봇과 자동차, 전자, 그리고 피지컬 AI입니다. 이 화면 속의 정보를 처리하던 기술이 이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계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 피지컬 AI 경쟁은 AI 모델만의 경쟁은 아닙니다. 기계를 설계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의 경쟁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전자 부품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과 전동화 기술은 자동차와 기계 물류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죠. 물론 1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LCD 정상을 중국에 내준 일은 추격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는 추격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죠. 일본을 따라잡은 뒤에는 OLED로, 통신 장비를 국산화한 뒤에는 CDMA로, 현재 성공에 머무르기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와 더 어려운 기술을 향해 먼저 움직였죠. 한국 전자산업을 성장시킨 힘은 추격 그 자체가 아니라 추격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던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축적된 역량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전자산업이 라디오 조립국에서 어떻게 제3대 생산국으로 올라섰는지 그 7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규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어 실력 그리고 재미를 스텝 업 시켜보도록 할까요? 바로 출발해봅니다. 짜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 유니콘이 지난 책은 유니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공주님이 주인공일까요? 유니콘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같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봐도 헷갈리는 Another, Others, The Others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쉽게 차근차근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음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 written by Claire Philip, illustrated by Megan Higgins. In a land far away,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Scarlet.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She wanted to climb trees, swim in rivers, and find trolls instead. As Scarlet did her homework each day,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Help! Scarlet's parents thought that she was a little too wild.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2: I know, said the king.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In a land, 땅에서. 어떤 땅이냐 하면 far away, 저기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땅에서 there lived,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냐면, 누가 살았냐면 a princess, 공주가 살았습니다. Called Scarlet. 뭐라고 불리는요? Scarlet이라고 불리는 공주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땅에서요. She spent her days. 그녀는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냈냐면 her days. 그녀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보냈냐면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exploring이라고 하면은 탐험하다. and longing. long이라고 하면 긴. 긴 것을 하는 이런 의미 아니고요. long이라고 하면 간절히 바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냐면 for adventure, 모험을 간절히 바라고 탐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즉, 이 공주님의 성향을 이 문장으로 알 수가 있죠. 아,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뭔가 탐구하고 탐험하는 것, 그리고 모험을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넘어가 볼까요?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The princess, 그 공주는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skip이라는 것은 축축축.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제 손에 줄은 없지만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kip이라는 것은 줄넘기를 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깡충깡충 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줄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줄넘기를 하면서 놀고 싶지 않았어요. With the other girls, 누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 소녀들과 함께, 또 다른 모든 소녀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면서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She wanted to climb trees. 그녀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나무를 오르고 싶어 했고요. Swim in rivers. 강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 했고요. And find trolls instead. 그 대신에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find trolls. 트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못된 심술궂은 혹은 나름 귀여운 성격을 가진 그런 이렇게 약간 괴물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Another, Others, The Other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여기에 the가 있잖아요. 일단 the의 의미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라는 것은 아무거나가 아닌 특정한 것, 특정한 바로 그것, 바로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student라고 하면 하나의 한 명의 학생이죠. 그러나 the student라고 하면 아무 학생이 아니라 바로 그 범위를 제한해 준다는 거죠. 아무 학생이 아니라 특정한 그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the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제한해 준다 혹은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the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무언가가 지금 저기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하나가 있으면 one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one. 그러니까 one이 그 동그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other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the other. 왜 the other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나머지 전부잖아요. 나머지 전부. 그냥 다른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전부, 그 전체를 딱 특정해서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전체 개수가 두 개니까 나머지 하나가 남은 그 전체니까 또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특정한 그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e other. S가 붙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 남은 게 하나니까 the oth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총 개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것은 one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를 가리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other를 붙일 수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하나라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an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a student라고 할 수 있듯이 an 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anothe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개수 무언가가 3개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남은 두 개 중에 또 다른 하나, 둘 중에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는 another, 붙여서 another, 그래서 another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이 나머지 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the other. 그 범위를 딱 제한해주고 바로 특정한 그 하나가 되겠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 그래서 the other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 다음은요. 총 개수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는 one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나이기 때문에 another 합쳐서 anoth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요. 나머지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가 4개가 남아지. 이 4개 이외에는 무언가가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이 4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주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he others, 그냥 others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4개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the others, 특정한 4개, 남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he other. 그런데 4개니까 여기에 s까지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others가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총 개수 무언가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처음에 3개는 이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몇몇 개가 있다 할 때 some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럼 some이라고 붙이고 나머지 6개가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6개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에 일단 3개를 먼저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싶어요. 3개를 먼저 불러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the others. 남은 6개 중에 3개니까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6개 중에 무작위로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the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한 3개가 아니라 그 6개 중에 아무거나 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others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9개 중에 3개를 먼저 불러보았고 그 다음 3개를 others라고 불러보았고 그러면 남은 나머지 3개, 그 나머지 3개 이제 특정한 그 3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the others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떤 사물의 개수가 6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2개를 가리키려면 하나는 1이고 나머지는 su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um이라고 불러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4개는 무엇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아무 4개가 아니라 남은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the others. 딱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 4개로. 그래서 the others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0: 어렵지 않죠.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Scarlett did her homework each day. Scarlett이 매일매일 그녀의 숙제를 했을 때 하는 동안 she daydreamed. 그녀는 daydream. day라는 것이 낮이라는 의미고요. 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daydream이라고 하면 낮에 꿈꾸는 것이니까 공상에 잠기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상에 잠겼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Taming a dragon. Dragon이라고 하면 용이죠. 용을 뭐하는 것이다? Tame하는 것. 용을 길들이다. 길들이는 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모험이나 아주 exciting한 뭔가 정적인 것보다는 아주 활발한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Scarlett이 어떤 친구인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 음원으로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 a land far away, there lived a princess called Scarlett.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he princess didn't want to skip and play with the other girls. She wanted to climb trees, swim in rivers, and find trolls instead. As Scarlett did her homework each day,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라고 되어 있네요. And, 그리고 나서, as she did her chores, 그녀가 무엇을 할 때요? 그녀의 chore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chore은 바로 자질구레한 일. 혹은 어떨 때는 집안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래를 하거나 쓰레기를 비운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러 간다거나 빨래를 갠다거나 그런 것들이 chores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자질구레한 일, 뭐 청소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하는 동안 she imagined,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했냐면 climbing a tall tower. climb이라고 할 때 저 B는 무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limbing이 아니라 climbing, B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높은 타워를 올라가는 것을 상상을 했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rescue a prince. 왕자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높은 타워를 올라가는 것을 상상했답니다. 아주 exciting합니다. Scarlett's parents thought, Scarlett의 부모님은 생각했습니다. Then,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she was a little too wild. 그녀는 조금 너무 wild라고 하면은 거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좀 제멋대로 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스칼렛이 좀 제멋대로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차분하지 않고 너무 좀 거친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그 왕비. 그렇죠. 왜냐하면 princess Scarlett이니까 바로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되겠죠. 그래서 왕비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말하시기를 All she wants to do, 그녀가 오로지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is have adventures, 모험을 떠나는 거야, 모험을 가지는 거야 라고 약간 불평에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I know, said the king. 왕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알고 있다고.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그리고 나도 알고 있다고 라고 왕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녀는, 즉 스칼렛, 이 공주는 she'd rather, 그녀는 would rather입니다. 차라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ould rather를 줄이면은 She'd rather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 Dress up,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차려 입고 싶어 하더라. Like a knight. Knight라고 하면 기사입니다. 이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는 그 기사. 기사처럼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뭐보다. Then wear a dress. 드레스를 입기보다는 기사처럼 옷을 입고 싶어 하더라. 라고 하면서 왕이 약간 불평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주는 어떤 모험을 떠나게 될까요? 왠지 모험을 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And as she did her chores,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Help! Scarlett's parents thought that she was a little too wild. All she wants to do is have adventures, said the queen.

0: I know, said the king,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1: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2: Long. Long. She spent her days exploring and longing for adventure. Tame. Tame. She daydreamed about taming a dragon. Chore. Chore. She did her chores. Rescue. Rescue. She imagined climbing a tall tower to rescue a prince. Would rather. Would rather. And she'd rather dress up like a knight than wear a dres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재밌는 것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휘 확장을 할 텐데요. 영어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들. 우리가 이런 단어들 알고 있죠. Notebook, 공책이라는 의미고요. Rainbow는 무지개, Starfish는 혹시 아십니까? 불가사리, 그 다음에 Daydream은 공상에 잠기다 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의미를 다시 한번 더 훑으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하나, 단어 안에 있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조합을 해서 이런 단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Notebook은 Note, 메모죠. 메모를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메모를 어디 적어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Notebook은 공책이 되는 것입니다. 메모를 적을 수 있는 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같으면은 레인은 비죠. 보우는 우리가 이렇게 활 쏘는 거 있죠. 활이 둥그렇게 반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반원처럼 생기는 것.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생기는 반원처럼 생기는 것. 그게 무지개가 될 것이고요. Starfish라고 하면 star는 별이죠. 별인데 물고기예요. 별물고기니까 그게 뭐예요? 불가사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daydream이라고 하면은 day는 낮이죠. 낮에 dream, 꿈꾸는 것, 낮에 꿈꾸는 듯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공상에 잠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단어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몰랐다면 아,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Mobile 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에 그 방송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은 1일 학습 자료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영풀이, 문법 활용해서 쓰기, 그 다음에 말을 바꿔서 쓰는 이런 쓰기 연습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한 20분 정도 투자를 하면은 복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가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퀄리티를 아주 높여서 제작을 해두었거든요.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여러분이 만난 지 벌써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과학 1단원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핵심 정리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134쪽을 봐주세요. 자, 개념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개념 1, 개념 2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힘을 밀고 당기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고요. 수평을 잡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한번 정확하게 재보는 걸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해 볼수 있습니다. 자,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사람마다 이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을 하면 어림한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바로 저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저울은요,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자, 정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겠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자, 이처럼 저울을 사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게 되면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비슷한 물체들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잴 때는 자,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나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 저울을 우리 실생활에서 언제 사용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트에서 고기의 무게를 측정할 때도 우리가 저울을 이용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체국에서 혹시 택배를 붙여본 친구 있나요? 자, 우체국에 가면 저울이 있어서 우리가 그 무게에 따라서 택배의 가격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우체국에서 택배 무게 측정할 때잴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의 무게를 측정할 때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저울 중에서 이번엔 전자저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평평하지 않고 수평이 맞지 않으면 무게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평평한 곳에 수평을 맞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저울을 이용하는데 전자저울이죠. 자, 전기의 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전원 단추를 눌러서 전자저울의 전원을 켜줘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0점 단추라는 것을 눌러서 화면의 숫자가 0이 되도록 전자저울의 0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0점을 맞추는 이유는 바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무겁지? 라고 하는 것은, 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이게 얼마나 더 무겁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0인 상태를 기준점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0점 단추를 눌러서 0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전자저울에서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살펴볼 용수철 저울에서도 중요하니까 아, 이런 이유 때문에 0점을 맞추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 물체를 올려놓아야 되겠죠? 자, 물체를 올려놓으면 화면에 숫자가 표시됩니다. 자, 그 표시된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물체를 올려보고 그다음에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무게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용수철 저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용수철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통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의 형태입니다. 자, 용수철 저울은요, 우리 각각의 그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0점 조절 나사와 그리고 이 표시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0점 조절 나사는요, 우리 아까 전자저울에서 0점을 조절했던 것처럼 용수철 저울 역시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시자를 눈금의 0의 위치에 오도록 조절하는 이 0점 조절 나사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0점 조절 나사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표시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전자저울은 전자로 여러분들 숫자가 적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읽을 수 있지만 용수철 저울의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시자를 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체를 걸게 되면 이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표시자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표시자가 걸리는 이 부분, 자, 눈금을 보았을 때 표시자의 나의 눈과 맞추었을 때이 표시자가 가리키는 부분에 이 숫자를 우리가 읽어줘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200이 있는 곳에 빨갛게 칠했는데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200g이라고 읽어주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 자, 먼저 우리 용수철 저울 들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표시자 눈금 0에 맞춰야 되고요. 무게 측정할 물체를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건 다음에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들어올린 뒤에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체를 한번 측정해 본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용 저울 살펴볼 건데요. 자, 가정용 저울로 물체를 비교할 때는요. 자, 역시 평평한 곳에 놓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바늘을 눈금 0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 측정할 것을 저울 접시에 올려놓고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지뢰와 빗면입니다. 자, 그럼 지뢰와 빗면이 각각 무엇일까요? 자, 지뢰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와 받침점을 이용하여서 물체의 힘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빗면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면을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게 해주는 도구이죠. 자, 이처럼 우리 지뢰와 빗면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작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지뢰와 빗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 이용을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뢰를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뢰를 이용하는 예는 먼저 가위가 있어요. 오, 가위도 지뢰예요? 맞습니다. 가위도 우리 지뢰의 원리가 사용된 도구인데요. 가위를 이용하면 우리가 종이를 쉽게 자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병따개를 들수 있습니다. 이 병따개를 이용하면 지뢰의 힘을 이용해서 병뚜껑을 쉽게 열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손톱을 우리가 쉽게 자를 수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빗면을 이용한 예를 살펴볼까요? 자, 빗면을 이용한 예는 먼저 첫 번째, 경사로를 이용해서 휠체어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높은 곳으로 무거운 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빗면을 이용한 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사못을 이용해서 벽에 쉽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다른 거 1번, 2번, 3번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빗면, 기울어져 있는 걸 이용해서 물체를 올리거나 내리니까 아, 힘이 작게 드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나사못은 왜 그런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나사못 혹시 본적 있나요? 못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못을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나사를 보면 여러분들 혹시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본적 있나요? 그렇죠. 자, 무엇인가 돌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가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마치 이렇게 된 빗면을 돌돌돌돌돌돌돌 말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즉, 이 나사못을 이용하면 직접 박는 것보다 이 나사못을 이용하면 돌리기만 하면 더 적은 힘을 이용해서 쉽게 벽에 박을 수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나사못 역시 빗면을 이용한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 우리 교재 141쪽입니다. 같은 크기의 화분에 심은 선인장과 강낭콩을 손으로 어림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두 친구의 의견이 다른 까닭은 어느 것입니까?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어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점 때문에 우리가 저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죠. 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으로 어림을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이 무게를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림한 값이 어림했을 때그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맞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5번이죠? 손으로 어림해서 무게를 다르게 느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5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우리 2번 문제는 1번 문제에 이어져서 나오는 문제처럼 느껴지시죠? 아, 손으로 어림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이 무게가 달라지는구나.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도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구를 만들었죠. 자, 그 도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울이지요.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4번 문제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자, 빵을 만들기 위해 버터의 무게를 재고 있군요. 아하,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저울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울은 어떤 저울인가요? 맞아요. 숫자가 전자식으로 나오는 전자저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전자저울. 자, 그러면 우리 전자저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럼 3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입니다. 버터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저울은 자, 용철 저울과 전자저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자, 우리 어떤 저울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전자저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3번은 전자저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빵을 만들 때 저울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우리 써보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빵을 만들 때 저울을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 그럼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울을 사용하는 이유는 왜 사용하는 것이었죠? 맞아요.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해서 만들어야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빵을 만들 때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면 재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훨씬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끔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이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울을 공부했었습니다. 전자저울, 용철저울, 그다음 가정용 저울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저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저울을 어떻게 사용하지? 실제로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자저울 사용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쉽게

혼동하거나 또는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니은이에요. 전원 단추를 눌러 전자저울에 전원을 켠다. 당연히 전자저울 전원을 켜야 작동을 하니까 전원을 먼저 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건 함정입니다. 우리 전자저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용 저울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즉,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수평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전원을 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리을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줘야 됩니다. 자, 전원을 킨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죠. 자,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0점을 조절해서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자, 0점 조절하는 것. 기역이죠? 자, 그래서 다음은 기역이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 전자저울에 물체 올려놓고 무게를 재면 되겠지요. 따라서 디귿이 가장 마지막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용설 저울의 이 구성 요소 부분의 이름을 쓰는 것인데요. 자, 이 문제도 역시 단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선생님이 아까 별표 쳐졌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자, 그것이 생각난다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용설 저울의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기역과 니은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역은 우리 기준점을 잡는 부분이지요. 바로 0점을 조절하는 0점 조절 나사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우리 눈금을 통해서 이 부분이 걸리는 눈금의 숫자를 읽는 기준이 되는 곳이죠. 자, 우리 그래서 니은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표시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저울의 눈금을 읽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 용설 저울의 눈금을 읽을 때는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읽어줘야 된다? 맞아요. 우리 방금 전 문제의 니은의 정답이었었죠? 표시자입니다. 자, 이 표시자라고 하는 것이 용설 저울에서는 중요한데요. 자, 표시자를 그냥 멋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시자와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아, 눈높이에 있는 이 눈금이, 아, 이 숫자구나. 그럼 그 숫자가 무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표시자를 보고 살피는데,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표시자와 나의 눈높이를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겠죠?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저울을 사용하는 예를 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저울을 사용하는 예. 아,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저울을 언제 사용하죠? 그렇죠. 몸무게를 잴때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고기를 사거나 또는 뭐 생선을 사거나 무게를 재야 되는,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여러분들 저울을 사용하죠.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여행을 갈때 공항 같은 곳에서 여행용 가방의 무게를 재기도 하죠. 자, 이처럼 우리가 저울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들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중요라고 되어져 있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전자저울 사용할 때 뭐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이렇게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자주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나 우리 9번 문제를 보니까 용설 저울로 무게 측정을, 아,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자, 이 나열한 것에서 들어갈 말 찾는 것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 기억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순서에 따라서 한번 기억과 니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용설 저울을 먼저 들고 무엇을 돌려서 표시자를 눈금 0에 맞춘다라고 하네요. 자, 먼저 우리 눈금 0에 맞춘다라고 했어요. 눈금 0에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 0점을 조절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0점 조절 나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2번 용술 저울의 고리에 물체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0점 조절 나사 위에 손잡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손잡이를 잡고 용수철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용수철이 늘어나면 이 표시자가 당연히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 표시자와 나의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표시자가 가리키는 이것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줘야 되는데, 자, 니은에 들어갈 것은 바로 눈금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과 니은을 정답으로 채워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용수철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자, 가장 가벼운 물체와 가장 무거운 물체를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가장 가벼운지 무거운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표시자가 어떤 것이 더 많이 내려가 있는지 쉽게 볼수 있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내려간 것은 우리 어떤 것인가요? 맞습니다. 사전이지요. 아, 그러면 필통과 사전, 신발 중에선 가장 무거운 것은 어떤 물건인 것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사전이 가장 무겁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발과 필통 중에서 우리가 가벼운 물체를 골라야 되는데, 자, 필통과 신발 중에서는 여러분들 필통이 더 가벼운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표시자의 눈금이 신발보다는 필통이 더 높이 있지요. 자, 따라서 아, 필통이 가장 가볍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벼운 물체, 무거운 물체 순서대로 쓰면 필통과 사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의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것인데요. 물건이 든 플라스틱 통을 손으로 들어 올릴 때보다 지뢰를 이용하여서 들어 올릴 때더큰 힘이 드는 것인지 더 작은 힘이 드는 것인지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지뢰와 빗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작은 힘을 들이기 때문에, 즉,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지뢰와 빗면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11번 문제 정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문제 정답은 작은 해,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미끄럼틀은 이것을 이용한 도구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배운 것을 떠올려 보면 둘중 하나인데 지뢰와 빗면이 있지요. 자, 우리 지뢰는요, 여러분들, 우리 지렛대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뢰이고, 빗면은 기울어진 면을 따라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기울어졌다? 아, 경사면을 이용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우리 미끄럼틀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미끄럼틀의 모양을 떠올리면 마치 이 그림처럼 경사진 면을 따라서 우리가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끄럼틀 타고 아래로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12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빗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빗면을 이용한 도구와 빗면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빗면을 이용한 도구들을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자, 경사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자, 그렇죠. 경사로가 있었고요. 또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미끄럼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우리가 또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높은 곳으로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계속 나왔지만, 빗면을 이용했을 때는 물체를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어떻다? 힘이 작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정답이 될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뢰와 빗면이 이용되는 예를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나사못, 가위, 병따개, 경사로가 있는데요. 자, 각각 우리가 어떤 것이랑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나사못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어떤 원리라고 했었냐면 이 모양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진짜 사진이 나왔네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 나사못 이렇게 기울어진 선들이 있죠. 자, 이것은 빗면을 돌돌돌돌돌돌 말았기 때문이에요. 자, 빗면을 이용한 나? 자, 나사못은 빗면의 우리 원리를 이용하는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가위가 있습니다. 자, 가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뢰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뢰가 사용되는 거, 가위, 지뢰와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병따개라는 것 역시 여러분들 지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병따개도 지뢰와 연결시켜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사로가 있습니다. 우리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면을 따라서 물체를 쉽게 끌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하철역 같은 곳을 가면 경사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 경사로를 따라서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경사로 빗면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14개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 자, 물체 무게 손으로 한번 어림해 봤어요. 자, 근데 어림해 봤더니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 불편한 점은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저울 중에서도 전자저울, 용수철저울, 그리고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지뢰와 빗면이었죠? 자, 지뢰와 빗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힘을 들이는 것보다 더 작은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뢰와 빗면의 키 포인트였어요. 자, 이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최종 미션까지도 해결해 볼까요? 자, 위에 세 가지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카트용 경사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지하철역 입구의 경사로가 있는데요. 자, 이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비읍, 미음을 이용한 예인데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과학 첫 번째 단원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 핵심 정리, 단원 평가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 평가 2회 문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는요, 우리 전기의 발생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머물러 있는 전기인 정전기와 흐르는 전기인 전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바로 저항의 연결에 따른 차이와 우리 삶 속에서 사용하는 소비전력의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퀴즈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밤에 이렇게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할 때 쓰는 꼬마 전구입니다. 이러한 꼬마 전구와 가로등의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뭐 크기요, 뭐 위치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좀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추리를 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저항의 연결 부분 들어갈 건데요. 우리 저항이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떠올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흐르는 전기를 바로 전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극쪽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전기회로의 도선 속에서 전하,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을 우리 전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었고요. 이러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인이 바로 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읽어보면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혹은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단위를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습니다. 자, 저항은요,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의미했죠. 그래서 이렇게 문어 머리 모양으로 그리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쓰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는 전압 때문에 흐를 수 있고 저항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옴의 법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옴의 법칙은요, 전류의 세기가 전압과는 비례하고 저항과는 반비례한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식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간단하게 문자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류의 세기 I는 저항 R분의 전압 V다 라고 해서 I는 R분의 V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V는 IR 이라는 식으로 외우긴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주인공은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전류의 세기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요, 우리 이제 저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사실 한 전기 회로에 저항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 개의 저항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연결할 때 그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연결하는 방법 딱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직렬 연결이고요. 두 번째는 병렬 연결입니다. 직렬과 병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를 전기회로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직렬 뜻부터 알아야겠죠? 직선으로 연결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하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으면 그 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저항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직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전체 전류의 세기,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여기에 저항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전구가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이 도선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떨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의 흐름의 비유였어요.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이렇게 수로관을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때 물레방아를 하나 돌리고요. 그리고 또 물레방아를 하나
돌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레방아가 딱 한 길로만, 한 배수로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물레방아를 흐르는 물의 양과 두 번째 물레방아를 흐르는 물의 양, 그리고 중간에 도선을 하나 끊어서 봤을 때 이 단면적에 흐르는 물의 양 전부 다 어떨까요? 당연히 한 길밖에 없으니까 어디를 재든 같을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각 저항에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든, 전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든 모두 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직렬 연결을 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항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값은 더 커지냐 작아지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량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저항값

계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루잖아요. 하지만 정성적으로 합쳤을 때더 커지냐, 작아지느냐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물레방아를 하나 지나가는 것과 두개 지나가는 것, 무엇이 더 지나가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두개 지나가는 게더 어렵지 않겠어요? 따라서 회로 전체 저항은요, 이 직렬 연결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체 저항값 증가합니다. 우리 이것은요, 마치 저항의 크기가 도선의 종류가 같을 때 도선의 길이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항이 하나 있다면 그만큼 길이가 짧은 것인데 저항이 두 개, 직렬 연결된다면 저항이 두 배로 이렇게 쭉 길게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 저항의 길이가 길어졌다, 즉 저항이 커졌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직렬 연결된 저항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류가 통할 수 있는 길이 딱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끊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전압이 작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저항에도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의 전구만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불이 꺼지게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전구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직렬 연결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누전 차단기, 그리고 퓨즈, 이거는요, 무조건 직렬 연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자, 누전 차단기도 그렇고, 퓨즈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류가 너무 과도하게 흐를 때, 더 이상 더 많이 흐르면 뭔가 과열될 것 같은데? 혹은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내 한몸 희생해가지고 딱 끊어져서 이 도선 자체의 전류를 더 이상 못 흐르게 해야겠다라고 할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누전 차단기와 퓨즈입니다. 그래서 일정 전류 이상의 양이 흐르게 되면은 탁 하고 차단기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퓨즈 자체가 끊어져서 도선이 끊겨서 아예 이 전기 회로 자체가 모두 전류가 통하지 않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장식용 전구는 굉장히 작은 전구들이 몇백 개씩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하나 다 끄고 켜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껐다가 한 번에 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식용 전구들도 직렬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항을 병렬 연결했을 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병렬 연결, 이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병렬 연결은요, 나란하게 두 갈래로 혹은 두 갈래 이상으로 연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요, 딱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갈래 이상의 길이 존재할 때 그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 그리고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각각 어떨까요? 자, 전압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이럴 때는 우리 물의 흐름으로 비유해 보기로 했었죠? 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건데요. 이때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레방아가요, 이번에는 양 옆으로 나란하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물레방아랑 두 번째 물레방아 모두 다 물이 떨어지는 높이 차는요,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차, 즉 전압은 모두 같은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든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든 이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든 언제나 전압의 크기는 같습니다. 우리 직렬 연결과의 차이점 좀 보이시나요? 직렬 연결 때는 전류의 크기가 모두 같았다면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예요. 구분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항을 여러 개 병렬 연결하면은 회로 전체 저항의 크기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정성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깜짝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냐면요. 어떤 전기 회로에 딱 하나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 저항의 크기는 1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로에다가 아래쪽으로 병렬로 연결을 해서 100옴짜리 저항을 하나 추가로 연결한 거예요. 아, 100옴. 크다. 그죠? 100배나 큽니다. 100배나 큰 거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가 뭐냐면,

1옴짜리 저항 하나만 있었던 도선이랑 100옴짜리를 병렬 연결했을 때의 도선이랑 어느 경우에 전체 저항의 크기가 더 클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100옴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100옴을 연결한 게 전체 저항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답은 더 작아진다입니다. 자, 왜일까요? 자, 이거는 선택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모든 전자들이 이 1옴짜리 하나의 저항만 있을 때는 100% 다이 길로만 지나가야 됐어요. 그쵸? 자, 그런데 하나를 더 100옴짜리를 연결을 하면은 물론 지나가긴 어렵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100개 중에 하나라도 지나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늘어났다?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무조건 전체 저항은 더 작아집니다. 더 지나가기가 수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물이 흐를 때도 한 길로만 흐를 때와 여러 길로 나눠져서 흐를 때,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흘러가기가 더 수월해진다.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 부분도 잘 기억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렬 연결하는 반대의 경우죠. 직렬 연결은 더 저항을 길게 연결할수록 더 저항이 커지지만 병렬 연결은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거. 자, 그래도 헷갈리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저항의 단면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저항은요. 동일한 종류의 도선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길이가 같을 때요, 단면적이 넓을수록 더 지나가기가 수월하다. 즉,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길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단면적이 더 넓어진다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병렬 연결된 저항 중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저항의 도선이 끊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던 말던 나머지 저항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렬 연결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바로 멀티탭, 건물의 전기배선, 가로등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멀티탭이나 건물의 전기배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병렬 연결해야만 합니다. 왜죠? 하나가 끊어졌을 때 모든 전기기구 다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멀티탭이든 건물의 전기배선이든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각각이 끄고 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가로등은 어떨까요? 자,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중에 이 도선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 모든 가로등에 불빛이 꺼진다면은 사고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도선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가로등은 안전을 위해서 병렬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선생님이 내셨던 퀴즈가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전부 끝인데요. 자, 우리 구체적인 상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정용 전기기구에 연결을 한 경우, 지금 하나 선생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런 멀티탭 가정에서 많이 쓰시죠? 자, 이거 사용할 때 우리 친구들 그 충전기에 이 코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두 개의 구멍으로 꼽을 수 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기억나시죠? 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얘는 우리 친구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도선에서 두 개를 꽂는 이유는 병렬로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멀티탭에 연결된 전기기구는 각각 병렬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따로 켜거나 끄거나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또 우리 친구들 뭔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뭔가 좀 신기한 내용 없나요? 자, 보시면요. 모든 전자기기에 똑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몇 볼트요? 220볼트요. 자,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전압이 걸리는 것일까요? 자, 전압이 뭐였죠? 전류를 해주는 원인, 능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전자기기마다 필요한 전류량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조그만한 전구 하나를 켜는데 필요한 전류는 작아요. 그런데 커다란 에어컨을 가동시킬 때 필요한 전류는 더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각각의 전자기기에 맞게 전압들을 다 따로따로 막 조절을 해줘야 될까요?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요, 그냥 지정을 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우리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은 통일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청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제 뭔가 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이해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해서 많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전기 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 전기 에너지 사용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에너지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전류를 흘려서 전기기구를 작동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감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제 다양한 전자기구들을 쓸때 어떤 전자제품들은 이 필요한 에너지량이 작은 것도 있고 어떤 전자제품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제품마다 필요한 전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전자제품에는 이 내용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비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전력은요, 쉽게 말해서 제품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 그 동일 시간을 우리는 1초로 잡았고요. 이 1초라는 시간 동안 그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량을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구 같은 경우에는요, 1초 동안 조그만 전기 에너지만 필요해요. 그러나 뭐 냉장고 그리고 커다란 에어컨 이런 것들은 1초 동안 같은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이 크면 클수록 쉽게 말해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로 사용료를 낼때더 많은 비용이 지불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 전자제품에는 이 전자제품들만의 고유한 스펙, 그러니까 동일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잡아먹느냐 하는 내용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집안 곳곳에 있는 가전제품들, 뭐 김치냉장고, 뭐 선풍기 이런 거 뒤적뒤적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소비전력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소비전력을 찾는 방법, 바로 단위를 보시면 됩니다. 소비전력은요, 단위를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몇 와트다, 이런 게 제품마다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1킬로와트, 이 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이 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킬로와트는 1000와트다라고 해석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비 전력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소비 전력이 굉장히 작은 어떤 A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제품이죠. 왜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덜 쓰니까 내가 전기료를 덜낼수 있겠죠? 자, 그런데 B라는 제품은 소비 전력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래서 1하고 10이라고 해볼게요. 10배나 차이가 나요. 1이라면은 10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B는 소비 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써도 훨씬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네? 자, 그럼 나는 A만 쓰겠어. 라고 해서 A를요, 24시간 동안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B는 딱 1시간만 가동을 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용한 전기 에너지량 누가 더 많을까요? 결국은 A죠. 왜죠? 사용한 시간 자체가 더 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전기 요금을 낼때이 소비 전력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사용한 시간을 반영해서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전력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실제로 사용한 사용량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전력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위에 있었던 소비 전력 있죠? 이 소비 전력에다가 내가 사용한 시간을 그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와트짜리를 내가 1시간을 썼다라고 하면은 10와트 곱하기 1시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전력량입니다. 따라서 단위는 와트에다가 소비 전력 단위에다가 그대로 시간을 곱한, 시간이 아우어죠. 그래서 H를 붙여서 씁니다. 읽을 때는 와트 시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시간을 곱한다는 거, 시간 단위를 쓴다라는 점입니다. 왜냐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사용한 전기 에너지 구하려면은 이 시간을 초 단위를 곱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시간만 하더라도 3,600초거든요? 숫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쉬운 단위로 좀 쓰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곱한 새로운 단위, 전력량을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기 편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력량의 개념이죠. 그래서 1와트 C는 1와트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이구나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열, 빛, 운동, 화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기 좋은 그런 에너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죠.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아껴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것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밥솥, 인덕션, 공통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뭔가 일단 좀 뜨겁게 가열을 하죠. 즉,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주로 전환을 하는 경우고요. 세탁기, 로봇 청소기의 공통점은요. 뭔가 모터가 돌아가서 기계가 작동하죠.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 예시고요. 전등들, TV들 이런 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 에너지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며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전환한 것이고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 충전. 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의 배터리 충전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요. 우리는 이것을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로 동시에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뭐 전기 에너지가 동시에 열이나 운동 에너지를 함께 혹은 빛 에너지를 함께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경우에 이제 주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를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있었던 기초 탐구 문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우리 원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원자 핵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그 주변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었습니다. 원자 상태일 때는요, 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으나 이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왜 떨어지지 않느냐? 전자가 자유롭게 빠르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털가죽으로 고무 풍선을 문지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마찰하기 전에는요, 털가죽 그리고 고무 풍선 모두 다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였습니다. 원래 원자들의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마찰을 시키게 되면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주로 털가죽에서 고무풍선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찰한 후에 보시면요. 털가죽은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지고 고무풍선은 얻어온 전자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우세해지므로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 살펴보았고요. 자, 마찰시키지 않더라도 가까이 대기만 해도 정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전기 유도예요. 한번 볼게요. 그림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기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루미늄 캔에 고르게 있었던 전자들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무조건 전자의 이동으로 판단하시면 되죠. 자, 전자는 플러스 대전체니까 좋아라고 하면서 인력이 작용해서 가까운 쪽으로 끌려갑니다. 따라서 B는 전자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A는 남아있는 양전하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1번 A는 대부분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B에서 A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 게 아니라 반대죠. 3번, 막대와 알루미늄 캔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왜죠? 서로 가까운 쪽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캔이 또르르 딸려오는 것도 우리 실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지에 도선과 꼬마전구 스위치를 연결해서 전기 회로를 만들었어요. 우리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무조건 플러스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한다라고 우리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B인데요. 사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 때문이었는데 이 전자의 실제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적으로 가는 이 A 방향이다라는 거 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5번 볼게요. 그림 가는 물의 흐름을 나는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둘 놓고 전기 회로를 이제 많이 대응을 시켜보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물의 흐름을 전기 회로에 비유할 때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이러한 흐르는 물을요, 전기가 흐르는 것과 비유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흐르는 물은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물을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의 높이 차였죠. 따라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압과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빛을 밝혀주는 이런 일을 하는 전구에 대응해 줄수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도체, 부도체, 반도체 달라지고요.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뭐 길이나 단면적에 따라 달라지죠.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요, 바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전압이 일정하다면 도체의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방해하는 힘이 작아진 것이니까 전류의 세기는 더 커집니다. 반비례 관계 맞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저항에 걸린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하는 관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번부터 보면요. 전압이 2V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이다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2V일 때 1A. 맞습니다. 저항에 걸린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틀린 답이고요. 3번, 오매 법칙에 의해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오미 나오는지 한 점을 찍어서 테이블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점을 찍었을 때 전압이 2V였고 전류가 1A였으므로 약분하면 아, 정말로 이 오미 나오네요. 맞는 답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직렬 연결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언제나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로 저항을 많이 연결하면은 이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 때문에 전체 저항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 중 하나가 끊어져도 계속해서 나머지 저항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연결법은 바로 병렬 연결이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을 이용한 것을 골라볼게요. 바로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면 딱 끊어지거나 전류를 차단시켜주는 누전 차단기와 퓨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껐다 켰다 하기 쉬운 장식용 전구가 직렬 연결입니다. 나머지는 병렬 연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10번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와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전환을 옳게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등은 주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스피커는 당연히 소리를 발생시키고요. 우리 배터리 나오면 우리 이것을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디귿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퀴즈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인데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둘다빛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킨다는 거, 일렬로 연결된다는 거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요. 꼬마 전구는 우리 직렬로 연결한다라는 점. 그래서 한 번에 껐다 켰다 할수 있다는 것이고, 가로등은 병렬로 연결한다는 점. 그래서 하나가 끊어져도 안전하게 나머지가 유지된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66강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수의 일치의 기본 컨셉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자, 수의 일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 일치가 기본적으로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어의 숫자를 동사가 다시 한번 일부에서만 보여주는, 자, 그런 배려심이 한국말보다는 조금 더 있는 그런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인 영어에서만 존재하는 요런 아이다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진짜 이슈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의 일치를 시키잖아요. 단수의 경우 단수동사로, 복수의 경우 복수동사로 수의 일치가 적용 가능한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가끔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수의 일치와 관련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자, 쭉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개수가 꽤 많죠? 자,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퀴즈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토픽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이건 사실 수십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중학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되는 내용으로만 저는 좀 제한을 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8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좋아요. 단수 명사는 단수로 보면 되고, 복수 명사는 복수로 보면 되는데, 도대체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거나, 동명사가 주어가 되거나, 명사절이 주어가 되면, 이건 단수로 봐야 돼요? 복수로 봐야 돼요? 그렇죠.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나? 명사절을 뭘로 볼까요? 이거는 지금 단수 복수가 아니라 사실은 수가 없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은. 그죠?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런데 이때는 단수 동사로 봤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복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명사절을. 투부정사를 혹은 동명사 주어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포인트. 명사구나, 명사절. 더 구체적으로는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 명사절은 단수 동사로 받는다는 사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Drinking too much soda. 자, soda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탄산음료를 말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소다를 마시는 것은 is ba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지 않아요. 자, 이런 의미인데요. 이때는 당연히 단수 동사로 받는 것이 맞겠다. 실제로 요 예문에서는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써져 있는 이 소다가 복수형이 아닙니다만 마지막에 복수 명사가 이렇게 탁 나와요. 그러니까 타동사의 ing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복수 명사를 딱 주면 그 뒤에 is를 쓸 거니 are을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유 복수명사면 R을 써야죠. 이렇게 연결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조심해야 되는 경우. 자, 정리해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되냐면 주어 다음에 형용사의 구절이 나와요. 형용사적 수식어가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잖아요. 그때 요렇게 수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요런 게 있다고요. The girls.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그 여자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Who are with Johnny? Johnny와 함께 있는 그 여자아이들이 are my cousins 이렇게 됩니다. 쟈니, 쟈니 이즈. 쟈니 다음에는 이즈가 오는 게 맞는데, 편한데?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 어때요? 뼈대가 아니라 살이 되겠습니다. 쟈니와 함께 있는 여자아이들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됐죠? 걔네들이 나의 사촌들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girls라고 하는 앞쪽의 주어에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의 구와 절 안에 나오는 마지막 명사를 이런 식으로 거꾸로 주는 거예요. 앞쪽에 복수로 주고, 여기 단수로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쟈니, 쟈니, 이거 좀 어색한데?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가지시나 봐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영어의 어순 구조상, 수식어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거하실 수만 있다면,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주어인지를 잘 가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조심해야 되는 경우 왜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자, 형용사 처리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문 하나 좀더 보여드릴게요. One way. 자, 이번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To sell items quick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items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items 하면 are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형용사구는 자, 투부정사구는 죄송합니다. 형용사구가 아니고 자,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적 수식어이기 때문에 자, 수식어는 제거하시고 나면 하나의 방법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물건들을 팔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보호입니다. Accept offers. 자, 거래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누구로부터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 구매자로부터 받아들인다. 혹은 구매자로부터의 거래 제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있는 자, from buyers는 자, 앞에 있는 offer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으로 봐도 되고, accept라고 하는 부정사를 수식하는 자, 부사적 수식어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어느 쪽으로도. Anyway, 물건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구매자로부터의 거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빨리 파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께 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세요. 요건 지금 주어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비동사가 존재하다, 있다의 뜻으로 쓸 때는 주어를 뒤쪽으로 보내고 아무 뜻 없는 대어를 앞쪽에다 저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요쪽 그러면 자, 주어가 이것이기 때문에 동사는 어디에 일치시켜요? 당연히 이 녀석한테 일치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죠. There are many mistakes. 많은 실수들이 있다. 주어는 실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동사는 복수로 받으면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인데, 주어가 어디 있기 때문에 바로 동사의 뒷자리에 나오는 자, 특별한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n the articl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rtic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 여기서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사문들 안에는 자,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라고 해서, 어디에, 자, 있는지, 자, 또 수식하고 있으므로, MD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3번 마무리 짓고요. 4번으로 갈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안에 여러분들, 자, 동사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일치시키냔 말이죠. 그렇죠. 얘하고 중복돼서 없어진 애가 누구예요? 바로 선행사잖아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는 바로 선행사와 일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어가 누군지를 좀 정확하게 좀잘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The restaurant which is on the corner. 자, 그래서 코너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 is closed. Now, 지금 현재 문 닫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where is를 썼다. 자, 이 위치가 바로 the restaurant와 중복돼서 생략된 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시키는 것이 맞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는 뭐예요? 자, 이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A number of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거입니다. A variety of도 수거입니다.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하시면 돼요. A number of는 많은, many의 뜻이고요. A variety of는 여러분들 various, 다양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의 형용사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뒤쪽에 복수 동사가 주어가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뒤쪽에 복수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당연히 뭐가 와요? 아니, 복수의 동사가 오겠죠. 그거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비정상적인 애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거 얘기를 방금 드린 거예요. A number of, the number of는 아예 한 단어짜리 형용사로 수거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쪽이 어가 아니라 더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수거가 아니라 정상적인 어구예요. 자, 어떤 복수 명사의 숫자가 자, 어떤 복수 명사의 다양성이 variety는 다양성, 뭐 종류, 뭐이 정도가 되겠죠.

0: 자, 그러면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수식어 보니까 누가 주어예요? 턴넘버나 variety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를 뭘로 받아요? number하고 variety가 numbers, varieties. 이렇게 복수로 안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수의 주어니까 단수 동사로 받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의 형용사로 수거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The number of priceless paintings. 자, priceless는 가격이 없는 거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뜻입니다. 가격이 아예 없어요. paintings는 그림이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미 틀린 거예요,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어디까지? 바로 a number of가 many라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랑 똑같습니다. Many priceless paintings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 이 녀석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뭐예요? 주어가 복수니까 were stolen이라고 하는 자, 복수로 받는 게 맞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많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림들이 도난당했는데요. 어디로부터 도난당했습니까? From the gallery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성립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아, 요런 거 진짜 한끗 차이인데 어하고 더해 한 글자 차이인데 와우, 의미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the number가 나왔어요. 자, 숫자가 여러 개 있으면 numbers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 숫자입니다. the number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숫자예요? 바로 newborn babies. newborn babies라고 하면 신생아죠. 신생아들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신생아들은 동사의 숫자에 영향을 끼쳐요, 못 끼쳐요? 이건 수식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숫자가 the number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마지막에 복수 명사가 나와 있지만 이번에는 단수로 받는 것이 맞겠다. It's decreasing in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number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is로 받는 것이 옳다. 자, 주어를 조심해야 되는 다섯 번째 표현이 되겠네요. 자, 사실 6번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단수 명사 주어 다음에 단수 동사 쓴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Every는 모든, each는 각각이니까 뭐 여러 개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저것들을 왜 단수로 받아야 되느냐? Every와 each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Every는 매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매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every years라고 안 하잖아요. every year 이렇게 얘기하죠. every day라고 하잖아요. every days라고 안 하고. 왜냐면 매 하나하나의 하루하루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each는 각각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every와 each의 뉘앙스를 아시면 자, 뒤쪽에 있는 명사는 복수이지만 단수인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맞는데 그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니까. 따라서 수식어구를 제끼고 나면 결국은 every student 다음에는 is가 나오는 게 맞죠. 이 교실의 매 하나하나하나가 똑똑하다예요. 하나하나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every와 each는 단수 명사가 뒤에 붙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7번입니다. 자, 7번도 너무 당연하죠. 학문의 이름 다음에 누가 복수동사를 씁니까? 경제학. 그런데 얘가 마치 복수형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학문이. 그래서 중학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단어 몇 개만 좀 드리는데요. 경제학은 economics, 정치학은 politics, mathematics는 수학, physics는 물리학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당연히 단수를 받아야겠죠? 자, 예문으로 넘어갑니다. 경제학은 economics is. 자, s가 붙어 있지만 복수로 차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Subject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과목의 뜻이고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토픽으로 가겠습니다. 상관 접속사인데요.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서로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상자고요. 관자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있는 아이들이 set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because, set 아니잖아요. if, set 아니잖아요. 두 단어 이상이 set로 쓰이는 것을 상관접속사라고 해요. 자, 뭐가 있을까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가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세 단어는 부사예요.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계속 세트로 얘네들이 같이 다니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상관접속사로 암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예요. both A and B는 뭘까요? A, B 양쪽 모두.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가 된다라고 하면 양쪽 모두니까 주어가 두 개잖아요. A and B니까 당연히 복수동사로 받는 거죠. 문제는 either입니다. A 혹은 B 둘 중에 하나가 주어예요. 근데 A도 A인지 B인지 모르겠죠?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니까 누군지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동사에 가까운 B 쪽에 일치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유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neither도 마찬가지예요.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둘 다 아니다예요. 그러면 A도 B다, B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편의상 가까운 쪽에 일치시키는 것이 옳다. 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당연히 both Mary and I. 당연히 복수로 봤습니다. 그런데 either가 나오면 Mary or I인데 Mary 혹은 나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내가 틀렸는지 Mary가 틀렸는지 결정할 수 없어요. 이 문장 보고. 그래서 동사에 가까운 쪽에 일치를 시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neither도 마찬가지입니다. Mary와 나둘다 틀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까운 쪽에 일치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자,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자, 바로 이거 보이시죠? 수거로 취급해서 a variety of 복수명사는 복수로 받는 게 맞고요. 두 번째입니다. 단수동사로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첫 번째 A번에 딱 보이네요. 그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로 받는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복수동사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이 중에 어떤 경우일까요? 자, 바로 요런 것들이 바로 요게 주어기 때문에 복수로 받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8가지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꼼꼼한 복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 이동 사유와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 2강에서는 반드시 이제 시 문제 나온다라고 할수 있는 게 토지 이동 파트에서는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은 지금까지 꾸준히 거의 한 번씩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사항 정정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80% 이상의 확률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축척 변경과 등록사항 정정은 일단 두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만약에 축척 변경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면 등록사항 정정이 나올 거고요.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 토지이동 파트에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이제 지적 측량은 크게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절차, 그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 자, 그다음에 지적위원회, 지적에 관한 위원회, 이제 마지막이 지적 측량에 관한 적부 심사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논점이 다섯 가지잖아요. 근데 다섯 가지 중에서 일단 두 문제는 일단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콕 집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대상하고 뭐다 절차가 조금 많이 나왔다라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기출 문제는 대상과 절차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기본서를 정리할 때는 적부심사, 지적위원회, 기준점까지 함께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문제에서 세 문제인데 통상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일단 학습 방향성을 좀 잡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합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 지분이 다르다, 지분 부여지역이 다르다, 축척이 다르다. 이때는 합병을 할수 없다. 그런데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만 동일하면 가능하니까 이 경우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은 등기법에서도 자주 하필 등기에서 나오니까 하필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합병 등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정도는 여러분이 좀 챙겨서 기본서 보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축척 변경 바로 나오죠. 물론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축척 변경 파트에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언급해 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축척 변경에서는요, 출제위원이 항상 문제를 낼때 1순위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숫자. 그럼 축척 변경에서 나오는 숫자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20, 30, 15, 20, 6, 6, 1, 1, 3분의 2, 2분의 1, 전원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네 번째, 마지막이 회의 5일 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숫자들이 어디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단 1순위로 암기해 두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이후에 서술형의 지문들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빠르게 한번 체크하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시행 공고를 하고 나면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요. 그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전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건데 그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거든요. 근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할때 들어가는 숫자가 1520-6611입니다. 청산금 산정이 되면 15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납부는 6월, 수령도 6월, 이의신청 1월,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도 1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근데 시행전에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는 청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회의 5일 전까지 통보해 줘야 된다라는 거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기본서를 통해서 숫자가 들어가는 지문들은 반드시 1순위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 소관청에 축척 변경 위원회를 둔다. 5. 축척 변경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 소관청에서 지명한다. 5. 지적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한다. 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뭐하여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36회 시험 때는요, 이게 36회 시험이거든요. 36회 시험에서는 숫자에서 정답이 결정되지 않고 일반론에서 정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숫자에서 정답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많았으니까 일단 37회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숫자부터 정리를 해두시고 이후에 서술형 지문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 볼게요. 자, 두 번째, 제가 토지이동 사유 파트에서 축척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이잖아요. 그죠? 등록사항 정정에서도 출제는 1순위로 내는 게 뭐냐면 직권 정정 사유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가 총 9가지가 등장하는데 직권 정정 사유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직권정정 사유는 기본적으로 잘못 다르게, 이게 잘못 다르게, 여기도 잘못,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잘못이라는 글자가 드러나는 거지만 연속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유들까지 포함해서 총 9가지를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6번 들어가요. 그래서 다르게 잘못 들어가는 글자 안에 연속 지적도가 잘못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그리고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이 이말 나왔을 때는 직권정정 사유고요. 또 토지 합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말 나오면 직권정정 사유고, 마지막 등록 전환에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나왔을 때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여러분이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될게 직권정정 사유 9가지. 이게 1순위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직권정정 사유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나오게 되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대상 토지의 관리, 그 다음에 발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이동 사유에서는 전자에서 봤듯이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만큼은 아주 세심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거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의 정리하고요. 이게 토지 소유자 정리 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지 표시의 정리도 있고요. 소유자 정리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필통사전하고 소관청이 직접 신규등록한 토지는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토지 표시의 정리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하고 나면 통지의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소유자 정리하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이후의 절차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가끔씩 출제니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과 등록상 정정이 다 끝나고 나면 토지 소유자 정리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 절차로서 등기 촉탁과 통지의 시기만큼은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지적법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0: 관한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를 하는데,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신규 등록과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소유자에 관한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 필통 들고 다니시잖아요. 필통. 필통 들고 다니실 때 우리가 영어 사전, 한글 사전 함께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필통 사전에 의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항상 등기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통 사전 암기할 때 앞에 항상 어떤 글자 넣어주면 된다? 등기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필통 사전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하는 토지만큼은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데,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자, 이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걸로 가지고 쉬운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1순위의 정답은 항상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를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규 등록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될 당시에는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와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신규 등록이 지문에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 되면 금방 여기에 뭐라고 읽었냐면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게 등기 촉탁이거든요. 그럼 달리 말하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서 정리를 했다. 그럼 이 경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변경 정리를 했을 때도 등기 촉탁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촉탁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신규 등록 아니고 소유자 변경 정리는 아니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두개 중에 하나는 항상 정답이 걸려 들 거예요. 다시 한번. 등기 촉탁의 대상인 것은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왜? 아닌 것이 다섯 가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섯 가지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항상 이렇게 물어볼 거고, 정답은 항상 뭐다? 신규 등록. 근데 신규 등록이 보이지 않으면요, 소유자 변경 정리 또는 소유자 정리, 이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에서는, 자, 토지 소유자 등,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될 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 정리라는 것은 뭐에 관한 정리냐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리이지 소유자 정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소유자를 정리한 이후에는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이 좀 정리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통지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한 것인지 소유자 표시를 정리한 것인지부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뭘 해야 한다?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표시를 정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물어볼 때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뭘 찾으면 된다? 예,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경우에는 통지한다.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해줘야 된다면 이 통지의 뭐와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해서 또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래서 7일과 15일, 요거 두 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보시게 되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적공부 7일 그 등기 완료의 통지서와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4번 문항, 5번 문항, 6번 문항까지가 지적 공부 정리 후의 절차와 관련해서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4번, 5번, 6번 유형의 지문 자체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가끔씩 2,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암기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적 공부의 정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 정리 아니면 소유자 표시의 정리입니다. 그럼 소유자 표시를 정리할 때 쓰는 관계 자료가 필통사전 네 가지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토지 표시 정리겠죠. 그러면 토지 표시의 정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통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데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리한 결과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었다면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할 때 토지 표시하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러면 토지 표시하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라면 그때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문제는 세트 지문의 유형으로 묶어보시고 출제가 보통 한 2년, 3년 주기로 해서 가끔씩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함께 꼭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은 이제 지적 측량 파트인데요. 측량 파트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 측량의 대상, 그 다음 지적 측량의 절차,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 그 다음에 지적 위원회, 그 다음에가 다섯 번째가 적부 심사 절차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딱히 무엇이 반드시 나온다 그건 없어요. 출제위원들은 이 다섯 가지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문제를 내는데 일단 결정적으로는 한 문항에서 세 문항을 출제되는데 통상 두 문항이 출제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대상과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측량의 대상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적 측량의 대상은 딱 몇 가지다? 13가지밖에 없습니다. 13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 36회 기출문제죠. 토지 합병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생각을 해 볼래요? 토지 합병이 뭐죠?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된 토지를 합하여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은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측량을 한다는 것은 도면의 경계선을 일반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합병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을 오히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를 검사했다는 측량, 이런 측량을 우리는 뭐다? 검사 측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등록 전환을 할 경우에 측량이 필요하다. 등록 전환 측량,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하다. 신규 등록 측량.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지적재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재조사 측량. 자, 그래서 지적측량의 대상 13가지 중에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적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적측량의 절차 13가지를 정리할 때는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순서를 기준으로 13가지를 꼭 정리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공부의 복구예요, 복구. 도면이 화재로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면을 복구해야 되죠.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해야 되죠. 그때 하는 게 뭐다? 복구 측량입니다. 이걸 1번으로 딱 두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어떻게 정리를 나가냐면 토지 이동의 사유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토지 이동의 사유, 신규 등록, 그렇죠?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목 변경 측량의 대상 아닙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 다음 축척 변경, 그 다음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지번 변경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와 관련해서 총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그럼 복구측량 하나, 여기에서 몇 가지? 7개. 그러면 총 몇 가지? 8개의 지적측량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5개. 그럼 5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측량을 하고 나면요. 이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준점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 측량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 한다? 기초 측량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측량이 끝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검사 측량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총 10가지의 지적 측량이 마무리가 되고요. 나머지 3가지는요. 복원의 목적으로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복원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가지가 되죠. 그 다음 맨 마지막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가 되지 않는 측량이 뭐다? 여기 있는 대표적인 지적 재조사 측량만큼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재조사 측량까지 해서 총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1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그럼 지적측량 절차거든요. 그럼 지적측량 절차 파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숫자 아니면 서술형 지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절차 파트에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숫자 기준으로 문제를 낼 때 간단 암기법을 말씀드릴게요. 측, 오, 검, 사, 기준점, 15점 이하, 4일,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요. 치고, 검사, 사사, 사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치고, 검사, 사사, 사사.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3과 4분의 1은 뭐냐면, 수행자와 의뢰인이 합의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합의했을 때 기간은 총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 검사는 합의한 기간의 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다만 지상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15점 이하는 4일이고요. 만약에 초과되는 값이 있다면 4점마다 기존 4일에 하루를 가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단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합의한 4분의 3, 4분의 1은 제외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낸 문제입니다.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자,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 최고 검사니까. 그럼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 다만, 기준점. 자, 기준점 설치합니다.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할 경우에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 그렇죠.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위를 가산한다. 그러면 5일, 4일, 4일, 4일, 4일 이렇게 가지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5일, 4일, 4일, 4일, 4일 이렇게 해서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최고 검사 4444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 측량의 기간과 검사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말씀드리면 이것 외에도 더 지적위원회라든지 적부심사,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와 관련해서도 정리는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지문 이론 강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적 변경과 등록사항 정정 두 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나온다. 축적 변경은 100%, 등록사항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와 등록사항 정정의 관리의 대상, 운영, 그런 토지 발급, 그 내용은 함께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적 공부 정리 후 절차에서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등기 촉탁과 통지의 대상, 통지의 시기. 이 세 가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암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는 또 작으니까 꼭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에서 대상, 13가지는 꼭 기억. 그 다음에 절차에서는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위에 지적 기준점 성과와 적부심사, 그 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7회 공인중개사 공시법 대비, 37회 대비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보면서 지적법과 관련되는 부분은 1강, 2강을 통해가지고요. 37회 강의는 그 내용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확인을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또 시간에는 이제 등기법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강과 2강에 제가 이렇게 전달된 16문항, 그 문항에 있는 내용의 이론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후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나중에 이제 백선이라든지 그런 나머지 여러분이 보는 자료들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요,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위해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 우리는 물질의 규칙성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좀 뽑아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할지 큰 틀부터 한번 잡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요, 총 3개의 포인트를 갖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빅뱅 우주론과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 더불어서 별의 진화 과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요, 원자의 전자 배치 및 주기율표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화학 결합까지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요, 신소재의 종류와 함께

점점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우주론을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하죠. 이 같은 정의를 길게 이야기할 수 없어도 이런 정의를 읽었을 때 이 정의가 빅뱅 우주론을 뜻한다고 이렇게 역으로 용어를 정의해내릴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변하는지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핵심은 커지고 있다입니다. 따라서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것은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림을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커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질량은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가 변하는 과정은 밀도에 대한 생각으로 해볼 수 있는데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게 되죠. 그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피만 커지기 때문에 분모만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평균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주의 온도도 점점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밀도와 온도는 감소하고 질량은 변하지 않으며 부피는 커지는 것. 이것이 빅뱅 우주론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빅뱅 우주론을 공부하는 것은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주 속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 빛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주의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게 되는 것은 스펙트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펙트럼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빛이 분광기라는 것을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지면서 나타나는 세 개 띠. 자, 빛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세 개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스펙트럼은요, 원소마다 이 세 개 위치나 개수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와 개수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이 선의 위치나 개수를 통해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있음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들을 분석하게 되면 우주에 분포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이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이 같은 스펙트럼들이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같은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와 개수는 같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펙트럼은 총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같은 연속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이렇게 까만색의 선들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흡수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같은 흡수선이 나타난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까만 바탕에 이렇게 세 개 선, 이런 방출선들이 나온 것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같은 원소를 가지고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되면 그들의 선의 위치와 개수는 같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달라 보여도 선의 위치가 개수가 같다면 같은 원소구나라고 체크해 보시면서 각각의 스펙트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스펙트럼인지 파악할 수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연속 스펙트럼의 경우는 고온의 물체에서 나온 빛들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스펙트럼인 것이고요. 이런 방출 스펙트럼의 경우는 고온의 별이라든가 우리가 시험 속에서 기체 방전관, 기체 방전관이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기체 방전관을 통해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뭐 별의 스펙트럼 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례들까지 매칭하는 연습해 보시면서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자, 별의 진화와 함께 원소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상에서 있는 것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원소들은요. 별의 진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의 큰 덩어리를 살펴

보신 후에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의 진화의 첫 번째 시작은요. 자, 원시별부터 시작해봅니다. 자, 성감 물질들이 모이고 모여서 안쪽으로 수축하게 되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원시별이 되게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수축하는 형태를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축하다 보면 중심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에게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에게 만들어지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 별은 커지지도 작아지도 않는 그 하나의 그냥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상태로 별들은 평생의 대부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계열성들의 상태로 오랜 시간 살아가다가 중심부에서 수소가 다 쓰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질량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다면 적색 거성을 거쳐서 백색 외성과 행성 상성운의 방향으로,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의 경우는 적색 초거성을 거쳐서 초신성 폭발 그리고 중성자별과 블랙홀과 같은 그 같은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적색 거성과 이 적색 초거성, 이 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그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계열성부터 보도록 하죠. 자, 주계열성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별의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인데요. 이 주계열성은 조건이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빛을 방출하는 천체로서 중심부의 수소핵 융합 반응은 이 같은 그림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같은 수식의 형태로도 얘기할 수 있죠. 수소핵 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의 4개가 합쳐지면서 한 개의 헬륨 원자에게 되는 반응입니다. 사실 주계열성에서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나오지만 뒤쪽에 있는 발전 파트에서도 태양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도 또다시 나올 만큼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의와 함께 그림 그리고 이 수식의 형태를 모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소 원자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개의 수소 원자에게 모여서 몇 개의 하나의 무엇, 헬륨 원자에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 속에서 질량이 일부 감소합니다. 질량이 감소하고 이 감소된 질량이 무엇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에너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계열성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계열성 상태로 살아가다가 이후의 단계는 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경우는 이렇게,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큰 별의 경우는 이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적색 거성, 이것을 적색 초거성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질량에 따라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경우는 질량이 그다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심부에선 탄소 정도까지, 조금 더 크다면 산소 정도까지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핵 융합반으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질량의 태양 정도인 별의 일생이다, 적색 거성에서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후에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어떨까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경우는 중심부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양파껍질처럼 켜켜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부가 철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규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 철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표현들도 언급되게 됩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도록 하시죠. 핵 융합 반응으로 무엇까지,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있죠. 철보다 더 무거운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초신성 폭발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면서 우주로 방출되었다라는 이 과정들, 적색 초거성의 모습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진화와 함께 원소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주기율표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는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기율표에 대한 문제는요, 거의 매회차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주기율표를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원소들을 나열할 때는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뒤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다 보면은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같은 세로줄에 쭉 나열하다가 비슷한 건 또 같은 세로줄에 쭉 나열하다가 비슷하면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놓게 됩니다. 같은 세로줄에 놓인 것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하고요. 같은 세로줄을 우리는 같은 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기율표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았을 때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금속 원소고요. 이쪽 부분이 비금속 원소입니다. 금속은요, 주로 어디냐?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는 어디요? 이렇게 오른쪽에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기에 수소가 비금속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기본적인 주기율표의 형태를 보시면서 이 주기율표의 특징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볼까요? 자, 주기율표는요, 주기하고 족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때 같은 주기라는 건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가로줄을 이야기하며 같은 주기의 경우는 무엇이 똑같냐면 전자가 놓이는 전자 껍질 수가 똑같죠. 원소들의 전자 껍질 수가 똑같습니다. 2주기면 2개, 3주기면 3개인 것이죠. 그리고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습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놓여있는 전자를 최외각 전자라고 하는데 그 최외각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되죠. 1쪽의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빼고 이야기합니다. 원자과 전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족의 1의 자릿수를 이야기하는데 18족의 경우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0으로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이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같은 세로줄에 놓인 가하고 다가 바로 같은 족 원소입니다.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기 원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하고나 혹은요. 다하고라가 되겠죠. 해석되시나요? 또 이 주기율표의 원소들은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가장 뒤쪽에 있는 것의 원자 번호가 가장 클 겁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를 누군가 찾으라고 한다면 라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였을 때요, 원자과 전자수는요, 족의 1의 자릿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족의 1의 자릿수, 여긴 1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1일 겁니다. 족의 1의 자릿수가 7이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7일 겁니다. 그럼 족의 1의 자릿수가 8이니까 이건 8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8족 원소의 경우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없기 때문에 이 18족 원소의 경우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0입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7인 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8개이고 반응성이 거의 없는 원소는 당연히 무엇일까? 나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판단하고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율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자, 화학 결합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결합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온 결합부터 볼까요? 이온 결합은요.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요, 염화 나트륨이 있는데요. 염화 나트륨의 생성 과정들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염화 나트륨에서 이 나트륨 원산은요, 금속 원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자, 알칼리 금속으로서 이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 1족 원소입니다. 따라서 물과 반응성도 뛰어나고요. 공기와 반응성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물에 집어넣으면 그 물은 나중에 염기성이 되어서 페놀프탈린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을 띠게 하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나트륨인데요. 이런 나트륨은요, 전자 하나를 잃고요,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나트륨에 대한 이야기요. 또한 자, 17족 원소인 염소, 할로젠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17족 원소 이 할로젠의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각각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으면서 이렇게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근데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자 나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둘은요,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 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고체 상태에서는 이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따라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꽉 이들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들을 물에 녹이거나 액체 상태로 만들게 되면은 전기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경우는 물에 녹이거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잘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결합으로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공유결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수소 원자의 경우는 하나의 전자를 갖고 있다고요. 이것도 하나를 갖고 있겠죠. 헬륨처럼 두 개를 갖고 있기 쉽기 때문에 우리 둘이 같이 나눠 써볼까?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는 전자를 두 개를 갖고 싶단 말이에요. 따라서 산소에게 하나를 빌려서 같이 쓰는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산소도 내가 하나 빌려줄 테니까 너도 나 하나 빌려줘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공유받으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이죠.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공유전자쌍, 여기를 공유전자쌍, 여기를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공유하지 않는 것을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결합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물분자가 있고요. 이것이 H2O, 물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 같은 공유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물에 잘 녹는 것도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이죠. 근데 설탕은 물에 녹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염화나트륨과 상대적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이온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없어요 라는 이 이야기를 앞서 이야기했던 염화나트륨과 비교하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규산염 광물과 탄소화합물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지각을 이루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언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규산염 광물의 경우는 이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되죠. 일단 규산염 광물은 규소를 중심 원소로 해서 이루어진 광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서 여러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이 규산염 광물로서 규소가 중심 원소입니다. 그래서 규소의 전자 배치를 보시면서 규소는 하나, 둘, 셋, 껍질이 세 개야, 3주기 원소구나. 가장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가장 바깥에 전자수가 4개 있어 14족 원소구나 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규소이고 주변에 산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같은 규산형 광물들을 이용한 암석들이 지각의 대부분이다 라는 걸 체크하십니다. 탄소도 보도록 하죠. 자, 규산염 삼연체의 중심 원소가 규소였듯이 탄소화합물의 중심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탄소도 볼까요? 껍질 두 개니까 얼마입니까? 2주기 원소이고요. 가장 바깥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14족 원소겠죠. 14족 원소는요, 자, 공유결합을 바깥으로 4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는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상태의 결합을 할수 있다는 말은요,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탄소화합물,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공유 결합하면서 이루어진 물질로서 다양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때 다양한 화합물 중에서 우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단백질과 핵산에 관련된 것이 가장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일단 단백질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백질은 정말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단백질의 기본적인 단위체부터 볼수 있으셔야 됩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인 것이죠. 자, 이것이 아미노산입니다. 그때 아미노산은 종류가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약 2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이 있다 보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형태로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냐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물이 한 분자 빠진다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물이 한 분자 빠지면서 결합한 이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길게 연결되어 이것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잘 꾸겨지고 어떤 형태를 이루면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니 그 입체 구조를 갖게 된 상태를 우리는 단백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갖게 된이 단백질은요, 에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낼수 있고요. 물론 주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낼수 있더라. 하지만 에너지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몸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근육부터 시작해서 효소, 호르몬, 항체, 세포막의 성분 등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만 구성하느냐? 아니죠. 효소, 호르몬과 같은 것을 통해서 몸의 기능들도 조성할 수 있고요. 항체를 통해서 방어작용에 관여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소화합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질인데, 지질 중에 인지질이라는 것이 있죠. 인지질과 이 단백질이 모여서 세포막의 성분을 이룬다는 이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출제가 아주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핵산에 대한 생각들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핵산은요,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로서 DNA와 RNA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핵산도 단위체가 있는데요,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름이 어색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핵산의 단위체로서 인산, 당, 염기가 한 개 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때 핵산은 DNA와 RNA 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때 DNA부터 보면요. DNA를 구성하는 이 당의 이름은 디옥시리보스이고요. RNA의 구성의 당의 이름은 리보스로 당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근데 당의 종류만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구성 염기의 종류도 조금은 다른데요. 자, DNA의 경우에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인 반면에 RNA의 경우는요,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 사이토신으로 이같이 유라실과 타이민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기능적 차이도 있겠죠. 자, DNA의 기능은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저장된 것을 전달하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RNA다 해서 각각 역할과 모든 당과 염기에 대한 생각을 매칭할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 이 DNA는요, 이런 이중나선 구조이고요. RNA는 단일가닥 구조인데요. 이 단일가닥 속에서 이런 유라실의 형태가 보이는 것이, 아, RNA구나라고 체크하셔야 되고, 이런 두 가닥의 형태에서는 이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짝꿍이고, 그다음에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짝꿍이라는 이 짝꿍 관계들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짝꿍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DNA 염기의 상복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아데닌은 타이민과 짝꿍,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짝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닥의 형태를 통해서 DNA의 모습을 체크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여기 기억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때 여기에 타이민이 있다면 타이민의 짝꿍은 아데닌이니까 아, 기억 자리에는

0: 아데닌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어디에 빈칸이 들어가도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것이 바로 핵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단백질과 핵산 모두 다 탄소화합물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소재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는요, 자, 반도체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는요, 자, 규소나 점화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순수한 규소나 점화늄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량의 불순물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켜서 전기의 흐름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반도체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발광다이오드와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노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와 플로렌이 있는데요. 각각의 그림들을 보면서 명칭을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탄소 원자가 육각형 형태로 배열된 평면 구조를 딱 보는 순간 그래핀이라는 생각을 보시면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탄소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핀을 동그랗게 이렇게 좀 김밥 말듯이 말아놓은 이런 원통 형태가 바로요. 탄소 나노튜브로서요. 그래핀이 원통 튜브 모양으로 말려있는 구조입니다. 이 또한 이것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 플로린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린도요. 요거는 다 탄소입니다. 그러면서 탄소 원자가 육각형과 오각형을 결합한 이런 공 형태를 플로렌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고요. 이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게 되고 이런 플로렌은 공의 형태다 보니까 의약품을 넣어서 운반하는 운반체의 역할을 쓸 수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전도체는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임계온도 이하에선 전기저항이 0이 된다는 특징과 함께 자석을 띄우는 마이스너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요. 자, 통합과학이라는 이 교과, 고등교과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내용 정리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작물 재배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즉 작물 재배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작물 재배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도 필요할 거고, 온도도 필요할 것이고, 물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절대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게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토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토양에 구성되는 토양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작물이 생육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토양의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유기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토양이 침식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물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 토양의 침식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특수 형태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재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 재배 환경이 어떤 것인지, 재배 환경이란 작물의 생육이나 수량은 생산량을 이야기하겠죠. 생산량이라든가 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외부적 요건, 즉 내부적 요건은 그 작물이 건실한지, 작물의 종자가 우량 종자인지 하는 것들이 내부적 요건이라면, 외부적 요건은 그 작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 그리고 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하는 환경 등이 외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의 구성 요소로는 토양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수, 즉 토양 수분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생물적 환경, 재배 기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은 토양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은 너무 물이 많아 과습하거나, 또는 너무 물이 없어 건조해도 작물 생육에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양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어떤 양분을 공급해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재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토양은 고체와 액체,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체는 무기물하고 유기물이 합쳐져서 고체 성분을 이루고 있고, 액체는 토양 사이에 수분, 그리고 기체는 토양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산소라든가 공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토양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의 세 가지 상태는, 토양은 고상, 고체로 이루어진 부분, 액상, 액체로 이루어진 부분, 기상, 기체로 이루어진 부분, 세 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토양 삼상 구조는 무기질과 유기질이 50%, 그리고 액상, 즉 수분과 기상, 공기가 25%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토양 삼상 분포다. 이 부분은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토양 분포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식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상 50%, 액상과 기상이 각각 25%가 가장 적당하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토양의 익경 구분이라는 것은, 토양의 익경이라는 건
토양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토양을 분류하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분류된 토양이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익경을 자갈, 조사, 미사, 점토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갈은 알갱이가 큰, 즉 알갱이가 토양 알갱이가 2mm 이상의 토양 크기로 이루어진 걸 자갈이라 그러고 조사는 이 조자는 거칠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칠 조에 모래사자를 써서 거친 모래 그래서 2.0에서 0.02mm까지 자 미사는 부드러운 밑자를 써서 아주 부드럽고 좋은 모래를 말하는데 0.02에서 0.002mm 정도 자 점토는 말 그대로 찰흙이에요. 자 찰흙은 물도 통하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너무 토양 입경 사이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토양이 작물이 이용하기에

아주 힘든 땅이다 하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토양은 입경이 작을수록, 즉 미사 점토로 갈수록 보수력, 물을 지키는 힘은 커지지만 통기성, 공기가 통하는 통기성이 불량해지고, 입경이 클수록 자갈로 갈수록 통기성은 좋지만 보수력이 불량한 특징을 갖는다. 무슨 이야기일까? 자, 알갱이가 이렇게 큰 걸로 뭉쳐지다 보면 이런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잘 통하는데 대신에 물이 머물 수가 없고 전부 자유수 상태로 인해서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양분에, 토양에 필요한 물로서 기능을 못한다 하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갈이 몇 미리, 뭐 조사가 몇 미리, 점토가 몇 미리, 이거보다는 각각 토양의 입경 구분에 따른 자갈과 조사와 미사와 점토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 그래서 입경에 따른 토양의 특징을 보면 자갈은 작물에 유효한 영양분을 전혀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작물의 재배 토양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자, 자갈 함량이 많은 토양은 토양 사이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에 투과가 지나치게 잘 되어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경운 작업이라는 건 땅을 갈아 엎는 작업인데, 이런 경운 작업도 어려워서 작물 재배 토양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사는 거친 모래를 뜻한다 그랬죠. 자, 조사는 자갈보다는 입경이 작지만 그래도 입자가 크고, 입자가 크다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공급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매우 좋아서 토양이 쉽게 마르거나 건조해지거나, 건조해짐에 따라서 토양이 건조해, 다음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건조의 피해를 입게 돼서 작물이 자라기에 부적정한 토양 환경이다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조사는 보수력과 물을 가두는 힘, 보비력, 비료를 보유하는 힘이 낮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서 작물 재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사는 부드러운 모래라 그랬죠. 그래서 토양 알갱이가 적당한 크기여서 보수력이 양호하고 통기성과 배수성은 보통 정도의 토양으로 식물에게 적절한 물이나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토양이에요. 그래서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어떤 것이? 미사가. 그래서 시험에 가끔 작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미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미사는 토양 구조가 그래도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 토양 침식이나 건조할 때 토양 표면에 얇은 막에 피막이 형성되어서 어떤 배수라든가 급수라든가 하는 것들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자, 일단 그래서 미사는 작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다. 하지만 토양 구조가 불안정하고 또 강우 시 어떤 토양 비가 내릴 때 토양의 침식이라든가 건조했을 때 토양 피막 형성 등의 단점이 있다 하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에 점토입니다. 점토는 입경이 가장 작은 거예요. 일단 분류상 0.002mm 이하의 입경이 작아. 입경이 작다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공국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 공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바람도 통하지 않고 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계속 급수는 하는데

이 물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토양이 과습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과습한 어떤 과습으로 인해서 습해는 토양이 축축하기 때문에 작물에 오는 피해를 말합니다. 습해 발생 위험이 크다는 거. 그래서 점토는 작물 재배에 적정하지 못하지만 양분과 수분의 저장 능력은 좋습니다. 왜? 자, 보비력과 보수성이 좋아서 이걸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의 저장 능력은 좋아요. 하지만 이 양분과 수분이 직접 작물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뿌리 호흡과 뿌리의 신장이 저해돼서 어떤 작물의 재배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토양 입장에 따른 토양의 특징 중 가장 이상적인 토양은 미사이다 하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토양 입단인데요. 토양 입단이라는 건 토양의 입자, 방금 같이 말씀드린 그런 작은 입자가 뭉쳐서 조그만 덩어리가 되는데 이를 토양 입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입단화될수록 공극이 많아져서 수분 저장력이 커지고 공기의 유통이 좋아져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입단화된 토양일수록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토양 입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이 입단화된 토양 알갱이와 알갱이의 사이를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극이 적정해야지 수분과 공기의 유통이 좋아진다 하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작물 생육은 토양 입단화가 촉진될수록 양호한 환경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토양 입단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유기물 사용, 두 번째 토양에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 세 번째 신근성 작물을 재배하는 것, 네 번째 콩과 작물과 같은 토양 양분을 보충해 주는 피복 작물 재배,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촉진 요인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양 유기물의 사용은 유기물을 분해할 때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동물이나 식물의 잔재를 말해요. 그래서 토양에 저런 동물과 식물의 잔재인 유기물을 피복을 해주게 되면 그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미생물의 활동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토양 입자가 결합되어야지 토양의 단립 구조가 입단 구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토양 입단이 촉진될 거고 칼슘은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하는 비료 성분. 세 번째 신근성 작물은 근은 깊을 심자의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가 깊은 작물을 재배할 때 신근성 작물의 뿌리 분비물이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입단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피복 작물, 콩과 작물은 토양 내 질소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버라든가 알팔파 같은 콩과 작물은 이런 질소의 고정 역할을 통해서 토양 입단화를 촉진한다. 얘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토양 입단의 촉진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토양 입단은 어떤 구조에서 파괴가 되는지. 자, 입단 구조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잘 다루어지는데, 다음 중 토양 입단의 파괴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무리한 경운이나 세토,

경우는 뭡니까? 깊이 땅을 갈아엎는 거. 쇠토는 흙을 잘게 부수는 거. 그래, 무리하게 땅을 갈아엎거나 흙을 너무 잘게 부수면, 토양 입단이 파괴된다. 자, 입단의 팽창과 수축의 반복. 어쩔 때 입단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나요? 자, 결빙과 해동이 반복될 때. 아주 추운 날씨에 땅이 꽁꽁 얼었다가 그게 다시 따뜻한 날씨에 해동이 되면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다 보면 뭉쳐있는 토양 알갱이가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입단이 파괴된다. 자, 비와 바람으로 인한 토양 침식으로 토양 입단이 파괴되고요. 이온 중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토양 입단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앞페이지에 토양 입단의 촉진 요인, 그리고 이 페이지에 토양 입단의 파괴 요인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토양 유기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토양 유기물은 토양 중에 그 함량이 높을수록 그 토양의 지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습답은 촉촉한 탑에서는 오히려 토양 유기물이 너무 많은 것이 토양에 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지력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하고 기억하시고요. 자, 토양 중 유기물인 동물과 식물의 잔재는 미생물 작용이나 화학 작용으로 분해가 되면서, 즉 토양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분해 작용으로 인해서 토양 입단도 촉진이 되고, 분해가 되면 유기물은 그 본래의 형태를 잃고 암갈색이나 흑색 부분으로 변하는데 얘를 유기물의 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어떤 밭이나 논을 보면 바로 밑에, 표토 바로 밑에 부분이 검은 암갈색이나 또는 흑색이나 짙은 회색 등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를 부식토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부식토는 유기물의 분해 활동으로 생긴 것이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먼저 토양 유기물은 토양에 있는 암석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유기물이 분해 과정에서 산을 생성해서 암석의 분해를 촉진하고요. 유기물에는 다량원소인 질소나 인이나 칼륨 등이 있고 미량원소인 구리나 망간 등이 있어요. 여기서 다량원소라는 건 작물 생육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원소가 다량원소. 미량원소는 많은 양의 원소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없으면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원소가 미량원소예요. 하지만 토양 유기물은 이런 질소나 인, 칼륨 등의 다량원소와 구리나 망간 등의 미량원소를 토양 중에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아주 영양지고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양 유기물은 분해가 되면서 CO2,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즉, 광합성은 빛과 플러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광합성 작용이죠. 만약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전부 유조되고 고사가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0: 만큼 광합성 작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토양 유기물 분해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서 작물 주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광합성을 조장하는, 광합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한 토양 유기물은 토양 입단 형성에 기여해서 토양 물리성을 개선을 하고, 토양에 유기물이 많으면 토양의 통기력이라든가 보수력이라든가 보비력 등이 증대되는 유용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토양의 침식입니다. 토양의 침식은 토양이 비나 바람으로 인해서 깎여 나가는 것을 토양 침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초생 재배를 한다거나, 작물을 재배할 때 둥고선 경작을 한다거나, 또는 작물을 재배할 때 대상 재배를 한다거나, 토양을 피복한다거나, 아니면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간작을 한다거나, 또는 유기물을 사용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생 재배라는 것은 토양 표면을 초생 식물로 덮어서 재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과수원에 가셔서 보면 이렇게 과수원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를 주간이라고 하고, 나무가 심어진 열과 열 사이를 열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수원에 가서 보면 열간, 즉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러 가지의 초생 식물이 심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과수원을 초생 재배 과수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생 재배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토양 침식, 비나 바람으로 인한 어떤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초생 재배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경작지에서도 공과식물 등으로 토양 표면을 넣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초생 재배. 자, 두 번째 둥고선 경작인데요. 둥고선 경작이라는 건 경사지에서 이 둥고선에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그래서 위에서부터 비나 바람으로 토양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둥고선별로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방법. 그래서 경사지에서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서 둥고선을 따라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근데 자, 둥고선 재배와 비슷한 재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대상 재배. 대상 재배도 마찬가지. 경사진 토지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고선에 따라서 이렇게 작물을 심습니다. 대신 대상 재배에서는 작물 재배와 작물 재배, 토양 사이에 초생 식물을 심어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설명을 보면 경사진 토지에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고선을 따라 계단식 농터를 만들고, 농터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토양 피복 작물을 심어서 둥근 띠 모양으로 경작지를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이다. 자, 둥고선 경작이나 대상 재배는 비슷한데, 둥고선 재배는 둥고선만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대상 재배는 둥고선에 따라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사이에 초생 식물을 심어서 둥근 띠 모양으로 재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토양을 피복하는 방법. 토양을 피복해서 가무 시에 빗방울이 직접 토양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우리가 토양 피복법을 토양 멀칭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밭에 가서 보면 까만 비닐로 토양 위를 덮어서 키우고 있는데 토양 멀칭법은 자 토양에 침식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잡초에 생성도 방지하는 잡초의 생장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피복하면 토양 침식이 예방이 되고요. 다음에 간작이라는 게 있는데 생육 시기를 고려해서 침식기 보통 침식기는 비와 바람이 강할 때 우리나라 기후 환경상 보통 8월 중순에서 9월 초 정도 태풍이 가장 많이 오죠. 이런 토양 침식기 이런 시기에 토양이 나지 상태 토양에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맨 흙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 간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에 심는 작물이다. 이 사이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써 토양 나아지 상태를 방지한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물 시용인데요. 유기물을 시용함으로써 토양이 입단 형성이 조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사용하면 토양 입단이 조장이 되고 토양 입단이 조장이 되면 보수력이 높아져서 보수력이란 토양이 물을 잡고 있는 힘, 보수력이 높아져서 토양 유실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침식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했을 때 토양 침식이 방지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토양 재배 환경 중 토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토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 삼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 토양 입경 구분에 따른 각 토양의 특성이 어떤 건지, 또 토양 입단 구조를 위해서 어떻게 토양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토양의 유기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배 환경 중 토양의 수분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고 있는 배상경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 이동 사유와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 2강에서는 반드시 이제 시 문제 나온다라고 할수 있는 게 토지 이동 파트에서는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은 지금까지 꾸준히 거의 한 번씩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사항 정정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80% 이상의 확률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축척 변경과 등록사항 정정은 일단 두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만약에 축척 변경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면 등록사항 정정이 나올 거고요.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 토지이동 파트에서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이제 지적 측량은 크게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절차, 그다음에 지적 기준.

가 된다라고 일단 학습 방향성을 좀 잡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합병한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 지분이 다르다, 지분 부여지역이 다르다, 축척이 다르다. 이때는 합병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만 동일하면 가능하니까 이 경우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은 등기법에서도 자주 하필 등기에서 나오니까 하필 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합병 등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정도는 여러분이 좀 챙겨서 기본 수업 보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축척 변경 바로 나오죠. 물론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축척 변경 파트에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언급해 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축척 변경에서는요, 출제위원이 항상 문제를 낼 때 1순위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그럼 축척 변경에서 나오는 숫자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20, 30, 15, 20, 6, 6, 1, 1, 3분의 2, 2분의 1, 전원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회의 5일 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숫자들이 어디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단 1순위로 암기해두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이후에 서술형의 지문들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빠르게 한번 체크하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시행 공고를 하고 나면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요. 그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전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건데 그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거든요. 근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할 때 들어가는 숫자가 1520-6611입니다. 청산금 산정이 되면 15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납부는 6월, 수령도 6월, 이의신청 1월,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도 1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근데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는 청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회의 5일 전까지 통보해 줘야 된다는 거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기본서를 통해서 숫자가 들어가는 지문들은 반드시 1순위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축척 변경위원회를 둔다. 5. 축척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지명한다. 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한다. 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는 시행공고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뭐하여?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36회 시험 때는요. 이게 36회 시험이거든요. 36회 시험에서는 숫자에서 정답이 결정되지 않고 일반론에서 정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숫자에서 정답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많았으니까 일단 37회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숫자부터 정리를 해두시고 이후에 서술형 지문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
볼게요. 자, 두 번째 제가

토지이동사유파트에서 축척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이잖아요. 그죠? 등록사항 정정에서도 출제인이 1순위로 내는 게 뭐냐면 직권정정사유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래서 직권정정사유가 총 9가지가 등장하는데 직권정정사유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직권정정사유는 기본적으로 잘못 다르게, 이게 잘못 다르게, 여기도 잘못,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잘못이라는 글자가 드러나는 거지만 연속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유들까지 포함해서 총 9가지를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6번 들어가요. 그래서 다르게 잘못 들어가는 글자 안에 연속 지적도가 잘못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그리고 다르게 잘못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이, 이말 나왔을 때는 직권정정사유고요. 또 토지 합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말 나오면 직권정정사유고, 마지막 등록 전환에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나왔을 때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여러분이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될게 직권정정 사유 9가지, 이게 1순위로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직권정정 사유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나오게 되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대상 토지의 관리, 그 다음에 발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함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이동사유에서는 전제에서 봤듯이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만큼은 아주 세심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거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의 정리 하고요. 이게 토지 소유자 정리 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지 표시의 정리도 있고요. 소유자 정리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필통사전하고 소관청이 직접 신규등록한 토지는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토지 표시의 정리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하고 나면 통지의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소유자 정리하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이후의 절차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가끔씩 출제인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과 등록상 정정이 다 끝나고 나면 토지 소유자 정리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 절차로서 등기 촉탁과 통지의 시기만큼은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지적법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변경 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를 하는데,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신규 등록과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소유자에 관한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 필통 들고 다니시잖아요. 필통. 필통 들고 다니실 때 우리가 영어 사전, 한글 사전 함께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필통 사전에 의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항상 등기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통 사전 암기할 때 앞에 항상 어떤 글자 넣어주면 된다? 등기, 등기, 등기,

등기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필통사전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하는 토지만큼은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데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자, 이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걸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1순위의 정답은 항상 신규 등록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를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규 등록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될 당시에는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와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신규 등록이 지문에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 되면 금방 여기에 뭐라고 읽었냐면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게 등기 촉탁이거든요. 그럼 달리 말하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서 정리를 했다. 그럼 이 경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변경 정리를 했을 때도 등기 촉탁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촉탁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신규 등록 아니고 소유자 변경 정리는 아니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항상 정답이 걸려 들 거예요. 다시 한번. 등기 촉탁의 대상인 것은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왜? 아닌 것이 다섯 가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섯 가지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항상 이렇게 물어볼 거고 정답은 항상 뭐다? 신규 등록. 근데 신규 등록이 보이지 않으면요, 소유자 변경 정리 또는 소유자 정리, 이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6번 문제에서는 자, 토지 소유자 등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제될 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 정리라는 것은 뭐에 관한 정리냐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리이지 소유자 정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소유자를 정리한 이후에는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이 좀 정리해 드릴 것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통지의 대상과 관련해서, 통지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할 것인지 소유자 표시를 정리한 것인지부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뭘 해야 한다? 예,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표시를 정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에서 물어볼 때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뭘 찾으면 된다? 예,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경우에는 통지한다,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해줘야 된다면 이 통지의 뭐와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해서 또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래서 7일과 15일, 요거 두 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보시게 되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리.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적 공부 7일, 그 등기 완료의 통지서와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4번 문항, 5번 문항, 6번 문항까지가 지적 공부 정리 후의 절차와 관련해서 출제니 문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4번, 5번, 6번 유형의 지문 자체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가끔씩 2,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암기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적 공부의 정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 정리 아니면 소유자 표시의 정리입니다. 그럼 소유자 표시를 정리할 때 쓰는 관계 자료가 필통사전 네 가지와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토지 표시 정리겠죠. 그러면 토지 표시의 정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통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데, 토지의 표시를 정리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리한 결과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정리되었다면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할 때 토지 표시하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러면 토지 표시하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라면 그때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문제는 세트 지문의 유형으로 묶어보시고, 출제가 보통 한 2년, 3년 주기로 해서 가끔씩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함께 꼭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은 이제 지적 측량 파트인데요. 측량 파트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 측량의 대상, 그 다음 지적 측량의 절차,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 그 다음에 지적 위원회, 그 다음에가 다섯 번째가 적부 심사 절차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딱히 무엇이 반드시 나온다, 그건 없어요. 출제위원들은 이 다섯 가지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문제를 내는데, 일단 결정적으로는 한 문항에서 세 문항을 출제되는데 통상 두 문항이 출제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대상과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측량의 대상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적 측량의 대상은 딱 몇 가지다? 1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13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 36회 기출문제죠. 토지 합병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생각을 해 볼래요? 토지 합병이 뭐죠?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된 토지를 합하여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은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측량을 한다는 것은 도면의 경계선을 일반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합병은 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을 오히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를 검사했다는 측량, 이런 측량을 우리는 뭐다? 검사 측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등록 전환을 할 경우에 측량이 필요하다. 등록 전환 측량,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하다. 신규 등록 측량,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재조사 측량.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 중에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적 측량의 절차 13가지를 정리할 때는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순서를 기준으로 13가지를 꼭 정리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 공부의 복구예요. 복구. 도면이 화재로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면을 복구해야 되죠.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해야 되죠. 그때 하는 게 뭐다? 복구 측량입니다. 이걸 1번으로 딱 두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어떻게 정리를 나가냐면, 토지 이동의 사유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토지 이동의 사유, 신규 등록, 그렇죠?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목 변경 측량의 대상 아닙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 다음 축척 변경, 그 다음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지번 변경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와 관련해서 총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그럼 복구 측량 하나, 여기에서 몇 가지? 7개. 그러면 총 몇 가지? 8개의 지적 측량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5개. 그럼 5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측량을 하고 나면요. 이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준점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적 기준점 설치하는 측량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 한다? 기초 측량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측량이 끝나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검사 측량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총 10가지의 지적 측량이 마무리가 되고요. 나머지 3가지는요. 보건의 목적으로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보건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가지가 되죠. 그다음 맨 마지막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가 되지 않는 측량이 뭐다? 여기 있는 대표적인 지적 재조사 측량만큼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까지 해서 총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1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적 측량 절차거든요. 그럼 지적 측량 절차 파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숫자 아니면 서술형 지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절차 파트에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숫자 기준으로 문제를 낼 때 간단 암기법을 말씀드릴게요. 측, 오, 검, 사, 기준점, 15점 이하, 4일, 4점마다 1일 가산,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요. 치고, 검사, 사사사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치고, 검사, 사사사사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3과 4분의 1은 뭐냐면 수행자와 의뢰인이 합의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합의했을 때 기간은 총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 검사는 합의한 기간의 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다만 지상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15점 이하는 4일이고요. 만약에 초과되는 값이 있다면 4점마다 기존 4일에 하루를 가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단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합의한 4분의 3, 4분의 1은 제외하고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낸 문제입니다.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자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 치고 검사니까. 그럼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 다만 기준점. 자 기준점 설치합니다.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할 경우에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 그렇죠.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러면 5일, 4일, 4일, 4일, 4일 이렇게 가지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5일, 4일, 4일, 4일, 4일 이렇게 해서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치고, 검사, 4444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 측량의 기간과 검사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말씀드리면 이것 외에도 더 지적위원회라든지 적부심사,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와 관련해서도 정리는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지문 이론 강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적변경과 등록사항 정정 두 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나온다. 축적변경은 100%, 등록사항 정정은 직권정정 사유와 등록사항 정정의 관리의 대상, 운영, 그런 토지 발급, 그 내용은 함께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적공부 정리 후 절차에서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등기 촉탁과 통지의 대상, 통지의 시기. 이 세 가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암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능도 작으니까 꼭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측량의 절차에서 대상, 13가지는 꼭 기억. 그 다음에 절차에서는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위에 지적기준점 성과와 적부심사, 그 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7회 공인중개사 공시법 대비, 37회 대비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보면서 지적법과 관련되는 부분은 1강, 2강을 통해가지고요. 37회 강의는 그 내용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확인을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또 시간에는 이제 등기법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강과 2강에 제가 이렇게 전달된 16문항, 그 문항에 있는 내용의 이론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후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나중에 이제 백선이라든지 그런 나머지 여러분이 보는 자료들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김민세입니다. 자, 17강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아이고, 저는요 이렇게 뭐 긴 제목만 보면 일단 좀 거부감이 들어요. 너무 막 일단 국어 지문 같고, 그쵸? 이게 뭔가 수학은 좀 짧고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름부터가 벌써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내용이요, 하나씩 뜯어보면요,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삼각형에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평행선이랑 선분의 길이의 비랑 어떤 관련이 있냐. 그냥 단순히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평행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선분들이 생기는데 그 길이의 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자는 거고요. 겁먹지 말고, 자, 저랑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한 직선이 두 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DE라고 할 때 이 다음이 성립한대요. 뭔가 이 지금 시작 문장부터 뭔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한 직선, 어떤 직선이 AB와 또는 A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 쭉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이 만나는 점들을 각각 DE, DE, DE라고 하면요, 이제 1번과 2번의 성질이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성질이냐 하고 보니까, 첫 번째, 만약에 그 직선이 평행선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로부터 B까지의 거리, D까지의 거리, AB 대 AD가 오른쪽에서 보면 AC 대 AE, 크게 보면 BC 대 DE, 긴거대 짧은 거에 B가 성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로 삼각형 ABC가 더 작다면 작은 거대긴 거, 작은 거대긴 거, 작은 거대긴 거, 요렇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꾸로 만났다면